0: 반납과 차량들이 전부 파괴됐어! 으악! 왜 바닥에... 아, 설마! 이번에도 너야? 미안하지만 네 계획대로는 안 될걸?
1: 정말 사사건건 거슬리는군. 내가 퀀텀코어만 얻으면 모든 게 다 끝이라고.
2: 랩터카부터 본부까지 다 망가뜨리다니!
0: 당장 나와! 그렇게 숨어있지 말고!
1: 보고 싶을 거야, 루시오. 머리 조심해.
0: 멈춰! 이게 무슨 짓이야! 괜찮아.
3: 이게 다 백스의 부하짓이야. 바닥을 뚫고 나오더니 저쪽으로 갔어.
4: 뭐? 퀀텀 코어룸 쪽이잖아. 분명히 그걸 노리고 왔을 거란 말이야.
1: 빨리 가서 막아야 해. 가자.

0: 내가 해냈어.
1: 철이나, 퀀텀 코어는?
0: 네? 어, 당연히 찾았죠.
1: 잘했다. 코어는 극도로 조심해서 다뤄야 해.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0: 저한테 잔소리해서 좋을 건 없을걸요? 그러다 실수로 산산조각 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1: 감히 나한테.
0: 그럼 이만 이제 가까이서 살펴볼까? 무사스톰 변신! 이제 내 거야.
2: 멈춰!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
0: 저리 가. 상대할 시간 없으니까. 난 지금 기분이 아주 좋다고.
3: 잠깐만.
0: 하지만 방해한다면 좋은 꼴은 못 볼 거야.
3: 크리나? 우리 반 전학생?
0: 드디어 이 힘만 있으면 난...

0: 트리나가 사라졌어.
1: 그동안 계속 트리나와 싸웠던 거였다고? 하지만 우린 같은 반 친구잖아.
2: 그것도 놀랍지만 대체 어디 간 걸까?
3: 모르겠어. 중요한 건 퀀텀 코어를 가져갔다는 거야.
1: 그럼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지. 트리나와 블루.
0: 트리나? 우리 반 전학생?
3: 드디어 이 힘만 있으면 난...

0: 여기가 어디지?
1: 이 퀀텀 코어가 날 여기로 데려온 게 분명해. 됐어. 임무는 완수했으니 백스 박사한테 코어만 넘기면 되겠구나. 저건
2: 제가 블루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1: 모사 탱크 변신! 위장모 작동!
2: 블루한테 지느러미 흔들면서 인사하는 법도 가르쳐줬고요.
3: 그거 아니? 대왕 고래들은 쉽게 친구 안 해줘. 너를 정말 좋아하나 본데?
2: 저도 블루가 좋아요. 늘 부두에서 절 기다리거든요. 블루, 많이 기다렸지? 블루, 나왔어!

0: 거기 있어? 내 말 안 들려?
1: 아무데도 안 보이는구나. 그치만 걱정하지 마. 오는 중일 거야. 여보세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방 갈게요. 어쩌지? 보트가 도착하기 전에 지난주에 채취한 코어 샘플을 한 번 더 스캔해봐야 하는데. 우리 블루는 내일 만날까?
0: 알겠어요.
1: 드리나?
0: 가요.
2: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잖아. 퀀텀 포스 때문에 과거 시간대로 이동한 거야. 잠깐, 그럼 오늘이 바로...
0: 코어 스캔은 너무 오래 걸린다니까. 블루가 날 무지 기다리고 있을 거야.

0: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방금 일어난 일을 다 봤거든.
1: 누구세요?
0: 난 연구원이란다. 나쁜 연구원이 고래를 해치지 않게 감시하고 있었는데 너무 늦었어.
1: 그게 누군데요?
0: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지. 로라 박사라고 한단다.
2: 로라 박사는 아직 안 보여. 그럼 블루를 살릴 수 있어. 이번엔 꼭 지켜줄 거야.
3: 백스 헌터의 부하가 같은 반 트리나라는 친구라고?
4: 네, 저희도 믿기 힘들었지만요. 아,
3: 그럼 트리나를 찾아야지. 퀀텀 점프의 흔적을 남겼을지도 몰라. 어디 보자. 저기군, 지구 825J.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 지구 825J에서는 우리가 사는 지구보다 몇 년 늦게 빅뱅이 일어났어.
5: 그럼 시간이 몇 년 늦다는 뜻이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셈이겠네요. 잠깐, 만약 그 세계에 퀀텀 터널이 없다면 저희는 어떻게 돌아오는 거죠?
3: 루시오를 따라하면 돼.
4: 응? 뭘요?
3: 루시오가 절벽에서 퀀텀 점프를 한 이후부터 연구를 해왔어. 퀀텀 에너지만 충분히 있다면, 다시 말해 퀀텀 코어가 있다면 다이노모빌은 터널이 없어도 퀀텀 점프가 가능해. 하지만 전력 소모가 워낙 커서 너무 자주 할 순 없지.
6: 그럼 퀀텀 코어를 찾아야만 돌아올 수 있겠네요. 한번 해보자.
3: 본부에 남아있는 퀀텀 에너지를 모두 모은 후 전력 전체를 다이노모빌로 전송. 좌표는 지구 파리오 제이.

0: 다들 무사히 돌아오렴.
1: 무사스톱 변신! 블루! 블루 나야! 어? 안 돼 블루! 내가 또 늦었나봐! 박사님? 저기서 뭐하는 거지? 어?
2: 이런, 또 실패야? 참을 수가 없군. 곰, 코끼리, 그리고 이제 고래까지 로라의 양자 역학 연구에 또 밀리게 생겼잖아. 이번 실험도 결국 시간 낭비였어. 내 기술을 버틸 수 있는 동물이 분명 있을 텐데 실험 장소를 바꿔봐야겠군. 쓸모없는 녀석.
1: 블루를 해친 건 백스였어. 날 속였다니. 용서 못해.
2: 뭐야?
1: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백스헌터!
2: 세상에, 믿을 수가 없군. 정말 놀라워.
1: 다이노스터! 로봇 합체, 준비!
3: 랩터 볼트윙, 합체! 랩터 볼트윙, 비행 준비 완료!
1: 스테고트로, 합체! 완료! 우선 저 로봇을 멈춰 세워야 해.
3: 우린 왼쪽을 맞출게.
4: 디나 멈춰.
1: 비켜.
4: 디나 왜 백스를 돕는 거야?
1: 너희한테 말해줄 이유는 없어. 그러니까 비켜. 고어 없이는 못 비켜. 당장 돌려줘. 비키라고 했잖아.
2: 정말 엄청난데. 이건 역사에 남을 일이야.
1: 백스 헌터.
5: 방금 백스 헌터라고 한 거야?
1: 주리나, 제발 그만해. 이건 무의미한 짓이야. 대화로 풀어보자. 우린 코어만 있으면 된다고. 방해하지 말고 비키라고. 내가 경고했지. 숨어봤자 이젠 소용없어.
5: 대체 왜 백스헌터를 노리는 거지? 부하 아니었어?
1: 그건 나중에 알아보고, 지금은 코어를 되찾는 데에 집중해야 해. 돌격! 대고 해머 장착!
6: 이해가 안 되네. 드릴 맛 좀 보고 싶어?
3: 랩터 볼트 화살 발사!
7: 해머 스매시!
1: 좋아, 이제 봐주는 건 끝이야. 무사들을 공격!
7: 스테고 해머 휘두르기!
3: 랩터 볼트윙 공격!
1: 너흰 포기란 걸 몰라? 매번 그렇게 날 방해했지! 근데 왜 저러지?
8: 그건 모르겠지만 저 고래가 트리나를 멈추게 했어. 봐! 백스 헌터의 표식이야!
4: 아파하고 있어. 우리가 구해줘야 해.
6: 미안, 난 그것도 모르고.
4: 이제 이것 때문에 아프진 않을 거야.
1: 상처 치료도 해야 해.
7: 나한테 맡겨! 치료 레이저 작동!
6: 이제 괜찮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7: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곧 회복될 거야.
6: 들었지, 블루? 가서 쉬어. 또 만나자. 너희가 적이 아니란 걸 이제 알게 됐어. 퀀텀 코어는 너희가 갖고 있어야 해. 그걸로 백스 헌터가 뭘 할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트리나, 우리랑 같이 가는 게 어때? 우리가... 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어.
9: 트리나...
10: 됐어. 전부 다 완벽하게 충전했어.
8: 이제 어쩌지?
6: 퀀텀 터널 없이 점프를 시도해봐야지. 박사님 말씀대로.
4: 무지 간단해. 내가 전에도 했잖아.
8: 그렇긴 하지만 의도한 건 아니었지.
4: 문제 없을 거야.
6: 어서 가자.
4: 자, 다이너스터 출발!
11: 퀀텀 전!
2: 흥미로워지겠군.

0: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1: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2: 우주 최고의 과학자 토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1: 토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3: 기가빌더 변신!
1: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3: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다이오 살려!
4: 다이오,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3: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5: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6: 내게 맡겨.
5: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다이오의 새로운 시리즈.
7: 빌리, 코코,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8: EBS 어린이 프로그램에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기계로 출발. 한글용사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권기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권기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9: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10: 어? 여긴 어디지?
9: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10: 오?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10: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9: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11: 집에 데려다 줄게.
3: 누구세요?
9: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10: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9: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이거?
3: 몸 무거워? 쑥뜸이라도 좀 해볼래?
2: 쑥뜸?
3: 그거 하면 개운해지고 가벼워진대 몸이.
2: 가벼워져? 그거 할래.
3: 그래? 하러 가볼까?
2: 응. 아니 이거 머리 뚫리는 거 아니야?
3: 아 좀만 참아봐. 이거 그래도 몸 좋은 거래. 이거 모래시계 다 떨어질 때까지 하는 거야.
2: 그게 얼만데?
3: 5분짜리야 이거.
2: 뜨거워!
3: 아니야.
2: 아 뜨거워!
3: 안 뜨거워.
2: 아니 얘가 뜨거워.
3: 아니야 참아. 근데 이렇게 뜸 해가지고 땀 쫙 빼야지 가벼워지지. 몸이 무거우면 가벼워져야 될 거 아니야.
2: 아
3: 5분만 참아.
2: 아 뭔가 몸이 가벼워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졸리지 이거.

0: 거다.
1: 형수, 아직도 안 일어났어? 일어나, 이제. 아니, 40시간이 넘게 잤어, 지금.
0: 형수, 이제 일어나야지. 형수, 이제 일어나.
2: 몸이.
0: 뭐라고?
2: 나 몸이 이상해.
0: 몸이 이상하다고? 어? 왜 이러지? 너 열이 있어? 오, 야, 여기 더 뜨겁네. 잠깐만, 40도? 아, 펭수야, 잠깐만, 일어나봐. 우리 병원 가자. 어? 야,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황제 펭귄 평균 체온보다 더 말이 안 되게 높아요. 펭수 스케줄 다 미루고 입원시키죠, 일단.
3: 아니, 40도면은 독감이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입원한다고 다 능사가 아니에요.
4: 왜요?
3: 새가 독감에 걸렸어요. 그럼 뭐예요?
5: 조명독감.
3: 그렇죠.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통과하면 우리 팀 해체란 말이에요.
7: 근데 뭐 해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작진이기 전에 국민이잖아요.
8: 아니, 7년을 함께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어이없게 해체되는 건 좀 그래요.
7: 맞아.
0: 아니 지금 그렇게 태평한 소리 할 때예요 지금? 아, 이대로 조류독감 퍼지면 새들 씨 싹 마르고 달걀값도 폭등한다니까요?
8: 그러면 신고 전에 펭귄 잘 치료할 수 있는 명의를 찾아서.
0: 아, 어차피 우리가 신고 안 하면 그 명의분이 신고하게 돼 있다니까요?
8: 신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6: 아닐 수도 있잖아요.
0: 근데 그게 조류독감이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7: 만약에 조류독감이면 반대파에서는 책임질 수 있겠어요?
9: 못했어.
7: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10: 아니,
0: 펭수는.
10: 야, 알았어. 자, 됐어.
0: 그럼 신고하자. 그게 맞다니까요. 네.
3: 기든 아니든 한 번은 지나가야 될 일이야.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아, 저 EBS, 네. 근데 뭐 신고 하나만 좀 하려고요. 네.
11: 한 가공유 사육 농가에서 키우던 닭과 오리가 모두 살처분 됐습니다.
12: 치사율이 50%를 넘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했습니다.

0: 그럼 어떻게
1: 여기?
0: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1: 이게 바퀴 시끄러. 어머, 어? 이거 뭐야 이거?
2: 펭수, 펭수,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있어줄게.
1: 뭐야 같이 있어줘? 뭐야 이거?
2: 걱정하지 마. 알려줘.
1: 아니 걱정이 아니라 궁금한 거잖아. 이거 뭐냐고.
2: 오셨다 오셨다.
3: 아유 수고하십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1: 어머. 네.
2: 아 제가 네. 최초 신고자입니다. 네. 아
1: 우주인이세요?
3: 저희도 신고를 받고 네. 역학조사차 이렇게 출동한 옥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관입니다. 바이러스 탐정입니다.
1: 바이러스 탐정?
2: 조류 독감에 의심이 돼가지고.
3: 아 조류들한테 오는 거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1: 조류 인플루엔자야? 조류 인플루엔자는 맞아요.
3: 아 맞아요. 제가 새가 말하는 걸 처음 봐가지고.
2: 네.
1: 무슨 검사를 하시러 오셨다고요?
3: 행수 씨가 네.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는지.
1: 인플루엔자?
3: 예,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어서.
1: 저 병이라고요?
2: 행수 잘 협조해야 돼. 저기 지금 보시면 여기 볼도 빨개지고, 아. 네, 열도 막 지금 엄청나거든요.
1: 아우, 저 바이러스 아니에요.
3: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 그래, 인플루언서인지 인플루엔자인지 한번 보자.
1: 싫어.
3: 한입금지 물품이 의시되어서요. 검사 한번 받고 가세요.
1: 검사? 무슨 검사 얘기예요?
4: 가방 이쪽으로 올려주세요.
1: 네. 짜자잔!
4: 선생님, 생과일하고 육포는 반입금지 물품이에요.
1: 뭐가 반입금지라고요?
4: 가축 전염병은 이런 햄 소세지 생과일 통해서 반입될 수 있어서 이 제품들은 다 제가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버릴 거면 지금 당장 내 브레이더.
4: 진짜 드시고 오셨어야 됐어요.
2: 뭐 갖고 들어왔어?
1: 그거 다 뺏겼는데요.
3: 아 그러셨구나. 최근에 외부에서 이렇게 야생 철새나 조류 뭐 다른 동물들하고 이렇게 접촉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1: 조류요? 조류 꼴비랑 그냥 길 지나다가 만난 새들.
3: 조류 인플루엔자는 주된 이 원인이 야생 철새입니다.
2: 철새들.
3: 야생 철새하고 아. 접촉한다는 건 바로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 네?
3: 체크를 한 겁니다.
1: 아니 접촉 안 했어?
3: 그 근처에 이렇게 같이 생활하거나
2: 그 친구들 이렇게 날개
3: 탈 때
1: 그럼 여기 다 걸려야죠.
3: 아 사람한테는 크게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몇 가지 이제 역학조사 하다 보니까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의심이 되는 의심이 상황입니다. 되죠, 네. 네, 그래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시료를 좀 채취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 펭수 씨 시료 채취할 텐데 저희들이 구강에 시료를 채취해야 되거든요. 가능한 많이 돌려보세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조금만 참으세요. 가겠습니다.
1: 보세요.
3: 한 번 더 남았어요.
1: 왜요?
3: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항문 쪽에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드리겠습니다. 채취하겠습니다. 이거 들겠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이쪽이구나. 이쪽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검사 결과는 하루에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2: 저희 아, 그럼 막 약간 혹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양산 처분.
2: 네?
5: 양성이면 살 처분 수 있어요.
1: 조금만 하세요.
2: 살 처분이요.
3: 아직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결과를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갈래.
2: 펭수, 그냥 내가 옆에 있어줄게.

0: 이 어떻게 그러면 기다려?
1: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자연의 순리에 맡기자.
0: 이거 좀 그만 뿌려. 아, 냄새 난다고. 쉴 것 같다고.
1: 아니, 그래도 또 소독을 해줘야지.
0: 어머! 저게 뭐야? 일로 와봐.
1: 야.
0: 이야!
1: 거기를 왜 들춰봐?
0: 원래 태생이 하얀색이에요? 머리가 다 하얘?
1: 아, 염색했어, 지금.
0: 흰머리 뽑게 생겨.
1: 아, 이 흰머리가 다 너 때문에 생겨.
0: 흰머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흰머리 다 뽑아!
1: 야! 야!

0: 진짜 우리도 오래됐다. 내 흰머리 이렇게 늘어날 때까지 진짜 35살에 만나가지고 이제 벌써 42이니까.
1: 이놈 희희가 촬영만 하면은 맨날 비우잖아. 내가 강광도 있었다. 인문시기가 있었는데.
2: 날씨 오죠.
1: 지금 비가 와요. 역시 날씨 악마 인문시기가. 인문시기는 인문시야, 인문시.
0: 내가 가뭄 때 항상 나타나야 돼.
1: 날씨 악마.
0: 아, 지금도 비가 와야 될 것 같아.
1: 그만하세요.
0: 아, 알코올 냄새.
1: 뭐야? 뭐야? 아니, 자기가 알콜 뿌려놓고 자기가 취한 거 아닌가? 엄마 씨, 속을 타자!
0: 아, 쉽네요.
3: 펭수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국내 역사상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이번 검사 결과에 전 세계 조류 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0: 펭수, 아니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1: 뭐가 마지막이야?
0: 뭐 하고 싶은 말 없어?
1: 하고 싶은 말? 그만 뿌리라고.
0: 이거라도 뿌려야지 내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아.
1: 왜 이러는 거야, 진짜로.
4: 펭수님.
5: 오셨구나. 여기 쪽으로 들어오세요.
4: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 검사 결과 나왔어?
5: 검사 결과.
4: 예.
1: 뭐예요?
4: 고병성 조류 인플루엔자 정밀 진단 결과. 결과는 음성입니다.
5: 어? 아! 음성이요?
4: 네, 음성입니다.
5: 펭수 음성! 음성!
1: 음성이라니.
5: 진짜 너무 감격스럽다.
1: 내가 조류 인플루엔자라니. 나는 그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었던 거를.
5: 아니.
1: 인플루엔자!
5: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펭수. 음성이래잖아, 음성.
1: 다 나가!
5: 펭수. 음성이 아닌 거야.
1: 어?
5: 양성이 나와야지 걸린 거라고.
1: 그럼, 나 정상인 거야?
5: 어.
4: 오! 정상입니다. 좀 아프신 거 봐서는 평소에 뭐 안 하던 행동 하셨어요?
1: 저는 평소에 안 하던 것만 하는데요.
5: 아니 근데 이거 뭐야? 땜빵 같은 거 이거?
1: 땜빵?
5: 어.
1: 아!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누구야!

0: 은편.
1: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를 통한 마약 중개 밀수가 늘고
2: 잠시만요. 이 노란색 자물쇠가 세관 검사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3: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2: 확인해 볼게요. 이 가루는 수상한데요.
3: 그걸 안 됩니다.
2: 이건 뭐예요?
3: 걸려버렸구만. 이랬구만.
4: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5: 부모님을 칭찬해 본 적 있어요?
6: 아니요.
7: 가기 힘들 것 같아.
8: 우리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 엄마 음식 엄청 맛있다라고 했다.
10: 엄마가 배달 음식이라고 했다.
11: 아빠,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나 놀리냐? 용돈 필요하면 줄게.
8: 다양한 칭찬 상황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엄마한테 드디어 처음으로 반응을 얻었어요.
12: 진심으로 대답해주셔서 기뻤습니다.
13: 아빠, 자전거 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 등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0: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9: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6: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9: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12: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13: 조용히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이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11: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1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4: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5: 성교육.
16: 오늘은 무슨 교육?
15: 성교육이요.
16: 아, 오늘도 아주 기분 좋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스튜디오에 아주 반가운 새 얼굴들이 보입니다. 먼저 귀여운 두 남매를 키우고

0: 옵션이 되니까.
1: 맞아요.
0: 네, 옵션이 내 마음대로 되니까.
2: 근데 우리 때는 어렸을 때 그렇게까지 공기가 나쁘지 않아서.
0: 그 대신 그게 있었죠. 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가 있어서 머리에다가 그쵸? 머리에다가 그 삼립 같은 거 쭉 빗어갖고 엄마가 이를 손톱 사이로 이렇게
3: 몇 살이에요?
0: 맞아. 제가 아직 안 어렸어요. 하나 안 됐어요. 하나 조금 멀었어요. 어떠세요, 피터 씨?
4: 영국에서는 네. 매일 씻어야죠. 네, 제가 어릴 때도
0: 매일
4: 그렇고.
0: 씻어요. 어릴 때도
4: 두 번 씻는 날도 있었고,
0: 아,
4: 네, 맨날 디오드런트 스프레이도 하고. 그래서 10대 애들도 남자 특히 디오드런트 고르는 거 아빠랑 한 12살에 가서 하고.
0: 아, 그래요?
4: 이제 매일매일 뿌려요. 종류도 한 100개 있어요. 네.
0: 그럼 영국 아빠를 닮아서 혹시 아이들은 그럼 좀 잘 씻는 편이에요?
4: 그건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0: 그래요? 그것도 별개 누나. 그리고 같이 생각을 했지.
4: 우리 아들은 샤워했는데 한 2분 컷?
0: 2분?
4: 지금 들어가자마자 나오니까.
0: 씻는 거 맞아요?
4: 했어? 뭐 까먹었어? 아니 끝났대.
0: 끝났대?
4: 그래서 물이 조금 여기 묻어있는 것만 보이고 안 믿어.
1: 근데 사실 2분이면 온수가 나오기 전 아니에요. 그게 사실 네. 냄새로 발이랑 얼굴 정도만 씻고 그쵸?
0: 어때요? 우미는 좀 네.
1: 저희 집은 이제 우미랑 돌을 남편이 씻겨줘요. 근데 남편이 엄청 청결을 많이 따지고 또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저희 우미는 또 이렇게 신체 부위 이름을 잘 알잖아요.
0: 그치.
1: 엄마, 아빠가 음순이 너무 아프게 닦아줘. 엄마, 음순이 아파 막 이래요.
0: 너무 세게 닦아줘서.
1: 너무 세게 닦아줘서.
0: 투신은 어때요?
1: 우찬이는 작년부터 한 만 5세?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씻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약간 모래 같은 것도 묻는 걸 좀 싫어하는 아이여서 되게 온몸을 구석구석 정말 깨끗하게 씻는데 이제 문제는 모든 게 다 젖어서 나와요. 휴지를 그래가지고
0: 아, 난리가,
1: 네, 난리가 나요. 막 모든 걸 다 씻어버리는 거 같아요.
0: 아, 그냥 자기 씻으면 자기만 씻으면 되는데 씻다가 다 튀어나와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만큼 그때 시대 이제 씻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좀 청결해진 시대잖아요.
5: 맞아요. 네. 이게 이제 씻는다라는 게 의학적으로는 피부질환 예방하고 청결 유지하고 이런 게 이제 목적이고 이제 정신과적으로는 자기 혼자 이도 닦고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런 것들이 자조기능이라고 하는데 자조기능을 잘 발달한 아이들은 이제 자율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원할 때 씻을 수 있는 아이랑 내가 씻는 게 잘 안 돼서 누구에게 늘 항상 부탁을 해야 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전자가 훨씬 자율성이나 자기주도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청결행위, 자조기능에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0: 네. 청결이 그냥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은 청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6: 많이 씻으면 세균 때문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냄새도 나기도 하니까 약간 시큼한 냄새? 식초 냄새?
7: 그리그리해요. 이렇게 한다면 나타났어요.
0: 아기 그래, 때는 항상 저 자세 한 번씩 해봐요.
8: 그럼 혼자 씻는 친구들은 몇 살 때부터 혼자 씻었어요?
6: 5살? 8살.
7: 1학년 때부터요. 이렇게 해서 잡은다고 야야야야 이렇게 해요.
6: 3mm 처음에 이렇게 길게 나온 걸로 이렇게 하면 다 닦을 수 있긴 한데 그건데 번개맨을 나오는
1: 진짜 재밌겠다.
3: 아니 뚝딱이가 목컷이 엄청 크네.
1: 뚝딱이 나이 많아요.
3: 진짜
8: 시작.
6: 떨어졌다.
9: 때를 다 뺐다.
6: 와.
0: 아이고 그래 여기 겨드랑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열 수가 없잖아요.
4: 뒷목.
3: 아, 뭐 무천함이네. 아,
0: 진짜 같아.
4: 초코잼인데 진짜 같아 진짜.
9: 수지병기처럼 한 네 칸?
7: 아, 소리 이상해.
9: 아, 진짜 느낌이 이상.
7: 색깔이 너무 이상해.
9: 아, 완전 동색.
7: 왜 번졌어요?
9: 번졌어요. 조금은 묻어있겠네.
7: 엉덩이 전체에 번졌어요.

0: 몇 번 정도 닦았어요?
1: 세 번이요.
0: 닦은 것 같아요?
1: 아니요. 그거 왜 풀려? 아까 해보니까 잘 안 닦여요.
2: 원래도 꼼꼼하게 씻지만 더 꼼꼼하게 씻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 때를 닦을 때 구석구석 잘 닦는
4: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5: 네. 그 엉덩이 닦을 때 저는 막 엄청 조심스럽게 하는데 보는데 막 옷깃에 묻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조마조마 그냥 당장 달려서 닦아주고 싶은 기분?
4: 스스로하게 둬야 되니까.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5: 저도 약간 저거 보면서 약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저럴 때마다 저를 불렀거든요.
4: 엄마 이러면서.
5: 엄마. 근데 꼭 그때마다 제가 밥을 먹고 있을 때 애들이 꼭 저녁 시간에 그때 밥 먹을 때
4: 먹다 말고
5: 꼭 자기 건 또 보기 싫어하면서 자기 거 확인해 달라고도.
4: 맞아. 왜 그러는 거지? 딱 이해가 안 가. 아니, 자기 걸 봐달래. 왜 봐야 되지?
6: 그러니까. 저희 딸도 초일 때부터 좀 혼자 씻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불안한 건 깨끗이 물을 잘 이렇게 닦아냈는지 그런 거 조금 걱정이 되고 지금도 배변 딱 하고 나면 그 휴지를 골프 그대로 둬요.
4: 그럼 가서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고 이제
7: 그런 배변 처리나 이렇게 이제 몸에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 청결을 가르쳐 줄 때는 뭐 귀 뒤 같은 거 애들 잘 안 씻잖아요. 귀 뒤 목 뒤 이런 데는
5: 저희 남편은 아직도 안 씻는
4: 거니까요. 동태랑 우리 와니 왜 여기 귀 뒤에 제대로 안 씻을까?
7: 이 균들이 숨기 좋아하는 뭐 장소다 이렇게 좀 아이한테 호기심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겨드랑이 또 손기하고 항문 주변 발가락 사이도 잘 안 닦거든요.
4: 맞아요.
7: 그런 데 닦는 법을 좀 잘 가르쳐주면 좋겠죠. 그리고 사실 요즘 아이들은 사회생활을 되게 일찍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3살, 4살에도 어린이집 가기도 하고 유치원 가기도 하기 때문에 뒤처리를 잘 못해서 친구들한테 놀림받기도 해요. 냄새 난다 그러기도 하고 뭐 묻었다 이렇게 놀림을 받으면 그게 왜 계속 마음에 이제 강박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으니까 뒤처리는 좀 가르쳐준 다음에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칸 쓰는 것도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세 칸 정도? 두 겹이면 세 칸, 한 겹이면 다섯 칸.
4: 몇 겹인지도 봐야
7: 애들이, 그렇죠. 그게 너무 얇으면 손에 묻으니까 아이들이 또 닦기 싫어하거든요. 여아들인 경우에는 꼭 앞에서 뒤로 닦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제일 좋죠.
5: 아, 그러네요.
7: 네.
8: 저희 딸도 요즘 이제 7살, 이제 내년이면 학교로 가기 때문에 요새 이제 연습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칭찬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유 너무 잘했어. 너무 깨끗해. 이제 어른 다 됐네. 언니 다 됐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훨씬 아이들이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잘 될 수 있어서 화이팅 하는 부모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목욕이 사실 또 궁금합니다. 스스로 목욕 독립을 시작하는 시기가 조금 다 다른 것 같은데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보세요?
8: 완전한 목욕 독립은 대략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이의 인지나 소근육 발달 측면에서 세밀하게 자기의 어떤 손이나 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발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짠 하고 다 되는 일은 아니라서 부모하고 목욕을 하면서 조금씩 시켜주는 이제 시작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라서 그래도 혼자 시도하도록 하고 아이한테 부모가 씻길 때 되게 강압적으로 안 씻기는 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성 부모하고 목욕 분리는 한 만 5세에서 6세 정도 그 정도가 좀 적절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이가 부끄러워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정말 꼭 분리를 해야 되는 거고 아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모랑 되게 친밀해서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천천히 얘기를 하고 분리를 시작해 주시는 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7: 그리고 이성 부모가 시켜줄 때는 좀 옷을 좀 입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 갖춰 입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티셔츠나 반바지 정도는 입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부모의 몸을 성교육 교재로 쓸 필요는 없거든요.
4: 뭐 이제 시키다 보면 귀찮으니까 급하고 그러면 이러다 보면 이제 막 헐벗은 채로 좀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막 물 다 튀고 하니까.
5: 네. 근데 그렇게 샤워를 잘 하고 나서도 계속 여전히 시원하게 돌아다니시는 분이 저희 집에.
4: 아, 이제 한 분 있어요?
5: 네, 뭐 그러니까 옷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 시대에
4: 부석기나
5: 신석기 돌돕기로 이제 뭐 사냥하던 시대 느낌으로 나와서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9: 그거 약간 본능인 것 같아요.
4: 아 그래요? 피터 씨도?
9: 저도 네. 뭐 대놓고 뭐 온 집을 돌아다닌 거 아니지만 뭐 목욕탕에서 침실까지라도 왜냐면 네. 속옷 까먹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잠깐 뭐 볼일 조금 보고 네. 근데 그거 조금 자제를 그렇죠. 해야 되겠다.
7: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이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벗고 돌아다닐 수도 있고 해서 부모님이 좀 갇혀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왜 이렇게 정식으로 옷을 입고 나오기가 불편하면 네. 목욕 가운이라도 이렇게 입고 나오게 해주시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조그만 목욕 가운 같은 거 마련해 주거나 아니면 수건으로 이렇게 둘러서 나오게 해주면 오히려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10: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벗고 다니는 사람 사실 없어요. 약간 다 갇혀 입고 나오고 그래서 약간
4: 유교 집안 느낌 나고
10: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4: 이게 너무 좋아요.
10: 좀 단점이 있다면은 이제 내복을 앞에다 제가 늘 갖다 놓는데 그걸 이렇게 다 젖은 상태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건 또 단점이에요. 젖어서 나와요.
4: 다시 입어야
10: 다시 입어야 될 정도예요.
4: 그럼 우찬이 지금도 혼자 신는다는 네, 얘기인 것 같은데
10: 맞아요.
4: 자, 우찬이 목욕 독립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소희 씨 집으로 한번 가볼까요?
11: 아침에 이제 이거 메고 학교 가는 거예요.
12: 오늘 좀 뭐가 더워야지.
4: 초등학교 다니는군요.
11: 네.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오늘 낮에 양치 안 했잖아. 꼼꼼하게 씻어. 엉덩이랑 다 발가락 다 닦아야 돼. 다 씻었어, 우찬아? 머리 좀 볼게.
9: 이렇게 검사해요.
4: 검사를 해야 돼. 샴푸가 잘 씻겼는지.
11: 너무 잘 감았다. 너무너무 잘 감았는데.
4: 리액션이 너무 좋다. 이거 가자.
8: 정말 리액션을 잘해주시네. 네.
11: 자, 똥보드요. 이제 엄마가 볼게요. 네. 와, 너무 잘 감았다.
13: 처음에 혼자 씻을 땐 어땠어?
12: 어려울 것 같았지. 하지만 한번 하다가 어렵지도 않고 재밌게
13: 진짜? 우찬이는 한 1년 정도 혼자 씻거든요. 지금 제 걱정과는 다르게 잘 씻고 나오고 대신에 이제 저쪽 화장실에 아직도 물총이라든지 장난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바다가 되기는 하지만 좀 깨끗하고 꼼꼼하게 자신의 몸을 스스로 씻고 나오는 거에 좀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4: 근데 이 정도면 뭐 우려했던 거와 달리 완전히 뭐 너무 듬직하게 잘 씻는데요?
5: 머리에 거품도 없고. 네.
8: 네. 저는 그 목욕 후에 이 부모님의 칭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았고 처음에 목욕을 시작할 땐 혼자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목표를 되게 여러 가지를 잡아요. 얘가 깨끗이 씻었으면 좋겠고 스스로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고
4: 하다 보면 욕심이 좀 생기죠.
8: 하다 보면 욕심이 막 엄청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하나만 둬라. 아이가 혼자 씻는 거를 잘하는 걸 우선적인 목표로 하면 좋지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칭찬하기도 힘들고 아이도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자고 이제 뱃째버려요. 그래서
4: 뱃째다고요? 전문가님이 설치하신 단어치고 너무 속 와닿네요. 뱃째한다니까.
8: 다 안 한다. 한 가지 목표에만 좀 충실하게 나머지 부분을 조금 내려놓는 게 부모로서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9: 네. 근데 아까 그런 정도의 칭찬과 너무 좋은 거지. 잘 씻었다고 아들한테. 저도 진짜 우리 와이프가 그 정도 칭찬해주면 더 잘 씻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더
4: 멋있어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거.
9: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었어요.
4: 아니, 이런 것만 제가.
9: 근데 가끔씩 아들한테는 칭찬 조금 질투할 때가 있어요. 아빠로서.
4: 그렇죠.
9: 관심 좀 안 받으면. 근데 또 부러운 거 우찬이가 너무 잘 씻으니까 우리 아들은 이분 커시고 하고 가끔씩 자기도 소파에 눕다가 발 냄새 난다고 그래서 자기 발 맡으면서 썩었네. 근데 안 씻으러 가.
4: 자기 발 냄새.
9: 네네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왜 그러는지 자기 땀 냄새 뭐 위로 받나?
4: 자기 땀 냄새 살아있는 힐링. 네.
7: 그 사춘기 남학생들이 사실 그 전반기에는 잘 안 씻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안 씻는 이유도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애가 너무 빨리빨리 자라니까 사실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으로 좀 피곤하고 귀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안 씻으니까 자꾸 잔소리하게 되잖아요. 씻어라, 씻어라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에 특징이 있던 독립성, 저항 이런 거기 때문에 일부러 좀 안 씻는 경향도 있고요. 잘 씻지 않으면 비난 대신에 이제 체취에 대해서, 냄새에 대해서 이 냄새는 남한테 전달되는 명함 같은 거야. 그래서 잘 씻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9: 반성 시간 되는 것 같은데.
4: 반성하셨어요? 아, 그래서 반성을 하고. 어쩐지 계속 말씀 안 하시고 그러니까.
9: 냄새 다양하다. 이런 표현 해야 되겠네요.
4: 그렇죠, 그렇죠. 좀 친절하게.
5: 친절하게. 뭐, 똥을 밟았나요? 오는 길에 똥을 밟았나요?
9: 어, 좋아요.
4: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이죠. 아이가 오면 그 일단 발냄새를 맡아요. 엄마 발냄새 일단 맡게 해달라고. 왜냐면 저는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그런 느낌 아시죠?
5: 잘 놀다 왔구나.
4: 네, 잘 놀다 왔구나. 오늘 신나게 놀았구나를 발냄새로 확인하는 그런 느낌? 예.
5: 근데 저희 아이는 진짜 약간 좀 냄새 많이 나긴 하거든요. 왜 축구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맡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도 일 열심히 하고 왔으니까 맡아달라고.
9: 오, 말이 그건 되네요.
4: 정말, 예, 그건 정말, 그쵸.
5: 그쵸. 예, 그건 좀 그래요.
4: 남편 거랑은 좀 다른 결 같아요.
8: 예, 예. 남편을 좀 사랑해주세요.
4: 네. 사랑해주세요. 사랑은 냄새랑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5: 어, 완전 별개. 완전 별개. 네.
7: 좀 변태들 같아요. 그 아이들 냄새가 물론 뭐 나쁘지는 않지만 저는 발냄새를 막 이렇게 막 달콤하다 이렇게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 네. 요즘 엄마들의 사랑의 그 총량이 좀 넓어진 것 같긴 한데 입 냄새를 좀 맡아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 오, 입 냄새도 좋죠. 네. 안 냄새도 아침에 좋다고. 너무 좋아요. 계속 맡아요.
5: 저는 입 냄새도 우리한테 혹시 콩을 먹었나요?
4: 계속 맡아요. 너무 좋아서 큰 콩 맡아요.
7: 입 냄새가 나는 거는 소화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충치가 있는지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맡으시라는 건 아니고 가끔 좀 이렇게 하해봐 이래가지고 맡아서 양치를 잘했는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4: 근데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열심히 씻으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작 저도 머리를 매일 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5: 안 씻는 부분으로는 자신이 있는 편이에요.
4: 안 씻는 부분이요? 네, 그래요. 최대
5: 저는 한 머리도 3일 4일까지도
4: 3-4일까지
5: 나가지 않는데 나가지 않으면 저도 약간 이찬이한테 잔소리를 하다가도 너 양치는 했니?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안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4: 어떠세요? 좀 자주 씻으세요?
9: 저도 아침에 깨자마자 샤워해야 되는 편이긴 해요. 안 그러면 밤에는 뭐 잠자리에 대한 소중함 한국 사람들 진짜 깨끗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잠옷 꼭 입어야 되고 영국에는 안 그래요. 뭐 가끔씩 영화에서 뭐 신발 신고 그런 거는 좀 심하지만 그래도 외투 그런 거 하고 침대 누운 거 괜찮아요. 이 문제.
4: 네네네.
9: 나쁘지 않아요. 네. 뭐가 문제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4: 밖에서 입던 옷을 입고 눕는다.
9: 어, 괜찮아요. 무조건 뭐 추고 해다가.
5: 금방 쓰시는 거죠? 아, 같이 쓰세요?
9: 같이 쓰세요. 와이프 참고성 되게 많아요. 하고 또 때리는 거. 외국에서 안 하니까.
4: 오, 맞아요. 대중목욕탕이 없죠?
9: 네. 하고 때밀이 그런 이탈리 타운도 없고. 그러니까 몇 번 해봤는데 저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때 많이 나오고 많이 되게 맞아요? 깨끗해 보여요.
5: 아니요. 한번 같이 가요.
4: 제대로 아니 같이 왜 가야 돼?
5: 아니 때가 잘 안
4: 나. 씨 좋게 챙겨.
5: 아니야.
4: 백지 씨는 좋게 챙겨.
5: 아니 때가 안 나온다고 하시니까. 한 그릇 말아드릴게요.
9: 네네. 좋아요.
4: 네네네. 끝나야 되거든. 네. 근데 이제 청결 교육에 있어서 막상 가르치려고 하면 좀 입이 깨지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네, 말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성기입니다.
14: 아, 이 친구도 있네. 근데 이거 없는 거 같아.
15: 5남매를 키우고 있는 김문희입니다. 네.
16: 안녕하세요. 저는 한희입니다.
17: 10살 한찬입니다.
18: 8살 한서입니다.
19: 이제 우리 몸의 생식기 이름을 또 잘 알아야 잘 씻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위치를 잘 알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까?
17: 좋아요.
19: 자, 어떤 신체 부위 알고 있어?
17: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손.
19: 오, 그치. 손. 그림 그릴 때 쓰는 손.
16: 우리가 한 12시간씩 쓰는 다리.
19: 어, 그렇지, 다리. 그럼 이 친구의 생식기는 이름이 혹시 뭔지 알아? 뭐라고 부르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돼.
17: 그래서 잘 모르겠어.
19: 심하려울 때.
17: 뭐지? 장지.
19: 어, 맞아. 그러면 남자는? 너네들이 이렇게 막. 생식기 뭐라고 하지?
16: 은경.
19: 어? 오, 은경.
17: 찬이네.
19: 그거 자주 쓰는 말도 맞아. 맞아. 남성의 생식기가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 모양이 약간 코끼리 모양.
17: 까맣게 말하면?
19: 어.
17: 불안.
4: 맞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5: 그 파이어 에그라고도 많이 했어.
19: 두 개. 이제 남성의
15: 생식기 같은 경우는 겉에 껍질 같은 게 있지. 그러면 이 사이에 먼지가 되게 쉽게 낄 수 있잖아. 비누를 잘 묻히거나 엄마가 사용하는 청결제를 사용을 해서 이 사이도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
4: 엄마들이 이제 아들 생식기 닦아주는 거 설명하는 게 이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0: 엄마는 밑에서 바라봤을 때 그때를 그려볼게. 그러면 그래서 이게 대응순이야. 대응순 안에 산 모양처럼 생긴 조그마한 살이 있다 그랬지 엄마가? 그래서 이게 소음순이라는 거야. 하얗게 때가 낀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부분들이야. 이렇게 이 부분은 잘 씻어줘야 된다 그랬지? 우리가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변이 묻어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씻을 때 꼭 앞에서 뒤쪽으로 가게. 여기 앞쪽에서 뒤로. 그래서 항상 손을 뒤로 해서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 거야. 소변 봤을 때도 앞에서 뒤로 쏙! 여자와 남자의 성기 부분에 대해서 잘 집에서 얘기를 하지를 않는데 이 귀에 이제 어떻게 씻는지 앞으로 청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게 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1: 네, 진짜 어떤 엄마는 정말 친절하게 너무 꼼꼼하게 잘 알려주셔서 아,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2: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약간 제 몸인지만 잘 모를 때도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딸한테 이렇게 설명해주는 부분 보고 깜짝 놀랐고 사실 저는 좀 아들이어가지고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닦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좀 초반엔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1: 일단 엄마가 알아야 되고 아빠가 알아야 설명이 될 텐데 성기를 씻는 법을 알려줄 때 정확한 명칭부터 알려주는 게 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네, 몇 키 엄마가 이제 생식기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기라고 부르는 게 더 맞죠. 왜냐하면 생식기라고 하면 생식에만 관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기를 낳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기는 우리에게 사랑이나 혹은 뭐 즐거움이나 아기를 낳는 것이나 이런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기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성기를 좀 주기적으로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음경하고 음낭, 아까 불알이라고 했지만 음낭이라고 얘기하죠. 거기를 이제 보는데 딱딱한 뭐가 생겼거나 분비물이 나쁘면 금방 알아볼 수 있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음부하고 가슴, 여자들은 가슴도 성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몽우리가 있는지 촉감 어떤지 또 분비물 어떤지 이거를 계속 살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자기 성기를 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1: 근데 보는 게 사실은 좀 이게 나와 있는 거면 볼 텐데 안 나와 있는 부분이라 뭐 보는 게 사실은 좀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3: 근데 여기 뒤통수도 보잖아요. 우리 거울 두 개 써갖고 이렇게 보고.
1: 아, 그렇게 해서라도 봐라.
3: 뒤꿈치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것처럼. 네. 여자들은 이렇게 거울을 깔아놓고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보면 잘 보여요. 그러니까
4: 진짜.
3: 결국 뭐냐면 성기를 안 보는 건 여자들이 안 보는 건 구조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서 못 본 거지.
1: 맞아요. 내가 이상한 사람 같은 느낌?
3: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얼굴을 보다니 난 변태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성기도 나의 몸의 일부인 거예요.
1: 보기. 약속? 오늘 다 각자 보기에요?
2: 나가면 거울 사러 갑시다.
3: 거울을 이용해서 꼭 보세요.
1: 인증해야 돼요.
2: 뭘 인증 없어요.
1: 그냥 보는
2: 거예요.
1: 그냥 반복적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 기억나요. 이렇게 약간 그 뭐라고 하죠? 이 다라라고 하나요?
4: 대야.
1: 대야.
4: 다라이.
1: 굉장히 다라이. 대야. 미안합니다. 나이가 나오네. 대야에다가 약간 갈색물 있어요. 그 그거 물에 섞어서 그 어머니들 뒷물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왜냐면 자주 못 씻으시니까.
3: 여자들 세정제 요즘 많이 쓰거든요. 근데 세정제가 많이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결국 비누의 종류니까. 근데 여자의 질은 이렇게 좀 늘 왜 거기에 건조하지 않도록 지대기 흘러내려요. 걔가 자정작용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세정제로나 물까지 이렇게 닦으면 오히려 그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염 자주 걸려요.
1: 자, 우리가 근데 직접 좀 배워보면 좋겠어요.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사춘기 인형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은지 씨는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시켜주실지 이렇게 한번
5: 네. 엄마가 음순 씻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제는
1: 뭐야?
5: 음순 여기 음순. 이거 너 고추 아니야?
1: 알았어.
5: 엄마가 음순. 여기 음순 음식할 때 같은 음순이야. 한 손에 샤워기를 들고 이제 물은 흐르는 물에 씻는 게 정말 좋거든. 미지근한 물인지 한번 허벅지에 해보고 한쪽 다리 살짝 걸쳐보자.
1: 다리를 왜 벌려 엄마?
5: 왜냐면 우리 음순에는 주름이 많아. 살짝 이렇게 벌려주면 씻기가 더 편하거든. 자, 그리고 살짝 고개 숙여서.
1: 엄마 자세가 이상해.
5: 불편하지? 세상에 사실 쉬운 일은 없어. 배우는 거 거야. 갈라진 쪽도 부드럽게 이렇게.
1: 사이사이.
5: 반대쪽도 요렇게.
1: 근데 안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씻으면 돼?
5: 느껴봐. 지혜야. 질문 그만하고. 지혜야. 질문 그만하고.
1: 알았어.
5: 이제 느끼는 거야. 몸을, 내 몸을 이제 관찰하고. 이제 느껴, 생각한, 이제 말 그만, 생각하는 거야.
1: 알겠어.
5: 말 그만하는 거야.
1: 그만할게, 엄마.
5: 엄마 화내. 대답하지 마. 자, 엄마. 대답하지 마. 요렇게 하는 거야. 요렇게 해줄 것 같아요.
4: 너무 좋은데.
1: 진짜 친절하게 잘.
5: 요렇게.
1: 재밌게 유쾌하게. 근데 말을 많이 못하게 하네요.
5: 네, 우미한테도. 말 그만해.
1: 아, 그래요?
5: 그만해.
1: 그치. 엄마는 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아이는.
5: 뭐 엄마만 하게.
1: 아, 그래요?
5: 이렇게 하고 있어요.
1: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그래도 또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죠. 자, 우리 피터 씨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아이고.
1: 피터 씨. 그렇죠.
5: 아이고.
1: 남자아이.
4: 아, 근데 남자는. 빤스 입고 할 수 있는.
1: 아빠 빤스가 뭐야? 아빠 빤스가 뭐야? 팬티는 들어봤는데 빤스는 처음 들어봐.
4: 빤스. 영국에는 팬티가 여성들이 입는 거라서.
1: 아, 그래요?
4: 전혀 입지 않아요.
1: 그럼 남자는 빤스예요?
4: 팬츠.
1: 팬츠. 아,
4: 미국식은 또 바지고. 너무 헷갈려져. 영국식은 또. 근데 이거 팬츠. 벗고 해야 되지 않나?
1: 응, 벗겨줘. 아빠 나 씻겨줘 빨리. 어떻게 씻어야 돼? 어떻게 씻어야 돼? 아빠.
4: 일단. 저는 진짜 할 때 영어로 해요. 이런 기관들 한국말로 꼬치밖에 모르고.
1: 영어로요? 한번 해볼게요.
4: 아니, 그쪽만. 네. 그래서, 오케이. 일단 다리 벌리고.
1: 다리 벌렸어, 아빠.
4: 네. And between your testicles.
1: Testicles.
4: Testicles라고 해. 영어로.
1: Testicles.
4: 일석이조예요.
1: 일석이조.
4: 네, 지금 영어도 배우고.
1: 오케이. 나 일석이조도 죄송합니다.
5: 아빠 테스트컬이 일석이조라는 뜻이야.
1: 제가 헷갈려가지고. 정확하게 좀 얘기해주세요. 네, 제가 좀 영어 조금. 네,
4: 그래서 testicle하고 다리 사이에.
1: 다리 사이에.
4: 이렇게 손으로 물 흐르듯이 이렇게
1: 사이사이.
4: 잘 씻고. 여기 밑으로도.
1: 근데 요 사이사이 이거 안 씻으면 어떻게 돼?
4: 그러면 곰팡이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어.
1: 곰팡이?
4: 젖어 있으니까.
1: 젖어 있어서.
4: 바퀴 부분과 중요한데, 요 피너스.
1: 피너스?
4: 피너스라고 해. 네, 한국말로.
1: 음경? 음경인가?
4: 음경, 나까지 배우니까 일석삼조네요.
1: 음경, 피너스.
4: 음경, 음경. 여기 조금 땡겨야 돼.
1: 땡겨, 땡기면 아프잖아, 아빠.
4: 아플 때까지만. 조금만.
1: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4: 이렇게
1: 손가락으로
4: 이렇게 손으로
1: 열어서
4: 하고 그걸로 물로 닦고 비누까지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아빠 알기로. 근데 틀릴 수도 있어. 네, 한번 채.
1: 그럼 아빠도 제대로 안 씻고 있는 거 아니야?
4: 아니,
1: 그러면
4: 물로만 충분해.
1: 아빠 확실해?
4: 아빠는 확실해질 않아.
1: 채가 낫겠다.
4: 나 의사 아니야.
1: 아빠 근데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 부끄러워.
4: EBS.
1: 무슨
4: 성결? 네, 여기까지. 어려워. 너무 어렵다. 그냥 말로만 대충 하니까. 근데 이거 훨씬 더 도움이 되겠네.
1: 그렇죠. 정확하게 명칭도 알고.
3: 근데 이렇게 포피를 땡겨서 약간 아플 때까지 땡기라는 그런 얘기는 굉장히 구체적이어서 좋아요.
1: 아, 그래요? 근데 정말 몰랐어요. 저도 사실은 뭐 아들을 키워본 네, 적도 없기는 하니까. 근데 정보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3: 아마 우리 남편들도 모를걸요?
5: 그러니까요.
1: 그러게요. 참 이게 씻는 게 사실은 굉장히 또 단순해 보이기는 해도 정말 중요하고 심오한 세계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의외로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좀 긴가민가 해서 못 물어봤던 청결 상식들 저희가 OX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가 목욕 후에 드라이기로 생식기를 말려주는 것이 좋다. 하나, 둘, 셋. 자, 은지 씨랑 저만 O를 했고 나머지 분들은 다 X를 들어주셨어요. 은지 씨 왜 O 드셨어요?
5: 아, 저도 좀 말리는 편인데 네. 되게 보송하고 기분이가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 둘도 세워놓고 이잉 제가 다 이잉 말려주거든요.
1: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아이들이 이제 음순이 항상 이렇게 짓물르거나 가렵거나 해서 씻기고 드라이로 말려주라고 해서 저는 이거는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나머지 분들은 또 X를 주셨어요.
4: 저는 한국 와서 조금 고민 시작했어요. 왜냐면 공중 목욕탕 가서 말리는 아저씨들
1: 말리고 다리를 갑자기 드시니까 상상이 됩니다. 그 아저씨분들 많이 들으세요.
4: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거 맞나? 근데 영국에는 절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냥 타올로 다 나와 있으니까요.
1: 네네네. 네. 네. 네. 네. 네.
3: 그 드라이기 열이 네. 그 굉장히 고온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냥 찬바람으로 말린다고 그래도 건조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성기는 좀 연한 살이니까 그렇게 안 말리는 게 좋고 씻은 후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부드러운 수건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해서 말려주는 게 제일 좋죠.
1: 와, 이렇게 또 공부가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춘기 아이가 샤워를 오래 한다. 이럴 때는 제지를 해야 한다. 할게요. 하나, 둘, 셋. 어, 완전히 반반으로 나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은지 씨는 오를 네. 드셨고.
5: 저는 바로 문두덕이죠. 물 부족국 가있어 지금! 뭐해, 네가 수저세 100원이라도 낸 거야! 이제 이렇게
1: 얘기해야 되고. 네, 무조건. 소희 씨는?
2: 저는 그냥 약간 그때 좀 자유롭게 살짝 냅둘 것 같아요.
1: 자유시간.
5: 아, 자유시간. 엄마가 자유롭고 싶어서.
2: 어, 그것도 있고 이제 아이도 약간 좀 자유롭게.
1: 그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6: 기본적으로는 샤워 시간에 아이가 자기 시간을 갖는 것 자체를 제지를 강하게 하지는 않아도 된다이긴 해요. 다만 실제로 이제 부모 입장에선 아침에 학교로 가야 되고 혹은 다른 가족들도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 되고 하는데 이제 화장실이 하나인 경우에 더더욱이나 이제
1: 전쟁터죠.
6: 전쟁 나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로 하도 많이 부딪히게 되니까 욕실 안에도 시계 아날로그 시계를 좀 두시라고 얘기를 하고 10분, 20분, 30분 정도에 그냥 똑똑똑똑똑똑 이런 정도로는 시그널을 좀 주셔도 된다. 너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성기를 관찰하거나 자기 몸 구석구석을 관찰할 기회를 갖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1: 그러게요. 한 시간 동안 사실 내내 씻는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뭐 개인 뭐 활동들을 할 거 아닙니까?
6: 네. 요즘 아이들은 이제 스마트폰 보면서 그 안에서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경우들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갈등이 꽤 있는 편들입니다.
3: 그렇군요. 근데 목욕탕에 들어갈 때 스마트폰 가지고 맞아요. 들어가는 걸 못하게 하는 맞아요. 게 제일 좋고요.
6: 그게 이제 규칙이 돼요.
3: 사실은 부모가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춘기 이후에 10대 이제 조금 중후반이 되면 사실 샤워하면서 자위행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녹화하고 맞아요. 막 나오라고 그러지 말고 좀 놔두는 게 좋지만 너무 길게 하면 좀 조금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1: 자, 이쯤에서 아들 가진 그 많은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을 질문인데요. 자, 우리 아이 포경 수술을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찬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요즘 아버님들과 아이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7: 종이컵.
1: 펜타오은 왜지?
7: 요거는 완전
1: 예 추측이 되죠.
7: 다 발견하는 거고요.
8: 포경 수술 어디서 하는지 알아?
7: 응.
8: 여자들은 어디 병원가?
7: 성형이.
8: 아니.
1: 뭐예요? 나도
8: 뜨끔했잖아요. 산부인과. 여자 산부인과 반대가 남자 비뇨기과야. 평소에 이렇게 덮여 있잖아 보면 그 덮여 있는데 안에. 그 찌꺼기 같은 게 많이 생겼었어. 너도 옛날에 한번 아파가지고 병원 갔었잖아.
7: 응.
8: 그치, 어렸을 적에.
7: 응.
8: 그래서 그 염증 안 생기게 하려면은 포경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포경 수술을 했거든.
7: 응.
8: 그렇게 꼬매고 나서 집에 가야 되잖아. 종이컵으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평소 생각했을 때.
7: 종이컵.
8: 여기다 이렇게 딱 껴줘. 옷에 닿지 않게. 집에 가야 되잖아. 그러고서
9: 아빠가 포경 수술을 한 거를 알고 있었어요?
7: 네. 껍질이 없어요. 살짝 관절 정도?
1: 아빠를 봤구나. 아빠를 봤어.
5: 고래잡이.
1: 그래, 고래잡이. 그래, 우리 고래 잡는다고.
7: 맞아.
10: 뭔지 알아?
7: 고래.
10: 응, 맞았어. 고래. 아빠가 8살 때 큰아빠가 이제 할머니랑 같이 이제 고래를 잡으러 간다 그랬었어. 아빠도 거기에 따라가고 싶은 거야. 근데 알고 보니 병원에 간 거야. 포경수술이란 걸 하게 된 거야. 그때는 아빠도 포경수술이란 게 어떤 건지 몰랐었어.
7: 포경수술이 실제로 있는 건 몰랐어요. 걔는 그 거짓말에 안 속을 것 같아요.
11: 아빠가 돈가스 먹으러 가자 해서 좋아하고 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병원을 데리고 갔어. 병원에 가서 포경수술이라는 걸 했어.
2: 하기 싫겠다. 무섭지.
11: 근데 인준이 거기 안쪽에 먼지 같은 것도 껴있고 그렇잖아. 위생?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아져. 그래서 아플 수가 있어. 오빠 때는 거의 다 했어.

0: 끝나고 싶어요.
1: 그래도 인준아, 2, 3일만 아프고 난 다음에는 아빠가 레고도 사주고 키즈 카페도 같이 가고, 그래도 할 생각이 없어? 안할 거야? 아빠는 친구들하고 같이 목욕 가자 이래서 같이 목욕을 많이 다녔거든. 어떤 친구들은 그 수술을 한 친구들이 있었고,
0: 네.
1: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수술을 안 했어.
0: 네.
1: 그 중에 하나가 아빠였어. 친구들이 너 언제 할 거냐 그러고 약간 좀 놀리기도 하고, 흡연 수술 안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싫어서 감추고 막 그런 적도 많았었거든.
0: 네.
1: 이런 생각이 나게 하는 물건이기도 해, 이게.
0: 네.
2: 아팠을 때 하는 수술인 줄 알았어요. 살면서 처음 들을 때는. 저는 할 거예요. 위생적으로 청결해지니까.
1: 웬만하면은 정말 시키고 싶은 생각이고, 너무 강하게 거부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인준이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자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3: 저는 지금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아이의 생각을 많이 존중해 주려고 하고,
4: 청결이 유지가 잘 되고 잘 관리만 할 수 있다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5: 관리를 어떻게 하나가 좀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계속 관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
6: 네, 근데 폭염 수술에 이제 그래도 아버지가 굉장히 또 친절하게 다들 설명을 해주셔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7: 저는 사실 제가 해본 적은 없으니까 저도 좀 어렵고 저희 신랑한테도 물어봤는데 이제 신랑도 잘 모르겠다고 좀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찬이의 폭염 수술 계획에 대해서.
6: 네. 네. 요즘 또 안 하는 추세다라는 네.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 추세가 있어요, 그렇게?
8: 그럼요.
9: 과거에는 한 뭐 거의 90% 그 이상 이렇게 됐고, 요즘은 한 20% 정도로 보거든요.
6: 아, 그래요? 한 사람을요?
9: 한 사람이.
6: 그러니까 피터 씨는 어때요? 그 영국에서는 조금 폭염 수술에 대해서.
10: 제가 어릴 때 한 애들은 다 종교 때문에 유대인 아니면 무슬림 친구들, 그래서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 목욕탕 가면 유대인 한국에 너무 많다.
6: 아, 이런 생각으로
10: 거의 다 했으니까 하고, 친구 제 나이 또래도 다 하고. 근데 저도 안 했으니까 문제 없고, 굳이 약간 이런 생각이 나죠.
6: 전혀 네네네. 문제가 없고.
9: 나는 위생을 충분히 잘 관리할 수도 있고, 굳이 그런 수술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하면 안 해도 되죠.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예, 이제 귀두포피염이 되게 자주 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6: 포피염.
9: 예, 포피염이. 그래서 포피가 잘 벗겨지지가, 거의 안 벗겨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구가 그 안에 쌓여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고, 혹은 한번 포피가 뒤로 벗겨졌는데 이렇게 목폴라티처럼 그런 성기를 꽉 조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빨리 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거는 어렸을 때 해줄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필수가 아닌 선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 그럼 혹시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 단점 같은 것도 그럼 혹시 있나요?
9: 네, 오랫동안 이제 바깥에 노출되면 우리 피부도 각화라고 해서 이제 두꺼워지잖아요. 피부가 두꺼워지니까 성감의 저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네.
6: 네, 청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청결 교육을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또 배웠는데요. 발달 심리학적으로도 그 청결이 아이의 자율성과도 연관이 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9: 네, 발달 이론에 따르면 만 2세, 3세 유아기에 아이가 획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자율성입니다. 이
6: 자율성.
9: 시기에. 이게 단순히 부모가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에게도, 내 아이의 앞으로의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 만 2, 3세 정도부터는 조금씩 아이에게 시켜보고 할 수 있게, 시행착오로 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 아이가 이제 자기 몸을 자기가 스스로 씻음으로써 내가 내 몸을 관리할 수 있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관리 능력. 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교육에서 중요한 게 자기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하는 것,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씻는 건 깨끗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 차원이 아니라 나를 건강하게 관리하고 지킨다라는 차원에서 아이에게 익숙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자, 오늘 긴 시간 소중한 내 몸 깨끗하게 청결이라는 주제로 함께했는데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내 몸을 소중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청결육해요! 청결육해요.

0: 가지고 있던 이 편견의 안경,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1: 여자애가 왜 그러니?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2: 남자답게 받아들여. 참으라.
0: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3: 소방가. 발명가. 의사.
4: 아빠, 나 좀 발레에 관심이 생겼어. 나 핑크색 발레복 사줘. 라고 한다면?
0: 핵심은 성별이 아니고 돼요. 그래서 왕자가 위험하면 홍주가 구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4: 남자답다, 여자답다. 그게 뭔가요?
5: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1: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2: 고충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의 힘이 될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0: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 해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이민샷 이 정도는 돼야죠. 항산화, 활력, 22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9가지 필수 아미노산과 아르기닌까지 한 번에. 역대급 만남, 압도적 스펙. 고려은단 메가도스 이민샷.
4: 김영준 셰프의 노하우가 담긴 10분 순삭 일상 반찬. 손질 하나도 필요 없는 건강하고 저렴한 볶음 반찬을 소개한다. 깻잎순의 향긋함과 들깨가루의 고소함이 매력적인 깻잎순 볶음부터 우리 집 밥상에 자주 등장하는 어묵볶음, 제철 가지와 만났다. 단짠단짠 입맛 사는 양념에 휘리릭 볶아 만드는 가지 어묵볶음까지. 훈남 요리사 김영준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반찬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5: 안녕하세요. 채우비 아들 광희입니다.
6: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5: 네, 반갑습니다.
6: 네, 반갑습니다.
5: 아, 셰프님 잘 부탁드려요.
6: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5: 그러게요. 아, 또 이렇게 젊은 셰프님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맛있는 네. 음식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또 기대가 되는데요. 셰프님이 알려주신 이 깻잎 순 볶음 다들 한 번쯤 먹어보셨을 것 같은데 고소한 맛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6: 네.
5: 이 깻잎순이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라고 들었어요.
6: 요즘 나오는 해채소 중에 네. 깻잎순은 고소하고 향긋해서
5: 네.
6: 귀찮아도 꼭 챙겨 먹는 나물 중에 하나거든요.
5: 네.
6: 그래서 깻잎순과 볶을 때는 식용유하고 들기름
5: 네.
6: 그리고 양념에서는 들기름, 식용유, 어간장,
5: 네.
6: 다진 파, 다진 마늘 그리고 마무리로 들깨가루하고 통깨가 필요합니다.
5: 이렇게 보기만 해도 굉장히 네. 깻잎의 향과 들깨가루가 고소할 것 같은데요.
6: 네.
5: 깻잎의 향이 가득 담겨있는 반찬을 맛있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6: 네.
5: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깻잎순 볶음 본격적으로
6: 네.
5: 시작해볼게요. 자, 이거 손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깻잎순?
6: 깻잎순은 우선 깨끗하게 세척하시고요.
5: 네.
6: 그 다음에 이제 질긴 줄기 부분이나
5: 네.
6: 이렇게 더러운 잎 부분을
5: 네.
6: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5: 깻잎순은 깻잎하고 달리 조금 더 부드러운 거죠? 아직 액이.
6: 네, 연한 잎인데
5: 예?
6: 깻잎순만의
5: 네.
6: 향긋하고 고소한 그 향이 있어서 좀 더 부드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맞아요. 사실 고기 먹을 때 깻잎 많이 싸먹는데
6: 네.
5: 저희 엄마는 이 깻잎순으로 반찬을 몇 번 해주셨거든요.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향이 좋더라고요.
6: 네,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깻잎순 반찬을 많이 즐겨 먹었는데요.
5: 예?
6: 제가 오늘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이 씹을수록 또 고소하고
6: 네.
5: 담백한 맛도 나더라고요.
6: 네, 맞습니다.
5: 많이 알죠?
6: 네.
5: 예.
6: 자,
5: 이렇게,
6: 이렇게 하면 손질을 다 하고요. 깻잎순은
5: 예.
6: 보통 한 15초 정도에
5: 예.
6: 끓는 물에 한번 데쳐주시면 되거든요.
5: 네.
6: 그래서 소금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5: 가볼까요?
6: 네. 그대로 한 250g 정도 되는
5: 예.
6: 깻잎순을 이렇게 넣으시면은 15초 정도 데치시면 양이
5: 네.
6: 그만큼 이렇게 고기는 많아 보이지만은
5: 예.
6: 확 줄어들거든요.

0: 물론 깻잎순은 그냥 먹어도 부들부들하고 맛있지만 네. 그냥 15초 정도 데치는 이유는 뭐예요?
1: 좀 더 이렇게 푸른빛이 나는 이유도 있고요. 예? 우리가 질긴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비타민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데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리고 줄기가 약간 딱딱한 것도 있잖아요. 네. 15초 정도 데치고 나면
1: 그 억센 부분이 줄기가 예? 이렇게 부드러워집니다. 오.
0: 지금 깻잎향 엄청나게 올라와요. 네. 15초 됐고요.
1: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깻잎순을 너무 오래 데치시면 네. 그 깻잎 향도 없어지고 또 식감이 너무 물러질 수가 있으니까요.
0: 맞아요.
1: 이렇게 바로 얼음물에 식혀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잔열기에 바로 네. 찬물에 세척하시는 것보다 얼음물에 금방 바로 이렇게 열기를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0: 오, 깻잎 향 너무 좋고 색감도 아직 유지했고 많이 부들부들해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두나요?
1: 아니요, 이 상태에서 네. 바로 열기만 식혀주시고, 네. 물기를 가볍게 짜주시면 되는데요.
0: 네. 그래서. 근데 물기 짤 때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1: 네. 너무 예. 많이 물기를 제거해주셔도, 네. 질겨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살짝, 이렇게.
0: 살짝.
1: 네, 면보에 제거를 해주시거나, 이렇게. 네. 이렇게.
0: 저희도 면보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용해서.
1: 네, 너무, 살짝만. 빼주시면 됩니다.
0: 너무 진이기지 말고.
1: 네네. 그 안에도, 우리,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 예. 자, 아까보다 양이 많이 네, 줄었어요.
1: 많이 줄었죠. 여기서.
0: 네, 이것도 이제 이렇게 펼쳐놓으면 얇게 네. 될 것 같아서.
1: 그리고 여기에. 네. 양념을 해야 되거든요.
0: 바로요.
1: 어간장 네. 두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0: 어간장 진짜 오랜만인데.
1: 네.
0: 자, 어간장과 일반 간장의 차이 좀 볼까요?
1: 어간장은 일반 액젓으로 만든 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유의 감칠맛도 있고 네. 약간의 비린맛이 있긴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풍미가 더 좋고요. 그다음에 본연의 색깔이 어간장은 약하기 때문에 예. 나물 무침을 할 때 색깔이 잘 이쁘게 잘 날 수 네. 있습니다.
0: 색 낼 때도 좋을 네. 것 같네요.
1: 그다음에 들기름,
0: 예.
1: 그다음에 다진 파,
0: 네.
1: 그다음에 다진 마늘, 그다음에 매실청.
0: 네. 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자 이제 한번 조물조물 묻혀볼게요.
1: 자 이렇게 해서 깻잎순을 예. 양념이 잘 배길 수 있도록 네. 네, 조물조물 묻혀주시는 게 좋아요.
0: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나물도 잘 무쳐먹고 네. 막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1: 그래서 네. 저는 여기에 지금 다진 마늘, 다진 파를 넣었거든요. 네. 근데 좀 이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어르신들은 네. 이렇게 씹히는 맛을 좀 안 좋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0: 그러면 저도 그래요. 조금 부드럽게 먹고 싶어요.
1: 그러면 마늘즙이나 다진 그 파를 네. 즙을 내셔가지고 향신즙을 넣어주시면은 씹는 감도 좀 더 부드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늘이 넣는 게 좋아요.
0: 취향에 따라.
1: 네네.
0: 예. 아무래도 이제 이 깻잎순이 이렇게 많이 뭉쳐있다 보니까 이렇게 펼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툭툭 털어주시면 돼요.
0: 털면서. 네.
1: 그래서 예. 이렇게 하면 끝났고요. 예. 볶는 과정이 있는데요.
0: 자, 이제 한번 볶아볼까요?
1: 네. 깻잎순을 볶을 때 예. 처음부터 센 불은 하시지 마시고요. 네. 약불에서 천천히.
0: 약불에서.
1: 네, 볶으실 거군요. 이제 들기름.
0: 네.
1: 그 다음에 식용유. 네. 뭐 1:1로 넣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저는 네. 한 두 배 정도 식용유를 좀 더 많이 넣었습니다.
0: 네. 1:2.
1: 네.
0: 근데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 이렇게 한 번 더 볶는 이유는 뭔가요?
1: 간이 배었기 때문에 네. 좀 더 볶으면서 좀 물러지게끔 하는 부드럽게 하는 과정입니다. 네, 거기서 왜냐하면 볶으면서 여기에 있는 깻잎순에 있는 수분도 나오고 예? 마지막에 또 물을 넣어주기 때문에 잘 간이 배어지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0: 맞아요. 네. 우리가 뭐 고기나 쌈싸 먹을 때 이 네. 깻잎에 약간 그 씹히는 감이 좋아서 먹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물로 했을 때는 네. 너무 식감이 너무 딱딱할 수 이렇게
1: 질겨 억셀 수가 있죠. 그래서 맞아요. 약간 기름을 넣고 살살 수분해서 볶아주는 네. 거예요.
0: 부드럽게.
1: 네, 그래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0: 네.
1: 이렇게 해서
0: 맛있는 양념까지
1: 네. 그래서 처음에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센 불에 아니고 네. 약불에 그러면은 이 깻잎순에 있는 물이 네. 점점 나오면서 네. 잘 양념이 배이거든요.
0: 이 어간장 향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 대단한 양념이 들어간 것처럼.
1: 요즘에는 어간장이 시판용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한번

0: 한번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맞아요.
0: 여기서 이렇게 볶으시다가 중간 과정에 한물두 큰술이나 이렇게 세 큰술 정도 이렇게 조금씩 부어주시면서
1: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0: 네.
1: 셰프님도 평소에 깻잎 자주 드셨어요?
0: 깻잎순 좋아합니다. 딱
1: 네.
0: 지금 이 시기가 해채소 중에 정말 향긋하고 맛있는 깻잎순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1: 네.
0: 저는 아주 즐겨 먹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1: 맞아요.
0: 네.
1: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전에 체험비 나오신 거 보니까,
0: 네.
1: 이 셰프님은 이 와인 안주로 나물을 드신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0: 정말 좋아요. 화이트 와인에 나물 요리는
1: 예.
0: 예, 끝내줍니다.
1: 정말, 이 나물 요리 이렇게 많이 먹는 젊은 청년들 많지 않은데, 정말, 예. 요즘은 이제 건강 생각해서 젊은
0: 네.
1: 친구들도 이제 이런 건강한 나물들 많이
0: 네.
1: 먹잖아요.
0: 사실은 이런 게집 반찬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제품이 많지만은 나물은 거의 맛을 직접 해먹는 맛은 이렇게 흉내를 잘못 내는 것 같아요.
1: 손맛은,
0: 네.
1: 손맛은.
0: 그래서 나물 같은 경우에
1: 네.
0: 한번 간편하니까
1: 네.
0: 꼭 따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네, 어렵지도
0: 네.
1: 않으니까. 자, 지금 이제 불을 조금 올려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볶아주면 되나요?
0: 이렇게 어느 정도 억샘 줄기를 하나
1: 예.
0: 해가지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냥 휘어질 수 있는 정도까지만
1: 예.
0: 볶아주시면 됩니다.
1: 휘어질 수 있을
0: 네네.
1: 정도까지만.
0: 그래서 이렇게 불을 끄시고요.
1: 예.
0: 여기 이제 들깨가루하고
1: 예.
0: 넣어보겠습니다.
1: 아, 불을 끄고. 자, 불을 끄고 들깨가루랑.
0: 그다음에 통깨는
1: 예.
0: 통깨는 마지막에
1: 마지막에.
0: 뿌려주십니다.
1: 자, 향이 너무 좋은데요. 저는 완성도시 한번 준비해볼게요.
0: 네. 그래서 소복하게
1: 예.
0: 먼저 이렇게 물기가 나온 거는 그대로.
1: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시기에는 깻잎순처럼 안 보이고 다른 나물처럼 보이실 거예요.
0: 네, 아마 그렇게
1: 예.
0: 보이실 거예요.
1: 근데 저처럼 이 깻잎의 향을 좋아하시는 분은 굳이 이렇게 고기 먹을 때 아니고서야 깻잎을
0: 네.
1: 먹을 일이 없는데 이렇게 부드러운 깻잎순으로 맛있는 이렇게 볶음을 만들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너무 좋죠. 혹시 밥 반찬에
1: 예.
0: 뭐딸 필요 없이
1: 예.
0: 뜨거운 밤에 살짝 올리셔가지고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이제 들깨가루를 넣었지만은
1: 네.
0: 통들깨를 넣어주셔도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네, 통들깨를 살짝 넣어주셔도 좋아요.
1: 너무나 먹음직스러운데요. 풋풋한 게
0: 네.
1: 향도 너무 좋습니다.
0: 그래서
1: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깻잎순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깻잎순 볶음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깻잎순은 억센 부분, 불순물을 제거하고 끓는 소금물에 15초 정도 데쳐주세요. 얼음물에 깻잎순을 넣어 식히고 물기를 짜내줍니다. 데친 깻잎순에 어간장, 들기름, 다진 대파, 다진 마늘, 매실청을 넣어 무쳐주세요. 그런 다음 달군 팬에 들기름, 식용유를 두르고 양념한 깻잎순을 넣어 볶다가 물을 넣어 볶아줍니다. 불을 끄고 들깨가루, 통깨를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깻잎순 볶음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0: 네.
1: 요즘 오이만큼 자주 보는 재료가 이 가지잖아요. 이 가지 어묵볶음의 재료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먼저 가지
1: 예.
0: 한개 준비해 주시고요.
1: 네.
0: 판 어묵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각 어묵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1: 맞아요. 예.
0: 가지를 잘라서
1: 네.
0: 절일 소금 네,
1: 오.
0: 준비하시면 되고요.
1: 절여주고요. 좀 많이
0: 네.
1: 나오니까.
0: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맛간장 만들 재료를 살펴보시면
1: 예.
0: 양조간장,
1: 예.
0: 그다음에 통후추, 그다음에 흑설탕,
1: 예.
0: 그다음에 조청, 그다음에 채소물 필요합니다.
1: 이렇게 맛간장은
0: 네.
1: 오늘 특별히 또 만들어 보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준비했고, 또 부재료들은 뭐가 있죠?
0: 이제 부재료는 대파 한
1: 네.
0: 이 정도, 한대 정도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1: 네.
0: 홍고추 2분의 1개,
1: 네.
0: 청고추 2분의 1개,
1: 네.
0: 그리고 통마늘 한 3쪽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자, 그리고 들어가는 양념 재료들은 뭐가 있는지.
0: 고춧가루,
1: 네.
0: 들기름,
1: 네.
0: 식용유. 그다음에 맛간장, 올리고당, 통깨를 준비했습니다.
1: 간단하네요.
0: 네.
1: 근데 이건 뭔가요?
0: 이건 채소물입니다.
1: 채소물까지.
0: 네.
1: 자, 어떤 맛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가지가 더 맛있어질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요리 시작해 볼까요?
0: 자, 우선 가지를
1: 네.
0: 이렇게 보시면 가지가 껍질이

0: 할까요?
1: 네. 오케이.
0: 아니 아까는 어간장을 또 쓰시더니 네. 오늘은 또 맛간장을 지금은 네. 하신다고 해요.
1: 왜냐면 가지나 이제 어묵은 예. 평범하지만은 예. 이 양념을 맛간장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예.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오늘 예. 맛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자 맛간장 이거 뭐죠 이거는?
1: 이 양조간장 일반 간장이죠. 그래서 넣으시고
0: 양조간장 넣으시고
1: 네 그다음에 조청
0: 예.
1: 정도.
0: 만약에 조청 없으면 뭐 넣으면 돼요?
1: 그냥 올리고당이나 꿀 넣어주시면 돼요.
0: 네. 네. 자, 조청 넣고. 근데 셰프님, 네. 그냥 간장하고 맛간장의 차이는 뭐예요?
1: 맛간장은 네.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제 조미료가 들어가서 한번 끓여놓은 한 스푼 끓여놓은 걸 이제 맛간장이라고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집에서는 여러 가지 양념을 하기 좀 불편하실 때 네. 맛간장으로 버무리시거나 뭐 맛을 낼 때 네. 간편하게 내기 위한 손쉽게 끓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0: 맛을 쉽게 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흑설탕 제가 넣었고요.
0: 예.
1: 그다음에 여기 청주.
0: 청주 좀 넣고. 이렇게 맛간장 만들어두면 요리하시기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1: 수월합니다.
0: 예.
1: 그래서 이렇게 통후추.
0: 네.
1: 통후추 넣으시고. 한 스푼 끓이도록 할게요.
0: 네. 셰프님, 네. 근데 아까 이 채소물 저희가 만들어뒀는데 네. 이건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1: 채소물은 같이 한번 끓여주시면 되거든요.
0: 아, 맛간장 할 때. 네. 그럼 더욱더 맛이 좋아지겠네요.
1: 네, 일단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네. 채소물은 여러 가지 집에 있으신 뭐 양파나 네. 뭐 사과, 그다음에 북어머리나 다시마 뭐 여러 가지 육수를 낼 수 있는 육수를 네.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넣어주시면은 맛있는 맛간장이 나옵니다.
0: 자, 이렇게 한 몇 분 정도 끓여주면 돼요?
1: 한 여기서 한 소금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
0: 예.
1: 이렇게 반이 졸여지시면요.
0: 예.
1: 이제 불을 끄시고요. 뭐 밀폐 용기나 유리병에 담으셔가지고
0: 예?
1: 냉장고에서 이렇게 필요하실 때마다 꺼내서 예.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0: 이 맛간장의 향이 너무 좋아요.
1: 네.
0: 굉장히 또 감칠맛이 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간장은 또 두고 맛간장은
1: 네.
0: 다른 재료들로 이제 우리 또 시작해 볼까요?
1: 가지는 한번 제가 절여뒀잖아요.
0: 네.
1: 절여둔 거를 이제 소금물이
0: 네.
1: 있기 때문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세척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찬물에 네. 헹궈준다는 식으로
0: 네.
1: 이렇게 가볍게
0: 헹궈보겠습니다. 자.
1: 그래서 그대로 체에 받치시거나
0: 네. 면보에
1: 네. 그래서 제가 면보에 한번
0: 네.
1: 제가 뭐 체에 받치셔도 되고 이런 면보자기에다가 가볍게 툭툭툭툭 쳐주시면 되거든요.
0: 네. 셰프님 사실 저는 이제
1: 네.
0: 항상 음식을 먹을 때 그
1: 네.
0: 주재료의
1: 네.
0: 영양 성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편이거든요.
1: 네.
0: 이 가지에 들어있는 좋은 영양소 뭐가 있을까요?
1: 가지는 네.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서
0: 오.
1: 이제 노화 방지나 콜레스테롤
0: 예?
1: 그 낮추는 좋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건강 재료로
0: 예.
1: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0: 자, 이렇게 물기를 네. 쪘는데 물기도 많이 안 나왔어요, 지금.
1: 네.
0: 자, 그렇지만 물기를 좀 없어준 후에.
1: 네.
0: 요리를 진행해 볼게요. 굉장히 꼬들꼬들해 보여요.
1: 네.
0: 쫄깃쫄깃.
1: 그래서 꼭,
0: 예.
1: 지금 가지는 많이 나오는 시기긴 한데,
0: 네.
1: 말린 가지로도 한번 이렇게 불리셔가지고,
0: 네.
1: 가지 어묵볶음을 해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0: 자, 네. 자, 이제 재료들이 완벽히 이제 준비가 됐는데요. 자, 그럼 한번 볶아볼까요?
1: 네. 그다음에 들기름,
0: 네. 들기름
1: 같이 넣겠습니다.
0: 네.
1: 넣고
0: 네.
1: 마늘,
0: 마늘
1: 편 마늘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0: 네.
1: 그다음에 대파 썰어놨던 것도 같이
0: 넣어주시고. 네. 오, 이 파마늘 기름 나와서
1: 네.
0: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예.
1: 넣으시다가
0: 네.
1: 향이 어느 정도 나면요,
0: 네.
1: 타지 않게 주의하시고 가지.
0: 가지를. 또 이렇게 먹으면 가지도
1: 네.
0: 그냥 쑥쑥 들어올 것 같아요. 비주얼이
1: 아주 좋죠.
0: 네.
1: 그래서 어묵도 같이.
0: 근데 이렇게 가지가
1: 네.
0: 코팅이 된 걸 보니까
1: 윤기가 예. 잘 나죠.
0: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1: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묵은 예. 오래 볶으시면 노릇노릇한 게 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식감이 쫄깃쫄깃해지니까 네. 약간 어묵이 노릇노릇스름하게 네. 구워주시면

0: 어묵이 노릇노릇하게 노릇노릇하게 네. 색이 날 때까지.
1: 왜냐면 저기 어머니들 반찬 하실 때도 어묵이 약간 네. 허연 색을 띠는 것보다 예? 약간 노릇노릇한 어묵 볶음이 맛있잖아요.
0: 맞아요.
1: 맞아요. 살짝
0: 좀 더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여기 보이죠? 네. 저기 색깔이 네. 지금 여기 중간중간
1: 네, 네,
0: 여기
1: 네,
0: 보이죠?
1: 이렇게 나오는 예. 것처럼
0: 이거 좀 달라요 느낌이.
1: 볶아주시면.
0: 자 근데요 셰프님 이 고춧가루랑 네. 다른 재료들을 언제 집어넣는 거예요?
1: 마지막에 이제 넣어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맛간장
0: 예.
1: 네, 고춧가루 살짝
0: 예. 고춧가루 살짝
1: 네 그다음에 자, 올리고당
0: 올리고당
1: 네
0: 이렇게 해서 자 양념 재료들이 많지 않아요
1: 네 오!
0: 올리고당이 들어가서 그런지 윤기가 더 네, 흐르는 것 같아요 이야
1: 이렇게 넣으시고요
0: 예
1: 너무 마지막으로 멋있어. 청원고추 어슷하게 썰었잖아요
0: 예
1: 이렇게 넣어주시고
0: 이야 정말 뚝딱 만들었네요 오! 네, 색깔도 하시고, 맛있게 났어요. 네,
1: 딱 이렇게 불을 꺼주시고
0: 예?
1: 이제 마무리로 네, 통깨
0: 마지막에 살짝. 자 그럼 다 옮겨 담아볼까요?
1: 네. 그래서 예. 지금 가시가 보기에는 많이 지금 없으니까 밑에 어묵을 예. 살짝 먼저 깔겠습니다.
0: 아니 어묵도 사실은 저희가 평소에 먹던 네. 이 어묵 반찬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게
1: 네.
0: 이 가지랑 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고
1: 그러니까 이 쫄깃쫄깃한 식감이 네. 너무 둘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궁합이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반찬으로 활용하시면 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0: 아니 물기도 많이 없고 지금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그리고 편을 썬 마늘도 그렇고
1: 네.
0: 청운 고추도 그렇고 조합이 너무 좋은데요?
1: 가지 좋아하시나요?
0: 아, 이제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1: 아, 다행입니다.
0: 아, 왜냐면 흐물흐물한 가지 반찬만 먹었는데 네. 이건 쫄깃쫄깃할 것 같아서. 네.
1: 그래서 절여주시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꼭 오늘 소금에 절여보시고 꼭 반찬을 해드시는 편이신가요?
0: 오늘 같은 경우에는 채우비에 나오는 반찬들을 간단간단해서
1: 네네.
0: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어요.
1: 그러면 주로 한식을 좋아하시나요?
0: 한식 많이 좋아합니다.
1: 네.
0: 그래서 덕분에 셰프님 덕분에 가지도 좋아하게 됐어요. 예.
1: 이렇게 해서
0: 오! 진짜 너무 고급스럽지 않나요?
1: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자 이렇게 너무 나쁘지만 가지 어묵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가지 어묵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지는 꼭지를 제거하고 4등분한 뒤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가지에 천일염을 넣어 15분 정도 절여줍니다. 그런 다음 어묵은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냄비에 양조간장, 조청, 흑설탕, 청주, 통후추, 채소 밑국물을 넣고 10분 정도 끓여 맛간장을 만들어줍니다. 절인 가지는 찬물에 헹군 뒤 면포에 넣어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 들기름, 편썬 마늘, 채썬 대파를 넣어 볶다가 가지, 어묵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맛간장, 고춧가루, 올리고당을 넣어 볶다가 어슷선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어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통깨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가지 어묵 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카나페와 주먹밥으로 무한 변신 가능한 활용 만점 감태 명란무침부터 시원하고 아삭하고 새콤하고 맛있는 건 다 하는 오이 콩나물 무침까지 훈남 요리사 김영준에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반찬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3: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4: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아 이래도 되나?
5: 드릴게요.
4: 예.
5: AIA 생명
4: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6: 이동하실게요.
4: 네.
5: AIA 생명.
4: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0: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 다시 들어간다.
2: AI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1: 컷!
0: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3: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4: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5: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6: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이 편견의 안경,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7: 여자가 왜 그러니?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8: 남자답게 받아들여. 참으라.
6: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9: 소방관.
10: 발명가.
11: 의사.
12: 아빠 나 좀 발레에 관심이 생겼어. 나 핑크색 발레복 사줘 라고 한다면?
6: 핵심은 성별이 아니고 돼요. 그래서 왕자가 위험하면 공주가 구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12: 남자답다, 여자답다. 그게 뭔가요?

0: 잇몸병 2000만 시대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믿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1: 오래오래 건강하게
0: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2: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3: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4: 걱정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2: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삼국지 연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적벽대전.
1: 삼국지 연의 그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어떻게 그 시절을 겪었는지 그 현장을 한번 밟아보려고 합니다.
2: 장비에 돌릴 때가 나타나면서 하우란이 바로 그 자리에서 청룡 주작 양기각이 백호 현무를 응하여 서북으로 펄펄
1: 사라지고 마는 몰락한 영웅이 되느냐 아니면 중원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삼적의 하나가 되느냐는 그런 비로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첫 발을 디딘 바로 이 자리에서 조조는 천하 통일을 꿈꿨을 겁니다.
0: 최고 권력자 조조가 야심을

0: 넘고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1: 사라지고 마는 몰락한 영웅이 되느냐 아니면 중원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삼적의 하나가 되느냐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0: 항전이냐 항복이냐를 결정해야 했던 그때
1: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유비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조조의 대군이 내려오는데 하우돈을 위시하여 유명한 장수들이 다 내려옵니다.
0: 적벽대전 발발전 전운이 감돌았던 그때로 시간여행을 떠납니다. 예부터 중국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중원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지도상 중앙에 위치해 중국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중원의 땅 우한으로 갑니다.

0: 철도와 도로, 수로가 모두 거쳐가는 교통의 요지로 아홉 개의 성을 연결한다고 해서 구성통구라 불립니다. 삼국지 연의 이야기의 주 배경이 되는 후베이성의 성도이면서 전체 면적이 무려 서울의 약 14배.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역사적 명소로 여행하기에 좋은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조금 색다른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1: 아름다운 풍광, 이국적인 향취, 오감이 함께 향유하는 게 여행이죠. 그 여행 중에서도 저를 가장 가슴 뛰게 만드는 여행은 역사의 현장을 밟는 일입니다. 삼국지연이 다들 좋아하시죠? 그 방대한 스토리 속에서도 하이라이트 기긴 적벽대전, 저는 그 현장을 한번 밟아보려고 합니다.
0: 삼국지연이를 안 봤어도 한 번쯤 들으면 보았을 적벽대전. 실제 역사서를 각색한 소설은 중국 4대 소설 중 어뜸으로 꼽힙니다. 위 초고 삼국 흥망성쇠의 시작. 수많은 인물의 발자취를 따라 만나는 다양한 인간 군상과 처세술. 그 인생 교과서를 지금 펼쳐보려고 합니다. 우한은 장강과 한수위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상업무역이 발달했는데요. 촬영 당일 뜻밖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도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 우한에서 놓치면 안 되는 사진 스폿입니다.
2: 저기 있네요. 황학루.
0: 황학루는 삼국시대에 처음 지어졌는데 지금 우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입니다.
2: 이 황학루는요, 오나라의 성군이 자기의 영토를 둘러보고 또 북방의 침입에 대비해서 만든 일종의 감시탑의 역할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0: 현재 강남의 3대 명루 중 하나로 오랜 세월을 거치며 수차례 보수하고 재건한 끝에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2: 여기 황학루를 대표하는 시가 한 수 있죠.
0: 내노라 하는 중국 문인들의 황학루 시 가운데 최고의 걸작입니다.
2: 이게 저 최호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이 시가 아주 유명합니다. 워낙 유명해서 이 시를 보고 이백이 여기서 놀러 와서 시를 쓰려고 하다가 이렇게 좋은 시가 내가 굳이 뭐하러 또 시를 써 이러고 이백이 그냥 붓을 놓고 술이나 마시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시人 이정 황허취 此地 공위 황허楼 황허一去不复返白云千载空悠悠 정세를 알아야 되는데요. 옛날에 이 자리가

0: 주막이었어요. 주막. 신씨라는 사람이 하는 주막이었는데 그린들이 왔어도 그 사람은 기꺼이 음식과 마실 걸 내어주었대요. 근데 한 선인이 거기서 공짜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하다가 고마워서 그 담요로 벽에다 학 그림을 그립니다.
1: 그림 속의 학이 손님들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주점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선인이 다시 나타나 학을 타고 날아가 버립니다.

0: 학이 떠난 자리에 세워졌다는 황학루는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신선의 세계를 꿈꾸는 민중들에겐 아직까지도 이상의 장소. 하지만 누군가는 천하통일을 꿈꾸며 중원장악을 그렸을 야망의 현장입니다.
1: 멋있다.
0: 실제로 보니 어마어마한 크기. 5층 건물인데 새지 않는 층이 있어 실제로는 9층입니다.
2: 밑에서 볼 때는 나즈막해 보였는데 오니까 정말 높아요. 야, 보십시오. 추, 텐, 지, 무. 초나라의 천하를 저 끝까지 보리라. 와, 엄청나죠?
0: 황학루에서 바라다보는 경치도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빨리 올라가 보고 싶어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2: 아까 그 이야기는 신선이 학 타고 날아가고.
0: 이때까지 별 생각이 없었는데 황학을 타고 올라간 선인이 갑자기 부러워졌습니다.
2: 이게 계단이 엄청 많아요.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거. 우와. 아직도 끝이 아니네요.
0: 층마다 반대쪽에 계단이 있어 바깥으로 돌아 올라가야 합니다.
2: 우와, 드디어 마지막이다. 진짜 최상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0: 정상에서 보니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 중원 땅을 내려다보려면 이 정도 노력은 해야 하나 봅니다. 1800년 동안 중원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누각에서 바라보는 강 풍경과 주변 경관들은 여전히 아름답고 운치를 다합니다.
2: 정말 거짓말같이 여기 우한의 전경이 다 보이고 있어요. 시내 전경을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그 당시 삼국이 혈안이 되어서 서로 뺏으려고 했던 이 땅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네요.
0: 삼국지 연의를 중원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이야기라고 하는데 꼭 차지하고 싶었던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중국의 대표 관광지로 남은 치열했던 역사 현장. 그렇다면 적벽 대전이 일어나기 전 상황은 어땠을까요? 황학루의 강 맞은편에 위치한 삼국공원입니다. 삼국지 연의 영웅들을 100개가 넘는 동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2: 바로 치세지 능신, 난세지 간웅, 조조의 동상이네요.
0: 재빠른 상황 판단과 강한 결단력으로 늘 강자로 군림했던 조조.
2: 한나라 말이요. 황제인 헌제의 세력을 등에 업고 승상이 된 조조는 북방에서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이제 남방으로 키우려고 꿈을 꾸죠. 그래서 이 남방으로 발을 들이면서 천하를 엿보는데 그때 첫 발을 디딘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조조는 천하 통일을 꿈꿨을 겁니다.
0: 황건적 토벌에 큰 공을 세우고 군웅할거 시대의 최대 세력이었던 원속. 하지만 점차 가해오는 라이벌 조조의 압박에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화북을 평정한 조조의 위세는 황제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원소의 세력까지 흡수한 조조는 남하를 결정합니다. 유표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던 유비와 강동을 선거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특히 강동 일대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던 손권에겐 비상이었죠.
2: 당시 손책이 죽고 나서 아우 손권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면서 강동의 패자가 되긴 하지만 당시 조조의 세력은 7할, 손권의 세력은 3할이었어요. 왜냐하면 조조는 이미 황제의 권위를 등에 업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조조의 남침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과연 이제 조조에게 항복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조와 일전을 겨루느냐,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 게 오나라의 상황이었어요.
0: 황건적을 진압하며 명성을 얻은 최고의 용장 아버지 손견, 강동의 손씨 정권을 세운 최강자 형 손책, 그 뒤를 이어 주군이 된 손권은 물려받은 강동을 꼭 지켜내야 했습니다.

0: 유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1: 우리 소설 삼국지 연의의 실제 주인공 유관장 3인이네요.
0: 인의로 대표되는 유비 곁엔 항상 관우와 장비가 있었습니다.
1: 당시 유비는 이미 마흔을 넘은 나이에 제대로 이런 게 없었습니다. 마치 새빵살이 하듯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몸을 의탁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장판파에서 쫓기고 궁지에 몰리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 와중에 조조의 남침은 큰 위협이 된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느냐에 따라서 사라지고 마는 몰락한 영웅이 되느냐 아니면 중원에 발을 디딜 수 있는 삼적의 하나가 되느냐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0: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뜻을 모은 유비와 관우, 장비. 전쟁에서의 공적으로 백성들의 신망은 얻었지만 오랫동안 떠돌이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조조에게 패전한 뒤 몇 년째 유표에게 몸을 의탁하며 객장으로서 신야에 주둔하고 있던 유비. 하지만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유비에게도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바로 적벽대전입니다. 조조, 송금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유비가 삼국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죠. 우한을 떠나기 전 이맘때 열리는 행사가 있다고 해 잠시 들르기로 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눈으로 온통 회색빛이었던 우한의 곳곳이 화려한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1: 한 거울이며

0: 건축물이 웅장하고 화려해 인상적인데 사당입니다.
1: 지금 여기가 항커우리 묘입니다. 묘라고 하는 건요, 중국의 사당이에요. 동네마다 마을의 조상신을 모시고 여러 제신들을 모시고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산유곡에 있는 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찾게 되고 아침에 출근할 때 향을 피우고 오늘도 평안을 기원하고 출근하고 하다 보니 여기는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되죠.
0: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사당 옆으로 상가가 발달했습니다. 거리의 다양한 장식물들은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등불 장식이 눈에 많이 띄는데요. 등불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제법 보입니다. 오늘은 등불 축제가 열리는 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순 없죠. 긴 대기줄을 기다려 입장했습니다.
2: 구경하시죠.
0: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등불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3: 잡으러 다녀.
0: 낮에 보았던 황하루도 등불로 재탄생.
3: 今天是 什么日子?
4: 今天是元宵节每个城市的话活动会不一样就是一般在这种时候大家都会出去玩啊然后有各种各种项目都会有文서절은
0: 우리나라의 정월 대보름과 같은 중국 명절입니다. 춘절의 마지막 행사로 등불 전시가 열리는데요.
1: 화려하네요.
0: 2000여 년 전 한나라 때부터 등불을 밝힌 풍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자춤도 빠지지 않는데요. 중국인들에게 사자는 악을 쫓는 행운의 의미가 있습니다.
1: 이렇게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중국 사람들은 용무와 사자물을 해요. 용은 잘 아시죠? 근데 사자춤을 여러분들이 사자라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자가 아니에요. 라이온이 아닙니다. 중국의 용처럼 전설의 동물인데 중국에는 사자가 없었죠. 나중에 서양에서 사자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전설에 나오는 사자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 라이온에게 사자라고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여기 사자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는 아닙니다. 전설 속의 사자.
0: 성공적인 새해를 기원하는 공연. 여행 내내 행운을 빌며 다음 여행지로 떠납니다. 제대로 된 기반이 없이 떠돌던 유비의 인생 역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샹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동하던 중 좋은 풍경을 만났습니다. 금방이라도 신선이 나올 것 같은 묘한 분위기. 저도 모르게 이끌려 잠시 차를 세우고 걸어보기로 합니다.
1: 중국에는요,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 이런 한적한 이름 없는 시골길도 참 다닐 만한 데가 많아요. 지금 이런 데를 다니니까 저는 기분이 훨씬 더 좋습니다.
0: 한 면을 칼로 자른 것 같은 거대한 돌산. 반대편에 나 있는 동굴까지 신비롭습니다. 조금만 걸을 생각했는데 뭔가 발견했습니다.
1: 집이 있어요, 집이.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집 같은 게 있네요.
0: 반쯤 가려져 있지만 중국의 농촌 가옥이 확실합니다. 돌산이 앞을 가로막고 높은 절벽 아래로 물까지 흘러 마치 요새 같은 느낌도 듭니다.
1: 집을 한번 보고 싶은데 가는 길이 없어요.

0: 있어.
1: 그냥 선민대적인 섬처럼.
2: 사람이 사는 집이라 꼭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3: 어이구.
0: 아, 이게 길이 아닌데 이건 동굴인데요, 동굴.
2: 동굴 말고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굴을 나서니 길이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0: 너무 예쁜 집을 발견해서 제가 구경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길을 잃었네요. 지금 양사방으로 협곡으로 지금 제가 갇혀 있는데요. 그 옛날 유표에게 의지하던 그 유비가 다시 쫓기는 신세가 됐을 때 사냐를 헤맵니다. 그때 유비의 심정이 아마 지금 저 같지 않았을까 싶네요.
2: 조조에게 패해 갈 데 없던 유비를 받아준 유표. 하지만 그의 첩인 채부인과 처남인 신하, 채모는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서 연회를 가장해 살해 계획을 세우는데 다행히 이를 눈치채고 유비는 홀로 도망칩니다.
0: 그래도 그때 유비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유비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2: 삼국지 연의에서는 짧게 다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저는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0: 문인데요. 이게 나가는 문인지 제가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아, 문은 잠겼어요. 안에서 잠겼네요. 여름아. 지금 여름 삶아. 여름아. 지금 여름 삶아.
2: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좀 아쉽네요. 누군가가 계신 줄 알았는데 아마 집을 비우신 모양이에요. 채모 때문에 쫓겨서 사냐를 헤매던 유비가 만난 사람은 바로 사마휘 선생이었습니다. 사마휘 선생은 제갈공명 그리고 방통 서서의 스승이죠. 사마휘 선생이 유비에게 묻습니다. 그대에게는 인재가 필요하다네. 유비가 그러죠. 저에게는 인재가 있습니다. 관우도 있고 장비도 있고 미축도 있고 뭐. 그러자 사마휘 선생이 명장도 그대는 가지고 있고 사무에 능한 자도 가지고 있지만 군사가 없다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이까 하니까 와룡과 봉추 둘 중에 한 명만 얻어도 그대는 철화를 얻으리라.
2: 때론 운명과도 같은 우연. 우연한 만남으로 유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삼국의 역사가 사마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감히 말하는 이유입니다. 겨우 협곡 사이를 빠져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0: 야, 다시 니아. 니아. 야, 我走了. 长的路. 我能不能再这儿歇一会儿? 아야, 谢谢. 아야, 谢谢. 와. 정말 많이 걸었어요. 이거 곤란하다.
4: 일단 계속
0: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사람들의 인사가 원래 담배 주는 문화가 있어요. 담배는 자기 혼자서 꺼내 피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항상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담배를 피든 안 피든 먼저 한번 권합니다.
2: 담배가 끝이 아닙니다. 따뜻한 차까지 내주시는데요. 손님을 환대하는 중국 문화입니다.
0: 너무 좋아요.
5: 자기
0: 직접 키워갖고 직접 만드신 녹차예요.

0: 저는 정말 단지 잠시 앉을 곳을 필요로 했는데 차까지 대접받고 갑니다.
1: 부모님과 함께 돼지를 키운다는 란스위쯔위 씨. 잠시 집 구경도 시켜주겠답니다.
0: 这个房子很旧的呀。
2: 这个啊，这是以前做那个做烟叶的。哦，烟的在烤烟。烤烟的。啊，烤烟就是你们加工吃的那个烟，就是用它烤出来的。
1: 시골이다 보니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을 직접 만들어 쓴다는데요.
0: 우와.
1: 특별히 옥수수를 먹여 키운 돼지고기랍니다. 옛날 장작으로 난방할 때부터 위에 자연스럽게 걸어 두었던 라로우인데 여러 요리에 사용합니다.
2: 那现在是直接可以吃的这种状态吗？现在不能吃，这个没烧嘛，还是生的嘛，要熟的，煮熟了才能吃的。这个很香的。哦。
0: 这是猪肉，这是用来干什么的？这个是农村要赶集，上街堆起来，就是放东西的，以前自制做的。你开放一点， 바꿀까 싶기도 한데 도시에서는 안 어울리겠죠?
1: 졸지에 밥까지 얻어먹게 됐습니다. 계속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 따라 들어왔는데 음식을 보니 군침이 돕니다.
0: 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不
1: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0: 예, 시시시시.
1: 잘 챙겨주셔서 감동하고 맛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2: 저 솔직히 여기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1: 어머니들의 단골 멘트가 있죠. 더 먹어라. 제 밥그릇만 보고 계셨나 봅니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넉넉한 인심. 중국 시골 마을에서 느낍니다.
3: 제가
4: 너무 감사해서 그냥 밥값 뭐 겸해가지고 잠시 돈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추구도 안 받으시겠대요.
0: 예예, 빠오시아, 빠오시아,
5: 빠오시아.
1: 길을 잃고 잠시 당황했었는데 싹 다 잊었습니다.
0: 정말 잠시 쉬려고 들어갔다가 제가 짧은 만남을 가지고 가는데요. 참 기억에 남네요. 저렇게 사람들이 순박하고 착하고. 아마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도 만남이란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닐까요? 아주 짧은 만남으로 인해서도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거나 혹은 큰 깨달음을 얻거나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 인연이란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유비에게도 그런 중요한 인연이 있었죠. 한참을 달려 향양에 도착합니다. 내륙 지역으로 전쟁이 적어 삼국시대 때 많은 현자들이 언거했습니다. 사마휘를 만난 후 유비는 제갈량을 찾아 이곳에 오는데요.
1: 삼국지 연의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삼고초려.
0: 제갈량의 마음을 얻기 위해 유비가 세 번이나 찾아왔다는 고융중입니다. 삼국지연이 최고의 책사로 꼽히는 전략가 유비에게 중용된 후 충정을 다하며 역사를 뒤흔든 주인공. 촉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제갈량의 첫 등장 삼고초려. 그 역사의 현장입니다. 제갈량이 생활했던 안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 천하의 공명 선생이 학문을 수양하던 여기 기가하면서 책을 읽던 곳입니다.
0: 제갈량은 조실 부모하고 형제들을 돌봐줬던 숙부마저 돌아가시자 농사를 지으며 10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빨간 현판의 옆 건물이 먼저 눈에 띕니다.
1: 여기는 이름을 월영각이라고 해놨네요. 제갈량의 부인의 이름입니다. 부인의 이름은 정확하게 이렇게 전해지는 건 아니지만 이미 민간에서는 월영이라고 이미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제갈량의 부인은 여러 기록에 의하면 추녀다, 못생겼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록에는 머리가 노랗고 얼굴이 검었다. 그 자체를 이제 못생겼다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근데 그건 아마도 그때 한족이 아니고 이민족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갈량은 부인의 총명함에 빠져가지고 결혼했거든요. 제갈량보다 더 똑똑했다 그래요. 심지어는 그 유명한 모구유마도 부인이 설계한 것이고.
0: 모구유마는 소나 말이 필요 없는 운송수단. 당시엔 혁명이었습니다. 비밀 장치로 속여 위군을 물리쳤다고도 하죠. 안쪽에 제갈량이 공부하고 쉬던 곳이 있는데요.
1: 아, 들어갈 수가 있구나. 허호.
0: 저도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려 합니다.
1: 아마 여기가 그때 제갈량이 낮잠을 자던 자리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아마 이러고 있죠. 안 잤을 거예요. 자는 척만 했을 거예요. 얼마나 버티나 보자 이러면서. 아직 안 갔어?
0: 천하를 다스릴 재능이 있었기에 와룡 선생으로 불렸던 제갈량.
1: 그 누가 오셨느냐? 네, 세계 테마 기행에서 찾아왔다 하옵나이다. 허허, 그 멀리서.
0: 실제 제갈량이 유비와 만났다 전해지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인지에 대한 절박함으로 기대와 설렘을 안고 찾아왔을 유비.
1: 삼고당. 라일런라. 안 계셔? 요런자이 뭐. 또 없어. 공명현상자이마. 유비는 사마위 선생의 조언에 따라서 군사를 구하러 제갈량을 만나러 오죠. 그리고는 가을에 한 번, 그리고 눈이 엄청 오는 그 혹한 겨울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꽃피는 봄에 한 번, 이렇게 세 번을 찾아오게 됩니다.
0: 직접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유비. 번번이 만남이 미루어졌지만

0: 점점 제갈량에 대한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대망의 세 번째 방문. 제갈량은 낮잠을 자고 있었지만 유빈은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립니다. 몇 시간이 지나 드디어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됐는데요. 그런데 바깥에서 기다리는 관우와 장비의 모습이 재밌습니다.
1: 세 번씩이나 찾아온 유비가 마음에 안 들었죠. 이제 왜 도대체 뭐 타는 사람이길래 관우 장비는 밖에서 서서 지금 화가 났습니다. 지금. 그리고는 두 사람은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천하 삼분지계. 화가 나 있어요.
0: 아마도 제갈량은 유비의 간절함을 시험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역사적인 순간. 수많은 전쟁터를 누빈 유비와 20살 차이가 나는 제갈량. 1800년의 시간을 거슬러 두 영웅을 실제 마주한 느낌입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형주와 익주를 차지해 조조, 송금과 함께 자웅을 겨루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천하 삼분지계입니다. 유비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제갈량에게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0: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수어지교, 서로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이가 됩니다. 정치가와 군사로서의 제갈량 인생도 풀립니다. 제갈량은 나중에 쓴 북진정벌 출사표에서 선제가 신의 오두막집에 세 번씩이나 찾아왔다고 삼고초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 제갈량. 그 사랑이 느껴지는 고용중입니다. 유비 세력에 합류한 제갈량은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을까요? 삼국지 연희속, 그가 첫 번째 활약을 떨친 곳으로 갑니다. 유비가 유표에게 의탁하던 시절 주둔했던 신야입니다. 지금은 평범한 농촌마을이지만 과거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1: 제갈량이 군사가 되고 나서 유비 진영에서는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유현덕께서 직접 세 번이나 찾아가가지고 밖에서 기다리고 모셔왔다는 사람이 새파란 젊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군사자리에 떠간초로니 불만이 없을 수가 없죠. 특히 관우장비는 아니 우리 형님이 밖에서 저렇게 서 있는 동안에 얼마나 싸웠습니까? 저놈을 내가 끌어내리다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데려온 사람이 믿음직지가 않은 거예요.
0: 전쟁터가 익숙한 베테랑들에게 경험이 없는 제갈량은 당연히 성에 차지 않았을 겁니다.
1: 오, 찾았다. 방망파.
0: 방망파를 아시나요? 제가 이번 여행에서 손꼽아 기대했던 곳입니다.
1: 방망파. 제가 삼국지 연희를 읽으면서 딱 세 군데를 밟아보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요. 적벽 위에도 방망파 전투, 장판파 전투를 밟아보고 싶었는데 장판파는 거기에가 이미 주택화됐대요. 주택단지. 그래서 방망파만은 꼭 한번 밟아보고 싶었습니다.
0: 유비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 조조의 장수 하우돈이 1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유비의 군은 겨우 수천에 불과했습니다.
1: 첫 번째 전쟁이 발생합니다. 유비가 있던 바로 그 신야로 조조의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조조의 대군이 내려오는데 하우돈을 위시하여 그 유명한 장수들이 다 내려옵니다. 10만 명이 어떻게 3천 명으로 막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그

0: 그때 제갈량의 첫 번째 어떤 공훈이 생기는 거죠.
1: 승패를 가르는 건 병사의 수. 그런데 제갈량은 군사를 쪼개 여러 상권에 매복을 시킵니다. 대다수의 장수들이 반발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죠.
0: 조조의 명장 하우던이 제일 먼저 선봉으로 나타납니다. 조운이 나와서 싸우는데 천하의 조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운이 몇 탑을 싸우다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니까 와, 이 하우던이 신이 났습니다. 조운을 쫓아라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인작전이었죠. 결국은 방만파 속으로 들어오자 앞에서 관평하고 매복에 있던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밤이 될 때 불을 붙여라, 화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딱 붙이는 양쪽에 불이 붙어서 여기가 다 갈대밭이었거든요.
1: 갈대밭이 불에 타자 혼란에 빠진 조조군. 지형과 화세를 빌려 유비군은 더욱더 몰아붙입니다.
0: 왼쪽에서 갑자기 관훈장이 또 천명의 기병을 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죽다 살다 그야말로 포위를 뚫고 겨우 살아만 도망갑니다. 그 와중에 하우란이니 한호는 군량 위에 불을 끄라 라고 했는데 왼쪽에서 갑자기 장비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장비의 돌격대가 나타나면서 하우란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1: 대패한 하우도는 패잔병들을 수습해 철군하는데 그 수가 출전병 수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로 인해 제갈량을 보는 관우와 장비 등 많은 장수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0: 참 대단하죠. 그 방만파 전투에서 제갈량의 화공이 얼마나 셌는지 일대 갈대밭이고 모든 숲이 타버립니다. 그때 다 타고 유일하게 남아있다는 나무가 바로 저 나무입니다. 아직도 불에 그슬린 채로.
1: 검게 말라 비틀어진 나무의 모습. 당시의 화공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조금 가늠이 됩니다.
0: 삼국지 연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실망을 시켜드려 죄송하지만 이 방망파 전투가 얼마나 유명한 전투입니까? 그런데 재미난 게요. 정사 역사에 보면은 방망파 전투가 서기 202년이에요. 그런데 제갈량이 유비의 군사로 일을 시작한 게 서기 207년이에요. 그럼 제갈량이 군사가 되기 전에 일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실제 역사와 소설은 좀 다르겠지만 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1: 누구의 계획이었건 방망파 전투가 전체적인 대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이후 더욱 불안해진 천하의 정세. 유비는 여전히 제대로 된 영지가 없었고

0: 직접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1: 과연 조조왕부터 싸우느냐, 그렇지 않으면 항복을 하느냐, 한 사람을 찾게 되죠. 그가 바로 주유입니다. 주유는 그 뛰어난 능력과 잘생긴 외모 외에도 주유가 바로 이 산의 전기를 받고 태어났겠죠.
2: 암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어? 보장기실?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3: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0: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8: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7: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8: 1년이면 뭐 금방이네.
0: 지금 암 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0: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9: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1: 계약일로부터 91일?
9: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0: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4: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2: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9: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13: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9: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0: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4: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66-4315.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5: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16: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5: 깎아야 잘 살지.
17: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0: 퀴어메세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2: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0: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오메세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오메세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3: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4: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5: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7: 가족이란 소중하죠.
8: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9: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무
10: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9: 아니 안 예뻐. 이렇게까지 나쁘죠.
11: 예쁘긴 뭐. 좋겠다.
12: 사랑해.
13: 여러분들 사랑해.
14: 아버지 우리 사랑합니다.
9: 감춰줘야 되나?
15: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뉴스 11을 시작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8학년도 대입 전형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특히 수능 성적 위주로 평가하던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 생활 기록부를 함께 평가하는 움직임이 뚜렷한데요. 여기에 졸업생들의 진입 장벽을 크게 높인 사실상 재학생 전형이 늘면서 입시 지형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2028학년도 대학 입시의 전체 모집 인원은 약 34만 9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정시 모집 비중은 19.2%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줄며 2년 연속 감소세 보였습니다. 그동안 정시 비중을 40% 이상 유지해온 서울 주요 대학들도 변화에 동참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10개 대학의 정시 비율이 38.9%로 전년도보다 2.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만으로 학생을 뽑는 기조가 바뀌는 겁니다. 단순히 인원만 줄어든 게 아닙니다. 수능 성적에 학생부와 교과 내신을 합산하는 복합평가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40%까지 학생부 평가가 정시 전형에 반영됩니다. 수능 시험 범위가 축소되면서 변별력 확보가 어려워지자 고교학점제의 심화 과목

0: 이수 여부 등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다각도로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1: 시험 범위 축소가 아무래도 좀 그럴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 사탐과 탐 부분, 이 탐구 영역 부분에서는 이제 공통 과목에서만 보통 이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약간 2, 3학년 때 좀 심화된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되겠죠?
0: N수생의 입시 문턱은 더 높아졌습니다. 수능 체제가 개편되면서 시험 범위가 달라지고 정시에서도 내신 평가가 강화된 데 이어 재학생 전용 전형까지 확대됐습니다. 재수생도 도전이 가능했던 기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자격을 재학생으로만 제한한 학교가 늘었고 고려대와 서강대는 아예 정시 전형에서도 재학생만 응시 가능한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8 대입에선 모든 전형에서 평가 요소가 학교 현장과의 연결성이 강화됐다며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게 더욱 중요해졌다고 조언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우입니다.
2: 네, 책 많이 읽고 계십니까? 올해는 꼭 책을 많이 읽겠다는 목표를 세우지만 막상 두꺼운 벽돌 책 앞에 서면 금세 포기하기 일쑤죠. 그런데 여기 세상에서 가장 얇은 딱 한쪽짜리의 책이 나왔습니다. 독서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춰보겠다는 시도인데요. 황대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3: 책 포장지를 뜯었더니 한 장의 종이가 나옵니다. 접혀 있을 땐 보통의 책 한 권 크기인데 펴보면 가로 45cm, 세로 85cm가 됩니다. 한쪽엔 한 편의 글이 담겼고 반대면엔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어 독자가 읽을 분량은 딱 한쪽입니다.
4: 마치 포스터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국제표준 도서번호까지 부여받은 당당한 한 권의 책입니다.
3: 세상에서 제일 얇은 한쪽짜리 책에는 한 유명 철학자가 익명으로 나눈 대담이 담겼습니다. 프랑스 일간지에 실렸던 글로 지식과 권력, 미디어 등 오늘날에도 통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책 구석구석에 배치된 힌트를 통해 철학자의 정체를 추측해보고 동전으로 표지에 은박을 긁어내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거의 50년 전에 쓰인 이야기인데 하나도 멀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읽었더니 더 의미 있게 다가와서 아, 이 이야기라면은 한 장의 책으로 소개하기 충분하겠다.
3: 이 책은 아직 온라인이나 대형 서점에선 구매할 수 없습니다. 직접 만지고 펼쳐보는 경험을 위해 동네 서점에 먼저 배포했습니다. 이른바 텍스트잎 열풍으로 새로운 책의 형태와 경험 자체를 즐기는 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에 맞춘 겁니다.
6: 텍스트를 그냥 읽는 경험보다는 독서라고 하는 행위의 총체적인 경험을 확실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안에 무엇이 있을지 호기심을 가질 만한 그런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3: 흔히 벽돌책이라 불리는 전문서적을 주로 출간하는 출판사에서 이처럼 파격적인 시도를 하게 된 이유는 독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자극적인 짧은 영상에 익숙해져 한 권의 책도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할 마중물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5: 한 장짜리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진짜 이 시대에 중요하고 필요한 이야기를 읽는다면 더 두껍고 또 더 다양한 책을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나름의 초대장이기도 하고.
3: 출판사 측은 계절마다 한쪽짜리 책을 시리즈로 발간해 독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
2: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된 K-POP 데몬 헌터스의 호랑이 더피처럼 우리 전통 속의 호랑이는 무서운 맹수만은 아니었습니다. 만화나 옛 이야기 속에선 때론 익살스럽고 때론 사람 곁을 지키는 친근한 친구로 그려졌었는데요. 이런 한국적 해학을 투박한 돌 조각으로 풀어낸 오채현 작가의 전시회를 이상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7: 입을 크게 벌려 너털 웃음을 짓는 호랑이부터 서로를 포근하게 껴안은 호랑이 가족까지 무서운 맹수가 아니라 장난기 가득하고 익살스러운 모습입니다. 단단한 화강석을 깎아 만든 작품들은 투박한 돌의 질감 속에서도 따뜻한 표정을 품고 있습니다.
8: 제가 어릴 적에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잘 때 잠자리에서 옛날 이야기 해달라면 늘 호랑이 이야기 해주셨거든요. 그 호랑이가 그 늘 토끼한테도 지고 꽃감한테도 이제 지는 그런 이제 좀 어리숙한 존재. 예, 그렇지만은 굉장히 그 덩치 크면서 용맹성도 갖고 있고 그러면서 한국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으로서 상당히 이제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서.
7: 거친 돌가루가 달리는 작업장. 작가는 돌 위에 밑그림을 그리고 톱으로 거침없이 잘라냅니다. 이내 망치와 정을 든 손이 조금씩 돌을 두드리며 그 안에 숨어있던 호랑이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8: 조각가가 뭐 특별히 대단한 재주 있는 게 아니고 돌을 보면 그 속에 숨어있는 형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문제 털듯이 그냥 톡톡톡톡 털어내주는
7: 소음과 먼지 속에서 온종일 이어지는 고된 육체 노동이지만 작가는 지난 40년 동안 묵묵히 돌을 깎으며 자신만의 조각 세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8: 돌 조각은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이 수반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처마에 낙수물이 톡톡 떨어져서 바닥에 그 돌에 이제 구멍을 내는 그런 자세 아니면은 이 돌 조각은 재수하기 힘들거든요.
7: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대표작인 해피 타이거 시리즈를 새롭게 해석한 14점의 신작과 호랑이 드로잉 작품을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8: 우선 호랑이보다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친숙한 모습 그런 작품을 보고 같이 웃었으면 좋겠다.
7: 웃고 있는 행복한 호랑이를 통해 한국인의 해악을 담아낸 이번 전시는 오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EBS 뉴스 이상민입니다.
2: 네, 이상으로 5월 4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 부모님을 칭찬해 본 적 있어요?
2: 아니요.
3: 하기 힘들 것 같아.
4: 우리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 엄마 음식 엄청 맛있다라고 했다. 엄마가 배달 음식이라고 했다.
6: 아빠,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나 놀리냐? 용돈 필요하면 줄게.
4: 다양한 칭찬 상황을 연습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엄마한테 드디어 처음으로 반응을 얻었어요.
7: 진심으로 대답해주셔서 기뻤습니다.
8: 아빠, 자전거 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상가말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1: 엄마 간병인 쓴 지 벌써 1년이야.
2: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3: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4: 540일까지?
5: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1: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6: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1: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0: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1: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0: 큰 병 걸리면 본명은 어떡해?
1: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2: 상담할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 사용이 편리한 손쉬운 다이얼 방식, 슬림한 디자인, 공간을 채우는 상쾌함, 다이얼 타워팬 증정.
3: 아버지 간병 있으신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4: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5: 최대 540일까지?
1: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0: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4: 흥국생명은 암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0: 암진단비를 매년 계속!
4: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0: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1: 네, 평생이요. 암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0: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1: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포장.
6: 1년 중 이때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화려한 은빛 물질의 귀환, 봄 멸치가 제철입니다. 하지만 멸치가 아닌 불청객도 있습니다.
7: 아니, 이 치아가 이렇게 많이 잡힌 게 올해 처음이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6: 속을 알 수 없는 바다. 멸치잡이를 위해 밤새도록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7: 끝이 안 나요. 큰일 가면 죽겠어요.
6: 잡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로지 맨손으로 그 물에서 멸치를 털어내는 작업. 온몸에 멸치 비누를 뒤집어쓰며 이루어지는 힘겨운 작업.
7: 세겨놔, 속도 안 들려.
6: 신선도를 위해 당구에선 그날 잡은 멸치로 바로 멸치 액젓을 만듭니다.
8: 아파요. 마음에 침 빠서 그냥 봐.
6: 한편 추운 겨울을 이겨낸 산에서도 향긋한 더덕을 캐기 위해 기름 중입니다.
9: 뜨거운 거 잘못 당기다 보니까 끊어지면 다시 불러요.
10: 드세요.
6: 딱 이맘때만 만들 수 있는 귀한 차도 있습니다. 300도가 넘는 가마솥에서 옛 방식 그대로 덮어내는 우전차.
10: 수분이 장갑에 젖기 시작하면 손이 화상을 입어요.
6: 이때가 가장 분주한 이들을 따라가 봅니다. 경남 고성군 동도 트지 않은 이른

0: 새벽 선원들은 이미 출항 준비를 합니다.
1: 이 아침에 어디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2: 지금 정치망에 멸치 잡으러 가요.
0: 청정해역인 자란만. 바다로 나갈 때면 언제나 만선을 기대하며 나가는데요.
1: 근무는 어디에 있어요?
3: 에이, 저기 있어요. 네네.
1: 저 앞에요?
3: 아, 이거 다라베 여기 우리. 아... 네. 지금 그물을 올라가야 따라.
0: 천천히 양쪽의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 끌어올리자마자 거짓말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멸치떼들. 첫 그물부터 멸치 풍년입니다.
2: 멸치예요. 멸치랑 정어리랑 섞였어요.
0: 사시사철 멸치가 잡히긴 하지만 이맘때 잡히는 멸치가 최고로 맛이 좋을 때라는군요.
2: 정치망인데, 정치망이 뭐냐면 바다에 자기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에다가 그물을 쫙 쳐가지고 뭐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 구역에 들어오는 멸치를 우리가 새벽에 가서 수거해 오는 겁니다.
0: 멸치떼의 이동 동선에 따라 미리 설치해 둔 그물에 물고기를 가두는 형식인 정치망 어업 방식. 그런데 애써 잡은 고기를 떠서 버리는데요. 순식간에 무거운 분위기가 흐릅니다.
1: 어, 왜 버려요? 아까운데?
2: 멸치가 아니라 올해는 이상하게 이렇게 치어가 많이 잡혀가지고
0: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2: 좀 더 이리 보내봐.
0: 정치망의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물고기를 구별해서 잡을 수 없는 단점도 있답니다. 잡는 것보다 치어들을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상황. 잠시 후 다행히 제대로 된 멸치떼를 만났습니다. 오래 기다려 만난 멸치떼. 특히 정치망으로 조업한 멸치는 바다에서 그대로 건져 올리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덜 나 상품 가치가 더 높다고 하는데요.
2: 멸치, 작은 멸치들은 비늘이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멸치가 엄청 많죠.
0: 덩달아 선원들까지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멸치와 함께 여기 또 다른 손님들도 찾아왔네요.
4: 두 마리 잡아요.
1: 한 마리 딱 있어요?
4: 자요, 오면은 4마리 만나는.
0: 멸치대 주변엔 항상 크고 작은 물고기가 많다는군요.
2: 원래 정치망에는 여기 지나가는 물고기가 다 잡혀요.
0: 덕분에 선원들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때를 기다려온 만큼 만선의 꿈을 이뤄가는 중입니다. 제철 맞은 봄 멸치로 한가득 채웠습니다.
3: 좋아요.
1: 네, 좋아요.
3: 네, 돈 많이 받아요.
0: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개운합니다. 3시간 작업 후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요.
2: 멸치 자숙해요. 삶는 거죠.
1: 방울을 삶아줘야 돼요?
2: 네, 안 그러면 배가 터져서 이게 상품 가치가 없어요.
0: 멸치는 잡자마자 죽어버리기 때문에 신선도가 생명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잡자마자 소금물로 쪄내고 건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자숙발에 일정한 두께로 멸치를 펴는 것이 노하우인데요.
2: 딱 펴져야 돼요. 이거 연습을 했다기보다는 수도 없이 해놓으니까 숙발이 된 거죠.
0: 적당한 염도의 소금물로 쪄주는 것도 관건. 소금물에 천인염을 더해 염도를 맞춰 5분간 쪄준 후 건조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0: 건데요?
1: 이거 볶음용이에요.
2: 먹어요, 먹어요.
3: 뭔가 했더니 꼴뚜기네요. 선원들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간식이랍니다.
4: 맛있어요?
2: 아, 세요.
3: 멸치가 많이 잡혀서 좋긴 하지만 일이 끝날 줄 모릅니다. 멸치 삶기 작업이 계속되는데요. 반복되는 작업에 온몸이 쑤셔옵니다.
0: 끝이 안 나요.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4: 그래도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요?
0: 이제 많이 잡으니까 좋은데 허리가 아프네요.
3: 작은 두께의 차이에도 멸치의 익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직원들에게는 맡길 수 없답니다. 잡은 멸치를 바로 삶아내 멸치 본연의 맛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데요. 이제야 모든 작업이 끝나갑니다. 고된 노동 끝에 맛보는 시원한 물 한 잔. 삶은 멸치는 16시간이 넘게 건조해준 후 또다시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0: 갈수록 800발이니까 말렸습니다. 250박스 정도 나올 거예요.
3: 5시간 만에 돌아온 항구. 그런데 무언가를 찾고 있는 승현 씨. 멸치는 물론이고 병어와 꼴뚜기, 전어까지 골고루 골라냅니다.
5: 아침에 반찬 고르고 있어요.
0: 외국애들도 먹고 같이 먹어야죠.
3: 덕분에 오늘 아침은 진수성찬입니다.
6: 맛있어요.
4: 맛있어요?
6: 응, 맛있어요. 이 언제 잡았어요, 우리? 강도 많이. 많이 간 거.
3: 수년간 배를 타며 사연 없는 수산물이 없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마주할 수 있는 거겠죠. 새삼 오늘따라 어부라는 사실이 더 뿌듯해집니다.
0: 엄청 고팠는데 이제 먹을 거에 이제 먹으면 기분이 좋은데 가뜩이나 제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제가 잡은 거 이런 걸 먹으니까 엄청 행복하죠.
3: 건조된 멸치는 바로 선별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멸치는 크기와 종류에 따라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0: 크기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거 기준은 볶음용 멸치가 되고요. 중간 거는 찍어 먹을 수 있어요. 멸치가 되고요. 큰 것들은 다시
3: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는 멸치. 크기에 따라 마지막까지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작업해야 한답니다.
0: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정말 좋은 상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리뷰를 달아서 사진 같은 거 보내주시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뿌듯함,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3: 한편 거제도 외포항에서도 멸치 잡이로 바쁘답니다. 매일 항구에는 멸치잡이 배를 맞이하느라 분주한데요. 이때를 기다렸다 멸치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요즘 멸치가 맛이 최고랍니다.
7: 엄청 맛있어요. 근데 볼 거 아니까. 동네 이웃들하고 나눠 먹을 거예요.
3: 제철을 맞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 싱싱한 제철 멸치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4: 언제 잡은 거예요?
8: 네, 아침에 잡아온 멸치예요.
3: 각종 채소에 양념 고추장만 넣고 버무리면 끝.
8: 멸치가 불러지니까 애기 다른 느낌.
3: 순식간에 새콤달콤한 멸치 회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정말 군침이 도는군요. 칼칼한 양념에 조린 멸치조림도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이맘때 멸치는 기름과 살이 많아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데요. 멸치조림을 쌈에 싸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히답니다. 1년 중 딱 이맘때만 누릴 수 있는

0: 있는 호사입니다.
1: 남김치 먹는 거하고 틀리네요.
2: 멸치 쌈밥이. 이 멸치가 와 살이 통통 올라갖고 맛있습니다.
1: 지금 딱 먹는 멸치가 진짜 연해요. 완전 맛있어요.
0: 캄캄한 새벽 멸치잡이를 위해 준비 중입니다. 매번 나서는 길이지만 이 순간은 항상 긴장입니다.
2: 선장님 이제 여기서 얼마나 나가야 하는 거예요?
3: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여기가 멸치 그 산란 지역이 되니까 그 남양 쪽으로 멸치가 많이 들어와요.
0: 멸치대를 찾아 떠나는 길. 만선을 꿈꾸며 항해를 시작합니다. 어군 탐지기를 통해 멸치대를 찾는데요.
3: 멸치대 이제 큰 건가 작은 건가 거의 해 뜰 때 잘 잡히는데. 네. 요 지금 멸치 어군이 너무 많이 돼서.
0: 오로지 선장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일단 그물을 내려보기로 하는데 그물을 내리기 앞서 부표부터 준비합니다.
4: 이거 부위 던지면 밑에 안 가라앉아요.
0: 멸치대의 이동 동선을 파악해 약 1.6km에 달하는 그물을 30분에 걸쳐 투망을 하는데요.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3: 한 20, 30분 있다가 오는 거예요.
2: 왜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3: 건물 깔아앉는 시간이 있으니까.
0: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 그물이 제대로 바다에 안착할 수 있길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4: 도깨비 많이 잡으면 기분이 좋아요.
2: 오늘은 몇 개 잡을 거예요? 몇 개나?
4: 오늘은 100개만 돼요.
2: 몇 개?
4: 100개.
0: 약 30분이 지난 후 드디어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멸치대가 모습을 드러낼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 보이는 멸치. 보잘것없는 성과입니다.
4: 뒷벌이하고 씨알이 너무 자라놓으니까 빠지는 거 같아요. 바탕이 엄청 됐는데 거기 안 올라오잖아요.
0: 계속해서 양망 작업을 하는 선원들. 착잡한 표정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4: 밖에 없어요.
2: 그게 없으면 또 어떻게 해요?
4: 그물 다르살이 나중에 또망 또 한 번 더 해요.
0: 그물을 끌어올리느라 힘은 힘대로 들고 고기는 고기대로 없는 상황. 신경환 선장은 초조해집니다.
3: 어쩌다가 한 번씩 못 잡고 들어갈 때도 있는데 뭐 기상도 좋고 이러니까 다시 해야 돼. 시간도 좀 빨라.
0: 뭔가 결단을 해야 할 시기. 일단 자리를 옮겨보기로 했습니다. 선장의 어깨가 무거워지는데요. 의지할 수 있는 건 어군 탐지기뿐.
3: 야이 많이 없어.
2: 이런 거 없어요?
3: 어이구 꼴방.
0: 도무지 바닷속을 알 수 없으니 수십 년 경력자도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어군 탐지기에 멸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3: 어군은 많아도 아닐 수도 있고 선원들이 고생이 그래가지고 한 방에 그게 제대로 된 멸치면 한 대 싣고 들어가는 거고.
0: 또다시 희망을 담아 두 번째 투망을 합니다. 투망하는 일도 그물을 걷어올리는 일도 선원들에게 만만치 않은 고된 작업. 이번만큼은 그 고됨에 바다가 보답해주길 기도해봅니다.
4: 많이 잡아야 돼요.
2: 왜 많이 잡아야 돼요?
4: 많이 잡으면 재밌어요.
0: 수시로 그물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요. 선원들도 부표를 확인하며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2: 고기 좀 있어요?
4: 조금 들었어요. 그거 부채는 계속 있어요. 이렇게만 그러면 보란 걸 안 해요. 계속.
0: 멸치가 많이 잡히면 그물에 무게가 생기면서 부표가 한 자리에 고정되어 움직임이 덜해지는 건데요.
4: 많이 잡아야 돼요. 많이 잡으면 빨리 들어가죠.
0: 과연 선원들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드디어 그물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힘차게 양망 작업에 들어가는데
4: 다른 데서 지금 안 들릴 때 이라니까 별명을 끊어야 되네요.
0: 점점 사라져가는 기대. 그런데 그때
4: 멸치!
0: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멸치떼. 은빛 멸치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신이 나는 선원들이 힘차게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정말 그물 반, 고기 반입니다. 토실토실하게 살이 오른 봄 멸치. 이 멸치를 만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려왔습니다.
4: 어장을 떼면서 요 밑에 떨어지죠.
2: 예.
4: 고기가 많이 잡히셨더라면 많이 떨어져. 그럼 그거를 저 가구에 다 담아. 담으면은 식당에 가면 백감, 조림. 그다음 우리가 여기서 털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경매하는 거는 액젓. 그렇게 나와.
0: 멸치의 무게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닌데요. 그물과 씨름을 하다 보면 온 몸에 멸치 비늘로 샤워를 해야 할 정도랍니다.
4: 멸치가 많이 잡혀. 맛있어요. 액젓 담아가지고 뚜껑 열면은 고소한 냄새가 나요. 봄 되면 멸치밖에 안 잡아요.
0: 고소한 멸치 냄새 맡고 갈매기들도 만찬을 즐기러 찾아왔습니다.
4: 고기가 있습니다. 맛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2: 내용도 완전 파티네요.
4: 네. 그물에 뜯어 먹고 배 위에 올라와서 먹고 이러면.
0: 몸은 힘들지만 많은 멸치를 잡을 수 있어서 뿌듯한 마음뿐입니다. 한 시간 만에 끝난 양망 작업. 고장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만선입니다. 이제야 잠시 숨을 돌리는 선원들. 온 몸에 뒤집어 쓴 멸치 비늘을 씻어냅니다.
4: 했다 써. 힘들어.
0: 고된 노동 뒤 긴장이 풀리고 나니 허기가 몰려옵니다. 급히 잡은 멸치를 손질하는 선원.
4: 라면. 예.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집에 가는데 라면 먹었대요. 나중에 다 하고 밥 먹어. 저녁 밥 먹어.
2: 왜 시간이 없어요?
4: 바로 멸치 바로 들어요.
0: 가장 손쉬운 라면에 싱싱한 멸치를 곁들여 봅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인 멸치 라면. 정말 꿀맛입니다.
2: 맛있어요.
0: 11시간 만에 돌아온 항구. 요즘 항구엔 멸치잡이 배들로 늘 북적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힘든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4: 저거 멸치 털어야죠. 털면은 바닥이 다 빠지잖아요. 예. 못 빠지게 지금 조물이 만들어놔요.
0: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없어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4: 하나 둘.
2: 근데 왜 그 말을 하면서 해요?
4: 이 손 같이 뜨면요. 안 새겨면 그렇게 안 들려. 손 안 맞으면 안 들립니다.
5: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데요?
4: 한 2시간 넘게 걸립니다. 다 끝나면 한 5시 넘어요.
0: 선원들이 호흡을 맞춰 해야 하는 작업. 자칫 호흡이 엉키면 그물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6: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근데 진짜

0: 대단하네요, 진짜.
1: 저도 멸치 봄에 보니까 너무 새롭고 신기하네요.
0: 멸치?
1: 해 먹으면 그래서 싱싱해서 비린내가 많이 안 나는가 봐요.
2: 계속되는 멸치 털이 작업. 한 번에 털어내야 멸치의 상처를 줄일 수 있는데요. 손끝으로 전해오는 통증이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드디어 잠시 쉬는 시간. 멸치를 털고 나면 온몸을 이렇게 멸치로 목욕을 하곤 한답니다.
3: 멸치 들어.
2: 고된 일 뒤에 마시는 물 한 모금이 그 어떤 것보다 꿀맛입니다.
4: 좋아요. 10월 시원해요. 좋아, 딱 맞아.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요.
5: 안 힘들어요?
4: 조금 힘들어요. 400개만 잡아요면 힘들어. 아파요. 밤에 신발 그냥 빨아.
2: 일은 고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멸치가 많이 잡혀 즐거운 마음인데요.
6: 시작! 들고 가자!
2: 다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는 선원들. 또다시 작업에 들어갑니다. 서로 의지하며 힘든 작업 과정을 마무리해가는 선원들. 드디어 약 2시간 만에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3: 끝났! 힘들어!
4: 조금 시원해.
5: 시원해요?
4: 더 있어요. 건물 다 내려. 고기 올라가요.
2: 터는 작업이 끝이 아니었군요. 털어낸 멸치를 크레인을 이용해 올려줄 차례인데요. 오늘 잡은 양은 약 3톤. 판매를 위해 상자에 담아줍니다.
4: 오케이!
7: 많이 넣어야 돼요?
4: 많이.
8: 빨리, 빨리.
4: 여기까지 세 있어요.
2: 한 상자당 약 30kg. 100여 개가 넘는 상자를 옮기다 보니 심해 버거운데요. 싱싱한 봄 멸치를 사수하기 위한 선원들의 사투가 끝나갑니다.
9: 이렇게 살이 도시락에 올랐고, 그리고 멸치 자체가 이렇게 지금 알록가지거든요. 이런데 멸치는 요 이제 알록가지야. 이제 이 멸치가 이제 젓갈로 담아나면 국물도 많이 나고 구수하게 맛있어요.
2: 젓갈용 멸치는 현장에서 바로 천일염으로 염장을 해주는데요. 오랜 경력자만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젓갈용 멸치를 소금으로 버무릴 때도 요령이 있는데요.
9: 이 비비면 살이 안 깨집니다. 이 소금에서 멸치 맛을, 단맛을 내고 쓴맛을 내고 그렇습니다.
2: 멸치에 소금간이 잘 밸 수 있게 버무리면서 살이 으깨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요. 만들어야 하는 양이 많다 보니 순식간에 멸치와 소금을 버무립니다. 염장을 마친 멸치는 비닐팩에 담아 밀봉을 해서 숙성 과정을 거치면 멸치 젓갈이 됩니다.
5: 오늘 몇 개 해야 돼요?
4: 5개.
10: 어머. 200개 돼요.
2: 맛있는 멸치 젓갈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염장을 하는데요. 또다시 봄 멸치를 만날 때까지 맛있게 익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편 봄 멸치로 액젓을 담그느라 분주한 곳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발효 방법을 살리기 위해 항아리 안에서 액젓을 발효시키는데요. 오늘은 3년 된 액젓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11: 곰사 같다고 하죠? 완전히 이렇게 물처럼 액체가 돼가지고.
2: 잘 발효된 액젓을 침전통으로 옮겨주는데요. 멸치 건더기는 걸러내고 멸치 액젓만 남겨

0: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1: 이 항아리가 한 200kg라고 잡으면은 액체 처리하면 반절 나오나 100kg 정도 나온다.
2: 얼마 안 나오네요?
1: 예,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옵니다.
0: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한 후 맑은 원액만 추출해내는 것이 관건. 3일간 침전 후 뽑아낸 액젓에 남아있을지 모를 불순물을 제거해야 하는데요.
1: 원래 이거 커피 이렇게 내리는 필터인데 찌꺼기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촘촘한 이걸 쓰고 있습니다.
0: 액젓 원액을 거름망으로 걸러주는데요. 맑은 액젓이 될 때까지 세 번의 필터링 작업을 거칩니다. 음식에 감칠맛을 더해주는 멸치 액젓. 항아리의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 마당으로 옮겨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요.
1: 바람 맞고 비 맞고 햇볕 쏘이면서 해야 자연 발효가 돼서 맛있습니다.
3: 아, 이쪽 거는 지금 2008년도에 한 겁니다, 이쪽 거.
0: 오랫동안 정성을 쏟아 깊은 맛을 드린답니다. 20년 가까이 된 진한 어간장까지. 오호, 진짜 진해 보이네요.
4: 죽처럼 진해졌죠? 이게 어간장인데요, 세 겹을 했습니다.
2: 세 겹이 뭐예요?
4: 첫 해에 멸치 액젓에다가 저 메주를 넣고 그 100일 지난 다음에 꺼내고 그 이듬해 또 메주를 넣고 그 또 꺼내고 또 3년째 되던 해에 또 메주를 넣고 그리고서 갈러내면은 이렇게 진한 어간장이 됩니다.
0: 감칠맛 나는 봄 멸치의 맛을 그대로 품어냈습니다. 한편 유난히 추운 겨울을 이겨낸 강원도 산속에선 이맘때를 손꼽아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2: 저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5: 도덕회로 지금 가는 길이에요.
2: 아, 도덕요?
5: 예. 삼월 한번 캐고 나니까 토심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덕씨를 또 심어놨더니까 도덕이 지금 크고 있어요.
0: 향긋한 도덕을 찾아 나서는 길. 언뜻 보기에도 가파른 산길인데요. 재배 환경이 까다로워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 산도덕. 야생 그대로 키우다 보니 수확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는데요. 숙련된 손길로 찾아낸 산도덕.
5: 이 산에서 10년 넘게 큰 도덕이에요, 이게. 저기 뭐 심어놓고, 어?
6: 12년째.
5: 12년째? 네. 근데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저희는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돼지가 다 캐먹고 이제 큰 것만 자꾸 골라 돼지가 먹는 거예요 지금. 네.
0: 아직 잎을 피우기 전 매의 눈으로 도덕을 찾아봅니다.
5: 도덕, 이 도덕사귀잖아요. 이게 도덕사귀예요.
0: 산 도덕은 잎이 나기 전 지금이 가장 약효가 좋을 때랍니다. 특히 야산에서 자란 산 도덕은 향이 진하고 쓴맛이 강하며 울퉁불퉁한 모양이 특징입니다.
7: 겨울에 이 영양분 같은 게 아직 싹이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다 이렇게 저장하고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0: 산더덕이 품고 있는 사포닌은 호흡기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기관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몸에 좋은 만큼 가파른 살에서 캐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7: 요거 더덕 같아요.
2: 어떤 거요?
7: 요거 하얀 거 요거 이렇게.
0: 줄기를 찾아 더덕을 캡니다. 그런데 캐는 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참을 캐내야 몸을 드러내는 더덕.
7: 더덕이 나와? 저기 나오네. 저 큰 거 있을 거야 아마 가보세요.
0: 뭔가 큰 더덕이 있는지. 한참을 애쓰는 작업자. 그런데 이건 도덕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8: 작약이거든요, 한약재.

0: 사약밖에 안 나와. 옛날에는 뭐 사약 만들 썼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꽃 만든 플로리스트들이 많이 쓴다 하더라고. 이쁘다고 이 꽃이.
1: 화려하고 큰 꽃으로 유명한 작약꽃. 지금도 약초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오르는 산. 이번엔 산더덕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경사가 심한 산에서의 작업이다 보니 항상 안전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0: 잘못하면 진짜 풀뿌리 같은 거 잘못 당기다 보니 끊어지면 같이 굴러요.
2: 아, 그럼 큰, 진짜 큰일인데?
0: 네, 좀 많이 다치죠.
2: 오, 그렇게 다친 적도 있어요?
0: 네, 저는 몇 번 다쳤었죠, 그렇게.
1: 계속되는 산더덕 캐기 작업. 수십 년간 산에서 일해왔지만 한치 앞은 모르는 게 산에서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3: 여기 산이 비알이 세다 보니까 서서 막 이제 해가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앉아서 조심히
1: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히 캐내야 하므로 마냥 힘을 줄 수도 없다는데요. 이번엔 돌까지 나타나서 말썽입니다.
3: 그래도 노동의 대가랄까? 힘들게 일했을 때 이렇게 하나씩 나오면 그 보람이 있어요.
1: 계속 이어지는 더덕 캐기 작업. 매번 얼마나 캘지 가늠할 수 없답니다.
2: 아버님, 거기 뭐가 있어요?
0: 여기 삼이 있어요.
2: 삼이 있어요?
0: 네. 아니, 삼이 아니네, 이거는. 삼대인 줄 알았더니. 삼이 아니에요.
1: 산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재미도 있답니다.
3: 여봐, 삼이잖아.
1: 이번엔 진짜인 것 같은데요?
3: 캤어요. 삼도 캐고 더덕도 캐고 그래. 산에 있어요, 그렇게.
0: 오, 삼 미소만.
1: 어쩌다 자연이 주는 보물이랍니다.
3: 많이 캤어요.
1: 딱 필요한 양만 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가족.
0: 이래 하나씩 이래 나오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이래 파고 나면 저녁에는 아주 그냥 녹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1: 세 사람이 노력한 끝에 꽤 많은 양의 더덕을 캤습니다. 진한 더덕향이 한가득 퍼지는 것 같네요.
4: 산에서 그냥 캘 수 있는 게 많이 캐는, 캐지는 못해요.

0: 이른 아침부터 손님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 더덕 손질에 여념이 없는데요.
1: 양념을 해서 나가는 건 돼갖고요. 사이사이 양념을 배기하려고요.
0: 매콤달콤한 양념이 쏙 배인 더덕구이는 이맘때 먹어야 그 진미를 더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 더덕 낙지 제육볶음 나왔습니다.
0: 소도 일으킨다는 낙지까지. 보양식 재료가 여기 다 모였는데요. 이야, 진짜 맛있겠네요. 쫄깃한 낙지와 아삭한 더덕의 식감이 궁합도 아주 잘 맞는답니다.
2: 이걸 먹으면 기운이 뻗쳐서 태기산 꼭대기까지 아주 뛰어가겠어, 뛰어가겠어. 맛있다.
3: 와.
2: 맛있어. 맛있어.
3: 향기가 아주 쫙 나는 게 기운이 스물스물 납니다.
0: 한편 경남 하동에서는 새싹으로 차를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1년에 딱 한 번 새잎으로 만드는 차. 이맘때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답니다.
4: 우리가 우전차라고 하는데요. 우전차는 아직 강압정을 하지 않고 이제 막 올라온 새순입니다.
0: 귀한 새순만을 엄선해서 따내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일일이 사람 손으로 따야 해서 여간 손이 가는 작업이 아닙니다.
4: 지금 차입은 하루에 한 명이 1kg를 따기가 어렵죠.
0: 산 중턱 야생의 차밭에서 맨손으로 차를 따는 사람들. 쉽지 않은 일임에도 차를 배우기 위해 먼 발걸음을 한 손님도 있습니다.
5: 엄청 예뻐요.
0: 한국 전통 차 문화를 배우고 싶어서 왔다는군요.
6: 프랑스에서 차나무를 심고 싶어요. 차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0: 손이 많이 가는 만큼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선택했다는데 찻잎 하나하나 따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4: 이제 만드는 것도 손이 많이 가지만 이제 차잎을 이제 따시는 분들이 이 노고가 없으면 맛있는 차를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0: 수확한 차잎은 바로 벗겨주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다른 농장에서 모아온 찻잎까지 양이 꽤 되는데요.
7: 오늘 30kg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씩 조금씩 한 줌 한 줌씩 모은 게 많죠.
0: 차를 덮는 과정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난이도 작업.
4: 이 장갑을 세 개 껴도 손이 화상을 입어요. 증기가 이게 이제 수분이 장갑이 젖기 시작하면 타고 들어와서 이쪽으로 다 이제 수포가 생기게 돼 있어요.
0: 빠른 시간 안에 찻잎에 수분을 날려줘야 하기 때문에 높은 온도는 필수.
4: 90, 99, 300.
0: 무려 300도가 넘는데요.
4: 믿으세요?
0: 찻잎을 붓는 순간 빠른 속도로 덮어주는데요. 이제부터는 열기와의 싸움.
4: 아직까지는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0: 찻잎이 타지 않게 계속해서 손으로 찻잎을 덮어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찻잎이 다 덮어졌다는 신호. 이제 빠르게 찻잎을 가마솥에서 빼내야 합니다. 조금만 지체해도 찻잎이 타버릴 수 있는데요.

0: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손이 얼얼해진답니다.
1: 처음에 증기가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이 차가 골고루 있지 않고 설리게 되고, 또 증기를 너무 빨리 안 빼주면은 또 너무 푹 익어서 차가 아니고 나물이 될 수도 있어요.
0: 쉬워 보이지만 차를 덮는 방향과 시간에 따라 맛이 좌우된다는데요. 단 1초의 차이에도 차의 품질이 결정될 수 있어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덮은 찻잎을 꺼내어준 후 바로 다음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가마솥에서 나온 찻잎을 바로 식혀줍니다.
1: 차잎이 익어서 바로 나왔을 때 우리 체온보다 온도를 최대한 빨리 낮춰줘야지만 차잎에 있는 산화효소가 딱 멈춥니다. 그래야지만 초록색인 녹차의 특징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0: 차의 향을 가두기 위해 찻잎을 손수 비벼주는 과정도 필수입니다. 얼마나 공을 들이냐에 따라 차의 맛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후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차 한 잔을 맛보기 위해서 정말 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2: 18시간 정도 지금은 말리는 걸 설정해놓고 수분이 남아있으면 상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넉넉하게 말리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다음 날 비로소 향긋한 차가 완성됐습니다. 녹차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받는 우전차. 첫 싹으로 만들어 더욱더 구수한 맛이 일품입니다. 이 계절과 잘 어울리는 차 한 잔입니다. 외국인들의 입맛엔 어떨까요?
3: 차 많이 드십시오. 좋아요.
4: 어떤 요리는 여러 가지 어떤 조미료를 넣어가지고 어떤 화려하게 해서 나갈 수 있지만 차는 단순하게 물 하나를 우렸는데도 사람을 감동시키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그 도시로 못 나가고 이 차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매력 때문에. 네.
0: 우전차가 주는 매력이 깊고도 깊습니다.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1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0: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1: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1: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2: 걱정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0: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전북 지역 5대 종교의 주요 성지를 따라 마음을 비우고 채우며 자신을 성찰해보는 순례 여정 성지 회음길을 배우 박상원 씨와 함께 떠나봅니다.
1: 성지를 이렇게 가본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 시간 여행이 기대가 되고 또 굉장히 숭고한 얘기들, 뭐 다양한 얘기들이 그 성지 순례 속에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정신이 되게 맑아지는 것 같아요.
0: 그 첫 번째 여정, 전북 익산에서 시작합니다.
1: 정교. 꽃이 예뻐 보이는 이유는 내 안에 꽃이 있기 때문이다. 아하, 아주 그냥 귀에 쏙 들어오네. 어? 야, 저것도 뭐 종이 저렇게. 허허. 종탑이 저렇게 또 예쁘게 있지?
0: 두동마을에는 익산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1: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 교회가 너무 예쁜데요? 아,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이 교회가?
2: 지금 이 기역자 교회는 1929년 뒤에 지어진 것이고요.
0: 우리나라 개신교의 초기 건축 양식인 기역자형 한옥 예배당입니다.
1: 근데 이 교회도 이건 종탑은 그럼 언제 칠 수가 있나요?
3: 네, 쳐보셔도 돼요. 세게 잡아다니세요.

0: 아, 근데 이런 정설이 정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네요.
1: 태어나서 처음 들으시고
0: 예. 야, 이런 정은.
1: 옛날에는 다 교회마다 이 종소리가 다 있었지요.
2: 기역자형 교회도 요즘은 보기 힘들죠. 현재 남아있는 곳은 전국에 두 곳뿐. 그중 한 곳이 두동교회인데요. 유교 사상이 지배했던 시절 남녀의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기역자 형태로 지어졌답니다.
0: 요쪽에 그러면은 이게 선생님 여기
1: 여기가 이제
0: 칸막이.
1: 칸막이가 여기가 쳐져 있었죠.
0: 아하.
1: 칸막이가
0: 아, 여기까지만 있었나요? 아니면 여기까지 다 그냥.
1: 칸막이 딱 쳐있었죠.
0: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볼 수 있는 거네요. 아,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성분들이 있고 여기 또 남성분들이 있고 이렇게 전도사님만 이제 다 보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그 감흥이 대단했겠네요.
1: 이것이 아마 1900, 한 40년대.
2: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짓고 집안 대소사를 함께했던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1: 실제 또 사시는 분이 있어요.
0: 지금이요?
1: 네.
3: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여기 텔레비 많이 나오느냐 봐.
0: 예. 누구신지 누군지 알겠어요?
1: 모르는데 얼굴은 보네. 얼굴은.
0: 근데 여기 여기서 결혼하셨어요? 얼마나 됐어요?
1: 62년 됐네요.
0: 62년.
1: 우리 아들이 62살이니까.
2: 서로 신앙심이 깊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혼을 결심하셨대요.
0: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좀. 그러면은 어머님이 박순길 어머님, 정점택 아버님. 지금도 마음에 드세요?
1: 아, 마음이 들어 나느라 약속했잖아요, 여기서.
0: 아이고.
1: 아이고, 머리, 거북목마리가 10월에, 10월에 나더라까지.
0: 아, 62년 전에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1: 아, 그래야지.
0: 지금 그러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1: 아?
0: 예. 네.
1: 나는 84.
0: 84.
1: 물어봐, 이 양반들 몇 살 먹었냐.
0: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 나이 몰라요.
0: 그러니까 위에 연상이시죠?
1: 예.
0: 아.
2: 오남매를 키우며 함께한 그 긴 세월, 우여곡절이 왜 없었겠어요?
1: 양반이 29년 됐네요. 다친 제가. 그래서 내 그 뜻을 다 바꾸느라까지 살아.
0: 진짜 어머님 진짜 의리가 대단하십니다.
1: 아니야. 어쩌겠어.
0: 아이고. 저는 이제 겨우. 이제 딱 올해로서 제가 31년 살았어요. 나는 아직 따라가려면, 우리 저 박순길 어머님 따라가려면 아주, 아이고.
1: 발 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
0: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머님,
1: 예.
0: 아버님하고 제가 결혼식 사진 하나 그때처럼 이렇게 딱 여기 서 계신 모습 제가 하나 그냥 하나 찍어 드릴까요?
1: 아, 무슨 찍어, 인도지. 책장에 나와.
0: 그러니까 제가.
1: 그래서 막 서들어가야
0: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타가. 아이고, 자.
1: 혼자는 채물도, 예정물도 먹는다는데.
2: 61년 세월을 건너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0: 아이고, 활짝 웃으셔야 돼. 야, 기가 막히다, 이게.
2: 변치 않고 지켜온 삶이 찬란합니다.
0: 아이고, 아버님 파이팅 하시고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예예 파이팅 하십시오. 예, 안녕히 계세요.
2: 두동교회를 나와 발길이 닿은 곳은 금강변에서 조금 떨어진 화산에 있는 나바위성지입니다. 1845년 한국 최초의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님이 중국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고국에 처음 발을 내디딘 곳이죠.
0: 여기엔 배가 있지?
2: 천신만고 끝에 입국했던 당시 타고 왔던 배를 재현했습니다.
0: 아, 라파엘호였구나. 라파엘호. 상해에서 조선으로 돌아올 때 탔던 무동력 동선.
2: 천주교 박해가 극심했을 때 관군을 피해 금강 지류를 타고 몰래 이곳으로 숨어들었답니다.
0: 죽을 각오를 하고 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2: 도착지 앞에는 특별한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0: 뭐 특별히 인공적으로 한 건 아니겠죠, 이거는. 이야, 기가 막히다. 어쩌면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선명하게 이 뭐 그러니까 성지가 된 거 아닌가요?
2: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첫 걸음을 내디뎠을 축복의 땅. 한국 천주교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은총이 깃든 장소로 여겨집니다.
0: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 웬일이세요?
5: 저희 성지순례 다녀요.
0: 성지순례 오신 거예요?
5: 네. 악수하고 싶대 우리 언니가.
0: 아, 예.
5: 생일이에요.
0: 아이고, 아이고, 진짜.
6: 진짜 뮤지컬 잘 봤습니다, 예전에.
0: 무슨 뮤지컬이요? 브로드웨이 42번가를 네, 보셨어요?
6: 그럼요.
0: 근데 한 분만 악수하고 싶으세요?
2: 우연한 만남을 뒤로 하고 산 아래 나바위 성당으로 향합니다.
0: 성당 지붕이 기와고, 야 이거.
2: 한옥과 서양의 고딕 양식이 독특하게 결합된 성당의 모습이 사진작가이기도 한 그의 마음을 단박에 사로잡았습니다.
7: 아, 예.
0: 아, 안녕하십니까.
7: 예, 해지입니다.
0: 아, 예, 예.
7: 오시는 분들 해드려요.
0: 여기에요.
7: 예, 여기.
0: 너무 예쁜데요?
2: 김대건 신부님과 그 일행의 첫걸음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성당. 한지 유리화의 은은한 빛이 성당 내부를 물들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랍니다.
7: 이게 1906년에 지어졌는데요.
0: 네네.
7: 그때 바닥 그대로 마룻바닥이 잘 보존되고 있어요.
0: 이게요? 네. 120년 됐네요. 100... 네.
7: 와. 잘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2: 지금도 순례객들을 위한 미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성당 맞은편에는 특별한 공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와.
7: 김대건 신부님하고 타빌리 안중이님 두 분을 유해도 모시고 있어요.
2: 김대건 신부님과 함께 조선 땅에 왔던 일행 중 다블리 신부님. 두 분 모두 박해로 순교하셨고 성인으로 추대되면서 유해 일부가 이곳에 모셔졌습니다.
7: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은총을 많이 받죠.
0: 성스러운 곳이네요. 예.

0: 성스러운 예, 곳.
1: 그렇습니다. 예.
2: 스물다섯 대신가 나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네. 망금정이라. 후. 뻥 뚫려서 저쪽에서 죽도 제주도로 해서 저쯤으로 해서 이렇게 오신 거네, 여기를. 딱 이 근방에 제일 높은 산을 보고 여기를 오신 거야. 아, 존경의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연민도 들고. 아이고.
3: 나바위 소흥지는 첫 마음의 소흥지로도 불리는데요. 김대건 신부님의 첫 마음을 생각하며 나의 첫 마음도 되새기고 다짐해보는 성지길이기도 합니다.
2: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첫 도전은 베스트셀러 극장 강이라는, 그때는 그 베스트셀러 극장이 하나의 그 신인의 등용문.
3: 1987년 5월에 방송된 단막극. 연극과 뮤지컬 무대에 주로 섰던 그가 방송국 공채로 데뷔해 처음 주연을 맡은 작품이었죠.
2: 그때는 두려웠고 너무 신기했고 너무 행운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은 있어요. 그 첫 단추가 잘 끼어지니까 그 다음 작품이 계속 기회가 오더라고요.
3: 이후 인간시장,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등 주옥같은 작품들을 남기며 지금의 배우 박상원이 있기까지 누구보다 간절하고 치열했던 그 첫 마음을 다시 가슴에 품고 길을 나서봅니다. 발걸음이 향한 곳은 원불교 중앙총부.
2: 정신개벽.
3: 무슨 뜻일까요?
2: 야, 깔끔하게 아주 그냥 예쁘게 정리가 잘 돼 있네.
3: 근대 문화유산인 옛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2: 아이고 아이고, 야, 반갑습니다. 소대용 교무님. 하하. 여기 들어올 때 그 아주 큰 바위에 정신 개벽.
4: 과거의 그런 부족한 나를 탈피해서 이제 크게 이제 변화한 나라는 뜻이 있는데.
2: 아, 결국은 그 종교의 아주 굉장히 아주 근본적인 이념하고 딱 맞아 떨어지네요.
4: 네, 맞습니다.
3: 일제 강점기에 자생한 토착 종교 원불교.
4: 여기는 이제 대각선이라고 해서.
2: 예. 여기가 이제 원불교의 거의 본산 같은 데네, 그죠?
4: 그렇죠. 원불교의 상징이 여기 처음으로 이렇게 오셔진 곳이라서 저희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3: 원불교의 창립과 발전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2: 저분은 누구신가요?
4: 네, 그 원불교를 세우신 우리 교조
2: 박중빈. 아.
3: 깨달음을 실천하고 모든 존재가 은혜라는 걸 가르쳤던 스승의 공간.
2: 여기서 그러니까 실제로 거주.
4: 네, 실제로 여기서 이제 계시면서 제자들하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뭐 설법도 하시고.
2: 이 건물하고 이 길 조성해 놓은 게 정신이 되게 맑아지는 것 같아요.
4: 네, 맞습니다.
2: 제가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를 했기 때문에 그 여명의 눈동자 촬영을 뭐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도 막 하고 그랬는데 딱 그 요런 양식이에요. 아, 근데 잘 보존돼 있어서 너무 다행이네요. 예.
4: 네.
2: 스탬프 투어는 뭔가요?
4: 여기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에게 뭐라도 조금 재미를 드리고 싶어요.
2: 아, 그럼 이거 다 찍어야 되겠네요.
4: 네, 찍으시면
2: 갖고 다니면서
4: 저희가 안내실에서 선물도 드리거든요.
2: 선물 받아 가야죠.
4: 그럼요. 네.
2: 뭐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어.
5: 아우, 좋아해요. 반갑습니다.
6: 엄마 TV 나왔다.
2: 잠깐만. 내가 빠지면 안 나올 확률이 있어. 같이 들어가. 근데 어떻게 교부가 되셨어요?
4: 네, 저도 이제 사회생활도 하고 공부도 네. 하고 했었는데 네. 좀 한 번뿐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좀 의미 있게 살아볼까 하다가 네. 또 내 안으로는 뭔가 깨달음을 얻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3: 소태산 대종사의 유해가 모셔진 성탑은 교무님들에게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라는데요.
2: 여기는 가끔 오세요?
4: 힘든 일 있을 때,
2: 아, 예, 예.
4: 힘든 일 있을 때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2: 이제, 위로받고,
4: 네, 맞아요.
2: 또 용기 받고, 힘 받고.
4: 네. 아. 또 이제 제가 이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겠다 이런 다짐도 하고.
2: 네. 교무님도 힘들 때가 있어요?
4: 저도 사람인지라.
2: 사람인지라.
3: 더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며 묵묵히 걸을 뿐.
2: 아우,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
4: 다른 데서 주는데
2: 아, 예. 네,
4: 저희가 특별히.
2: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마음 공부는 네. 모든 공부의 근본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3: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 길 위에서 깨닫고 갑니다.
2: 어떻게 120년 전에 이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 잊어버릴 뻔한 역사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헤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 장소가 다 새로웠고 매 장소가 다 감동적이었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 의미가 있고 좋았어요.
0: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3: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6: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7: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6: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7: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6: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7: 080-961-9595.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한약박사 안덕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쌈으로 먹으면 좋은 약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쌈으로 먹더라도 봄에 먹는 쌈, 또 여름에 먹는 쌈, 가을에 먹는 쌈, 겨울에 먹는 쌈이 분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단기라고 있어요. 참단기는 우리나라의 특산 약초예요. 그래서 약효로는 보혈, 조혈작용이 왕성하고 또 혈류촉진작용, 또 고지혈증 용해작용, 또 뇌신경 보호작용, 수족냉증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잎은 싹이 나온 후에 봄철에 먹게 되면 쌈으로 먹으면 굉장히 그 향기가 높습니다. 아주 몸 안에 진동을 하게 돼요. 근데 요즘 흔히 쌈밥집에 가면 당귀잎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데 이거는 진짜 당귀가 아니라 일본에서 종자를 수입해서 기르는 일본 당귀잎인데 너무 그냥 계절이 지난 거 뻣뻣한 걸 주기 때문에 먹으면 그냥 저렇게 씹기가 곤란하고 또 그냥 저 이에 자꾸만 낀단 말이에요. 저 우리나라 그 참당귀잎을 먹게 되면 아주 어린 걸 먹어야죠.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다 자란 걸 먹는 게 아니라 먹게 되면 향기가 정말 그 몸에 그 진동을 하게 돼요. 저걸 씹으면 그 여기 이 향기를 이렇게 맡으면서 쌈을 이렇게 먹게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향기가 뇌에 들어와서 뇌 혈류를 촉진시켜 주는 걸 그 느낄 정도의 그 향기가 납니다. 그 실제 양지실험에서 그런 걸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먹게 되면은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위의 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향기는 식욕을 나게 해주고 위장에 들어가서 소화력을 증진시키는데요. 참단계 잎을 씹어먹으면 씹어먹을수록 아주 향기가 그윽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경이 잎을 가져왔는데 길가에서 자라는 그 덜풀이죠. 차전자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그 수레바퀴가 마차바퀴가 지나가도록 그대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질경이를 잘 먹으려면 음지에서 또 거름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키운 그 잎파리, 이를테면 잎이 크고 넓고 이런 걸 구하셔야 먹기가 아주 좋죠. 그리고 가운데 주맥이 이제 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약화시킨 거 그런 걸 드셔야 좋습니다. 그 식용 쌈으로 추천하는 것은 적은 양이지만 향취가 있고 또 식기 편해야 되고, 그런데 질경이는 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그 털이 있는 놈도 있고 뭐 이 작은 놈도 있고 뭐 이 또 그런데 잎이 크고 키도 큰 놈 중에서 왕질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쌈을 먹으면은 굉장히 그 크기 때문에 밥을 싸기도 좋고 씹기도 아주 좋을 뿐만이 아니라 잎도 굉장히 연해요. 그런데 이 질경이 잎은 소변을 잘 보게 하는 인조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변을 못 보는 사람이 또는 그 소변을 보되 양이 적고 또 너무 자주 보거나 또 사람에 따라서 이 방광염, 요도염 또는 신장염 말이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남자에 있어서는 전립선에 염증을 가라앉혀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테 열을 내려주기도 하고 또 염증을 내려주면서 소변의 배수를 촉진시켜도 좋은 게 이 질경이 쌈입니다. 그러므로 질경이는 비뇨기 질환에 있는 분들은 질경이를 쌈으로 드시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인유작용뿐만이 아니라 간 기능을 증강시켜주는 데 도움이 돼요. 또 간세포의 재생력도 증강시키는 데 좋을 뿐만이 아니라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변 못 보는 사람한테 또 소변 볼 때 그 신장 가벼운 신장염이 있을 때는 질경이 잎만 먹어도 치료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거를 정말 쌈으로 먹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기 저 다들 아시지만은 그 곤드레밥을 많이 드시는데
곤두레보다 저는 곤두레는 약효 성분은 사실 없어요. 질경에는 약효 성분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식용으로 많이 예, 저 집단적으로 재배해서 잡수려면 이 하우스를 쳐가지고 하우스 내에서 기르면 1년 내내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파리가 굉장히 이제 넓고 크고 이제 연하고 부드러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걸 좀 먹으면 정말 좋지 않겠느냐. 이걸 정말 그 쌈문화를 좀난 바꾸자는 의미에서 이걸 지금 가져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그 질경이 잎은 정말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게난 질경이 잎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들레가 있는데 민들레가 지금 이제 봄에 이제 꽃이 많이 피죠. 그런데 민들레를 쌈으로 먹는 분들이 이제 가끔은 계십니다. 그렇지만 민들레만큼 이름이 말이죠. 난 아주 너무 좋아요. 그 옛날 말로는 그 미움들레라고 그랬는데 아주 친숙한 이름이 없는 것 같은데 쌉쌀하면서도 별로 그렇게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심을수록 단맛이 나고 또 입에 그 향취가 나는데 민들레도 이제 토종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서양에서 들어온 그 서양 민들레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저건 약용식물로도 굉장히 좋은 건데 민들레에 대해서 굉장히 그 친근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민들레 잎은 식물성 또 항생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민들레 잎을 약 이름으로 이제 포공약이라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항염증 작용에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또 농이 있을 때에는 농을 배출시켜주는 그런 작용도 굉장히 탁월한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 이제 쌈으로 지금 이제 권해드리는 것은 몸 안에서 그런 열을 내려준다든지 염증을 가셔준다든지 또 항균 작용이 좋고 이런 반응을 제외하더라도 또 입맛을 높여줘요. 식욕을 돋궈주고 또 소화력을 높여주고 또 위장의 연동작을 높여줄 뿐만이 아니라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담낭에 염증이 있는 것도 개선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민들레 잎은 피부에 그 알러지 반응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 있죠. 또 이게 심하면은 얼굴로 그냥 상기가 되면서 이마가에 또는 그이 볼에 말이죠. 이렇게 붉은 반점이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심하면 머리가 이렇게 아프고 또 머리에 열이 나고 말이죠. 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장염, 복통, 설사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드시면은 이 민들레가 굉장히 좋은 일단은 치료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소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소엽은 우리나라 사람들 잘안 먹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저 맵기마다 저게 이제 이게 나와요. 근데 이건 향기가 굉장히 강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덜 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이 소엽 쌈을 제가 좋아하는데 저거는 정유 성분이 많이 들어 있고 살균력이 강해서 우리가 먹기에 좀저 불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걸 말이죠. 우리가 여름에 저 김밥을 야외 나가서는 잘안 먹거든요. 왜 그러냐면 밥이 셔가지고 거기가 이제 미생물이 침투돼서 복통 설사를 일으켜요. 그럴 때이 소엽에 이걸 썰어서 김밥하고 같이 이렇게 말아서 먹게 되면은 김밥이 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항평온 미생물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잡수는 게 좋습니다. 생선에 싸서 먹으면 생선 비린내를 제거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항균작용이 이런 들깨잎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쌈으로서 제가 권하는 것입니다. 가을에는 쌈으로 먹으면 좋은 약초가 있는데.

0: 가을 약초 중에서는 그 방아잎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름에는 또 상추쌈 같은 걸 이제 시원하게 많이 드시는데, 상추쌈을 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졸음을 또 촉진시켜 주는 거죠. 이게 불면증엔 좋지만은 너무 저 잠을 많이 자시는 분들은 그걸 많이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쌈을 먹으면 좋은 약초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차로 즐기면 좋은 약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우리 그림 화가 박채성입니다. 전번 시간에 사군자 난부터 해서 대나무, 국화, 매화까지 하시고, 이번 시간은 문인화를 해보겠는데, 문인화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감하고 포도, 청포도만 가지고 문인화를 하겠습니다. 문인화라는 용어가 이제 어떻게 해서 문인화가 됐을까? 원래는 문인화가 선비, 옛날에 선비의 그 사의적인 그림을 이제 문인화를 했는데, 현대는 화조라든지 이렇게 다 섞여서 포괄적으로 그냥 문인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물기를 빼서 아주 꾹꾹 눌러가면서 선을 이렇게 쓰는데, 자, 물기가 없을 때 쓰지 않으면 이 좋은 그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묻히면 끝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그린다는 생각으로 그리셔야 되고, 자, 여기에서 지금 조형이 이쪽이 약간 어색하니까 여기서 가지를 한번 넣어주면 균형이 이렇게 맞춰지겠죠.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이게 말리는 순간 사이에 감을 그리는데, 감이 뒷면이 있고 옆날이 옆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 거는 옆으로 그리면, 자, 이렇게 먼저 옆으로 보이는 형태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자, 여기에서는 정면이 가운데 하나가 있어 볼게요. 그러면 점, 이 감은 네 개가, 감 꼭지는 네 개가 있습니다. 선이.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 놓고 나서, 자, 이쪽에 공간에 빈 데다가 단목으로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해 주고서 말리고, 다음에 이제 물감을 먼저 노란색을 먼저 칠합니다. 그럼 붉은색하고 둘이 섞으면 주황으로 바뀌죠. 자, 노랑하고 붉은색은 주황인데 이걸 오랫동안 섞으시면 점점 주황이 되면서 이게 그라데이션도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이걸 계속 섞어서 이렇게 색을 만들면 이걸 살짝 털어주고 끝에만 다시 묻히면 아주 익은 감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이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감이 이런 상태에서 살짝 눌러주시면 더 이상 안 번질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보니까 노랑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다시 붉은색을 더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이걸 오랫동안 섞어야지 번지질 않습니다. 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요 뒷면이 먼저 있으니까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 뒤꼭지로 보이는 것을 살짝 표현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앞지로 눌러주고, 자, 여기 이 사이에

에서. 자, 이번에는 자, 감히 셋이 나란히 갔죠. 그러면 조금 재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를 좀더 하나 뒤로 하나를 더 넣어줘 보겠습니다. 물감을 안 묻히기 때문에 훨씬 색이 더 주황색으로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것도 그대로. 자, 그러면 색이 계속, 있던 걸로 계속 하니까 덜 익어 보이죠?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요 위를 보면서 이 없는 물감을 그대로 이렇게, 자, 이렇게 했더니 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짝수를 좀 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하나 나오면 서로 안 먹으려고 하듯이 그림도 그래서 홀수의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그러면 마치 얘도 하나고 얘도 하나인데 이쪽에다가 하나를 더 이렇게 표현해 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됐으면 다시 녹목을 가지고 자, 이제 인맥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맥이 자, 약한 데부터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인맥을 너태, 자, 모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셋이 달라 이렇게 딱 붙게끔 해주면 훨씬 여기는 진화가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항상 끊어줍니다. 국화 꼭 그리듯이 이거 빼지를 않고 딱 이렇게 역입을 하고 해봉을 할 때도 전에처럼 들지를 않고 눌러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의 선이 되고, 여기서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감은 꼭지가 있겠죠, 그죠? 자, 이건 뒤에서 이렇게 붙고 이건 안 붙습니다. 이건 아래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인화성의 감이 이렇게 그려지게. 이번엔 문인화 중에 넝쿨로 이루어져 있는 청포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점을 찍을 때도 이렇게 동그랗게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노란색을 먼저 이렇게 노랑을 먼저 묻히고 노랑색도 오랫동안 섞어주셔야 됩니다. 자, 노랑색 다음에 계속 이렇게 녹색을 끝에 묻히고 붓을 돌려가면서 계속 이렇게 해주면 그라데이션이 되죠. 점점 연두색, 노랑으로 바뀌면 이걸 갖고 자, 여기 줄기가 포도는 항상 새순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거 저는 이제 선을 이렇게 끊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림에서는 이게 너무 왕성하면은 그림에서는 운치가 없습니다. 상품으로서는 아주 포도가 많이 달리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그림은 이렇게 벌레가 먹는 자연스러운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약간 다시 지금 물감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묻히는데 자, 여기에서 줄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물기가 없을 때는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좀더 지나와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도 되겠죠. 그러면 자, 나오면서 자, 이게 길어지겠어요.

자, 포도가 그려졌죠. 그러면 포도에 우리가 이제 빛이 비치는 경우도 있고 포도에 꼭지가 있습니다. 꼭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찍어주시면, 근데 처음 이렇게 그리신 분들이 찍으면 개구리 알처럼 보입니다. 이 점이 그만큼 이게 조화가 안 맞으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리고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없어지고, 자 여기에서는 포도는 넝쿨로 이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넝쿨을 이제 주고 가는데, 저 이렇게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포도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둥글게, 이 태점은 많이 찍는 거는 좋진 않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는 이렇게 찍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넝쿨로 그리는 청포도를 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감, 우리가 가을에 가장 풍성한 우리가 고향을 느끼고 이렇게 옛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제 감을 그려보고, 그다음에 청포도, 우리가 7월에 청포도를 얘기하죠. 청포도를 넝쿨의 운필로 청포도를 그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화를 그릴 건데, 한국화를 지금까지 이렇게 수업한 문이나 사군자의 기법으로 한 칸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배종빈입니다. 앞서 1에서 5강까지의 강의에서 생각의 반복이 우리를 우울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오히려 생각에서 빠져나올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반복하는 생각 3가지와 자주 생각이 빠지는 상황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6강에서 8강까지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한 효과적인 기술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생각에 빠지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기술, 메타 자각입니다. 생각에서 벗어나기

하는지를 아는 것을 말하며 메타의식 또는 메타인지적 자각이라고도 불립니다. 메타자각에 대한 최근의 이론들은 메타자각을 개인이 현재 자신이 생각하는 내용을 주기적으로 알아차리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나는 지금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들어서 무언가에 집중할 수가 없어. 오늘 있었던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각나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와 같은 말이 메타자각의 예입니다. 메타자각 능력은 사람마다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수시로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에 대해서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하루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하거나 중독 물질을 갈망할 때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메타자각 능력을 키우고 메타자각을 떨어뜨리는 것들을 피해야 합니다. 메타자각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메타인지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메타인지는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나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나는 심사숙고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경향에 있어와 같은 이런 말들이 메타인지의 예시입니다.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메타자각은 메타인지와는 다릅니다. 자신이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문제가 생길 때 바로 그것을 자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타자각을 통해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생각에 빠졌을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하고 생각에 빠지는 순간 이에서 벗어나는 조치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을 때 주기적으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확인하면 독서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에 빠져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생각에 빠져드는 순간을 의식하게 만들며 생각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메타자각을 통해서 생각에 빠지는 순간을 알고 생각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면 생각에 빠지지 않고 해야 할 일들에 좀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자주 생각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던 분들도 메타자각을 통해 자신이 쉽게 생각에 빠지는 경향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생각에 빠지게 되는지, 어떤 생각이 자신을 생각에 빠뜨리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생각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생각에 빠지는 습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이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식은 다양하고 사람마다 효과적인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복잡한 생각이 들때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에서 벗어나고 계신가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방법이 나에게 맞는지 효과적인지 파악하는데 메타자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A라는 방법이 효과적이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B라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법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때론 시간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제가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기술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은지는 메타자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의 주의를 기울이는 메타자각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질문을 기억하고 이를 자신에게 하면 됩니다. 바로,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였을 때,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라고 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강의에 온전히 집중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에 뭐를 먹지? 혹은 어제 그 친구는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지? 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 강의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메타자각 능력을 활용하여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기억하여 수시로 스스로에게 할수 있다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메타자각을 이용하여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메타자각은 생각에 빠지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데 필요한 방법이면서 동시에 메타자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생각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늪에 빠져 있는 것으로 비유를 하였는데요. 늪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몸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보기 위해서는 늪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생각에서 빠져나와야만 합니다. 때문에 주기적으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생각에 깊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메타자각을 생각에 빠지기 쉬운 순간들에 자주 활용합니다. 몸이 피곤하거나 샤워를 할때 내가 어떤 곳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 생각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 어떤 방법보다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될 때마다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메타자각이 익숙하지 않다면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방식도 좋습니다. 메타자각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생각에 빠져 있는 순간과 해야 할 일에 몰두하는 순간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때 주로 생각의 늪에 빠지는지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두 번째 기술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생각이 많아지고 몸을 움직일 때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생각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생각은 줄어듭니다. 우리의 주의는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옮겨가고 자연스럽게 생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몸을 움직일 때는 1차 운동 피질, 전 운동 피질, 보조 운동 영역, 후두 정협 피질 등이 연합해서 몸을 어떻게 움직일지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생각에 빠져들게 만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들은 자연스럽게 억제가 되고 생각의 반복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공의 시절에 심한 강박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된 젊은 남성 환자분들이 있었습니다. 환자분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머릿속에 반복해서 떠올랐고 불안해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쓸수 있는 모든 약물을 사용했지만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1세기의 의학 지식과 기술이 이 환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때 담당 교수님께서 환자분에게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면서 보내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환자분은 대부분의 남는 시간을 병동 러닝머신 위에서 걷거나 달리면서 보냈습니다. 당시에는 과연 이 방법이 도움이 될까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환자분의 증상은 점차 나아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약물 치료로도 좋아지지 않던 환자분의 증상이 걷고 달리고 몸을 사용하자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능동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뇌부위와 몸을 움직이게 하는 뇌부위는 함께 활성화가 되고 서로의 연결 또한 강화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행동이 생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서 생각에 빠진다면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생각이 들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활기차고 자신감 있게 걸으면서 무언가를 생각한다면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며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루의 진료를 마치면 몸도 마음도 피곤해지는데 걸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와 대중교통을 타고 올때 생각이 크게 다릅니다.
걸으면서 하루를 돌이켜서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의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에 반해 버스나 지하철에 가만히 서서 생각에 빠지면 피곤하다는 생각과 내일도 힘들 텐데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부정적인 생각이 반복될 때는 먼저 몸을 움직여 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생각의 반복에서 빠져나오는 두 가지 기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메타자각을 통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라는 질문을 수시로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둘째는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기술만으로도 불필요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기술 다른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부모님을 칭찬해 본 적 있어요?
2: 아니요.
3: 가기 힘들 것 같아.
4: 우리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 엄마 음식 엄청 맛있다라고 했다. 엄마가 배달 음식이라고 했다.
6: 아빠,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나 놀리냐? 용돈 필요하면 줄게.
4: 다양한 칭찬 상황을 연습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엄마한테 드디어 처음으로 반응을 얻었어요.
7: 진심으로 대답해주셔서 기뻤습니다.
8: 아빠, 자전거 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화성 안에 있는 행궁동인데
1: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2: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3: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사셨던 동네라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제대로 찾아왔죠?
3: 저희 자매입니다.
5: 그냥 제가 같이 살자고 하면 바로 그렇다고 할 줄 알았어요.

0: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1: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전이 이제 발입니다.
2: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네 하고 있는
1: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빤신발 곰이 신발 고구라 신발도 만들고 이제 봅슬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비용에도 한 20억 정도
0: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1: 옛날에 영 앞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죠.

0: 갑자기 쫙 하면서 그냥 진짜 뭐 칼로 이렇게 딱 자른 것처럼 돈이 뻣뻣해져요.
1: 이것도 꼬부라지잖아요. 그럼 이제 안 펴지는 거지 또.
2: 방치하면 손이 마비가 오고 아예 근육이 말라버려요. 손이 멈추면 아마 일상이 멈출 겁니다.

0: 꽃가루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알레르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는 9년 사이에 무려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요.
1: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하는 꽃가루 대처법을 알아봅시다.
0: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합니다. 메뉴에서 해마 날씨, 생활기상정보, 생활기상지수 순서로 들어가면 꽃가루 농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농도가 높은 날 외출해야 한다면 마스크, 안경, 모자를 착용합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 옷에 묻어있을 꽃가루를 털어주세요. 외출복은 갈아입고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꽃가루가 심한 날은 환기를 자제하고 공기정화기를 사용하세요.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리면 더 편하게 꽃가루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1: 우리의 면역력을 위협하는 꽃가루, 철벽 방어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몰랐던 동남아 이야기 작가 신일용입니다. 직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동남아는 태국 한나라를 제외하고 모두 식민지 역사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와 같은 공유된 경험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와 그들의 식민지 경험은 다른 점도 많습니다. 우리가 동남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식민지 역사의 기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36년간 일본 제국주의 지배를 받았다고 하죠. 동남아 국가들은 대략 100년 전후에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스페인 치하에서만 300년이 넘어요. 그 후에 미국 통치와 태평양 전쟁 기간에 일본 점령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10배 되는 350년의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피식민 기간의 차이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나라처럼 36년만 지배를 당해도 마지막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일제말기에 얼마나 수많은 지식인들이 변절하고 일본 제국에 충성을 사약했습니까? 36년의 세월이 주는 절망의 무게가 그렇게나 가혹했을지인데 100년, 300년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식민지 체제의 영향은 동남아 사회에 훨씬 더 강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둘째는 식민지 되기 이전에 국가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동남아는요, 다인종, 다문화, 다언어 사회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의 말을 쓰는 일원화된 사회였습니다. 심지어 반만 년 이어져 내려온 단일 민족이라고까지 주장하죠. 1511년 포르투갈 알부케르크의 말라카 점령 이후에 영국인 네덜란드인들이 몰려들어올 때 동남아 각 지역마다 이들 서양의 이방인들을 부르는 호칭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널리 쓰였던 호칭이 페링기 또는 파랑이었죠. 이건 프랑크족에서 변형된 이름인데요. 십자군 전쟁에서 아랍인들이 프랑크를 그렇게 발음했다는군요. 16세기 이후 유럽인들이 들어와 영토를 잠식할 때도 동남아인들은 페링기를 그저 이웃의 수많은 종족 가운데 하나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수백 수천 년 동안 동남아 지역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지배하다가 사라지며 흥망을 거듭했는데 페링기도 뭐 그 중에 하나 정도로 받아들인 거죠. 다만 생긴 게 많이 다르고 유난히 욕심 사납고 못 보던 강력한 무기를 쓴다는 정도였을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와 달리 수백 년 동안 세계의 교차로였던 동남아 지역은 이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알레르기 같은 게 없었어요. 나라를 잃고 비분관계에서 혈서를 쓰고 자결한다거나 하는 일은 동남아시아가 아닌 동아시아적인 가치입니다. 이걸 두고 동남아인들은 국가의식이 희박하다 비난한다면 글쎄요, 문화적 일방주의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많은 한국인들이 동남아인들에게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걸 봅니다. 일본군이 동남아를 점령한 3년 동안 수많은 만행을 저지르고 자원을 착취해 갔는데 왜 너희들은 우리만큼 일본을 미워하지 않을까? 줏대가 없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물론 그들도 다 속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가중치를 더 많이 둘 뿐이죠. 민족 감정에 있어서 우리는 거의 종교적이라고 한다면 동남아인들은 현실적, 세속적이라고나 할까요? 식민지 역사를 거치면서 동남아 각국이 입은 상처와 사회 변화는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기간의 차이도 큽니다만 점령한 제국의 성향이 달랐던 것도 이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데요. 프랑스는 자신들의 문화를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식민지에서 자신들의 종교와 언어와 문화를 전파하는데 엄청난 열성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많은 베트남 유력가의 자제들이 프랑스로 유학을 갔고 프랑스를 사랑하게까지 됩니다. 베트남 응웬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바오다이는 프랑스어에 능통했어요. 그리고 걸핏하면 복잡한 베트남의 정치 상황을 떠나서 프랑스로 도피 생활을 즐기곤 했죠. 이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왕이었던 시소왓은 하도 프랑스 와인을 즐기고 프랑스 문화에 심취해서
프랑스인보다 더 프랑스를 사랑하는 갈색의 프랑스인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식민지 국민들의 교육에도 열성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문맹률이 다른 곳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러면서 착취할 것은 다 착취했으니 어찌 보면 이중적 위선이 가장 심했다고나 할까요? 프랑스와 정반대되는 정복자가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자신들의 언어나 문화를 전파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었죠. 식민지 경영이란 오직 돈이 되는 국가 사업이었을 뿐입니다. 영국은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중간 정도의 성향을 보였습니다. 대단히 권위적이고 대단히 탐욕스러웠지만 어느 정도 법과 제도에 따라 통치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흥미롭게도 가장 위선적인 식민주의자와 가장 양심적인 반식민주의자가 다 영국 문학계에서 나왔습니다. 정글북으로 잘 알려진 루드야드 키플링은 식민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위선 프레임, 미개한 야만인들을 우리 문명국들이 개화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에 선봉을 썼습니다. 그의 매우 정치적인 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목부터가 티나게 인종주의적입니다. White man's burden, 백인이 져야 하는 의무, 이런 이야기인데요. 첫 구절만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백인의 짐을 져라. 가장 잘 키운 아이들을 뽑아서 보낼지어다. 너희가 지배할 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너희 아들들을 오지로 보내라. 육중한 장비를 갖춰 입고 봉사하게 하라. 정처 없이 헤매는 미개한 족속들, 여기가 문제인데요. 반은 악마이고 반은 아이인 너희가 새로 포획한 감사를 모르는 인종들을 위하여. 뭐 이런 식인데 기가 막히죠? 물론 오늘날의 시각으로 100년 전의 가치관을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심각하게 거슬리는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이런 키플링의 영국 문단 후배였지만 어용작가 키플링을 사람 취급 안 했던 사람이 동물농장이나 1984년의 작가 조지 오웰입니다. 그는 대단한 통찰과 양심의 작가였어요. 이렇게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필리핀을 지배했던 스페인까지 저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남아 국가들의 식민지 상처 깊은 곳에서는 유럽 통치자들의 공통된 정책이 있습니다. 사실 동남아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든 식민지 피점령 국가의 상처는 바로 이 정책에서 기인합니다. 바로 divide and rule이 그것입니다. 갈라쳐서 분열시킨 후 통치한다 이런 말인데요. divide and rule이 남긴 상처는 깊고도 가혹합니다. 자, 식민 통치를 하는 제국 입장에서는 공통적으로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절대 다수의 현지인들을 통치해야 합니다. 소수가 다수를 통치할 때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현지인을 통해서 현지인을 통제하는 것이죠. 모든 점령국은 제일 먼저 자신들에게 협조할 현지인들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기득권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인생 역전, 한풀이를 기대하는 억압받던 계급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협조할 집단을 찾아내면 그들과 그들 이외의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고 증오심과 적개심을 북돋우는 정책을 씁니다. 식민당국 입장에서 최악의 악몽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지인들이 종족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대동단결하여 자신들을 적으로 삼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수적으로 당해낼 도리가 없죠. 그러므로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분열을 확대하고 심화시킵니다. 디바이드해야 룰할 수 있는 거죠. 분열시켜야 통치가 가능한 겁니다. 이 갈라침이 남긴 상처가 피점령 국가들의 가장 아픈 비극입니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무려 300년 동안 분할 통치의 세월을 겪다 보니 그 결과가 하나의 신분으로 고착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쉽게 극단적인 빈부격차의 현실을 인정해버리는 것도, 정치 가문들이 권력을 거의 세습하다시피 하는 것도 저는 스페인, 미국 점령 기간 이어진 디바이드 앤 룰의 그늘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바이드 앤 룰의 극심한 후유증을 보이는 또 다른 예가 미얀마입니다. 영국은 미얀마를 통치하기 위해서 절대 다수의 주류 민족인 버마족을 견제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화족 견제에 소수민족을 활용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정글전의 명수인 까친족이고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까렌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급 공무원이나 군인으로 중용해서 포섭했습니다. 영국인이 1등석, 까친 까렌이 2등석을 차지했다면 주류민족인 범화족은 졸지에 3등석으로 밀려나버린 거죠. 이런 영국의 분할 통치 전략이 독립 후 소수민족과 미얀마 정부 사이의 만성적인 분쟁의 뿌리가 됩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권을 회복합니다. 헌데 체정리가 되기도 전에 냉전의 구도에 휩쓸립니다. 베트남 전쟁이나 캄보디아에서의 킬링필드 대학살, 인도네시아에서 쿠데타와 중국인 학살, 이 모든 것들이 냉전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아래서 일어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이 냉전 시대의 첫 비극 한국전쟁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와 그들의 역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남아에서 특이한 두 국가,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물 포장 디자이너 차예진입니다. 어디에서나 구매할 수 있는 상자지만 내 마음에 드는 상자를 구하긴 힘드셨죠. 무늬 있는 상자를 마음에 드는 패턴지에 맞춰서 이렇게 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뚜껑 리폰 해볼게요. 두툼하게 올라온 마음에 들지 않는 리본은 떼어줍니다. 상자 뚜껑을 내가 원하는 패턴지에 맞춰서 리폼해 볼 텐데요. 말 그대로 상자의 흰색 부분이 되는 이 포장지를 종이에 맞춰서 싸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양면 테이프와 딱풀을 이용해서 접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뒤집은 상태에서 윗부분을 딱풀로 처리하기 전에 양면 테이프로 먼저 내 모퉁이를 양면 테이프 붙여주세요.

풀칠로만은 끝에 부분이 들뜰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착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는 내 모퉁이를 양면 테이프로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따플을 칠해줍니다. 꼼꼼하게 칠해주시면 좋고요. 부착을 할 거기 때문에 먼지가 묻지 않게 양면 테이프는 먼저 떼어 놓으셔도 무관합니다. 이 상자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 얕기 때문에 시접은 1cm만 주도록 할게요. 일단 한 가운데에 넉넉하게 부착을 해주시고 상자를 들어 올려서 손으로 문질러서 밀착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드렸던 1cm는 높이보다 1cm 여유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높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2cm 상자에 시접은 1cm 줄게요. 그러면 3cm만큼 둘레를 모두 잘라줍니다. 표시를 하실 때는 상자 기준으로 해서 3cm, 마찬가지로 3cm 연결해서 상자 높이에 따라서 종이에 필요하는 양도 달라질 거예요. 저는 뚜껑만 오늘 리폼을 할 거지만 상자 전체 무늬가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내가 정말 갖고 싶은 무늬의 상자가 있다면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높이보다 시접을 주었기 때문에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재단을 추가로 할 때에는 짧은 쪽부터 선과 선에 맞춰서 오려주세요. 선을 그어서 덮어질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선에 이 끝선을 맞춰서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안쪽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높게 하지 않고 3분의 2 정도만 남겨두고 잘라줍니다. 세웠을 때 선을 풀칠을 할 수 있는 만큼만 남겨주고

이런 모양으로 네 귀퉁이를 모두 똑같이 만들어줄게요. 상자 들어 올려서 포인트 잡아주고 선 이어서 저는 칼을 바로 사용하지만 그림을 그려서 하시는 경우도 좋아요.

이 상태에서 바로 풀칠을 하게 되면 옆에 재단판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종이를 밑에 깔고 풀칠을 해볼게요. 풀칠을 할 때는 짧은 면보다는 시접이 들어가 있는 긴 쪽부터 풀칠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풀칠 한쪽 면을 손으로 만져가면서 밀착시켜줍니다. 양면 테이프를 떼어서

꼼꼼하게 공기가 안에 들어가지 않게 눌러주면서 밀착시켜주세요. 짧은 턱도 풀칠 꼼꼼하게 해줄게요.

상자가 지저분해지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상자로 만들 수 있는 방법 한번 응용해 보세요. 상자는 너무 예쁜데 리본이 조금 아쉬워서 리본을 한번 바꿔볼게요. 민트색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저는 가벼운 느낌의 오간디 민트색 색깔 리본을 준비했습니다. 겹을 한 번 더 더해서 올록 튀어나오는 느낌으로 강조하고 리본 묶어볼게요. 지금 배우실 리본은 폼폼 보호입니다. 리본은 자르신 다음에 바로 이용하시면 문제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타로 파란색 불 쪽으로 한 번씩 이렇게 오락가락 하면서 지져주세요. 길이에 맞춰서 재단하시고 두 개의 리본을 각각 라이터 처리하겠습니다. 리본을 붙일 때에는 양면 테이프보다 글루건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더 치워서 느낌을 좀 더 살려주고 이 안에 넣겠습니다. 뭐 내가 원하는 리본 크기의 두 배만큼 리본 크기를 잡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리본 크기를 이 정도 원한다면 두 배 크기로 해서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리본 크기를 정하셨다면 8번에서 12번까지 내가 원하는 풍성도나 상자 크기에 맞춰서 여러 번 감아주세요. 8번에서 12번 선택사항입니다. 저는 9번 감아볼게요. 그 다음 리본을 반으로 접으시고

돌돌 감은 리본을 접어서 가운데를 체크해서 홈을 내주세요. 홈은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리본이나 단단하게 묶일 수 있는 철사 이용해서 고정시켜줍니다. 리본은 이 상태로 준비해 주시고 이 리본을 올릴 때 그냥 부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아래 상자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끔 하나의 보조선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가운데 놓으시고 보조선을 한번 단단하게 묶어주세요. 다 만든 다음에 글루건으로 부착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 리본을 묶어준 거예요. 이 상태에서 폼폼 모으는 시작됩니다. 겉에서 보이는 면을 끄집어서 위로 올려주고 감겨져 있는 리본의 안쪽 부분을 빼서 90도로 돌려주세요. 위 그리고 안쪽으로 해서 아래 위, 아래 교차가 될 수 있게 확실하게 틀어주세요. 그래서 한쪽 면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왔고 반대편 면도 한번 해볼게요. 위 90도로 틀어주시고 아래 쪽에 있는 쪽도 꺼내서 틀어주세요. 그래서 눌리는 리본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매만져 주세요. 위에서 봤을 때도 풍성하고 측면에서 봐도 풍성할 수 있도록 볼륨을 살려주세요. 볼륨을 살릴 때는 일자로 트는 게 아니라 90도로 해서 직각 모양이 될 수 있도록 틀어주시면 볼륨이 조금 더 살아납니다. 아까 묶어놨던 가이드선은 상자 크기에 맞춰서 커팅해 줄게요. 리본의 끝은 올이 풀리지 않게 처리해 주면서 마무리됩니다. 안에 선물도 넣어보고 보관함으로도 활용해 보세요. 구매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상자를 예쁘게 리폼도 해보고 뚜껑에 리본을 달아서 탈바꿈도 시켜봤습니다. 오늘 배운 포장 활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전쟁사 연구가 권성욱입니다. 태평양 전쟁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필리핀의 해전과 레이티만 해전을 끝으로 일본 해군의 싸움은 끝이 납니다. 이제는 일본 육군의 싸움이었죠.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해볼까요?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이 꼽은 일본 육군에서 가장 뛰어난 장군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이오슴 전투를 지휘한 구리바야시 타다미치 장군입니다. 이오슴 전투는 가달카날 전투 이후 미군이 유일하게 일본군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낸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를 지휘한 구리바야시 장군은 전장에서는 적을 두렵게 한 명장이지만 또 다른 면모도 있었습니다. 일본 장군들 치고는 보기 드물게 인간적인 장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오섬에서 싸우는 내내 수십 통의 편지를 도쿄의 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것도 무미건조한 근황보고가 아니라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가슴 뭉클할 만큼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후 구리바야시는 홍콩 공략전에 참전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병사들 사이에서 특이한 장군으로 유명해지죠. 부하들을 허물없이 대하는 모습이 근위주의에 사로잡혀 그드름이나

부리는 여느 일본 장군들하고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틈만 나면 갈달 사서 병원을 찾아 부상병들을 위문하고 말라리아에 걸린 병사에게는 손수 얼음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구리바야시는 주변 사람들에게 미국과의 싸움은 승산이 없으니 협상으로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당시에는 됩니다. 그런데 일본군 수뇌부는 이요섬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이요섬의 가치가 너무 낮아서 그런 섬쯤 미군에게 점령돼도 상관없다는 식이었죠. 병력을 증원할 계획도 없었고 식량과 물자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리바야시는 이요섬에 도착하자마자 직접 섬 구석구석을 돌면서 섬의 지형과 방어 상태를 살핍니다. 그리고 전술을 완전히 바꾸죠. 일본군의 주된 섬 방어 전술은 수제선 방어였습니다. 이 수제선 방어란 해안가에 진지를 구축하고 적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이런 방법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간이 넓고 후방에 많은 예비 병력이 있을 때에만 효과가 있었죠. 압도적인 미군을 상대로 좁은 해안가에 몰려서 봐야 목표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이오섬처럼 섬이 작고 평탄한 지형에서는 잠시도 버틸 수 없었죠. 구리바야시는 이번 싸움의 목적이 미군을 격퇴하기 위함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시간을 끌기 위함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병력 대부분을 후방에 배치하죠. 원래 구리바야시가 맡았던 이오섬의 수비대는 정예 부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병사들은 대부분 30대 이상의 아저씨들이었죠. 훈련과 신체 자리 형편없었습니다. 섬의 환경도 최악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병사들이 끝까지 견뎌낼 수 있던 비결은 오직 구리바야시의 솔선수범 덕분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신선한 야채를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직접 농사를 짓기도 했습니다. 무익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 부양가족이 없는 남자들을 제외하고는 노인, 여자, 아이들을 모두 본토로 보냅니다. 덕분에 민간인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간 오키나와는 대조적으로 이오섬에서는 단한 명의 민간인 희생자도 나오지 않았죠. 구리바야시는 오직 방어진지 구축과 전투 준비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1945년 2월 19일 미군이 이오섬에 상륙합니다. 지휘가 아닌 홀랜드 스미스 장군은 별명이 울부짖는 미치광이였습니다. 다혈질에 과감하고 적극적이면서 병사들과 동고동독하는 전형적인 미국인 장군이었습니다. 수많은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상륙전의 최고 대가였죠. 상륙은 쉬웠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방심한 미군을 향해 일본군의 일제사기가 시작됩니다. 몸을 숨길 곳이라곤 없는 모래사장 위에 사방에서 포탄과 총알이 쏟아지면서 해안가는 당장 아수라장이 됩니다. 밤이 되자 미군은 일본군이 틀림없이 야습에 나설 것이고 이들을 모조리 썰어버리기만 하면 승리는 따놓은 것이라며 단단히 대비합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야습은 없었습니다. 미군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싸움임을 깨닫게 되죠. 미군은 한 발짝씩 전진할 때마다 피를 피로 씻는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전투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미군은 일본군이 숨어있을 것 같은 동굴에 휘발유를 흘려넣고 불을 붙여서 통째로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상륙 닷새째, 섬의 정상인 스리바치산이 미군의 손에 넘어갑니다. 산 꼭대기에는 쏟아지는 총탄을 뚫고 미 해병대원들이 세운 성조기가 나붓깁니다. 미군은 이제 다 이겼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게릴라전으로 완강히 맞서면서 마지막까지 미군을 괴롭힙니다. 경의에 가까운 이오스미

강제는 일본 지도부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한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도우려는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구리바야시는 마지막 공격을 준비합니다. 부하들은 어차피 죽을 거 닥치고 돌격하여 얼른 끝내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미군의 경계가 느슨해졌다고 판단한 3월 25일 밤, 드디어 움직이죠. 구리바야시는 사령부에 남아있던 400여 명의 부하들과 함께 직접 선두에 섭니다. 그리고 미군 야영장을 향해 소리 죽여 접근한 뒤 단잠에 빠져있던 미군을 기습합니다. 미군은 혼비백산하죠. 일본군은 미군 진지를 돌파하여 비행장까지 돌진하지만 결국 전멸합니다. 구리바야시도 전사하죠. 35일의 혈전은 막을 내립니다. 2만 1천여 명의 일본군 중 천여 명만 포로가 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전사합니다. 그 중에는 일제에 의해 강제 징집되어 이역만리로 끌려가 였던 137명의 조선인도 있었습니다. 미군의 사상자는 전사자 7천여 명을 포함해 무려 2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전쟁이 다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작은 섬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젊은이가 죽을지 걱정하죠. 루즈벨트는 스탈린에게 소련의 참여를 종용합니다. 과연 스탈린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태평양 전쟁 최후의 싸움이자 지옥도가 펼쳐지는 오키나와 전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제가 맛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1: 아, 멋지게 선글라스 하나 딱 준비해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2: 가족이란 소중하죠.
3: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4: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무
5: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4: 아니 안 예뻐. 이렇게까지 나쁘면
6: 예쁘긴 뭘.
7: 좋겠다.
8: 사랑해.
9: 여러분들 사랑해.
10: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4: 멈춰줘야 되나?
11: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닮았네.
4: 이게 너무 예뻐요.
12: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이 편견의 안경,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13: 여자애가 왜 그러니?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14: 남자답게 받아들여, 참으라.
12: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15: 소방관,
16: 발명가,
17: 의사.
18: 아빠, 나 좀 발레에 관심이 생겼어. 나 핑크색 발레복 사줘 라고 한다면?
12: 핵심은 성별이 아니고 돼요. 그래서 왕자가 위험하면 공주가 구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18: 남자답다, 여자답다. 그게 뭔가요?
19: 5개월에 9개월.
20: MZ 커플입니다.
21: 와, 밥 먹자.
22: 비밀이야, 할머니한테 이런 거 먹은 거는?
23: 이거 먹어, 치킨. 프로틴.
24: 짠.
22: 가서 청소 잘해주세요, 이모. 해. 봐봐. 어디 있어, 지금?
23: 로봇이야, 로봇.
22: 우리 청소 이모야.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 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코골이한 피부 가려움 등, 안구 混주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0: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 미세먼지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0: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1: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5: Oh, yes.
3: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7: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8: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9: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에게 딱 맞는 운동 선택을 위한 국민건강 가이드 김병곤입니다. 오늘은 근육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센 근육 어디일까요? 바로 엉덩이 근육입니다. 우리의 근육 중에 엉덩이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엉덩이 근육이 발달을 해야 그 밑에 붙어 있는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순차적으로 강화됩니다. 만약에 엉덩이 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벅지와 그 밑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발달된다면 우리 몸은 밸런스를 잃게 되고 부상이나 여타 질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근육 감소하는 비율을 살펴보면요. 대략 20, 30대부터 1%씩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70대가 된다면 내가 가진 20대의 50%의 근육만 있기 때문에 걷는 것, 움직이는 것 또는 힘을 쓰는 동작에서 몸의 출력이 50%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 비율이 감소하면서 우리는 근감소증이 발생되는데요. 이 근감소증은 대사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의 모든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근육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엉덩이 근감소증이 생길 때 건강상의 문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기초 대사량이 감소합니다. 우리 몸에서 엉덩이 근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지거나 근육량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요. 물론 당뇨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방대사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근육은 만성염증을 증가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증가합니다.

증가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근골격계 문제를 가질 수 있는데요. 가까운 허리나 무릎에 부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엉덩이 근육이 약화될 때 생기는 문제들은 다양하고요. 엉덩이 근육을 지키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엉덩이가 중요하고 엉덩이의 근육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엉덩이 운동을 그냥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운동을 해야 되는 순서가 존재하거든요. 엉덩이 근육은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대둔근은 엉덩이의 후면에 있고요. 이 다리가 뒤쪽으로 움직일 때 강화되고 발달됩니다. 중둔근은 측면에 있기 때문에 발이 측면으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강화되고요. 소둔근은 균형을 잡는다든지 발을 회전하는 동작에서 정교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엉덩이 근육 강화를 위한 운동을 할 건데요. 운동의 순서는 소둔근, 중둔근, 대둔근 순서로 할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엉덩이를 강화하고 싶다면 이 순서를 따라 하시면 아마도 건강하고 강한 엉덩이 근육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소둔근 운동을 배워보실 건데요. 균형을 잡거나 작은 움직임을 조절하는 운동들입니다. 의자나 테이블을 앞에 두시고요. 자, 이쪽으로 오셔서 오른손으로 의자 위에 손을 살짝 올리고요. 그리고 오른발을 배꼽까지 들어 올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균형이 잘 잡히면 시선을 왼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정면을 보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균형이 잘 잡힌다면 의자에 의지하지 마시고 네, 균형을 잡으면 발이 흔들리게 되면서 소둔근이 발달하게 됩니다. 균형 능력은 이 소둔근의 조정 능력을 향상시켜주고요. 이 머리가 움직이는 동작은 균형을 깨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좌우로 최대한 크게 움직이면서 그래서 지금 흔들리죠. 이렇게 몸의 균형은 상체에서 깨주시고요. 소둔근과 발은 균형을 잡는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반복 횟수는 대략 한 10번 정도를 반복해 주시면 좋고요. 가능하면 얼굴은 최대한 좌우로 크게 움직일 때 운동의 효과는 좋습니다.

둥근 운동은 이렇게 의자나 테이블을 마주하시고요. 양손으로 가볍게 잡으신 후에 발을 모아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중둔근은 엉덩이에 측면에 있기 때문에 무릎이 펴지고 발목이 엉덩이 근육 약화는 걷기에도 문제를 주게 됩니다. 우리의 다리를 앞뒤로 좌우의 균형을 잡는데 엉덩이 근육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우리 골반과 다리뼈를 수직으로 직각으로 연결시켜서 버텨줄 수 있는 근육이 중둔근과 내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이 단단하게 하나의 다리에서 골반을 지탱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걸을 때 발을 디디면 양발에서 한 발로 균형이 바뀌게 되거든요.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우리의 골반은 틀어지거나 비틀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대둔근의 약화는 우리의 걸음걸이에서 보폭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발을 밀어줄 때 추진력이 세 군데서 이루어집니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하지만 엉덩이 근육이 힘이 없다면 추진력을 허벅지가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죠. 휴머노이드가 걷듯이 이런 자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폭이 좁아지고 걸음걸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둥근 약화는 무릎, 허리, 발목의 근육의 보상작용을 초래해서 걷거나 움직일 때 피로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이게 손상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측면에서 정확하게 세 개의 근육이 추진력을 내기 위해서는요. 내 몸통보다 발이 뒤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종아리에 힘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허벅지 앞쪽에 들어오고

엉덩이의 힘으로 우리 몸을 앞으로 밀어주게 되죠. 이런 동작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만보를 걷는다면 오른발에 5,000번, 왼발에 5,000번의 근력 운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걸을 때 대둔근을 쓰지 못하게 되면 주로 무릎을 이용하게 되면서 허벅지의 부담 또는 무릎 관절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공원에서 걷고 나서 무릎이 좀 뻐근하다, 그렇다면 아마도 대둔근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생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둔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걷기 위해서 대둔근, 중둔근, 소둔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저랑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끝으로 발끝 터치 운동이 있습니다. 옆으로 한번 서보시고요. 쓴 상태에서 오른발을 중심으로 왼발을 뒤쪽으로 살짝 빼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손은 허리에 올려주시고 왼손으로 발끝을 터치하는데요. 이때 오른발의 체중이 90% 정도 있어야 됩니다. 천천히 내려가 보실게요. 그렇죠. 그대로 일어나 보시고요. 일어나서 엉덩이 허벅지에 힘을 주시고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엉덩이가 최대한 뒤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엉덩이와 허벅지 뒤쪽이 자극을 받으면 좋은 동작이고요. 일어나 보시고요. 자, 그대로 10번만 반복하실게요. 조금 주의하실 점은 오른발에 내 체중이 다 올라와야 하고요. 그리고 이 발의 뒤꿈치 쪽이 아니고 볼 쪽으로 체중 지지가 됐을 때 운동이 가장 잘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통이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허벅지와 엉덩이로 조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왔다가 올라갈 땐 조금 빠르게 엉덩이 힘으로 밀어 올립니다. 허벅지가 아니고 엉덩이입니다. 엉덩이를 벌렸다 생각하고 다시 모아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만 더 해보실게요. 엉덩이 뒤로 다시 그대로 조여서 이 동작이 10개, 15개가 편하게 되신다면 지금 왼손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지만요. 작은 가방이라든지 약간의 무게가 나가는 것을 들고 하면 운동 강도를 집에서도 충분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점점 운동 강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만약에 운동을 따라 하시면 아마 몸에 땀이 좀 나기 시작할 텐데요. 이번 운동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한 발로 동일한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서주시고요. 네. 오른발로 중심을 잡고 왼발은 살짝 들어주시고요. 그렇죠. 오른손은 허리, 왼쪽 손으로 처음에는 무릎을 닫습니다. 무릎을 닫고 그대로 올라오시고요. 그렇죠. 천천히 닫고 무릎 다섯 개 닫고 그리고 발끝 닫도록 할게요. 이렇게 불안정한 면에 있으면요, 소둔근, 중둔근이 같이 발달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대둔근은 당연히 발달이 됩니다. 그러면 균형 잡는 조절 능력도 좋아지게 되고요. 엉덩이에 큰 근육이 발달되면서 힘도 발달되게 되죠. 몸통은 구부러지지 않게 곧게 펴고 했을 때 운동의 효과가 가장 좋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발끝 닿는 게 어려우시다면 허벅지의 중간도 괜찮고요. 무릎까지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요. 내가 닿을 수 있는 부분을 닿고 운동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엉덩이를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을 배워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외형적인 예쁜 엉덩이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반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최근에 엉덩이 근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많이들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대둔근이라고 하는 엉덩이 뒤쪽에 있는 근육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대둔근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대둔근 이전에 만들어야 되는 근육은 중둔근과 소둔근입니다. 이 중둔근과 소둔근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딥힙이라고 해서 내 엉덩이의 측면이 쑥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죠. 대둔근이 중요하긴 하지만 소둔근과 중둔근이 대둔근을 만들기 이전에 만들어야 되는 근육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힘을 쓰는 동작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벽에 기대고 있을 때 하는 운동들이거든요. 그 운동이 운동 강도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운동 재활을 하거나 아니면 저체력을 가진 분들이 하기에 적당하고요. 대신에 이 운동은 혈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호흡과 함께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짧아졌다가 늘어나는 운동들입니다. 이 운동이 운동 강도가 강해지고요. 근육이 커지는데 가장 중요한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멈춰 있는 동작으로 멈추고 밀거나 버티는 동작으로 해주시고요. 대표적인 게 아마 예전에 학창 시절에 유리 의자라고 해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동작이 기억나실 거예요. 이 동작들이 일반적으로는 등척성 운동이라고 해서 근력 운동의 아주 기초적인 동작들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알고 있는 플랭크 동작, 멈춰 있는 그 동작이 근력 운동의 아주 기초적인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을 너무 오래 하는 것은 초등학교 과정에서 중학교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쉬운 것만 하는 것입니다. 운동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짧아지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동작이 같이 이루어질 때 근육이 성장하게 되죠. 스쿼트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 의자에 앉아서 예를 들어서 1분의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일어났다 앉는 동작의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성장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근수축의 기본적인 개념을 조금 알고 계시면 내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할때 움직임의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등척성 운동, 근육이 짧아지는 것, 길어지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서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면 우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운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멈춰야 해요. 멈춘 상태에서 일어날 때는 근육이 짧아집니다. 이세 개의 과정을 운동 속에서 계속 하게 되는데요.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면 내려간 상태에서 정지 동작을 조금 오래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동작을 하기에 좋고요. 마찬가지로 일어났을 때도 힘을 주면서 대략 2초 정도를 버텨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거에 속도차가 필요합니다. 내려가는 동작에서 2의 비율, 시간의 비율, 올라올 때 1의 시간의 비율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스포츠를 한다면, 골프를 예로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백스윙 상태에서의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공을 치로 내려가는 상태에서는 짧아지기 때문에 빠른 스윙이 필요합니다. 좋은 동작에 근육을 쓰지 못하면 이런 동작이 돼요. 늘어날 때도 빨리, 쉴 때도 빨리. 똑딱이가 되면 우리 근육은 힘을 모으지 못하고 에너지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늘어나는 동작에선 천천히, 힘을 쓰는 동작에선 빠르게. 스쿼트도 그러면 내려가는 동작에선 천천히, 멈췄다가 올라갈 땐 빠르게. 운동의 기본 컨셉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어떤 동작이든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거고요. 하면 할수록 몸이 더 건강해지고 움직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둔근을 조금 더 강화하고 좀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운동들을 저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젊은 분들이 엉덩이를 강화하기 위해서 힙스러스트라는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운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누워 보실게요. 지금은 장비가 없지만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힙스러스트를 하면 배를 가로질러서 큰 바를 놓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발을 네, 이렇게 잡고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밀어 올리거든요. 그대로 밀어 올려 보실게요. 네, 이렇게 밀어 올리고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대로 10번만 하실게요. 힙스러스트를 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은 내 엉덩이가 지면에 최대한 가까이 내려갔다 올라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선을 그었을 때 엉덩이까지가 직선을 이루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올라가는 속도와 내려오는 속도에서 올라가서

잠깐 멈추셨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운동의 비율은 늘어날 때 2, 그 다음에 단축될 때 1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상태로 천천히 내려가서 비율 맞추고 위치 맞춰보실게요.

다음은 애플힙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운동의 종결자거든요. 가장 어렵고 힘들고 난이도가 높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운동들이 조금 쉬워진다면 이 동작으로 건강하고 강력한 힙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옆으로 한번 서보시고요. 자, 네. 왼발로 서고 오른발을 90도 들어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상체가 기울어지면서 발은 뒤쪽으로 쭉 손 뻗어주시고요. 네. 자, 그대로 차렷. 그대로 뒤로 쭉 뻗어주실 때 주의하실 점은 몸통이 수평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잘못된 동작에선 골반이 이렇게 틀어집니다. 이렇게 틀어져서는 좋은 동작이 나올 수 없고요. 그대로 일어나시고요. 그래서 시소처럼 몸이 완전히 수평으로 숙여졌다가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네, 발끝과 등과 손까지가 수평이 되게 만들고 일어났을 때는 우리 몸이 수직이 되게 됩니다.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이 동작은 균형 잡는 능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운동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하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시 한번요. 네, 그대로 쭉 뻗어서 네, 발끝부터 손끝까지 일직선 만들어주시고 그대로 엉덩이의 힘으로 일어서고요. 그대로 세 번만 더 해보실게요. 쭉 펼쳐주시고요. 운동은 대략 10번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균형을 잃으면 오른발로 살짝씩 지면을 디디면서 안정감을 가지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엉덩이 근육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운동을 집에서 또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실천해 보시고요. 저는 4강에 뵙겠습니다.

0: 제가 맛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 번
1: 아 멋지게 선글라스 하나 딱 준비해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2: 가족이란 소중하죠.
3: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4: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무
5: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4: 아니 안 예뻐. 이렇게까지
6: 바꾸면 예쁘긴 뭐 죽겠다.
7: 사랑해.
8: 여러분들 사랑해.
9: 아버지 우리 사랑합니다.
4: 어, 밥 쳐줘야 내가.
10: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응. 닮았네.
4: 이게 너무 예뻐.
11: 부모님을 칭찬해 본 적 있어요?
12: 아니요.
13: 가기 힘들 것 같아.
14: 우리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 엄마 음식 엄청 맛있다라고 했다. 엄마가 배달 음식이라고 했다.
16: 아빠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나 놀리냐? 용돈 필요하면 줄게.
14: 다양한 칭찬 상황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17: 엄마한테 드디어 처음으로 반응을 얻었어요.
18: 진심으로 대답해주셔서 기뻤습니다.
19: 아빠 자전거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0: 화성 안에 있는 행궁동인데
1: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2: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3: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사셨던 동네라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0: 아유,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제대로 찾아왔죠?
3: 저희 자매입니다.
4: 그냥 제가 같이 살자고 하면 바로 그렇다고 할 줄 알았어요.

0: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1: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전이 이제 발입니다.
2: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 내 하고
1: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철입니다. 곰발 빤신발 곰이 신발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이제 봄슬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금에도 한 20억 정도
0: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1: 연나대왕 앞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죠.

0: 공감. 공감이 최고다, 이거.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서포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2: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함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이야기의 비밀.
1: 뽀롱뽀롱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0: 이쯤이면 괜찮겠지?
1: 아가, 이게 무슨 소리야? 호비가 어디 갔지?
0: 해리, 일어났구나.
1: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0: 못 들었어.
1: 이상하다. 분명히 들었는데. 그나저나, 아침부터 어디 갔다 와?
0: 날씨를 보고 왔어.
1: 날씨는 왜?
0: 낚시하러 갈까 해서.
1: 낚시? 나는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데.
0: 놀이터? 또 방귀가 나올 것 같아.
1: 싫어?
0: 아니야, 가자.
1: 그래. 고비, 놀이터는 싫은가?
0: 휴, 큰일 날 뻔했다.
1: 보디, 우리 그냥 낚시하러 가자.
0: 아니야, 해리는 놀이터 가고 싶어 했잖아.
1: 그렇긴 한데.
0: 그럼 가자.
1: 화난 건 아니겠지? 뭐하고 놀까? 저거 타자. 좋아.
0: 좋아.
1: 재밌겠다.
2: 맞아. 누가 놀려?
0: 내가 할게.
3: 고마워.
0: 자, 간다.
1: 호비, 누려줬잖아.
2: 크랑크랑.
1: 더 세게 돌려줘.
0: 응, 알겠어.
1: 갑자기 어디 가는 거지? 오늘 아침에도 기분이 안 좋아 보였는데.
4: 정말?
2: 호비 혼자 놀리게 해서 화났나?
4: 그런가 봐.
3: 보이!
1: 있었구나.
4: 호비, 화 많이 났어? 호비만 혼자 못 탔잖아.
1: 맞아, 힘들었지.
2: 이번엔 우리가 태워줄게.
4: 그래.
0: 난 괜찮아.
2: 아니야, 이번엔 호비 차례야. 크랑크랑.
4: 그래, 빨리 가자.
2: 호비, 준비됐지?
0: 응.
2: 자, 출발합니다.
0: 재밌다.
2: 이번엔 더 세게.

0: 어? 저기 통통이가 보이네요. 아, 다들 저기 있구나.
1: 포비, 괜찮아? 미안해, 포비.
2: 우리가 너무 세게 돌렸나 봐.
3: 아니야. 나는 가볼게.
1: 포비가 또 화났나 봐.
4: 어떡해.
1: 따라가 보자.
5: 포비!
3: 아, 안 돼!
6: 얘들아!
3: 통통이까지? 더 이상은 못 참겠어!
6: 남아졌네.
1: 어, 통통이네.
7: 이게 무슨 냄새야?
6: 얘들아, 안녕.
4: 통통아, 너 방귀 낀 거야?
1: 어, 지독해.
6: 뭐? 방귀?
3: 저기.
6: 내려올 때 힘을 너무 많이 줬나? 미안해. 어?
4: 그래, 다음부터 조심해줘.
2: 맞아.
6: 알았어.
1: 그나저나 이렇게 지독한 방귀는 처음이야.
4: 얘들아, 우리 집에서 점심 먹을래?
5: 좋아!
4: 호비가 좋아하는 햄 샌드위치 만들어줄게.
3: 어, 그래.
4: 빨리 가자.
1: 그래, 맛있겠다.
3: 또 방귀를 뀌면 어떡하지?
4: 맛있게 드세요.
2: 우와, 맛있다.
6: 역시 루피오리야.
3: 그럼 나도.
4: 포비, 왜 그래?
3: 나 먼저 가볼게.
1: 왜 그러지?
2: 그럼 왜 그래?
1: 햄이 없잖아.
2: 어떻게 된 거야?
4: 포비 것만 깜빡했나 봐.
1: 집이 흔들렸어.
2: 아침에도 이랬는데.
1: 지진인가?
2: 그런데 포비는 어떡하지?
4: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2: 아, 좋은 생각이 있어. 포비를 위한 파티를 열어주자.
1: 좋아, 그러자.
8: 난 케이크를 만들게.
9: 그럼 난 선물을 만들어야지.
10: 나도 좋을게.
0: 다음 날이 됐어요.
1: 포비, 뭐해?
3: 책 읽고 있어.
1: 낚시하러 갈까?
3: 낚시? 좋아. 해리, 낚시하러 갈까?
1: 그래. 아, 차차!
3: 왜 그래?
1: 할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네.
3: 응? 무슨 일?
1: 그런 게 있어.
3: 그럼 나도

0: 올게.
1: 아니야, 보비는 낚시하고 와. 빨리 빨리.
0: 그럼 알았어.
1: 잘 다녀와.
0: 해리가 좀 이상하네.
1: 그럼 시작해 볼까?
2: 포비가 낚시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0: 해리 나왔어.
3: 응? 짠!
0: 우와, 이게 다 뭐야?
4: 포비를 위해 준비했어.
5: 근사하지?
0: 날 위해서?
1: 어젠 우리가 미안했어.
6: 맞아.
1: 화 많이 났었지.
0: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방귀 때문에 그런 거야.
1: 뭐? 방귀?
0: 맛있다. 저기.
1: 뭐야? 또 방귀야?
0: 나가서 끼고 올게. 더 움직이면 나올 것 같아.
5: 뭐라고?
0: 다들 도망쳐!
7: 잠깐! 걱정 마. 내가 마법으로 해결해 줄게. 꾸리꾸리 텅텅텅. 이야! 편하게 껴도 돼.
0: 알겠어.
5: 정말 냄새가 안 나잖아.
1: 신기하다.
5: 너무 커지는 것 같아.
2: 방귀 냄새가 정말 지독한가 보네요.

EBS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지대로 출발! 한글용성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야몽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가게 놀이. 종료일이면 놀이터로 와. 장난감 내일 또 놀자. 똘똘이 유치.

높은 숫자야 넣어라. 무슨 일이지? 뭐야? 내가 안 보는 동안 몰래 속임수를 쓰고 있었던 거야? 안 돼! 넌 믿을 수 없어! 이건 모두 네 잘못이야! 게임을 망쳐버렸잖아! 비켜봐! 내가 정리할게! 곰에게 한번 가지고 가볼까? 분명히 잘 정리해줄 거야!

이것 좀 봐. 이건 정말 간단해.

고만세가 싹 우승한 걸 자랑해야지. 공도 돌려줘야 하니까. 고마, 공 돌려주러 왔어. 깨끗하게 잘 썼지?

돼지를 구해준 멋진 기사님이 됐네. 오늘의 최종 우승은 바로 토끼야.

그래? 뭐 잃어버렸어? 토끼야, 큰일 났어. 오메크루즈 여행표가 방금 없어졌대. 저기 표가 있어. 가서 가져와. 난 곰의 관심을 돌려볼게.

공아, 세계 여행할 때 꼭 알아야 할 말이 있는데 혹시 알아? 잘 듣고 한번 따라해봐.

여행 가방 속은 찾아봤어? 어서 가. 조심히 다녀오고 내가 알려준 언어들 절대 잊지 마.

0: 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라.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

치마, 바지, 두근두근 미니, 인형머리. 어떤 액세서리가 나올까? 내일도 인형머리.

0: 너무 느려.
1: 넌 너무 빨라.
2: 저는 못 따라가겠어.
1: 난 완전 엉망진창 연주였어. 우릴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
3: 우와, 별똥별이잖아. 오, 손을 빌자. 별 모양이다. 누구 손부터 빌까?
1: 나.
2: 내가 제일 크니까.
1: 아, 내가 먼저 할 거야.
2: 어?
1: 과학의 이름?
2: 바로?
3: 오. 나는 오야. 살아 숨 쉬는 기분이야. 1, 2, 3, 4, 5. 점이 다섯 개네.
0: 우와, 진짜 별이 태어났네.
3: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1: 이리 와서 봐봐.
3: 안녕, 오야. 하이파이브. 너 손이 참 크구나. 하이파이브. 오?
1: 빼기 이름?
2: 바로 사!

0: 무자고 정상. 우리 질문도 다섯 개.
1: 누가?
2: 뭘?
0: 언제?
3: 어디서?
0: 왜? 묘기를 뿌리는 5인조? 1, 2, 3, 4, 5. 하이파이브! 옆으로, 위로, 밑으로, 가문 늘려. 하이파이브.
4: 오, 살아서 치네.
0: 숫자 5와 함께면 어디든 빠르게. 새 다섯, 나무 다섯, 꽃 다섯, 벌 다섯. 1, 2, 3, 4, 5.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요.
4: 1,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2: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누아.
3: 있어, 외계인 있다고.
4: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5: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6: 알고 싶지 않아.
7: 지금 무서운 걸
8: 잊었어.
9: 한 시간 뇌를 바꿀
10: 거야. 도대체 이 예술이 뭔데.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구슬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1: 팝콘을 꾹. 오늘은 무슨 맛?
0: 아, 하트를 깡깡.
1: 구슬이 빙글.
0: 구슬 아이스크림 만사. 또 오세요. 빙글빙글 쌍쌍 구슬 아이스크림 가게.
2: 여행을 떠나볼까?

0: 물이요.
1: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1: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다가 도둑이었었지.
1: 뭐?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4: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5: 잠시만요! 할머니, 제 등에 업히시죠.
6: 예? 아유. 아유, 아유, 미안해.
7: 저기, 슈퍼맨!
5: 동동아, 오랜만이다.
7: 그러게. 일 끝나면 같이 놀자.
5: 그래, 이따 보자.
7: 응.
5: 이따 봐.
7: 응.
5: 이따 보자.
7: 어. 같이.

0: 동동아!
1: 어? 슈퍼맨!
2: 오, 어서 와!
3: 잘 지냈어?
0: 잘 지냈지? 저희 잘 지냈어?
1: 이쁘만데!
4: 요정들, 안녕!
2: 오, 지아야 왔어!
0: 꼬마 친구, 안녕?
4: 아, 안녕.
1: 지아, 슈퍼맨 처음 보지?
2: 우와, 아, 진짜 오랜만이다, 슈퍼맨!
1: 우리 친구 슈퍼맨이야.
3: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0: 나야 뭐 정의 지키느라 바빴지. 나는 매일 하늘을 날며 내가 도울 일 없나 살펴보곤 해. 저기 주인 일은 강아지다. 기다려라 뽀삐.

0: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도둑! 기다려라 도둑아! 도둑! 나와 같이 경찰서로 가자!
1: 뭐 쏘사! 하필 슈퍼맨한테 걸리다니!
0: 좋아.
2: 우와, 슈퍼맨은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는구나! 맞죠?
0: 고마워, 친구.
3: 근데 슈퍼맨은 우리 이웃들을 지키는데 슈퍼맨 넌 누가 지켜줘?
4: 그러게.
0: 너무 걱정하지 마. 날 지켜주는 분은 따로 있으니까.
4: 누구?
0: 바로 우리 아버지.
5: 아들, 일어나. 오늘도 지구 평화 지켜야지.
6: 네, 아버지.
5: 우리 아들을 위해서 고소한 전복죽 끓여왔다. 내가 직접 제주 앞바다에서 딴 전복으로 만들었어요.
6: 아버지가 바다에?
5: 아유, 그럼. 우리 아들은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데 이 아버진 바다에라도 들어가야지. 어서 먹어봐라.
6: 감사합니다.
0: 아버진, 내가 힘내서 지구 평화를 지킬 수 있게 늘 나를 챙겨주시오. 아버지, 저 다녀올게요.
5: 그래요. 악당 조심하고. 아들아!
0: 아버지?
5: 망토 입어야지, 망토!
6: 아, 맞다. 갈게요!
0: 그렇게 아버지는 늘 날 챙겨주고 지켜주시지.
7: 우와! 슈퍼맨 아버지, 최고시다!
4: 그러게!
0: 얘기하니까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

0: 아침은 먹고 가야지.
1: 아버지! 빈속이 나기 편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0: 나 이 노래 너무 마음에 들어. 나 누냐 정의의 슈퍼맨. 우!
1: 근데 정의가 뭐야? 정의의 슈퍼맨?
2: 아, 정의는 바로 이런 거야.
3: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4: 아. 우와, 바나나 맛있겠다. 어? 내놔.
3: 어, 이거 제 건데.
4: 내놓으라니까.
2: 잠깐! 그 바나나는 동동이 거야. 당신이 뺏는 건 옳지 않아.
4: 죄송합니다. 미안.
3: 고마워.
2: 천만야.
3: 대신 이거 나눠 먹자.
2: 약한 친구를 돕는 게 정의로운 거야.
3: 맛있지.
5: 산하고 하늘하고 무거무거 또 부를까. 산하고.
3: 어? 지갑 풀렸다. 아, 저기요. 아, 지갑 풀리셨어요.
6: 어? 어, 감사합니다.
3: 아니에요.
2: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도 정의로운 거야.
3: 네, 제가 딱 봐가지고요.
6: 네, 너무 감사합니다.
7: 팝콘 먹으러 가자.
8: 아, 참. 팝콘 줄이 기네. 오, 잘생겼네. 그럼 내가 슬쩍 갈까? 갈까? 아, 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규칙은 지켜야지. 맨 뒤에.
2: 누가 보든 안 보든 규칙을 지키는 것도 정의로운 거지. 지아야, 어때? 정의로운 게 뭔지 알겠어?
1: 응, 알겠어. 나도 정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0: 이 슈퍼맨처럼?
1: 맞아, 슈퍼맨처럼.
3: 우와! 좋아! 그럼 오늘은 슈퍼맨이 왔으니까
7: 댕댕이!
3: 동동이와 함께하는
7: 슈퍼맨을 찾아라!
3: 멋쟁이 슈퍼맨! 이 슈퍼맨과 똑같은 슈퍼맨을 찾아봐! 시작!

슈퍼맨과 똑같은 슈퍼맨은 단 한 명! 이번에도 파이팅!

0: 아, 잠깐만. 네, 아버지. 아, 밥 먹었어요. 알겠어요. 횡단보도 다닐 땐 차 조심할게요. 네.
1: 우와, 정말! 슈퍼맨을 지켜주는 건 슈퍼맨 아버지 맞네!
2: 아하! 슈퍼맨의 슈퍼맨이 바로 아버지?
0: 맞아. 나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주는 분이 바로 나의 슈퍼맨이지.
1: 그럼 난 우리 할머니가 슈퍼맨이셔.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항상 날 걱정해 주시거든.
3: 내 슈퍼맨은 우리 엄마. 내가 속상하거나 아플 때도 항상 날 지켜주시거든.
2: 내 슈퍼맨은 딩딩이랑 동동이.
1: 우리?
2: 맨날 덜렁대는 댕댕이를 늘 옆에서 챙겨주잖아. 너인 나의 슈퍼맨이야.
3: 오.
4: 참.
3: 딩딩의 슈퍼맨 누구야?
4: 내 슈퍼맨은 바로 친구들. 친구들 덕분에 내가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재미있는 퀴즈도 연구하니까.
1: 맞네.
0: 우리 모두가 서로의 슈퍼맨이군. 멋져요.
2: 아,

0: 지아야 뭐하니? 유치원 늦겠다.
1: 네. 슈퍼맨이랑 놀고 싶지만 나 이제 갈게.
2: 매일매일 씩씩하게 유치원에 가는 지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야말로 진정한 슈퍼맨이군. 멋져요.
3: 멋져!
1: 그럼 나 간다. 안녕.
3: 안녕. 이야! 나의 슈퍼맨! 나의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슈퍼맨!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0: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1: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네.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포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5: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소리가 바뀌었어요.
7: 어? 응? 이 소리는 개벽의 피리 소리?
8: 어서 출동하자.

0: 틈이 이 내 연주를 방해하다니.
1: 천진 어딨지?
0: 하, 어디 있을까?
1: 설마 피리 소리로 우리를 유인한 틈에
2: 한글 파괴를?
0: 너희는 내가 상대한다.
3: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빨리 한글을 파괴해야겠군. 비읍 아 파 쌍기역 위 귀 기긋 아 다 바뀌다.
3: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저희가 또 속았습니다.
5: 한글의 방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문을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요.
1: 훈민정음만 되찾으면 되는데.
2: 일단 오늘 파괴된 글자를 빨리 찾자.
5: 그래요,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서 찾아야 합니다.
6: 모마 나왔어.
7: 어?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어? 내 목소리가 왜 자미 목소리로 들리지?
8: 예! 목소리가 바뀌었어!
1: 얘들아, 괜찮니?
7: 아이야, 제 목소리가 모민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1: 뭐?
7: 저는 자미 목소리로요.
2: 어떻게 이런 일이...
1: 잠깐, 천지가 파괴한 글자 시옷과 리을이 들어간다고 했어.
2: 시옷과 리을이면
1: 소리?
7: 그래서 우리 소리가 바뀐 거예요?
1: 어서 확인해보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동물들의 소리도 바뀌었어. 어?
9: 소리가 왜 이러지?
10: 어? 왜 다른 소리가 나지?
1: 악기 소리도 바뀌었어. 어?
11: 세상의 모든 소리가 바뀌었나 봐.
2: 천지가 소리 글자에 바뀌다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8: 우리 목소리 어떡해?
1: 어서 글자를 찾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8: 네!

0: 어서 소리 글자를 찾자.
1: 시올리을이 가고 있어요.
2: 혹시 소리?
1: 아, 저건 수레였어.
0: 어? 이건 무슨 소리지?
1: 스피커 위에 시올리을이 있어요.
3: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를 맞추면 소리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소리가 동시에 나서 잘 모르겠어. 천지?
4: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 작아지다. 소리가 작아지다.
0: 어?
2: 어떡하지? 소리가 작아서 하나도 안 들려.
0: 천지, 그만둬.
5: 용남치네. 진파.
2: 천지, 거기서.
1: 우리가 마법진을 펼쳐서 소리가 커지게 해보자.
6: 그래, 이번에도 할 수 있을 거야.
7: 어? 뭐야, 너희? 목소리가 바뀐 거야? 아이고, 배꼽이야!
6: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키읔, 어, 커! 지읒, 이, 지! 디귿, 아, 다! 커지다! 소리가 커지다!
1: 왜 안 되지?
7: 하나도 안 들린다, 하나도. 대기, 진짜 너무 아파. 천지대장님! 천지대장님, 내 귀지, 아! 귀가 너무 아파요.
4: 자음과 모음 대단하군.
0: 이야, 한글 마법으로 소리를 커지게 하다니.
2: 정말 잘했어.
6: 어떤 소리가 나는지 맞춰봐요.
0: 어?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
3: 맞아요. 자연에서는 물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1: 이건 환기 소리?
3: 맞아요. 우리 몸에서도 소리가 나죠.
6: 아하! 피아노 소리야!
3: 악기에서도 다양한 소리가 나죠.
0: 이건 강아지가 짖는 소리야.
3: 동물 소리까지 잘 맞췄습니다. 네 가지 소리가 어우러진 연주를 들어볼까요?

0: 소리라니. 세상의 소리는 참 아름다워.
1: 맞아. 정답을 맞췄으니까 이제 글자를 찾아보자.
2: 좋아.
3: 돌아와.
1: 오늘 내가 쓸게. 뿅망치로 오!
4: 이는 내가 쓸게. 태극보로 이! 헛! 쭉!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다르게 읽어줘.
0: 네. 시옷이 오를 만나 소. 이을이 이를 만나 리. 소리!
5: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돌아온 건가? 어?
6: 자음아! 모음아! 목소리가 돌아왔어!
1: 다행이야!
0: 자음이 네 목소리일 때도 좋았어.
7: 나도 모음이 네 목소리도 좋았어.
6: 할아버지!
8: 할아버지 목소리 어때?
0: 어? 할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해.
7: 아직 마법이 안 풀렸나?
8: 마법? 아니야. 할아버지가 장난친 건데.
6: 네? 아깐 짱 놀랐잖아요, 할아버지.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0: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스톤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고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웃는 얼굴,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안 돼요,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가기 전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혹여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그래비 트랙스. 거침없는 액션스톤에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아이아의 생일 선물.
2: 와, 첫 눈 온 날이 눈사람의 생일이 되었구나. 좋겠다. 내 생일은 10월인데.
3: 내 생일은 4월.
4: 할아버지 생일은 5월이지.
2: 어? 근데 아이아는 생일이 언제지?
4: 아이아 생일은 할아버지가 들었는데.
5: 한글 용사 아이아는 한글을 지키려는 강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생일이 따로 없대요.
2: 생일이 없다고요? 생일이 없다니 너무 슬퍼. 그러니까. 아, 우리가 아이아 생일잔치 해줄까?
3: 생일잔치?
2: 응, 지난번에 내 생일잔치하고 남은 장식 많거든. 그거 가져와서 하자.
3: 그럼 우리 선물도 사고 케이크도 살까?
2: 좋아!
3: 우와, 이거 야용사가 좋아하겠다.
2: 우리 축하카드도 쓰자. 우와.
3: 집에서 장식도 가져오고 선물이랑 케이크도 샀으니까 아이아의 깜짝 생일잔치 준비 끝!
4: 아이아의 생일잔치라고?
6: 처음이 뭐니?

0: 개벽일 따라 왔는데 혹시 못 봤니?
1: 개벽이요? 못 봤는데요?
2: 그런데 예쁜 상자들이네.
3: 오, 누구 생일이야?
1: 네? 아, 아니에요.
4: 감히 나도 한 번 못 해본 생일 잔치를 하다니.
5: 그러니까요.
4: 그렇다면 그냥 둘 순 없지.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시온, 우, 미음, 숨, 기억, 이, 기, 기근, 아, 다, 숨기다.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한글 용사 아이야, 어서 가서 파괴된 글자를 되찾으세요.
1: 예.
0: 오늘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미움이 들어간 글자, 어서 찾아야 합니다.
2: 장마, 모마.
3: 아이야,
4: 아이야.
5: 한글이 파괴돼. 어? 생일 파티 하는 거 맞네.
6: 오, 누구 생일인데?
3: 그게 친구야.
7: 아, 자음인 축하 카드 쓰고 있고?
3: 아, 아니에요.
7: 왜 그래, 자음아?
6: 오, 케이크도
3: 예쁘죠, 정말. 근데 파괴된 글자가 무슨 글자예요? 아, 빨리 찾아요.
5: 어, 파괴된 글자는 시옷과 미음이 들어가.
4: 시옷과 미음?
3: 아, 세모. 세모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8: 시옷 미음이면 선물. 선물도.
3: 으악! 선물이 없어! 아이!
6: 왜 그래, 자음아?
7: 아이, 뭐?
8: 아이, 정말. 왜 선물이 없어진 거야?
3: 좀 전까지 있던 선물이 없어졌어요.
5: 그렇다면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6: 선물? 선물 글자에 천지가 마법을 건 거야. 어서 가서 글자를 찾자.

0: 우선 선물을 찾자.
1: 네! 여기 봐! 선물이 있어! 바위에 숨어 있었네.
2: 이런, 더 꼭꼭 숨겨야겠군. 꼭꼭 선물을 꼭꼭 숨기다.
1: 선물이 또 사라졌어.
0: 선물을 왜 숨기는 거야?
3: 선물을 받지 못하면 아이들이 슬퍼할 거야.
2: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지. 아이야, 너희들이 슬퍼하는 거.
0: 뭐? 무슨 소리지?
2: 아, 아직 모르나 보군.
1: 어떡해. 그냥 안 되는데.
2: 자미와 모음이가 너희들의 생일.
0: 모모! 개벽,

0: 모우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1: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0: 태극공 회오리! 전지!
2: 아이한테 들킬 뻔했어. 우리가 찾아보자.
1: 어? 선물? 여기 숨겨져 있었네.
2: 선물이다! 개벽! 어서 선물을 주세요!
1: 이걸 주면 아이아의 생일 선물이 다시 생길 텐데 내가 왜? 못 줘. 절대 못 줘.
2: 개벽님도 아이아 생일 잔치 하는 거 알아요?
1: 아, 알지.
2: 와, 잘됐다. 그럼 개벽님도 오세요.
1: 나를 초대한다고?
2: 네. 아, 마법진 펼쳐서 초대장을 만들자. 좋아! 다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치읓! 오! 초! 디귿! 에! 대! 초! 대! 초대장! 여기 초대장요.
1: 나까지 초대해 주다니 감동이야. 아 참, 여기 선물 상자.
2: 우와, 감사합니다.
1: 대장님, 저 생일잔치 초대받았어요. 깜짝 생일잔치 절대 망치면 안 돼요.
3: 새벽인 너 정말.
4: 어? 선물을 찾았구나.
2: 네.
0: 어서 글자를 찾자. 헛. 나머진 내가 쓸게. 뿅망치로. 어? 한 번 더. 뿅망치로. 우.
4: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시오지 어와 리을 만나 손. 리음이 우와 리을 만나 물. 선물!

0: 우리 생일 잔치였어?
1: 네, 아이아는 생일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2: 그래서 준비했죠. 오늘이 아이아 생일!
3: 얘들아,
0: 정말 감동이야.
1: 아사, 소원 들고 촛불 끄세요.
0: 그럴까?
1: 그리고 생일 축하 카드.
0: 축하 카드까지?
1: 한글 용사 아이야, 항상 한글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2: 한글 용사 아이야는 우리의 영원한 영웅이에요.
4: 생일 축하해요.
0: 자마, 모마, 와, 오늘이 우리의 생일?
3: 최고로 행복한 날이야.
0: 고마워.
1: 그런데 개병님은 왜 안 오시지?
5: 모음이 내 집이 어디야? 찾을 수가 없어.
6: 어? 아쉬운 대로 이거나 불던지.
5: 역시 천지대장님밖에 없어.

0: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고고!
1: 전 페파예요. 이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2: 응급 환자 발생. 컴즈레비 구급차 출동.
3: 엑스레이 찍을게요.
2: 상처가 났네요.
3: 진짜 받고 주사도 꽁.
2: 흥지밴드 주세요.
3: 알약이 짠. 입원이 필요합니다.
2: 주사 싫어요.
3: 컴즈레비 구급차 약국놀이 원형원.

0: 파파 가족이 영화를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조지가 영활고를 차려내요.
1: 답답해도 우리가 참아야지, 페퍼. 아기를 기다릴 때처럼.
2: 어, 맞다. 아기는 언제 나와요, 엄마?
3: 어, 안 됐지만, 페퍼. 아기는 다음 주나 돼야 나올 것 같아. 잠깐. 어.
2: 다음 주요?
3: 아니, 그게 아니라 아마 지금 같아.
1: 지금이요?
3: 네, 바로 지금이요.
4: 지금이다! 야!
1: 어, 좋아, 페퍼, 조지. 병원 가방 챙기고 샌드위치 싸림, 장난감이랑 책까지 올게.
3: 페퍼, 아빠.
1: 어, 맞다. 그대로 하되 서로 바꿔서 서둘러.
2: 네, 아빠 대장님.
3: 부모님께 연락할게요.
5: 여보세요?
3: 어, 엄마, 나올 때가 됐나 봐요.
5: 진짜? 지금 바로 갈게.
0: 하파 할머니, 할아버지가 벌써 병원에서 기다리십니다.
3: 안녕, 엄마. 안녕, 아빠.
6: 자, 그럼 페퍼랑 조지는 우리 집에 가 있을까? 여긴 엄마, 아빠한테 맡기자.
2: 하지만 전 여기 남아서 아기를 돕고 싶다고요.
3: 미안하지만 페퍼, 아기는 한참 있다가 나올 거야. 그동안 누나니까 네가 조지를 돌봐야지.
1: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전화해 줄게.
2: 알았어요, 그럼. 가자, 조지.
3: 잘 가, 얘들아.
1: 나중에 보자.
0: 할파랑 조지는 아기가 태어날 동안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 있기로 했어요.
6: 어, 페퍼, 괜찮니, 너?
2: 저도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6: 어, 그렇구나. 이렇게 할까? 아빠 전화 기다릴 동안 너희 엄마가 태어났을 때 얘기를 해줄까?
2: 어, 맞다. 할머니가 엄마의 엄마였죠.
6: 그래, 맞아. 자, 들어보렴. 우린 아주 오래 아기가 나오길 기다렸는데 갑자기 아기가 우릴 만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차를 몰고 병원에 갔지. 그냥 흉내를 내자고요.
7: 아, 흉내? 그럽시다.
2: 운전은 저요. 엔진 출발 준비.
8: 보담, 보담, 보담.
2: 병원입니다.
7: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빠를 수가.
6: 그래서 우린 병원에 들어갔어.
7: 다 왔습니다.
6: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가 나왔지.
2: 안녕하세요. 전 의사고요. 이쪽은 간호사예요.
6: 안녕하세요. 오.
7: 아범이 전화한 건가?
6: 여보세요, 페퍼 아빠?
9: 여보세요, 배관에 문제 있다고 전화하신 분이죠?
6: 네? 제가요?
9: 아, 저야 모르죠. 아닌가요?
6: 아닌데요. 오, 예의가 없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7: 의사랑 간호사 선생님들이 당신을 편하게 해줬다고요.
2: 이쪽으로 오실래요?
6: 맞아, 이런 식이었어.
7: 여보세요?
10: 안녕하세요, 퍼그씨.
7: 퍼그씨라고요?
10: 지금 쓰신 전화요금제에 만족하시나요?
7: 전화 뭐요? 지금은 좀 바빠서요.
6: 어쨌든 계속하면 금방이라도 아기가 나올 것 같았어. 그래서 간호사랑 분만실로 갔지. 가자, 조지. 그리고 너희 엄마가 태어난 거야.
2: 아기군요.
6: 나 참, 뭔 영업전화를 이렇게 많이 해. 우린 이중창 필요 없고 배관도 멀쩡하고 우린 성은 피그지 퍼그가 아니니까 좀 그만해요.
7: 오. 에,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끊는 건 좀.
6: 여보세요?
1: 모두 기뻐해 주세요. 페퍼 엄마가 고생을 했지만 아주 건강한 여자 아기를 무사히 낳았어요.
2: 아, 조지, 우리한테 예쁜 여동생 생겼네.
0: 페퍼랑 조지는 여동생이 생겼다는 소식에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내일 여동생을 만나러 갑니다.
2: 아기 이름 짓기.
0: 오늘은 팔팔한 조지가 갓 태어난 여동생을 보러 병원에 오는 날이에요.
2: 어우, 안녕, 우리 예쁜 아가. 난 너의 큰 언니 페퍼라고 해.
3: 어우.
8: 아기.
6: 어우, 수고했다, 우리 딸. 몸은 좀 어때?
3: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그래도 너무 행복해요.
2: 엄마, 봐요. 아기 볼에 분홍색 하트 모양이 있어요.
3: 출생점이구나. 듣고 보니 하트 모양 같은데?
1: 진짜 하트 같은데요?
7: 내가 뭘 좀 가져왔는데.
6: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보여주죠.
7: 그게 낫겠죠?
2: 와, 진짜 신기하다.
6: 근데 이름 놔두고 계속 아기라고 할 순 없잖아. 이름이 뭐니?
3: 어우, 그러고 보니
1: 뭐라고 부를지 아직 못 정했어요.
2: 제가 도와드려요. 아기한테 딱 맞는 이름을 제가 꼭 찾아줄게요. 안녕 귀여운 아가. 어쩜 이렇게 완벽할까. 너한테 딱 맞는 이름 찾아줄게. 자, 묻는 말에 대답해. 조지, 넌 여기에 적고. 아기야, 어떤 색이 제일 좋아? 빨강 아님 파랑? 세상에 그런 색도 있나? 좋아, 다음 질문. 엄마 아님 아빠? 질문 끝! 고마워!
0: 페파 가족이 새로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집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7: 노란선을 따라 쭉 가면 주차장이 나올 게 확실해요.
6: 아니요, 노란선은 화장실이래요.
1: 여기요, 지도가 있어요. 어디 보자.
2: 걱정 마, 아가야. 너한테 예쁜 이름 꼭 찾아줄게. 알았다. 네 이름 정했어. 초콜릿.
3: 좋긴 한데 아기한테 딱 맞는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1: 아하, 바로 이쪽이었네요.
2: 아줌마 이름 뭐예요?
11: 안녕 아가, 내 이름은 린다야.
2: 좋네요. 아가, 네 이름은 린다로 정했어요.
3: 그것도 좋긴 한데 아기한테 딱 맞는 이름은 아닌 것 같아.
1: 고맙습니다. 페파, 만나는 사람마다 이름을 다 물어보고 그걸로 짓게?
2: 그럼 다른 걸로 지어야겠네요. 아기 안전벨트? 아기 신호등 같은 걸로 부르면 어떨까요?
3: 그것도 귀엽네. 근데 아직도 아기한테 맞는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0: 페파 가족이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6: 드디어 왔구나.
3: 진짜 잘 왔어, 아가.
2: 아기 문손잡이는?
3: 아기 이름이 문손잡이야? 그건 별론데, 페파.
1: 특이한 이름도 좋지만, 페파. 보통 이름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짓는 거야. 왜, 특별한 거 있잖아.
2: 알았어요, 아빠.
3: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7: 지금이 딱 좋은 때 같은데 널 위해 만든 거 볼래? 가족 앨범이란다. 막내 사진을 넣을 칸도 있어.
3: 고마워요, 아빠. 정말 너무 예뻐요.
2: 우와, 이분 멋지다.
7: 이분은 너희 큰할머니야. 항상 주변 사람을 웃게 만들었지.
2: 할머니 이름은 뭐예요?
6: 아마 이비였을걸?
2: 좋다, 이비. 우리 아기한테 딱 맞는 이름 같아요.
3: 이비? 엄마가 평소에 좋아하는 이름인데.
1: 네 생각은 어떠니, 이비?
2: 얘도 마음에 든대요.
3: 잘 골랐어, 페파.
2: 안녕, 예쁜 아기 이비. 언니가 너한테 딱 맞는 이름 찾아준다고 했지, 응? 안 그래?
0: 이비는 자기 이름이 좋았어요. 이비라는 이름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0: 제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0: 왜요? 그걸 어떻게 알아?
1: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2: 영혼 좀 담아줄래? 와, 감옥까지 터뜨리지 않을까?
3: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4: 아닐 수도 있어.
2: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0: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5: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6: 의자가 둥글둥글해.
1: 이거 신기한데?
6: 뭐지? 여기 앉으면
7: 신기하다.
1: 여기 앉은 것 같은데?
8: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넣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서풍빙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9: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스튜디오.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특별한 배달! 안녕하세요!
1: 오! 트럭! 아! 오!
2: 예배배배배!
1: 예!
2: 뭐?
1: 뭐?
2: 뭐?
1: 뭐?
2: 뭐?
3: 좋은 아침, 바브. 택배 왔어?
4: 배달해줘서 고마워, 로이드. 엄청 기다리던 거야.
2: 기쁘다.
1: 어허.
2: 배달.
1: 배달.
2: 기쁘다.
1: 어허.
2: 예배배배배배배.
3: 하, 트럭이 고장 난 것 같네. 그럼 이제 이 택배들을 어떻게 배달하지?
2: 오, 배달!
1: 기쁘다.
2: 배달, 기쁘다.
3: 뭐야, 안 돼! 화성인들이 내 택배들을 가져가잖아!
2: 옙, 배달!
3: 배달을 도와주려는 거구나. 고마워, 화성인들. 너희가 최고다.
2: 옙, 도와. 배달을 도와.
1: 기쁘다.
3: 화성인들 고마워.
2: 기쁘다.
1: 도와. 배달을 도와.
2: 배달 기쁘다.
5: 부서졌잖아.
6: 망가졌어.
3: 문제가 심각하네.
0: 메카 빌더 출동 준비.
5: 뭐야? 물건이 다 부서졌잖아.
3: 아, 미안해, 마윈.
7: 무슨 일이에요, 로이드?
3: 메카 빌더 왔구나. 내 트럭이 고장나서 화성인들이 내 대신 배달을 도와주고 있어.
8: 오, 그거 참 고맙네요.
3: 그렇지. 근데 택배 상자를 그냥 던져. 저렇게 높은 곳에서.
2: 예, 배달, 택배. 아하.
3: 그래서 전부 다 부서지고 있어. 원래 택배를 받으면 모두가 기뻐하는데 부서진 택배 상자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메카빌더, 그래서 문제인데 화성인들이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니?
0: 저희가 해결할게요.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계획하고.
7: 시험하다.
8: 해결한다. 이얍.
0: 화성인들이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게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해.
8: 오, 내가 받을게. 내가. 오! 짜잔. 여기 있습니다.
9: 정말 고마워.
0: 우와, 방금 저 택배는 부서지지 않고 배달됐네.
7: 아, 우리가 택배를 전부 미리 받아서 바닥에 안전하게 내려놓으면 어때? 그럼 부서지지 않잖아.
8: 좋은 생각이야. 한번 해보자.
0: 제트기!
8: 스프링 구축!

미리 받아서 바닥에 안전하게 내려놓는 방법은 성공이야. 더 이상 택배 상자가 부서지지 않고 있잖아.

0: 더 이상 택배를 받을 손이 없어.
1: 동시에 받을 택배가 너무 많아. 우리 손은 두 개뿐인데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
2: 좋았어. 택배를 안전하게 받았어. 아, 고마워, 화성인들.
3: 오, 화성인들.
4: 배달.

0: 저 택배 상자는 부서지지 않았어. 떨어진 쿠션이 푹신푹신하니까.
1: 그리고 저 소파는 넓어서 더 많은 택배를 받을 수도 있어.
2: 아, 실례합니다. 아, 혹시 택배를 안전하게 받게 소파를 잠시 빌릴 수 있을까요?
3: 그래, 어서 빌려가.
0: 이쪽! 저쪽이야! 이번엔 저쪽! 받았다! 잘했어, 메카들!
1: 예상대로 됐어! 소파로 택배를 잘 받았고 부서지지도 않았어!
2: 근데 화성인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0: 특별 배달입니다.
1: 고마워. 시간 딱 맞춰서 왔구나.
2: 나 너무 피곤해.
3: 따라잡을 수가 없어. 받아야 할 택배가 너무 많아.
0: 여기 봐. 내가 하나 더 받았어. 이건 택배가 아니라 장난감이래.
2: 내 낙하산 장난감 받아줘서 고마워, 메카쿠키.
0: 고맙긴 뭘 이지.
2: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났어. 고마워, 이지. 네 낙하산 장난감 덕분에 생각이 떠올랐어. 이걸 봐. 우린 택배 상자를 천천히 떨어지게 만들어야 해. 물건이 바닥에 부딪혀서 망가지지 않도록. 이럴 때 낙하산은 공기의 저항을 크게 만들어줘서 떨어지는 속도를 늦춰주지.
0: 오, 그렇다면 우리가 택배 상자에 낙하산을 달아주면 택배 상자들이 천천히 내려와 부드럽게 착륙해서 안 부서지겠네.
3: 시험 해보자. 근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4: 자, 여기.
2: 이거야! 포장 종이를 낙하산으로 쓰면 되겠다. 그럼 이제 연결할 뭔가만 찾으면 돼.
5: 에비, 내 트럭 안에 이 끈이 있는데 이거면 될까?
2: 딱이에요!
0: 아, 네, 되겠네요.
3: 고마워요, 로이드!

0: 이제 낙하산들을 택배 상자에 묶어야 해. 화성인들이 상자들을 떨어뜨리기 전에.
1: 나한테 맡겨. 이봐, 화성인들! 화성인들! 멈춰! 얘들아, 너희가 택배를 배달하고 있는 거 봤는데.
2: 배달, 배달.
1: 혹시 택배 배달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해주고 싶지 않니?
2: 더 기쁘게.
1: 택배 상자들에 낙하산을 매달면 부서지지 않을 거야. 그럼 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기쁠 거고.
2: 더 기뻐.
1: 그래, 더 기쁠 거야. 두고 봐. 어서 해보자.
2: 아하, 아하.
3: 어, 저기!

0: 우와.
1: 잘 돼가고 있어. 특별 상자들이 천천히 내려와서 이제 부서지지 않아.
2: 기쁘다. 더 기쁘다.
0: 더 기쁘다.
3: 너희는 우리 프리티 빅시티에서 가장 훌륭한 택배 배달원.

0: 했더니 땅 위에 부드럽게 착륙했고 부서지지 않게 됐어.
1: 하하, 고마워. 그리고 너희도 고맙다.
2: 고마워, 화성인들!
3: 고마워.
4: 트럭은 고쳤어요, 로이드?
1: 다 고쳤어. 그리고 너희 덕분에 택배도 전부 다 배달했고. 대체 어떻게 해결한 거야?
0: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4: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5: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4: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0: 출동할 시간이야.
1: 미끄러질 준비 됐나요, 여러분?
6: 자, 슈퍼 썰매 미끄럼틀! 예! 제자리에

0: 가는 것 좀 봐. 정말 잘 간다.
1: 저런 서지 않고 계속 가네.
2: 계속 가고 있어.

0: 가서 또 타요.
1: 얼마나 멀리 왔는지 좀 봐봐.
2: 이런. 걸어가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1: 걱정 마라, 팀이. 언젠간 도착할 거야.
2: 너무 힘들어.
0: 다시 탈 수 있긴 한 걸까?
2: 미끄럼틀이 너무 멀리에 있어.

0: 출동 준비!
1: 안녕 얘들아, 이게 뭐야?
0: 이건 바로
2: 슈퍼 미끄럼 트랜 썰매야!
0: 오, 미끄럼 트랜 어디 있어? 저쪽에 있어.
1: 우와! 정말 아름답다.
3: 우와! 아주 멋진 미끄럼 트리네.
1: 맥하일모, 미끄럼 트 타는 거 좋아하는데. 엘모, 언제 타볼 수 있어요?
4: 그 미끄럼 트에 문제가 좀 있어. 썰매가 너무 빨리 미끄러져 내려오거든.
1: 너무 빨리 미끄러져요?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게 왜요?
4: 계속 미끄러져서 옥수수밭 저 끝에 갈 때까지 멈추질 않아. 미끄럼 트에서부터 너무 멀리 가버리는 거지.
5: 좀 일찍 멈춘다면 빨리 돌아갈 수 있을 텐데.
4: 너무 힘들어.
6: 아, 우리 미끄럼틀이 인기가 없어.
3: 너무 거대해서 그럴 줄 알았어.
1: 아니에요, 다들 미끄럼틀이 좋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4: 응, 좋았어.
0: 속도도 엄청 빠르고 좋았는데 다 타고 나서 너무 멀리까지 가버린 게 힘들었대요. 썰매를 끌고 돌아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요.
5: 그게 문제예요.
3: 그럼 썰매가 멀리 못 가게 막아주면 금방 다시 미끄럼틀로 돌아가서 탈 수 있겠네.
5: 맞아,
4: 바로 그거야.
7: 알았어요, 도와줄 수 있겠니 메카빌더?
1: 그럼요, 해결하고 나면 메카이모도 미끄럼틀 탈래요.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0: 계획하고
1: 시험하고

0: 해결한다. 이야!
1: 좋아. 어떻게 하면 썰매를 멈추게 해서 미끄럼틀 밖으로 멀리 못 가게 막을 수 있을까?
2: 오! 혹시 내 늘어나는 팔로 썰매를 막아보면 어떨까?
0: 그 다음 우리가 뒤로 미는 거야.
1: 그래!
3: 그래, 그거 좋겠다.
2: 나도 마음에 들어.
4: 오, 예!
0: 그럼 시험해보자. 출발! 너무 힘들다. 준비.
2: 늘어나는 파이.
0: 아, 잠깐만 기다려.
5: 태워줘, 태워줘, 태워줘.
0: 잠깐만, 아, 안 좋은 소식은 나 더는 썰매 못 밀겠어.
2: 너무 힘들어.
0: 혹시 썰매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지 궁금하네.
1: 그래, 썰매를 멈추게 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힘들지 않은 방법.
2: 농장에 있는 무언가를 이용해서 썰매를 멈추게 하면 어떨까?
0: 오, 그래. 썰매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
1: 아!
0: 뭐가 있어?
2: 봐, 쿠키, 이거! 바로 이 건조더미 말이야! 썰매를 멈추게 하는데 건조더미를 이용해보자!
0: 좋은 생각이야!
2: 시험해보자!
0: 건조 준비됐어요!
6: 제자리에
0: 준비 출발!
1: 이게 성공하면 다음엔 메카일모도 미끄럼틀을 꼭 할 거야. 아, 건초더미 때문에 속도는 조금 느려졌지만 썰매를 멈추진 못했어.
3: 지나갈게요.
2: 덕들아, 미안해.
3: 아, 우리 점점 느려지는 것 같아.
0: 기다려! 금방 데리러 갈게! 와우! 오, 세상에, 이럴 수가!
2: 썰매가 멈췄어!
1: 썰매가 아까보다 일찍 멈췄어! 근데 뭐 때문에 여기 멈췄을까?
2: 응? 농장 바닥엔 작은 당모의 조각들이 깔려있었어!
3: 맞아! 이 위로 지나가면서 썰매가 느려졌어!
2: 조금만 더 미끄럼틀 가까이서 멈추면 좋았을걸! 잠깐, 알 것 같아! 이걸 봐! 물체들은 매끄러운 표면은 쉽게 지나가지만 거친 표면은 쉽게 지나가지 못해 움직임을 방해하는 마찰이라는 힘 때문이야. 마찰은 물체의 속도를 늦추거나 물체를 아예 멈추게 하지.
1: 그러니까 탁 모이 때문에 울퉁불퉁해진 바닥이 썰매의 속도를 느리게 만든 게 마찰이란 거지?
0: 아하하, 그럼 뭔가 당모이 비슷한 걸 가지고 썰매를 멈추게 하면 되겠네.
2: 당모이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오! 자갈이면 될 것 같은데?
1: 그래, 미끄럼틀 끝부분에 자갈을 깔아놓으면 썰매의 속도가 느려질 것 같아.
0: 시험해보자. 아하!

0: 힘이 자갈을 여기에 쏟아.
1: 알았어. 자갈 뿌리기 시작. 야하하.
2: 우리가 해냈어.
0: 미끄럼 틀타러 갈 시간.
3: 좋았어. 출발합니다.
4: 이번엔 성공하길 바랄게.
3: 제자리에
4: 준비 출발.
1: 출발! 진짜 빠르다! 예!
0: 내려온다!
1: 이야! 이번엔 멀리까지 가지 않았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금방 썰매를 끌고 가서 훨씬 더 여러 번 탈 수 있게 된 거지! 오호! 예하!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썰매가 너무 멀리 못 가게 하려고 자갈을 바닥에 깔아서 마차를 만들었어!
3: 오호! 어, 고마워, 메카빌더! 덕분에 우리 미끄럼틀이 대성공을 거뒀어!
5: 참, 메카빌더! 너희도 이제 미끄럼틀 타볼래?
0: 메카일모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도 타자!
3: 슈퍼 썰매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질 준비 됐나요?
0: 제자리에
1: 준비
2: 출발!
1: 달려라 메카빌더! 달려 메카빌더!
2: 어, 너무 좋다!
4: 근데 메카빌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거야?
1: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0: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2: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냈고요.
0: 또 누군가가 우릴 부른다. 미끄럼틀 최고였어. 안녕 여러분.
3: 안녕. 또 봐.
1: 아이고, 안녕 메카빌더.
0: 출동할 시간이야.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민,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2: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다요 달려.
3: 다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2: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4: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5: 내게 맡겨.
4: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다요의 새로운 시리즈.
6: 빌리, 포커, 크리스, 맥, 변신 중장비 레인저.
7: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사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 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1: 그래, 사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0: 8645번째 발명품 양말 줄줄이 만들어버려 기계. 유후.
1: 우와, 빨리 만들어줘. 무지무지 달콤해서 보기만 해도 이빨이 썩어버릴 것 같은 그런 양말.
0: 어? 섬유질 231배트, 금속 1200g, 고무와 글루텐 각각 3500dL, 마지막 회오리 바람 900헥토파스칼. 처음이라 그래. 다시 만들게.
1: 아니야. 이쪽 곰 양말 신어볼래.
0: 어?
1: 자, 아, 잘 어울려. 우리 귀요미. 안 돼. 내 귀요미. 다시 다시. 빨리 빨리. 우와. 신기한 양말이네.
0: 다시 다시. 지금 가진 연습이었어. 이번 게 진짜야.
1: 아, 냄새 좋다. 어?
0: 뜨거워. 아, 뜨거우니까 조심해.

0: 안녕. 어머, 쓰레기 처리 기계네.
1: 아니야, 이건 양말.
0: 마침 대청소했는데 유행 지난 건 버려야겠다. 구닥다리 뱀파이어 관이랑.
1: 대체 지금 뭘 넣는 거야?
0: 미라들이 썼던 붕대야. 정말 촌스럽지?
2: 그걸 왜 넣어?
0: 구석기 시대 땐 엄청 유행했었는데. 6,600만 년이거든?

0: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부모님을 칭찬해 본 적 있어요?
2: 아니요.
3: 가기 힘들 것 같아.
4: 우리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 엄마 음식 엄청 맛있다라고 했다. 엄마가 배달 음식이라고 했다.
6: 아빠,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나 놀리냐? 용돈 필요하면 줄게.
4: 다양한 칭찬 상황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7: 엄마한테 드디어 처음으로 반응을 얻었어요.
8: 진심으로 대답해주셔서 기뻤습니다.
9: 아빠, 자전거 줄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EBS 뉴스입니다. 교실 밖 세상을 만나는 현장 체험 학습. 이 아이들에겐 설레는 시간이지만 선생님들에겐 가장 조마조마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솔교사에게 어디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신수경 변호사와 함께 체험 학습 사고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요즘 체험학습 논란이 정말 뜨거운데, 이 논란이 시작된 이유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이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사의 형사 책임을 가릴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1: 예, 이 교사의 통솔하에 현장 체험 학습이 이루어진 중에 학생이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 교사에게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형사상의 책임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사의 신분 유지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서 보다 엄격한 검토가 필요한데요. 교사의 형사상 책임은 일반적으로 형법 제268조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이 문제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업무상의 주의 의무, 즉 교사가 현장 체험 학습을 진행함에 있어 학생의 보호에 요구되는 보호 감독 의무를 다하였는지,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하였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현장 체험 학습은 학생이 교사의 보호 감독하에 놓이는 전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체험 장소의 위험성, 학생의 연령, 활동 성격, 인력 배치, 안전 장비 통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해서 보호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현장 체험 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서 이를 교사가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도 고려하는데요. 통상 예측 가능한 사고인지, 구체적인 위험을 알수 있었는지와 조치를 했다면 결과를 피할 현실적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져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0: 네, 구체적인 사례도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 체험학습 기피 현상이 전국적으로 번지게 된 배경이기도 하죠. 2020년 속초 체험학습 사망 그 당시에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 이것 때문에 그 인솔교사가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죠?
1: 예, 그 해당 사고는 2022년 11월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강원도 속초 테마파크에 체험학습을 갔고, 이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도보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주차를 하던 버스에 학생이 치여 숨진 사건인데요. 이 담임교사와 보조교사가 모두 학생 인솔과 안전 확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3년에 이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제 보조교사는 무죄가 났습니다. 이 원심 재판부는 학생을 세심하게 케어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라고 보았는데요. 해당 선고형이 확정될 경우 담임교사는 교사의 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형이었습니다. 이후 이제 2025년 11월 이제 2심에서 재판부는 교사에게 이 모든 전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과도하다며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 선고유예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문제없이 지내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제도로 역시 유죄 판단이긴 하지만 앞선 1심처럼 교사의 직이 박탈되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국 2심도 해당 사건에서 교사의 주의 의무 위반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이를 교사 몫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기치 못한 사고까지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면 체험학습 자체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해당 사건은 지금 담임교사가 상고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0: 네,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판단이었는데요. 또 지난 2023년에는 체험학습 도중에 유치원생이 바다에 빠져서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어땠습니까?
1: 예, 이게 해당 사건이 2023년 10월에 전남 목포의 유치원에서 숲 체험 현장 학습을 하던 도중에 이제 4살 원아가 현장을 이탈해 근처 바닷가에서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제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솔교사 2명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교사의 직이 상실되는 중한형인데요. 법원은 교사들이 원아의 특성과 위험 요인을 알거나 알수 있었던 상황에서 현장 관리가 더 촘촘했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원아는 이전에도 유치원에서 이탈한 전력이 있었고, 보호자가 체험학습 전에 야외에서 뛰어나갈 수 있으니 잘 살펴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사정들이 재판에서 주의 의무 판단의 배경이 되면서 해당 사고가 예견이 가능하고 막을 수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아가 이동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거리지만 그 사이에 차도도 있고 바닷가로 이어지는 지형적 위험이 겹쳐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을 알수 있었다는 부분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 발생 후 현장에서는 위험 통제가 어려운 외부 활동, 특히 자연 체험 활동 등을 회피하는 분위기가 많아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0: 네, 두 가지 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들이었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한 번의 사고로 인해서 직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위험 때문에 불안감이 더 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학교 안전법을 개정해서요, 이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형사 책임을 면해주도록 하자, 이런 내용의 법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현장에서 불안감이 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그 학교 안전법 제10조에 따르면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장, 교직원 등이 학교 안전사고에 관해서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현장에서 여전히 불안이 남는 것은 해당 규정 자체가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우선 해당 규정에서 면책의 요건은 안전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인데,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바로 그 내용이 핵심 쟁점이 돼서 다퉈지게 됩니다. 즉 면책 조항이 있어도 실제로는 면책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 판단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근본적인 불안은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학교안전법 제10조는 학교장 인솔교사의 사고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안전조치 후 보고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고가 아직 발생하진 않았지만 사고 이전의 기획이라든가 인력 장비 장소 선정 단계에 과실이 있었다면 이건 면책의 대상인지도 해석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활동 점검 확인 안전대책 점검은 현행 학교장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해석에 따라 교사에게 이런 예방 단계 의무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면책 주장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해당 법률만으로는 현장의 교사들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0: 네, 사실 안전사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에 담임교사나 인솔교사가 많은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1: 네, 이 현장 체험 학습 사고에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학교 안전법상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위험성 평가, 안전 장비 인력 배치, 장소 기준, 위탁 기관 점검 등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책임을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나누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학교 안전법상의 보조 인력 제도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행 학교 안전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필요시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교육감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보조인력 배치 기준을 적극 가동해서 인솔교사의 물리적 감독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형사 책임으로 인한 교사의 수사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의 쟁점은 사고 당시 교사가 무엇을 예견할 수 있었고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인데요. 따라서 사고 유형별로 학교 교육청의 인력 배치, 매뉴얼, 사전 답사, 장비 지급 체계 같은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였음이 드러나도록 기록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 개인에게 책임이 단선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교사의 책임을 면제하고 구상권을 제한하는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의 국가배상 제도에서는 경과실의 경우에만 면책이 되고 그러한 경우 국가가 교사에 대한 구상도 제한되고 있는데요. 교육활동 중에 사고 전반에 개인 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도상 최소화되도록 공제, 보험, 지자체 등의 책임이 우선하여 전면에서는 방식으로, 즉 교사 개인의 책임이 아닌 공적 부담이 우선하는 방식으로의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0: 네, 결국 안전한 교육 환경은 국가가 끝까지 보호해 준다는 신뢰,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공적 시스템 위에서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년 전 갑작스러운 대규모 의대 정원 이후 강의실을 떠났던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온 게 이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학생들의 우려를 넘어설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약속이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가 않은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의대 교육의 질이 무너지는 건 단순히 대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 모두의 건강권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 상황과 과제에 대해서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손현우 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지난 2학기 학생들이 복귀하면서 지금 24학번, 25학번이 지금 한꺼번에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지금 4배까지 인원이 불어난 곳도 있는데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상황 어떻습니까?
1: 네, 지금 현재 의과대학의 교육 현장은 지금 심각한 감이라는 상태입니다. 원래 모든 의대 교육 체계는 단일한 학번을 기준으로 섬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4, 25 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게 되면서 학교별로 학생 수가 최소 1.5배에서 최대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대협이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수합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학교가 이두 학번을 분리하지 못하고 동일한 공간에서 합반 형태로 수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기초교육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입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기준에 따르면 의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 기본시설과 적절한 시청각 기기, 쾌적한 환경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규정을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기존 의대 건물로는 학생 수용이 불가능해서 공대 대강의실을 빌려서 변칙적으로 수업을 하거나 시험 칠 공간조차 없어서 책상이 없는 대형 강당을 전전하면서 불편하게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대형 강의실 뒤편의 학생들은 교수님의 판서조차 보이지 않고 좁은 공간에 달린 모니터를 올려다 보느라고 목 통증 호소가 있다는 등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침해받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교육 방식의 질적 하락입니다. 의학 교육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교수와 학생의 밀접한 상호작용이 필수입니다. 공식 평가 기준에도 소규모 교수법이나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강 인원이 과도하게 늘어나 조별 발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져 정상적인 수업 이수와 평가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교수님과의 실시간 질의응답이나 밀착 지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0: 네, 지금 늘어난 인원에 비해서 공간이나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의학 교육의 경우에 실습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실습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네, 현재 해부 실습을 비롯한 기초의학 실습 현장은 학생들이 정상적인 실습 기회가 전혀 보장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해부 실습은 공간과 기자재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한정된 카데바에 그 제약을 절대적으로 받는 과목입니다. 카데바는 단순히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해서 당장 실험실 현미경처럼 추가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4, 25학번 통합으로 인한 수용 한계가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해부학 실습을 진행하는 시기가 26학년도 1학기, 2학기, 27학년도 1학기와 같이 다 다른데 지금 26학년도 1학기에 지금 이미 24, 25학번이 함께 해부를 진행하는 학교는 4개입니다. 4개 학교만 진행하고 있는데도 벌써 현재 현장에서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데바 한 구당 20명의 학생이 들러붙는 극심한 감밀 현상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직접 메스를 들면서 인체 구조를 해부해봐야지 3차원적인 인체 구조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만 지켜보는 현재의 참관 위주 실습은 절대 능동적 실습에 한참 미달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당차 환자의 생명을 다룰 예비 의사들의 핵심 기초 역량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해부 실습을 진행하는 학교가 더욱 많아진다면 이와 같은 유사 사례는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실습이라기보다는 참관 수업에 가깝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더 걱정스러운 건 앞으로의 교육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습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이제 곧 임상 실습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학생들 사이에서 제대로 될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1: 예, 그 점이 저희가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과 3학년, 4학년 시기에는 병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임상 실습, 이른바 PK 실습이라는 게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예비 의사로서 실제 임상 능력을 체화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대로라면 이 단계에서 치명적인 수용력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상 실습은 단순히 강의실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임상 실습 정원은 병원의 실제 병상 수, 교육 담당 교수진의 규모, 그리고 외래 환자 수의 절대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보통 임상 실습을 도는 인원이 100명 정도일 때 필요한 병상 수를 500병상 정도로 봅니다. 현재 그런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문제는 24, 25 통합학번이 임상 실습에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통합된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실습을 돌게 되면 병원의 수용 한계를 단순히 초과하게 됩니다. 동일 학기에 실습 학생이 몰릴수록 병원의 순간

0: 수용력에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정된 병상과 환자 앞에 평소보다 2배에서 4배까지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 과정을 상세히 관찰하고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수많은 인파 뒤에서 환자를 눈으로 구경만 하는 병풍 실습, 즉 단순 관찰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예비 의사들의 임상 역량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일부 대학에서 부족한 수용력을 메우기 위해서 지역 의료원 임상 실습 파견 등으로 실습을 분산시키는 계획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실제 이미 지역 의료원 임상 실습에 파견된 학생들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는 86%나 모교 병원보다 희귀 질환이나 중증 환자 케이스를 볼 기회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본인들이 본과 고학년이 됐을 때 과연 물리적으로 정상적인 임상 실습이 가능할지 몹시 두렵다, 이런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1: 네, 어렵게 졸업을 하고 나더라도 이 수련병원의 정원 TO가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이것도 어렵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학생들 진로 선택에도 영향이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의대생들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고민 중 하나입니다. 의대 교육은 6년 학부 졸업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병원 현장에서 인턴과 전공의로 이어지는 졸업 후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전문성을 갖춘 의사로 탄생하게 됩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의견을 수합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은 당장의 강의실 부족 문제를 넘어서서 졸업 이후의 수련 정원 부족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가장 치명적인 우려 사항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수련 TO 자체가 부족해지면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열악한 수련 환경에 한계를 느낀 수많은 졸업생들이 전공의 수련을 아예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지 못한 채 일반인으로서 미용이나 단순 개원가로 빠지는 현상을 가속화하게 될 겁니다. 즉, 수련 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사 수만 늘려서는 결코 국가가 원하는 양질의 필수 의료 인력을 배출할 수 없습니다.
1: 네, 이게 사실 필수 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야말로 난맥상인데 뭐 이게 단순히 강의실 늘리고 뭐 하는 문제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부가 해야 될 지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0: 그래서 가장 먼저 이사 유학번 더블링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은 이사 유학번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는 작년에 의대 학장님들 단체에서도 이사 학번이 5.5년제라는 안이 있다라고 제시한 만큼 불가능하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엄격한 의학 교육 평가 인증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사 유학번 더블링 뿐만 아니라 앞으로 2027학년도에 군유학 인원들이 대거 복귀하게 되고, 또 27학번은 또 모집 인원의 증원이 있는 학번이기 때문에 교육 환경의 병목 현상은 또한번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달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히 책걸상을 늘리고 건물을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의대협은 전국 40개 의대 현황 보고서에서도 이 사태가 단순히 시설 확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교육 자원 대비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임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의학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류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라는 곳의 독립성과 평가 기준을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어떤 의대에서 교육 여건이 악화된 대학에 대해 의평원이 재심사를 거쳐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인증 유예 조치만으로 의학의 교육 질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우려도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준 미달의 교육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의평원에게 불인증 그 자체의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과 독립성을 강하게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 및 필수 의료를 살리는 것이라면 무작정 전체 정원만 늘릴 게 아니라 기존 학생들의 생명을 다루는 과로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유인책을 제공하는 정밀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원은 결국 교육 여건 악화뿐만 아니라 결국엔 국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의대 교육은 정말 앞으로 배출된 의료 인력의 질, 나아가 이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5월 4일 월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0: 제가 맛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1: 아, 멋지게 선글라스를 하나 딱 준비해 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3: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4: 080-961-9595.

0: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1: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2: 걱정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0: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4: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3: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4: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1: 080-961-9995.
3: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95.
5: 빛 광자에 볕 양자를 써 이름부터 빛의 고장인 광양. 그곳엔 지금 봄이 한창입니다.
6: 봄에는 광양이 최고지. 짱!
7: 근데 여기는 근처만 가도 뭐 10분만 이동해도 걸어서 가도 전부 이런 데니까.
5: 화려한 봄옷으로 싹 갈아입으니 이토록 황홀한

0: 모습. 고향 마을엔 지금 봄이 절정입니다.
1: 하나, 둘, 셋.
2: 예와.
3: 대신 최고.
4: 아싸, 아싸, 아싸. 이거는 얘기 먹고 난 뒤에 요거 두 알만 딱 먹으면 입안에 청소는 깨끗 나다.
0: 광양에서 만나는 참 반가운 고향의 맛.
5: 화이팅! 네.
0: 제철 맞은 특별한 먹거리를 만나기도 딱 좋은 봄날. 광양에 가면 눈으로 한번, 입으로 또 한번 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찾아갈 광양의 목적지는 제철 맞아 들썩이는 담면과 진월면 바닷가입니다. 전국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고장 광양. 해발 1222m 높이의 백운산이 도시 전체를 품고 있고 500리길 물길의 섬진강이 바다와 이어져 수산자원이 풍부한 고장인데요. 섬진강을 품은 담면은 이맘때면 이른 아침부터 북적입니다. 바로 매화 마을이 있기 때문. 올해는 좀 늦게 만개한 매화가 3월 말 절정을 이뤘습니다. 꽃 소식 듣고 온 사람들로 인산이네. 그 다들 어디서 오셨는가요?
6: 여기 순천 사람입니까? 계속 오죠.
7: 강진이요.
8: 멀리서 오셨네?
7: 네네.
9: 저는 여러 번 왔어요.
7: 뭐가 좋아서요?
9: 저 매화 너무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는 꽃이에요.
7: 그래요?
0: 가장 먼저 피는 봄꽃. 해마다 화사하게 피어나는 매화가 사람들을 이곳 광양으로 초대한 겁니다.

0: 봄을 제대로 만끽하는 사람들. 꽃밭에 서니 마음마저 환해지는 기분이겠죠. 남는 건 사진뿐. 이 아름다운 순간을 남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1: 하나, 둘, 셋.
2: 매화. 매화.
1: 네.
3: 뭐 나무서도 하고 한데 여기 곳이 많은 데가 드물더라고.
4: 매화는요, 겨울을 이기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매랑국죽 해가지고 사군자, 절개 그런 게 좋죠.
0: 이곳 매화 마을에선 다양한 매화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중 가장 먼저 피는 것이 이 홍매화입니다. 열매도 붉은 빛을 띠는 것이 특징인데요. 싱그러운 색감의 녹색 꽃받침이 매력적인 청매화. 꽃이 희게 빛나 보인다고요? 그리고 이곳 매화밭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건 꽃받침이 붉은 빛을 띠는 백매화입니다. 3월 초면 꽃망울을 터뜨려 봄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꽃이라 불리는 매화. 추위를 이기고 피는 꽃이라 예로부터 불의에 불하지 않는 선비 정신의 표상으로 불렸습니다.

0: 와우, 아름다운 매화밭에 스타가 나타났습니다.
1: 하나, 둘, 셋.
2: 어머, 영광입니다.
3: 아이고, 고맙습니다.
2: 아이고. 하나, 둘. 아이고, 우리 할매 반갑습니다.
3: 좋은 하루 되십시오.
2: 조우에서 보고는 일부러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 만나고, 예. 만나려고.
3: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4: 아, 예. 예.
0: 여길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분 모르는 사람이 없다죠?
2: 아이고, 잠깐만요.
3: 모델입니다, 모델.
5: 오늘 하루 그 앉아 계셔야 될까?
4: 감사합니다.
3: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4: 예뻐요.
3: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5: 우리 연세 어떻게 되세요?
3: 8학년 3반. 일하기 딱 좋은 나이지에.
4: 건강해 보이세요.
3: 예.
5: 건강하시다.
3: 좋은 하루 되십시오.
4: 감사합니다.
3: 예,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0: 사실 인상 좋은 할머니가 바로 이 매화밭을 맡는 주인공.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바쁘단게요.
6: 몇 시부터 나서 주로 하세요?
7: 주로 뭐 7시 반. 그 내가 항상 그래요. 우리 몸속에 간이 춤을 추면서 피를 만들어내면 온몸에 흐를 때에는 노래 불러감이 흘러라. 근데 우리 집에 직원들은 내가 춤을 추면 내가 노래 부르고 우리 얼싸절싸 일하자. 재밌게 하자.
3: 물. 예. 고마.
0: 매화나무 열매인 매실로 음식을 만들어 대한민국 식품 명인에 선정된 홍상리 명인. 그녀가 처음 매화나무를 심은 건 59년 전인 1966년입니다. 그 후로 매화는 그녀의 인생이고 전부가 됐죠.
3: 이거는 홍매. 홍매는 손자고, 정매는 아들이고, 백매는 남편이고. 그러니까 내가 손자는 이 양지 쪽에서 좋다고 춤을 추고, 정매는 아버지가 그냥 그 사랑스러워서 쳐다보고, 저 백매는 할아버지가 좋다고 손뼈가 치는 거예요.
6: 그렇게까지 힘들게 매화를 하신 이유가?
7: 이 세상 사람 다 와서 꽃같이 활짝 웃고 아름다운 꽃향을 가슴 가득히 보듬고 미움, 정오, 욕심 다 버리고 온 가족이 행복해야 이 나라를 잘 보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됐지.
0: 부산 국제시장에서 아버지를 도와 장사하다 광양에서 밤 농사를 짓던 시아버지 눈에 들어 시집을 오게 됐던 홍상리 명인. 시아버지를 설득해 밤나무가 있던 자리에 매화나무를 심게 되었고 그렇게 지금의 광양 매화마을이 생기게 된 겁니다.
7: 너무 아름다운 이곳에 그래 진해 벚꽃장은 4월달인데 이거 3월달 꽃을 한번 심어봐. 5년이면 꽃이 피겠지. 10년이면 소득이 있겠지. 20년이면 세상 사람 내 품에 다 오겠지. 그거를 그냥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손이 한번 보이소. 미안하다 내 손아. 전제 때는 그 이쁜 손이 이리 깔꼬리 같은 손을 만들어서 미안하다. 그래 놓고는 호메이너 보고 호미야 니는 반쪽이 되도록 달가도 아프단 말이 없나. 나는 이 손이 호미께 삽이 되고 보니까 밤이면 아플어서 주물러 주는데.
0: 고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명인의 투박한 손. 그 손끝에서 이토록 고운 세상이 빚어진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광양 매화는 19만 8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매화 군락을 이뤘는데요. 이젠 연간 100만 명이 넘게 다녀가는 전남의 대표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매화 축제가 열리는 때면 지역 분녀회에서 먹거리 장터를 여는

0: 대표 메뉴는 침이 꿀꺽 넘어가는 해물파전, 그리고 궁합 딱 맞는 잔치국수 어떻습니까? 광양 매화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도 반가운 수입원이 된 것이죠. 오전 내내 바쁜 시간을 보낸 명인. 간단히 점심을 때우려는데 여기서도 그녀는 인기 만점.
1: 아니, 이렇게 계시는구나. 우리 너무 팬인데 사진 한번 찍어야겠는데.
2: 네, 진짜 빨리 빨리 찍으셔도 돼. 자, 그냥 찍어라. 왜냐면 뭘 하나 둘.
3: 식사도 못 하시게.
2: 아,
1: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2: 자,
1: 감사합니다.
2: 자, 김민 씨, 거들 앉아 있어.
1: 예, 예.
2: 자, 하나 둘. 메시 최고.
4: 오케이. 자, 어디서 오셨다고?
1: 대구. 대구.
4: 대구에서
5: 향기도 좋고 사람 구경도 하고 뭐 그래 여러 가지로
6: 왔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네. 진짜 이거 우리 문화.
5: 우리 대학교에서 올라고 봄마다 봄마다 옵니다. 기분 아주 좋네요. 이렇게 건강하신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 너무 좋습니다.
7: 저 옛 기억을 생각. 하면서 다시 오게 됐습니다.
4: 오니까 좀 어때요?
7: 너무 많이 변하고 너무 발전된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0: 매화 마을의 또 하나의 볼거리가 이 풍경. 2,500개가 넘는 항아리가 줄지어 있는데요. 이 안엔 명인이 직접 만든 각종 먹거리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8: 된장, 고추장, 매실.
0: 나무 가꾸랴, 요리하랴, 잠시도 쉴 틈이 없는 명인. 특히 매실당 절임과 매실청이 가장 많다고요. 매실을 설탕에 재워 만드는 매실당 절임은 매년 6월경 수확한 매실로 담깁니다. 그 매실 요리로 식품 명인 반열에 오르게 된 거고요.
8: 내가 한번 먹어볼까? 아싸 아싸 아싸. 이거는 돼지 먹고 난 뒤에 요거 두 알만 딱 먹으면 입안의 청소는 깨끗하다. 트름을 아무리 해도 돼지 냄새가 안 나요. 요거는 예, 얘는 우리 매실 고추장 장아찌. 어른들은 돼지 먹을지 고추장 장아찌. 아이들은 절임을.
0: 매실 당 절임을 고추장에 매콤하게 묻힌 매실 고추장 장아찌도 별미. 햇살 좋고 바람 좋고 물도 맑은 고장에서 자란 재료에 명인의 손맛을 더하니 그 맛이 일품이 된 것입니다.
8: 우리 시아버지가 항상 그랬어요. 야야, 너무 양지는 병을 잘한다. 나무가 수명이 짧다. 열매가 수분 탈수가 많이 돼서 좀 질기고 맛이 없다. 여기는 겨울에 3시만 되면 해가 넘어가버려요. 반음지. 토질 기후 특성이 제일 좋은 게 과일, 무슨 음식이든지 반음지가 제일 좋은 게다.
0: 정성껏 농사를 짓다 보니 명인의 바람대로 세상 사람들이 수도 없이 찾아오게 된 곳. 그렇게 누구나 반할 법한 꽃대고를 만든 겁니다.
8: 아이고야, 따뜻하네. 아버지, 내가 오늘 또 글 한 자 써볼라고, 예.
0: 삶이 힘든 순간마다 한 자씩 적어 내려가는 것으로 위로를 받은 명인. 삶의 굴곡은 시가 되고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종합문학지의 출품, 시 부문 신인상을 받으며 당당히 시인으로 등단도 했답니다.
8: 꽃아, 니는 내 딸이제, 매실아, 니는 내 아들이제, 아침 있으라, 니는 내 보석이제, 이 여인이 부르면 흑해 주인이 하면 되고서. 우리 강량은 삐꼴 감량이라 그랬거든. 햇빛이 좋다고. 근데 그 중에도 섬진강가가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

0: 섬진강에도 찾아온 봄 소식. 어부는 마음이 바쁩니다.
1: 형님.
2: 아, 제식이 오나?
1: 응. 지금 만종 같네요?
2: 지금 만조.
1: 아. 사다리 싫었어요?
2: 사다리는 안 싫었는데, 사다리 싫을 필요는 뭐니? 이거 올라오는데, 이거 기계 벗고 올라오면 된다고. 바닷물이 유입되는 데고,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럼 또 지리산에서 민물이 또 올라와, 내려와.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교류되는 지점이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기나 조개나 전부 간이 맞아요.
1: 뭐 잡으러 가셨어요?
2: 아, 지금은 벚굴 잡으러 가요.
1: 벚꽃 필 무렵에 먹는 게 벚굴이라고. 뭐 매화 축제하고 뭐 하동에 축제하고 그럴 때 이제 시작해가지고 한 4월 말이나.
0: 벚굴이 잡히는 곳은 섬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이런 곳을 하구역 또는 기수역이라고 하는데요. 벚굴은 이곳 바닥에 바위나 암석에 붙어 자랍니다. 벚굴은 일반 굴보다 크기가 크고 맛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라는데요.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3월 말부터 본격적인 벚굴 잡이가 시작됩니다. 망덕포구에서 100길로 10여 번.
2: 시가.
1: 예.
2: 앙카 한 마 빌어.
1: 앞에.
0: 경력 30년 차 선장이 택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벚굴잡이는 잠수부가 작업해야 하는 고난이도 작업. 부산의 고향인 대식 씨는 경력 10년 차 잠수부 아닙니까?
2: 자. 화이팅! 예?
0: 무거운 납을 달고 약 10m 정도 내려가면 이제 작업 시작. 하지만 시야가 영 탁합니다. 한짝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바닷속을 더듬더듬 다니다 드디어 벚굴을 발견했습니다. 한데 모여 자라는 습성이 있는 벚굴은 한 개 발견되면 거기가 노다지죠.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가족이란 소중하죠.
2: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3: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무
4: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3: 아니 안 예뻐. 이렇게까지 나쁘면
5: 예쁘긴 뭐. 죽겠다.
6: 사랑해.
7: 여러분들 사랑해.
8: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3: 박쳐줘야 되나?
9: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응. 닮았네.
3: 아 이게 너무 예뻐.

0: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1: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2: 고생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일신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0: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콘크리트는 현시대를 아우르는 필수 건축 재료입니다. 현대 건축의 걸작품 역시 콘크리트를 기반으로 세워졌죠. 그러나 환경에 치명적인 까닭에 마냥 콘크리트에 의존할 수만은 없습니다. 재미있는 건 현재 활발하게 연구 중인 콘크리트 대체제의 롤모델이 바로 콘크리트라는 사실인데요.
4: 로마에 가보면 여전히 건재하거든요. 로마 시대에 지어진 콘크리트 건축물이 아직도 우뚝 서 있어요. 도대체 현대 콘크리트와 차이가 뭘까요?
3: 미래의 소재로 적합한 고대 건축 재료는 또 있습니다.
4: 우리 발 아래 널려 있는 재료라는 게 흙의 가장 큰 매력이죠. 그 활용법만 제대로 찾아내서 적용하면 됩니다.
3: 과연 콘크리트는 치명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0: 아피아 가도는 로마 시대에 건설된 도로로 이곳의 랜드마크 중 하나가 카에칠리아 메텔라의 묘입니다. 이 아름다운 로마 귀부인의 무덤은 기원전 30년 로마 공화국이 무너지기 직전 세워졌죠. 지질학자인 마리 잭슨은 15년 전 이곳을 처음 방문했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1: 그때가 6월이었고 아주 더운 날이었는데요. 다 같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서 여기 통로로 들어섰는데 느낌이 몹시 서늘하고 습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바로 콘크리트였습니다. 콘크리트의 품질이 놀랍도록 우수하더군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튼튼하게 잘 유지되어 있는 모습이 대단했어요.
0: 거의 완벽에 가깝게 보존된 류의 벽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마리는 이 고대 건축물의 비밀을 파헤쳐보기로 결심합니다.

0: 2차 대전 말기에 이르자 철근 콘크리트는 단순한 건축 재료를 넘어 미학적 효용으로까지 영역을 확대. 다양한 건축 사조에 영향을 미쳤고 마침내 브루탈리즘으로 정점을 찍기에 이릅니다. 지금도 철근과 조합한 콘크리트는 모두가 선호하는 부동의 건축 재료로 꼽힙니다. 값싸고 튼튼하고 어떤 형태든 소화가 가능해서죠. 콘크리트의 재료는 모래, 자갈, 물, 그리고 시멘트인데요. 특히 시멘트는 모든 재료를 한데 뭉쳐주는 마법의 필수 요소입니다. 한번 굳은 콘크리트는 매우 안정적이어서 매일 수천만 대의 차량을 떠받치는가 하면 마천루와 교각 등을 수십 년씩 지탱하죠. 하지만 콘크리트는 친환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시멘트가 악명이 높죠. 시멘트의 주재료는 석회암인데요. 우선 가루로 곱게 빻은 뒤 고온 처리를 통해 시멘트 클링커로 가공합니다. 이는 물을 섞으면 아주 단단하게 굳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런데 석회암을 처리할 때 무려 1450도의 고온으로 가열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3분의 1은 가마를 달구는 연료로 인해 생겨나고 나머지는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으로 인해 생겨나죠. 석회암이 가공되는 과정에서 탄산칼슘이 산화칼슘으로 바뀌고 이때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시멘트의 종류에 따라 클링커의 함량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멘트 1톤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평균 600kg에 달합니다. 독일의 경우도 현재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량이 대략 2천만 톤씩 나오고 있죠. 시멘트 제조 공정으로 인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를 차지합니다. 이는 항공기 총 배출량의 3배가량 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50년이면 집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서 25억 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죠. 2060년에 이르면 개발지의 면적이 현재 면적의 2배가 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드레스덴에선 그 대비책 중 하나로 신종 콘크리트를 개발 중이죠. 큐브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에선 오로지 탄소 섬유 콘크리트만을 사용합니다. 큐브를 설계하고 건설 중인 주역은 드레스덴 공과대학의 만프레드 쿠르바흐와 마티아스 티에체. 큐브는 신종 콘크리트를 현장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죠. 목표는 건축적으로 더욱 독창적인 구조가 가능하면서 동시에 이전보다 훨씬 친환경적인 콘크리트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희망에 더 가깝죠.
1: 콘크리트를 전혀 쓰지 않고도 집을 지을 수 있느냐고요? 제 대답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구는 늘고 있고 사람들에겐 살 집이 필요해요. 도로 등의 여러 시설도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기존의 콘크리트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0: 콘크리트가 다른 건축 재료를 제치고 독보적 위상을 누리게 된 건 바로 철근 덕분이죠. 철근과 콘크리트는 무적의 조합으로 꼽힙니다. 철은 부식이라는 결정적 단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콘크리트를 일정 정도 이상의 두께로 발라주면 철의 부식을 막는 게 가능하죠. 하지만 철근 콘크리트도 완벽한 재료는 아니어서 수명이 80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작센에 위치한 오슈아츠 콘크리트 공장에서 주로 생산하는 건 철근 콘크리트인데요. 현재는 실험적인 특수 공정을 가동, 드레스덴의 큐브 프로젝트에 쓰일 조립식 벽체를 제작 중이죠. 이 벽체에는 기존의 무거운 철근 대신 탄소 섬유가 들어갑니다. 약 5만 가닥의 섬유를 모아 실 형태로 뽑아낸 다음 이 특수 섬유실로 판이나 봉을 엮어서 철근 대신 콘크리트에 삽입하는 건데요.

0: 탄소 섬유는 철근에 비해 여러모로 우수합니다.
1: 철의 밀도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8g인데 탄소 섬유는 2g으로 밀도가 철과 비교하면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인장 강도는 탄소 섬유가 철보다 무려 6배나 강해요. 따라서 탄소 섬유를 활용하면 두께가 얇으면서도 효율성은 훨씬 좋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0: 탄소 섬유는 녹이 슬지 않으므로 부식 방지를 목적으로 두꺼운 콘크리트 보호막을 입힐 필요가 없죠. 연구에 따르면 탄소 섬유 콘크리트에 소모되는 콘크리트는 철근 콘크리트에 소모되는 양에 비해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드레스덴 공과대학교의 연구팀은 전 세계 철근 콘크리트 사용량 중 약 5분의 1은 탄소 섬유 콘크리트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가 가능해집니다.
1: 지역 건축 요건을 맞추려면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 벽체의 경우 두께가 적어도 40cm는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탄소 섬유를 활용한 고효율 콘크리트를 쓰면 그 절반 정도로도 충분해요. 앞으로 모든 공장에서 탄소 섬유 콘크리트를 생산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 목표죠.
0: 철근이 빠지면 콘크리트의 수명 또한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 탄소 섬유 쪽이 내구성이 더 좋죠. 철근 콘크리트는 50년에서 80년 정도잖아요. 제 생전에 볼 수는 없겠지만 탄소 섬유는 200년은 버틸 겁니다.
0: 시범 건물인 큐브의 내부는 거의 완성된 상태이고 이제 지붕을 올릴 차례입니다. 이 음새가 전혀 없는 24m의 둥그스름한 지붕 역시 탄소 섬유로 보강한 콘크리트를 활용해 작업 중이죠. 철근을 사용했다면 이렇게 긴 곡선 지붕을 얻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4m만 넘어가도 균열이 생기죠.
2: 탄소 섬유 콘크리트의 장점 중 하나는 철보다 유연성이 훨씬 좋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붕처럼 둥근 형태로 만드는 게 가능하죠. 유연성이 탁월한 소재라 건축 설계 면에서도 새바람을 일으킬 겁니다.
0: 건축 재료로서 탄소 섬유는 철근보다 가볍고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 친화적이죠.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자그마치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탄소 섬유도 생산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2: 사실 킬로그램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철보다 탄소 섬유가 더 많긴 하죠. 이런저런 장단점을 비교하면 철근이나 탄소 섬유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효율성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탄소 섬유를 쓰면 콘크리트 사용량이 줄어든단 말이죠. 그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크게 감소합니다.
0: 탄소 섬유가 건축 재료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것만으로도 미래는 밝습니다. 그런데 굳이 철근이나 탄소 섬유로 보강하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종류의 콘크리트도 존재한다는데요. 바로 고대 로마인들이 약 2000년 전 활용했던 원조 콘크리트죠. 로마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건축 재료를 개발했을까요? 로마의 콘크리트는 심지어 현대의 것보다 훨씬 환경 친화적입니다. 로마인들은 소위 오프스 카이멘티시움을 만들 때 이미 잘 알려진 비법을 활용했죠. 석회암을 약 900도의 고온으로 구워 작은 덩어리 형태로 만든 다음 여기에 물과 돌멩이, 벽돌 부스러기 등을 섞어 단단한 인공암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극강의 내구성과 방수성을 더하고자 첨가한 재료가 바로 화산재였는데요. 이는 베수비오 화산 부근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죠. 로마인들은 화산재의 특성을 10분 활용했습니다. 화산재의 미세한 결정이

0: 석회암 혼합물을 한데 묶어 매우 단단하고 물이 스미지 않는 수명이 긴 재료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인들이 이렇듯 특별한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었던 건 화산과 그 특수한 부산물 덕분이었습니다. 카에칠리아 메텔라의 묘 역시 로마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약 45만 년 전 화산 폭발이 있었던 자리에서 구해온 화산암을 재료로 사용했죠. 그 화산암의 잔재는 지금도 묘 근처 채석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리 잭슨이 채석장을 방문한 이유는 묘를 건설할 때 어떤 종류의 화산암, 즉 어떤 결정이 사용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1: 로마의 모르타르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백류석이 방비석이라는 광물로 변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덩어리를 보면 백류석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인단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 카에칠리아 메텔라의 묘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백류석이 아주 많이 사용됐단 거죠.
0: 2000년에 수수께끼를 풀고자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 위치한 유타 대학교에서 야심찬 도전에 나섰습니다. 연구팀의 목표는 묘의 모르타르가 왜 더 강한 내구성을 지녔는지, 또 화산재의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혀내는 거죠. 모르타르에는 테프라라고 불리는 미세한 화산재 가루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놀라운 건 모르타르, 정확히는 화산재의 구성성분인 광물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1: 여기 보이는 게 광물 결정의 가장자리인데요. 이렇게 녹아서 퍼졌어요. 여기 균열이 생긴 부분도 광물로 채워졌고, 여기 빈 공간도 광물이 완전히 채워버린 상태죠.
0: 연구팀은 샘플을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드러난 화산재 광물 결정의 변화는 묘를 제외한 로마 건축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종류였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묘의 콘크리트가 현대 콘크리트에는 없는 특수한 변신을 거쳐왔던 건데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던 거죠.
1: 우린 통념상 콘크리트를 매우 안정적인 재료로 간주합니다. 콘크리트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당연시하지요. 그런데 고대 묘의 대단히 강한 콘크리트 속 모르타르는 그 반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0: 캘리포니아 북부에 위치한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에서 고대 콘크리트 속의 불가사의한 화학 반응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보기로 했는데요. 입자 가속기는 굵기가 미세하고 극도로 밝은 고에너지 엑스레이 빔을 발생시킵니다. 마리 잭슨과 연구팀은 이 장비를 활용해 2000년 전의 모르타르가 긴 세월 동안 어떻게 변형됐는지 나노 단위로 분석해 볼 예정이죠. 샘플에 엑스레이 빔을 쏘면 그대로 관통하기 때문에 모르타르 속 결정을 나노 단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곧 콘크리트 모르타르 안에서도 변화가 특히 두드러진 부분이 드러나는데요.
1: 정말로 흥미롭네요. 뭔가 희미한 패턴이 보여요. 여기랑 여기요. 여기도요.
2: 네.
1: 다른 부분도 한번 찾아볼까요?
2: 네, 여기 이 부분은 어떤가요?
1: 여기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 이 부분을 보면 결정이 여러 단계의 변화를 거쳐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종의 능동적인 접착제라고 보면 쉬운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콘크리트와의 결합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더 단단해진 거죠.
0: 고대 묘 건축에 사용된 최강의 내구성을 자랑하는 콘크리트의 비밀은 현대의 콘크리트에는 전혀 없는 특별한 구성 성분에 있습니다. 이 물질은 세월에 따라 변화돼 오히려 더 단단해지죠.
1: 이 건축 재료는 고대 로마 건축물이 200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을 묵묵히 버텨온 힘이 어디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는 재료입니다. 이런 고대의 지혜를 본보기 삼아 연구하면 아마 기존의 콘크리트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우수한 친환경 콘크리트를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견고해지는 콘크리트는 미래에 꼭 필요한 건축 재료니까요.
0: 그렇다면 이런 로마시대 콘크리트의 장점을 따서 현대의 콘크리트를 개선, 현장에 적용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콘크리트보다 더 오래된 건축 재료도 존재합니다. 발 아랫땅에서 곧바로 얻을 수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이 재료의 이름은 바로 흙이죠. 점토 또는 흙벽돌 주거지 중 가장 오래된 곳은 튀르키예의 차탈회이크가 그렇듯 역사가 1만 년을 넘기도 합니다. 중국의 만리장성 역시 많은 구간이 진흙, 점토, 양토로 구성되어 있죠. 이는 스페인의 알람브라 궁전도 마찬가지여서 이 중세의 성을 둘러싼 거대한 벽을 이루는 성분은 모두 흙다짐입니다. 심지어 현재까지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흙으로 지어진 집에 거주 중이죠.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경우는 도시 전체를 흙으로 세우기도 합니다. 남예멘의 시밤이 그 좋은 예인데요. 점토벽돌로 무려 9층까지 올린 건물이 즐비한 이곳은 사막의 시카고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현대 문명에선 보통 흙을 원시적 재료로 여깁니다. 그러나 흙이야말로 미래의 재료이며 콘크리트의 현실적 대안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0: 오스트리아 포어를베르크주의 슐린에서 오로지 흙다짐으로만 구성된 집 공사가 한창입니다. 아래층의 토대는 이미 완성된 상태이고 오늘은 미리 제작한 벽체로 위층과 다락을 조립 중인데요. 앞으로는 흙을 재료로 제작한 조립식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이 대량 생산될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건축재료가 화려하게 부활하는 현장이죠. 사실 점토나 흙만큼 환경 친화적인 재료도 드문데요. 콘크리트 벽체 제작에 소모되는 에너지의 약 15%만 있으면 흙 벽체 제작이 가능합니다. 흙다짐 공법을 중부 유럽에서 되살린 주인공은 바로 마틴 라우흐로 도예가와 난로 설치 전문가로 오래 일한 경험을 살려 벌써 30년째 흙으로 집을 짓고 있죠.
1: 제가 흙집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건축가라서가 아닙니다. 저는 원래 도자기 굽는 일을 했었죠. 그래서 흙을 만지는 일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도예가에게 있어서 점토나 흙은 가장 익숙하고 또 편안한 재료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연찮게 옛날엔 벽돌을 굽지 않고 그냥 말려서 썼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흙이 본디 유럽의 전통적인 건축 재료였었다는 사실을요. 지금 아프리카나 다른 남쪽 나라에서 흙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오래전엔 우리도 흙집에서 생활했었죠.
0: 마틴은 12년 전 흙다짐으로 자택을 지었습니다. 흙은 몇 세대 전만 해도 중부 유럽에서 흔히 쓰이던 재료였죠.
1: 직접 집을 지어보니까 왜 흙으로 집을 짓는 건축 방식이 사라졌는지 궁금해지더군요. 알고 보니 산업화로 인해서 밀려난 거였어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건축 재료가 과거의 재료보다 무조건 우수하다는 믿음이 팽배했거든요.
0: 사실 건축 재료로서 흙은 평판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너무 약하고 불안정하고 무엇보다 습기에 취약해서 가난뱅이의 콘크리트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죠.

0: 그래서 북유럽이나 중부유럽은 흙집을 짓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1: 흙집은 노르웨이부터 시칠리아까지 유럽 전역에 퍼져 있어요. 옛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흙집엔 좋은 신발을 신기고 좋은 모자를 씌워줘야 한다. 무슨 뜻이냐면 지붕이든 벽이든 바닥이든 집안에 습기가 스며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0: 콘크리트와 달리 흙이 물에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틴은 집이 어느 정도 침식이 되도록 방치했죠. 그렇게 약 3년이 흐르자 벽이 스스로 굳었습니다.
1: 다들 흙이 물에 풀리는 게 큰 문제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흙집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흙을 물에 풀면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재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게다가 재활용 흙이라고 품질이 떨어지는 일도 없어요. 흙이야말로 품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재활용하고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훌륭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0: 흙벽을 시멘트로 마감하자는 권유도 있었지만 마틴이 거부했죠. 시멘트를 바르면 완전한 재활용이라는 강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틴은 지난 30년간 흙으로 많은 건물을 지어 올렸죠. 저명한 건축가들도 그 장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 온도 조절 기능도 그중 하나죠. 그러나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흙집은 중부 유럽에서 아직도 틈새 시장에 속합니다. 마틴은 이런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슐린의 친환경 흙 다짐 건축재 대량 제조가 가능한 공장 시설을 마련했죠. 원료는 굴착공사 현장에서 실어온 흙더미로 보통은 큰 비용을 들여가며 폐기해야 하는 골칫거리지만 여기선 생산비를 줄여주는 효자입니다. 여타 흙집 공정과는 달리 흙다짐의 경우는 작은 돌멩이 이외에 다른 유기물을 첨가하지 않죠. 마틴 라우흐의 사위인 마틴 마코비치도 이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2: 사람들이 흙이 잔뜩 쌓여있는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허둥대는 걸 보면 놀라울 뿐입니다. 우린 공사장에서 파낸 흙더미를 가져다가 집을 지어요. 실어온 흙더미에서 자잘한 돌멩이를 40% 정도만 걸러내면 순수한 흙 원재료가 나옵니다. 바로 이 흙이 우리가 짓는 집의 원료죠.
0: 점토의 함량은 흙의 출신지에 따라 다릅니다. 점토가 많을수록 흙이 더 잘 뭉치죠.
2: 흙 한 줌을 힘껏 눌러볼게요. 보시다시피 부슬부슬했던 흙이 한 덩어리로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잘 뭉쳐진 흙덩어리는 마르면 더욱 단단해지죠. 그리고 압력에도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게 되고요. 흙다짐 공법의 원리는 흙이 지닌 이런 특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0: 흙다짐 공정은 공사장에서 가져온 흙을 고정된 틀에 부어 기계로 마구 두드려서 단단히 다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흙을 다지는 과정은 한때 손과 발을 모두 써야 하는 고된 작업이었지만 이곳 공장에선 다양한 기계가 어려운 일을 빠르게 해결해줍니다. 사람의 손은 흙을 추가로 더욱 치밀하게 다져야 할 때만 동원되죠. 콘크리트와는 달리 흙 다짐 벽체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고온 처리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성형 후 그대로 몇 주간 잘 말리기만 하면 모든 공정이 완료되죠.
2: 자갈의 비율은 콘크리트와 비슷합니다. 다만 콘크리트는 시멘트가 뭉쳐주고 흙은 점토가 뭉쳐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죠. 흙 속의 작은 점토 덩어리들은 다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단단하게 엉겨붙습니다. 이렇게 흙과 점토와 자갈이 하나로 완전하게 뭉치게 되면서 벽체가 더욱 견고해지는 거죠.
0: 콘크리트에서도 그렇듯 작은 자갈은 다진 흙이 더 큰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반면 콘크리트와는 달리 흙 다진 벽체는 완전한 재활용이 가능하죠.
2: 우리가 만들어 놓은 흙 다진 벽체는 100년쯤 후 다시 허물면 됩니다. 거기에 물과 다른 재료를 더해 잘 반죽하면 지금과 똑같은 품질의 벽체를 다시 만들 수가 있죠. 이 과정은 무한 반복이 가능해요. 모로코의

0: 예만 봐도 같은 재료로 도시를 다시 건설하기를 반복했거든요.
1: 게다가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일반 철근 콘크리트보다는 흙다진 벽체 쪽이 월등히 우수합니다. 열을 보존했다가 필요할 때면 방출하는 흙의 특성 덕분이죠.
0: 카이로의 전통 흙집에 들어가 보면 바깥이 40도가 넘는데도 실내는 20도 정도로 선선해요. 밤이나 낮이나 기온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내 온도가 항상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반면에 콘크리트 건물은 바깥이 더우면 안도 덥고 추우면 똑같이 춥죠. 저는 흙집이 우리가 미래에 어떤 건물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하지만 틈새 시장이라는 통념을 깨뜨리기 위해선 흙집도 저렴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이탈리아 볼로냐 부근 마사 롬바르다에는 로봇공학과 대자연의 지혜를 기반으로 흙집의 대중화를 고민하는 팀이 있습니다. 목표는 3D 프린터로 흙집을 짓는 것. 엔지니어인 마시모 모레티가 아이디어를 냈죠.
2: 인류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집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한 번씩은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우리에겐 가장 기본적인 재료인 흙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우리 흙집 정도면 최첨단 건축 재료와도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 건축가인 마리오 코치넬라와 엔지니어 마시모 모레티에게 영감을 준 건 다름 아닌 말벌집. 말벌집은 디자인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완벽했습니다. 의기투합한 둘은 곧 3D 프린터에 6m짜리 로봇팔을 연결했죠. 첫 시범 건축 현장에선 두 개의 유압식 로봇팔이 동시에 투입되어 활약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덕분에 최적화된 움직임으로 충돌 없이 작업이 진행됐죠. 최첨단 흙집은 불과 며칠 만에 완성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구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로 지어진 이 모델하우스는 어느 기후대에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2: 3D 프린터를 활용하면 재료를 원하는 형태로 성형하기가 용이합니다. 이를테면 아주 치밀하고 단단한 벽체를 만들 수도 있고 재료의 밀도를 임의로 조절해서 좀 더 가벼운 벽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기후대에 따라 해당 지역에 딱 맞는 흙집을 설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이동식 3D 프린터가 현장으로 달려가서 곧바로 흙집을 짓는 방식도 개발 중이라는데요. 이는 개발도상국의 뜨거운 열대지방 등지에서 특히 유용한 기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흙만으로 철근으로 보강한 콘크리트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마코비츠는 유연한 편입니다. 그가 짓는 흙집의 경우 지붕에 대들보는 금속을 활용하고 지하는 콘크리트로 기초를 다지죠. 사실 마코비츠도 흙이 미래의 완벽한 다용도 표준 건축 재료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0: 아주 크고 복잡한 구조의 건물을 짓거나 또는 기반 시설을 건설할 때 다른 재료 없이 흙만을 사용하긴 솔직히 어렵죠. 하지만 일반 건물을 보면 90%는 단순한 형태의 벽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그 정도는 흙 다진 벽체라든지 다른 흙 제품이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축적된 기술력으로 4층까지는 어렵지 않게 지어올릴 수 있어요. 지금도 건물에 가장 적합한 배합 비율이라든지 지붕과의 연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세밀한 사항을 꾸준히 연구 중입니다. 더 높은 흙집이 가능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1: 콘크리트에 비하면 아직은 흙집이 훨씬 더 비싸다고는 하나 콘크리트의 실질적 가격을 고려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0: 전체적인 비용을 생각해야 해요. 흙다진 벽체는 제작 단계부터 훨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공정이나 공사 과정, 그리고 완성된 집 자체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적어요. 이렇게 계산하면 당연히 흙이 승자죠. 흙이 나아요.
1: 흙이 콘크리트보다 친환경적인 건 확실하죠. 하지만 흙이 콘크리트만큼 일반적인 건축 재료로 자리 잡기 위해선 대량 생산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위스 취리히의 한 건축 사무소에서는 이미 다세대형 주택 프로젝트를 놓고 진지한 논의가 이어지는 중이죠. 사상 최초로 흙을 활용해서 다세대형 건물을 짓는 것이 목표인데요. 처음 아이디어를 낸 그날리 란드로우는 토고 출신의 과학자로 포브스지에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0세 이하 사업가 중 하나로 선정된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2014년부터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에서 콘크리트를 대체할 수 있는 건축재료를 연구해왔습니다. 대체 건축재료는 기존의 콘크리트보다 더 친환경적이면서 비용도 더 저렴해야 했는데요.
3: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는 유럽 사람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렇게까지 가격이 높은 건축재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 고향인 토고를 포함한 아프리카 국가 등 많은 나라에선 부담스러운 재료가 맞죠. 그런 나라에서도 콘크리트 가격이 유럽의 콘크리트 가격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시멘트가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이라는 사실도 큰 문제입니다.
1: 영감의 샘이 되어준 건 바로 그의 고향이었죠.
3: 저는 흙집에서 자랐습니다. 집과 흙을 섞어서 만든 흙벽돌로 된 집이었는데요. 덕분에 어려서부터 흙이 얼마나 좋은 재료인지 몸으로 느꼈죠. 온도 조절이 잘 돼서 집안에 있으면 아주 쾌적했어요.
1: 란드로우는 토고에서 삼촌과 흙집을 지었던 경험을 통해 전통 흙집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3: 일을 하다가 쉴 때면 아버지하고 삼촌하고 같이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의견을 주고받곤 했어요. 흙에 뭘 더 섞어야 우리 흙벽돌이 현대식 건물처럼 견고하고 튼튼해질지 말이죠.
1: 이곳은 취리히에 위치한 한 콘크리트 생산 공장. 지금까지 공사장에서 땅을 파낼 때마다 쌓이는 점토질의 흙은 아무 쓸모없는 골칫덩이였을 뿐만 아니라 비싼 비용을 들여가며 처분해야 하는 쓰레기였죠. 하지만 란드로우가 발명한 처리 과정을 거치면 이 폐기물이 귀중한 원재료로 탈바꿈합니다. 이 공장은 본디 콘크리트를 배합하지만 이번엔 흙과 자갈을 뒤섞어 반죽 중인데요. 점성이 강한 게 문제죠. 란드로우가 개발한 첨가물은 반죽을 걸쭉하게 만들어주는데요. 무기염 성분으로 만든 이 첨가물은 정확한 시점에 투입해야 합니다. 효과는 불과 몇 초면 충분해서 된 흙반죽이 금세 묽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완성된 흙반죽은 콘크리트와 비슷한 성질을 갖게 됩니다. 걸쭉해진 반죽은 틀에 붙기에도 알맞죠. 흙으로 짓는 아파트 건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선 이 흙반죽으로 성형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먼저 흙반죽을 틀에 부어서 모양을 잡아요. 그 다음에 이틀 동안 기다렸다가 틀에서 떼어냅니다. 이틀간 눌러두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죠. 그리고 20일 정도가 지나면 현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1: 듣기에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죠. 기존 콘크리트에 비해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겨우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친환경 흙 콘크리트. 정말로 흙 콘크리트가 미래의 콘크리트일까요?
3: 우리가 개발한 콘크리트가 기존 콘크리트의 완전한 대체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흙 콘크리트는 2층이나 3층, 4층짜리 낮은 건물을 지을 때 활용하기 좋죠. 하지만 마철루나 높은

0: 건물을 쌓아 올리는 데는 적합하지 않아요. 우리 작업의 의미는 기존 콘크리트를 밀어낸다기보다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는 데 있습니다. 건축가나 엔지니어에게 기존 콘크리트 말고도 이런 선택지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기존 콘크리트를 쓰되 어떤 부분에선 흙 콘크리트가 더 낫다면 흙 콘크리트를 쓸 수 있도록요.
1: 부엌급일 아파트 프로젝트의 경우 지하는 기존의 콘크리트를 사용할 예정이고 지지 구조물로는 목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벽과 외벽의 일부에는 란드로어가 개발한 흙 콘크리트가 들어갈 예정이죠.
2: 우리 정도면 충분히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하중을 버티는 조립식 건축 재료를 흙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 제작도 가능하고요. 기존 콘크리트의 대안으로서 성장 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시장을 넓힐 수 있다고 보고 있죠.
1: 대량 생산이 가능한 흙 콘크리트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점을 갖습니다.
2: 비용이 낮아지면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하는 대형 건설사와 협력하는 것도 가능하죠. 콘크리트를 대체할 재료로 우리 흙 콘크리트만큼 적합한 건 없거든요.
1: 콘크리트와 흙의 장점만을 조합한 새롭고 친환경적인 건축 재료가 상용화된다면 지금까지 콘크리트와 금속 일색이던 도시의 풍경이 달라지는 건 어쩌면 시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지혜는 고대의 묘에도 숨어있죠. 로마의 콘크리트 속에 숨겨진 비법이 내구성은 더 강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적은 신종 콘크리트의 탄생을 앞당겨줄까요? 항만시설이나 부두의 방파제 등 바닷물과의 접촉이 일상인 곳에선 기존의 것보다 견고한 콘크리트가 특히 절실하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도 금세 갈라지고 부서짐으로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유타대학교에선 마리 잭슨이 로마의 콘크리트를 모델로 바닷물에 노출돼도 손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단단해지는 신종 콘크리트를 개발하려 노력 중인데요.
2: 화산이 분화할 때 솟구쳐 올랐다가 퇴적한 화산재를 구하기는 어려워요. 로마 가까이에서 이런 재료를 발견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 올릴 때 활용한 로마인들이 운이 좋았던 거죠. 로마의 콘크리트가 특히나 우수한 건 전부 이 화산재 덕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로마로 가서 새로운 친환경 콘크리트를 만들어 보겠다고 이곳저곳 마구 파헤치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죠. 지금으로선 고대 건축물 근처 지역에서 나온 단서를 조합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1: 이 비닐봉지에는 3년간의 연구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2: 우리는 이걸 인공 화산재라고 부르는데요. 주재료는 바로 재활용유리입니다. 버려진 폐유리에 값이 비싸지 않은 첨가물 몇 가지를 더 넣어서 만들었어요.
1: 연구팀은 이 인공 화산재로 콘크리트 샘플을 제작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85%까지 줄인 반면 수명은 4배가 더 긴 콘크리트죠. 인공 화산재 콘크리트의 회복력을 가늠할 수 있는 테스트법은 마리 잭슨의 동료인 필 브룬이 개발했습니다.
3: 이건 아크 테스트라는 건데요. 콘크리트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는 것과는 좀 다르죠. 오래 버틴다고 다 단단한 건 아니거든요. 내부의 균열을 얼마나 이겨내는지만 봅니다.
1: 연구팀은 미리 실험용 콘크리트에 금이 가도록 만든 다음 90일 동안 바닷물에 담가두었죠. 이제 콘크리트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과연 균열이 있는 콘크리트가 압력을 견디는 힘을 원래의 온전한 상태였을 때만큼 되찾았을까요?

0: 콘크리트가 부서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20분 이상. 신종 로마식 콘크리트가 첫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두 사람도 결과가 만족스럽다는데요.
1: 네, 확실히 나아지고 있어요. 콘크리트가 깨지기 전까지 압력을 버티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거든요. 원래 가지고 있던 힘에 비해 70에서 80

0: 95%까지 회복한 거니까 그 정도면 괜찮은 편이죠. 지금은 더 개선된 샘플을 개발 중인데 완성되면 아마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거라 확신합니다.
1: 고대 로마의 콘크리트는 이렇게 현대의 기술로 다시 태어났죠.
2: 이건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칼칠리아 메텔라에미오 콘크리트에서 나온 화산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복제품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로마의 기술을 재현한 셈인데요. 실험실에서 2000년 전 고대인의 지혜를 인공 화산재와 90일간의 인공적인 바닷물 수화작용이라는 현대 기술로 되살린 거예요.
1: 이제 고대 로마의 콘크리트 기술에 기반한 친환경 콘크리트가 등장할 날도 머지 않은 듯한데요. 콘크리트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미래라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죠. 하지만 앞으로는 콘크리트 이외의 건축 재료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해로운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건 물론 오히려 저장해주는 그런 재료가 필요하죠. 다행히 우리에게는 대자연이라는 최고의 스승이 있습니다. 눈과 마음을 열고 진정한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기만 하면 되죠. 고대의 지혜 또한 소중히 계승해야 합니다.

0: 승다머니씨
1: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승더머뉴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0: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6: 이게 왜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승더멀리시 포트메리움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8: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9: 부모님을 칭찬해 본 적 있어요?
10: 아니요.
11: 가기 힘들 것 같아.
12: 우리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 엄마 음식 엄청 맛있다라고 했다. 엄마가 배달 음식이라고 했다.
14: 아빠,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나 놀리냐? 용돈 필요하면 줄게.
12: 다양한 칭찬 상황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15: 엄마한테 드디어 처음으로 반응을 얻었어요.
16: 진심으로 대답해주셔서 기뻤습니다.
17: 아빠, 자전거 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0: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1: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2: 고충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예진의 힘이 될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0: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안녕하세요. 나는 레오입니다.
1: 첫째라서 그런지 책임감이 강하고
0: 숙제 더 해야지. 무슨 8분이야.
1: 선생님 말씀으로는 학교에서 태도도 좋다고 하고
0: 마태우는 풍수교육에 좋아하고
1: 평화를 이기지 못하는 열등감이 있어서
2: 얘 1등 했어?
0: 어. 나도!
2: 그치! 우리 마태우는 춤도 잘 추고
1: 진짜 말랑콩떡 진짜 말랑말랑하고 너무 이뻐요. 아, 그 잘하네.

0: 레오.
1: 레오, 마테오. 마테오. 올리비아. 조금만 기다려. 이따가 보자.
2: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샤롤드 공항에 14시간을 갑니다.
1: 아, 우리 마테오, 레오. 앉았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똑같네, 진짜.
3: 팔콕에도 조금만 갈아달라고 그래.
4: 갈아주는 게 뭐야?
3: 갈아달라고, 저렇게.
4: 아, 만지지 마.
3: 아유, 알았어.
4: 만지지 마.
0: 물건을 사려면 만져야 사지.
4: 아니야. 사고 만지는 거야. 아, 만지지 말라고.
3: 야, 야.
0: 하나.
1: 나 과일 좀 사갖고 가자, 이제. 아이, 추워.
0: 과일 사자. 과일 어디야? 박스에다가 가자.
4: 과일, 여기.
3: 이건 얼마니? 이 박스가.
5: 3kg.
3: 박스, 박스.
4: 다?
3: 어, 이거 다.
4: 너무 많아.
3: 아, 먹을 거야. 근데 왜 과일을 삼다가. 이렇게 봐, 상태 좀 보게.
4: 나 그냥 괜찮아, 다 똑같아.
3: 아이, 봐야 돼.
5: 두 사람.
3: 아, 스탑.
0: 아, 왜 이렇게 뭘 많이 사가? 이거 장사하려고 그래?
3: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할머니가 사줄게. 또 뭐 맛있는 거 뭐 먹을까?
0: 잠깐만. 잠깐만, 좀 내려놓고.
1: 뭐 더 살 거 없을까?
3: 당신 헬스한다며. 부시부시래. 헬스하는 사람이.
0: 자, 그자. 으쌰.
3: 어? 자, 목바이. 목바이 차정호. 가자. 가자. 어? 맛있는 거 뭐 먹을까? 시장이 끝나는 시간이 돼가지고.

0: 많이 빠졌나 봐. 너무 늦게 나왔나?
1: 뭐 파는 데가 없다.
0: 아니야, 저쪽에 있어.
1: 저쪽도 있다고? 잠깐만, 이거 좀 내리려고? 잠깐만, 내려놓고. 여기다 두고 와도 돼.
2: 안 돼!
3: 안 돼!
1: 여기다 두고 와도 돼.
2: 안 돼!
3: 안 돼!
2: 아, 프랑스!
3: 한국이야, 여기는 한국이 아니야.
1: 우리가 내가 잠깐 보고 있어.
2: 프랑스야! 프랑스야! 프랑스야!
0: 저거 여기는 프랑스가 돼서 도둑이 갖고 가.
1: 잠깐만 보고 있어, 그냥.
0: 또 다 서둘라. 야.
2: 안 돼.
1: 잠깐만 서 있어, 그러면.
0: 이거 할머니가 이렇게 들어줄게. 자, 점점 가볍지? 들을만 하지?

네.

0: 다 왔다.
1: 오케이. 정상까지 왜 다 왔네?
2: Bonjour.
3: Bonjour.
4: Bonjour.
2: Bonjour.
4: Ça va?
5: 마코네시 가면은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고 거기서 우리 마코를 낳고 지금까지 거기서 사시는 거라 그런 거 보면은 그 손길들이 다 느껴지잖아요.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길렀는지 오손도손 알콩달콩 참 재밌게 사는 가족이구나 정말 많이 배워요.
6: 선물 깨도
4: 깨도
6: 이거 깨도
4: 해서
7: 아 아티스트
1: 감사합니다
8: 브라보 브라보 안녕 감사합니다 아시 할머니 할아버지
1: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죠
8: 네
7: ça c'est du bel bonheur
6: et pour être
8: c'est happy sugar
4: thank you for
7: merci

0: 일어나서 찍어야 돼요, 물 닫아.
1: 아니 뭐 무슨 뭐 갈비 한 대든요 어떻게 해요?
0: 아 갈비는 고기가 지금 몇 개인데 갈비 드시 잡수고 싶어?
2: 응. 엄마. 엄마.
0: 이제 우리 레오랑 마테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돌을 같이 못했어요. 그래서 올리비아는 돌 할 때 꼭 보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를 쫄라서 우리 애기 돌 보려고 이제 이렇게 왔거든요. 아유, 내가 해준 한복 입으셨네.
3: Ça, je vais vous expliquer. Voilà. Donc, en Corée, pour un an, un enfant qui choisit son objet pour le devenir, pour comme il va devenir plus tard, pour savoir le futur.
4: Ouais. En France, on fait la formation après le bac.
3: D'accord.
5: OK.
3: Olivia.
5: Quoi?
0: Allez.
6: Tourne, tourne.
0: Allez.
1: 안 잡아.
0: 엘리코키.

0: 어제 봤었어? 볼 때?
1: 공?
0: 마태오는?
2: 마태오는 실.
0: 실자 공.
3: 우리 올리비아는 아기 돌 파티 하는 거를 같이 할 수 있어서 감격스럽고 눈물도 나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감정이.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잘 무럭무럭 커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0: 레오 안 일어나?
1: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나면 간지럼 태운다.
2: 혼자 일어날게.
0: 일어날 거야? 그래 그럼 기다려줄게. 우리 저기 농축하자.

0: 나는 명품 가면은 너가 마코를 사겨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마코를 보러 여기
1: 감시하러 왔잖아. 리오 마테오 할머니랑 아버지만 잘 듣고
2: 이따가 보자.
3: 맛있다.
0: 안녕.
4: 어머니 파이팅. 빨리 가. 가.
0: 파이팅. 할머니 할아버지 파이팅.
4: 에, 또 봐요. 조심해요.
0: 재밌게 놀아. 가자. 우리는 좀 신나게 잘 탑시다.
5: 왜 갑자기 그래?
0: 코끼리 소리가 나.
6: 코끼리.
0: 언니 봐.
6: 엄청 크지.

0: 나무를 어떻게 저렇게 코끼리를 만들었니?
1: 저게 나무 아니야? 저 쇠야.
0: 저 쇠야 나무야?
2: 몰라.
0: 우와,
1: 저 쇠덩어리잖아.
2: 아니, 엄청 크지?
0: 아니.
1: 와. 무섭게 생겼네.
2: 빨리 가자, 빨리.

0: 막 움직이네.
1: 눈, 눈.
0: 어?
1: 눈.
0: 어디가 눈이야?
1: 여기 눈.
0: 눈도 진짜 코끼리 같이 생겼네.
2: 뭐 어떻게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했을까?
0: 무섭다.
2: 무서워 이게?
0: 어. 할머니 자꾸 무서워.
1: 엄청 위험해. 조심해야 돼. 떨어질 수 있어. 조심해.
2: 할머니 할아버지 지킬 거야. 할아버지가 딱. 할머니 할아버지 지킬 거야. 할아버지가 딱.
1: 늙으잖아. 늙으잖아.
0: 야, 내가 늙어 보이니? 제일 싫은 소리가 그 소리야.
1: 할아버지 머리카락 없잖아.
3: 없잖아.
0: 야, 너는 안 늙는 줄 알아?
2: 너 머리카락 너 두고 볼 거야. 머리카락 너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0: 그 할아버지가 대머리면 너도 대머리가 돼. 이게 빠져요, 이게. 할아버지 머리 얼마나.

0: 많았는데. 할 말이 없지?
1: 할머니!
0: 할 말 없네. 왜? 너도 대표 될 수 있어. 레오랑 마테오는 잘 하고 있을까? 여기는 저희가 연애하던 시절에 자주 다니던 시내 골목길입니다. 깜백, 깜백.
2: 멋있어? 응. 마테오, 레오, 괜찮아요?
0: 할머니, 할아버지 말 잘 듣고 있을까?
2: 아, 많이 피워.
3: 누구야?
0: 레오야, 어디로 가야 돼? 레오야,
3: 나 여기로, 여기가 제일 좋은 거야. 아, 여기가 제일 좋아.
0: 레오야, 올라가자.
4: 올라가야지, 위에서부터 내려가야지 멋있잖아.
0: 그러니까.
3: 아니야, 여기가 더 보여, 여기도.
0: 여기가 좋은 자리야? 어. 그동안 사람들 일로 안 가고 절로 다 가.
3: 몰라는 거였어. 여기가 제일 좋잖아.
0: 엄마, 할머니는 올라간다. 올라가자. 야, 더 무섭다, 여기. 어, 여기 더 무섭네.
4: 뭐 무서워. 그거 튼튼해, 이거.
0: 같이 가.
4: 이거 참 멍청 자리인데, 여기가. 에이, 무섭다.
3: 어, 무서워.
0: 야, 니네 모자 좀 써라, 추워.
3: 어, 나 더. 마세요. 그만 맞으라고. 못 살겠네. 아유, 추워. 이거를 돈을 주고 타다니.
2: 아, 있어.
0: 있어?
2: 응.
0: 어디야?
2: 여기. 아바나.
0: 오. 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2: 아바나지 아바나. 여보, 이거 때문에.
0: 어? 여보, 이거 때문에? 그래서 뭐 후회하는 거야? 어? 빨리 말해봐. 어?
2: 이거 때문에.
0: 이거 때문에 뭐 원망해줘. 이거 덕분이지.
2: 아이고. 어? c'est une autre église que celle-ci. Tu en vas aller là-bas. L'église, c'est l'autre. 여기.
0: 아따. 오빠, 여기 기억나죠? 여기 앞에서 만났지? 나 많이 기다렸어?
2: 하나님 때문에.
0: 하나님 때문에? 뭐야, 진짜.

0: 근데 그건 못 맞춰서 차키는 이쪽에 들어가는 거야.
1: 할머니, 할머니 여기 있으면 되는 거야?
0: 저기 나가는데.
1: 할아버지 말 잘 듣고. 어? 아유.
2: 너 어떤 거 탈 건데?

0: 가만히 있어봐. 하루 더 태워줄게. 가만히 있어봐. 네가 떠나지만 안 가만히 있으면 돼.
1: 뭐지?
2: 왜 했어?
0: 한 번만. 됐지.
1: 오케이, une petite exception.
0: Merci.
1: 네.
0: 갔다, 마태가 찾다. 봐봐, 되잖아.
2: 기다려.
0: 할머니는 왜 안 탄대?
2: 무서워서.
0: 무서워서?
2: 어.
0: 근데 뭐가 무서워?
2: 몰라.
0: 마태가 재밌어? 재밌었어. 뭐가 재밌었어? 뭐 왔다 갔다도 안 했는데? 이제 끝난 거야?
2: 아직 두 개 있어. 저 두 개 있어. 누가 할래?
3: 아유, 징그러워. 이런 걸 타니.
0: 아유, 이것도 없어.
3: 마태요, 이걸 타니까 좋아? 그럼 노래 한번 불러봐, 좋으면. 춤만 춰봐. 어허.
0: 얘 키가 작아서 못하는 건데 내가 웃겼어.
3: 잘해.
4: 뭐고? 네 범어스 좀 알아? Est-ce que tu fais bien 1m35?
2: 네, je fais pas 1m35. Il l'a fait tout à l'heure.
4: Oui, bah, je suis désolée, mais normalement, c'est pas possible.
2: 못한대.
3: 어?
2: 못한대.
3: 아니, 아까 탔다고 얘기, 울어, 얘, 안 돼.
2: 이기했어.
3: 아, 니가 잘 얘기해야지.
2: 이기했어, 마태오.
3: 안 돼, 타게 해줘. 그냥 무슨 얘기해봐.
0: 조금 전에 탔었는데, 한 번만 태워주세요.
3: 가만히 있어, 너는 말을 못해, 할아버지.
2: 한다고.
3: 어, 줘봐.

0: 좀 말 좀 해. 네가 할 줄 아니까.
1: 얘기했다고.
0: 아니 얘가 아까 탔다고 얘기한
1: 거. 얘기했다고.
0: 아까 이거 탔어요.
1: 이렇게 얘기했다고.
0: 어떻게 얘기해봐. 한 번만 해봐. 어떻게 얘기했는지 할머니한테 숙련해봐.
2: 아까 그 남자 집은 있어야 되는데.
0: 아니 남자도 있었구나.
1: 못 튼다고.
0: 아까 남자 직원이 태워줬다고 얘기해봐. 아까 탔다고 얘기해.

0: Mais oh, oh, tu peux pas, c'est la règle, tu peux pas dire ça.
1: Mathéo, t'as vu ça?
0: Derrière ou devant? Mais toi qui décide cette fois-ci, toi.
2: Mais je crois qu'on est allé derrière.
3: 얼마나 저게 타고 싶겠어, 제, 제 타는데. 무서운 거 엄청 좋아하잖아, 제가. 밥을 안 먹으니까 키가 안 크니까 저러잖아.
1: 밥을 안 먹어서?
3: 네. 둘이 간다, 아기 데리고.
1: 마테오, 사진. 오케이. 아이고, 이게 뭐라고 이걸.
3: 나.
0: 마트 어디 갔지?
3: 어?
0: 아, 잠깐, 이렇게 가는 거야.
3: 어? 바닷속으로 들어갔네? 우와.
0: 오는 것도 재밌다.
3: 어, 재밌어.
1: 마테오, 이게 훨씬 재밌어. 물 같은 게 지하에 뭐 있어, 그 안에?
2: 물고기.
1: 어, 물고기 있어, 지하에? 어, 가자.
2: 가자.
1: 이게 다 탄 거야, 이제 이거? 어. 다 끝난 거야?

0: 아빠.
1: 응.
2: 갔다 올게요.
0: 뭐 갔다 와.
2: 너무 늦게 오지 말고.
1: 늦게 올게.
2: 아.
1: 저녁에 올게. 새벽에 올게. 애호 마태오. 할머니 말 잘 듣고 할아버지 말도 잘 듣고 사이좋게 놀고 병원 잘 갔다 와 엄마.
3: 바이바이.
1: 어?
2: 잘 갔다 와. 안녕. 이거 붙이고 기저귀 좀 타자.
0: 잠깐만, 잠깐만 누워 있어.
2: 이거 봐봐.
0: 잠깐만 누워 있어.
2: 이거 뭐야? 이거 뭐야?
0: 응?
2: 이거를 또 붙여야 주사를 맞으러 가지요. 예방 접종요.
0: 붙여라.
2: 기저귀
0: 잡아. 누가 잡아?
2: 누구야? 아프지 않게 우리에게 주사 맞게 해주세요. 슉, 슉, 슉, 슉. 안녕하세요. 다 있다. 레오야, 마태오, 빨리 먹어. 애기 병원 약속되어 있어서 가야 돼. 늦으면 안 된다. 어? 가자. 잠바 입어. 가자, 우리 애기. 가자. 우후. 여보야, 어떡해요?

0: 어디 어디야? 응? 침대 눕네. 올리비아 침대 눕네.
1: 자, 이렇게 이렇게.
0: 눈치챘어. 눈치챘어.
2: 진짜 퍼시.

아, 까꿍! 까꿍!

0: 아이고.
1: 안 좋아. 우리 배가 주사 맞아서 슬펐어.
2: 슬펐어. 오리비아 아파서.
3: 카드로 내야 되는데?
2: 아니,
1: 하면 안
2: 내면 안 되는데.
3: 어?
2: 아, 아니,
4: 아니,

0: 고생하셨습니다. 무슨 냄새야? 엄마 왔어요.
1: 하러 왔어.
0: 이거 무슨 냄새야?
1: 된장찌개. 과자 몰래?
2: 이거
0: 맛있다 엄마. 맛있어?
1: 응.
0: 맛있나? 맛있다.
1: 간은 어때?
3: 딱 맞아.
0: 맞아? 응. 자꾸 하려고 그래. 애기만 보는 것도 힘든데. 나도 먹으라고.
2: 여보, 오세요.
0: 응, 엄마 빨리 와.
3: 푸짐하겠다.
4: 할머니가 이거 다 했어?
0: 응, 할머니가 다 했어.
4: 많이 먹고 싶지
5: 맛있어. 이만 해야 이 컴퓨터 땅 퍼 퀴즈네.
1: 몇 분으로 했어?
6: 세 시간. 오.
5: 두 방울 인수와 방울 인수 하나.
2: 두 방울 인수와 방울 인수 하나.
5: 가끔. 코미디래.
0: 그렇게 맛있어?
6: 맛있다.
0: 맛있어? 내가 할머니가 요리 잘해? 엄마가 요리 잘해?
6: 응. 할머니.
5: 오. 할머니. 오. 어때요?
4: 할머니.
5: 뭐라고?
4: 할머니.
0: 아빠는 맨날 먹네, 엄마 밥.
7: 그럼.
0: 부러워요.
7: 차라리 누구 잘 먹지. 아빠는 맛있게 먹고 가네. 엄마 솜씨가 최고야.
0: 최고지.

0: 엄마 아빠가 와줘서 너무 나는 즐거웠고 감사했고 좋은 시간을 보냈네. 덕분에 엄마가 가고 나서가 걱정이네. 그리워가지고. 나도 또 가면은 그리워. 엄마는 올리비아가 눈에 엄청 계속 보고 싶을 것 같아. 지금 너무 이뻐가지고 올리비아가. 그리고 또 애기가 확확 크잖아. 그게 너무 아깝지. 그 시간들이 못 보는 게, 그치? 다음에 볼 때는 또 수컷 있을 거니까.
1: 그냥 옆에서 소소하게 사랑하는 게 보면 나이 들어서 그게 행복인데.
0: 알지?
1: 엄마 그렇게 못 살아서.
2: Je vais travailler dur pour aller en courir, pour encore qu'elle ne s'inquiète pas, qu'après elle peut venir quand elle veut.
0: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서 비행기표 사서 나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1: 그런 게 마코한테 내가 고마운 게, 마코가 프랑스 여자 얻었으면 그런 고생 안할 텐데, 한국 여자 얻어서 살아서 맨날 비행기표 대고 맨날 보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마코한테. 이해해줘서.
2: 어머니, 울지 마.
1: 마코 고마워. 우리 하나가 마코 하나만 보고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는 마코가 하나 부족한 거 있어도 이해해주고 많이 사랑해주고 마코 건강하고.
2: 감사합니다.
1: 마코 고마워.
2: 감사합니다.
3: 그래, 고마워.
2: 네.
3: 나도 눈물 나올라 그래.
0: 우리 아빠가 T에서 F로 변해가지고. 맨날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이래.
2: 김치 매워? 이거 매워? 김치 매워? 김치 매워? 이거 매워?
0: 고춧가루가 매워.
1: 사랑하는 하나야, 너무 빨리 시간이 흘러서 화살처럼 흐른다 생각하는구나. 그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아이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참 기쁘고 좋았다. 사랑하는 우리 레오, 마테오, 올리비아, 나의 분신들 잘 있어.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억하고, 이제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잘 있어. 엄마, 아빠 간다.

0: 먹나봐.
1: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또 물어. 어, 잘하네.
0: 엠지
1: 커플입니다. 엄마 잘 가.
0: 하모니카.
2: 편지를 썼어. 아유. 고마워. 엄마 날 잘 듣고.
3: 할머니, 할아버지, 오한소 감사합니다. 다시 오세요. 비행기 잘 타요.
4: 상담만 받아도 28,000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무료.
5: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6: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5: 아, 이래도 되나?
7: 준비할게요.
5: 예.
7: AIA 생명.
5: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8: 이동하실게요.
5: 네.
7: AIA 생명.
5: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9: 다시 들어간다.
7: AIA 생명.
5: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0: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4: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5: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6: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5: 아, 이래도 되나?
8: 준비할게요.
5: 예.
7: AIA 생명.
5: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8: 준비할게요.
5: 예.
7: AIA 생명.
5: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9: 다시 들어간다.
7: AIA 생명.
5: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9: 하!
5: 수고하셨습니다.
9: 감사합니다.
5: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4: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10: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1: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가족이란 소중하죠.
8: 힘들 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11: 이게 부모 마음인가? 이렇게 핑크색 안무
12: 시원하게 했다 그러지?
11: 아니 안 예뻐 이렇게까지
13: 나쁘면 예쁘긴 뭐 죽겠다
14: 사랑해
15: 여러분들 사랑해
16: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11: 아, 박혀줘야 되나?
17: 마음에 들어요 어머니? 닮았네
18: 부모님을 칭찬해 본 적 있어요?
19: 아니요.
20: 가기 힘들 것 같아.
21: 우리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 엄마 음식 엄청 맛있다라고 했다. 엄마가 배달 음식이라고 했다.
23: 아빠,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나 놀리냐? 용돈 필요하면 줄게.
21: 다양한 칭찬 상황을 연습 좀 해보도록 합시다.
24: 엄마한테 드디어 처음으로 반응을 얻었어요.
25: 진심으로 대답해주셔서 기뻤습니다.
26: 아빠, 자전거 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1: 걱정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예진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2: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메이킨!
1: 먹을 땐 먹고
2: 비울 땐 비워야
3: 하루가 편하다.
2: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4: 부드럽고 빠르게
3: 오늘 밤 메이킨
2: 유쾌
4: 상쾌
3: 통쾌
2: 아침이 달라집니다.
1: 변비 해결 메이킨.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아, 진짜 설국이네, 설국.
7: 다시 만난 일본.
6: 너무 귀여워.
7: 더욱 다채롭게.
8: 오, 느낌 있어.
7: 사계절 자연의 정취를 느끼고.
6: 와, 물 색깔. 야, 이제 실화예요? 와, 현실감이 없다, 진짜. 와!
7: 더욱 열정적으로 두드려본.
9: 일본 사람 아니고는 잘 안 되는 자세입니다.
7: 미식의 세계.
6: 우와! 신봤다!
10: 우와! 여기까지 꽉 차 있어요, 된장이.
7: 진정한 일본의 소도시를 맛보는 시간이죠.
10: 그냥 피자가 아닙니다. 소스가 미소입니다.
6: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7: 다시 보니 반갑죠? 모두 준비됐나요? 이제 같이 떠나볼까요?

0: 벚꽃 보러 왔다가
1: 나무가 다 눈을 뒤집어 써가지고 설산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네요.
0: 설산을 걷습니다.
1: 이 정도로 눈밭일 줄 몰랐어.
2: 지금 저 위에서 이 동네 분들이 운전하러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0: 겨울이 긴 나가노의 향토 음식 오야끼도 만들어 봅니다.
3: 고야떼 고시나가라.
0: 온기를 나누는 사이
1: 아 이렇게 되는구나. 나로노 와 진짜 맛있다. 다릅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어머 와
0: 어느새 다가온 봄 그 봄 맞으러 갑니다. 화려하지 않아서 더 진하게 기억되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소도시를 찾는 이유 중 하나일 텐데요. 저 이지연과 함께 떠나는 일본 소도시 기행 그 첫 여정은 섬나라 일본에서 드물게 바다와 접하지 않은 지역 나가노입니다. 우리에게 나가노는 나가노 동계올림픽으로 기억되는 곳이죠. 일본의 가장 큰 섬, 혼슈의 중앙부에 자리 잡은 나가노현. 일본 알프스라 불리는 세계의 산맥을 품고 있는데 사방이 3,000m급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일본의 지붕으로 일컬어집니다. 분지에 자리 잡은 현의 심장부, 나가노시. 인근의 산과 고원은 스키와 단풍, 하이킹으로 유명해 사계절 내내 여행객들이 찾는 곳이죠. 한국에서 직항은 없지만 도쿄에서 접근성이 좋은데요. 고속철도 신칸센을 타고 1시간 20분이면 도착합니다.
1: 아, 너무 예쁘다.
0: 때마침 거리에는 홍매가 활짝 웃으며 마중 나와 있습니다.
1: 봄이 왔네. 아, 너무 예쁘다.
0: 그런데 이 예쁜 봄이 늑장을 부리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저 높은 산까지는 올라가지 못했는지 겨울눈이 머물고 있네요. 그 풍경이 궁금해져서 본격적으로 봄을 만나기 전 먼저 산을 오릅니다. 얼마 가지 않아 주변 풍경이 확 달라졌는데요. 계절이 바뀐 것 같지요?
4: 이게 지금 일본 아래쪽에는 벚꽃 핑크색 벚꽃 꽃무머리가 맺혔는데 여기는 아직도 눈이 소복하네요.
0: 여기선 벗어놓은 겨울옷을 다시 챙겨 입어야겠습니다. 스키와 스노보드 명소로 알려진 기타시가 고원. 그중 류오산에 있는 스키장은 스키를 타지 않는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인데요.
1: 우와! 지금 이걸 타고 올라가야 돼요. 로프웨이까지.
0: 요런 특급 서비스 때문 곤돌라를 타는 승강장까지 이 특수 제작한 셔틀버스를 타고 가지요.
1: 간다! 어머나 세상에 또 이런 것도 처음 타보네. 이거 제설차 아니야?
0: 액티비티가 따로 없습니다. 스키 대신 2차 타고 여기저기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난 분명히 벚꽃 본다고 왔는데. 와, 근데 신난다. 오! 여긴 아직도 설국입니다. 세상에. 스미마세, 아노 이츠마데 유키 데스카, 고코? 와, 민나 스베레루 때 유코토 데스네. 아, 우에와. 와, 스고이 데스네.
0: 류오산의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한 번에 무려 166명이 탑승할 수 있는 거대 곤돌라를 타고 약 1000m 고도를 단숨에 이동하는데요.
1: 이 산이 너무 예쁘죠. 나무가 다 눈을 뒤집어 써가지고 설산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네요. 너무 예쁘다.
0: 오르면서 담는 풍경이 또 예술입니다. 마치 시간을 잠시 멈춰 세운 듯 현실을 잊게 하는 풍경. 잠시 상고대와 눈이 그린 새하얀 세상에 푹 빠져봅니다. 그때 뒤늦게 들은 소식 하나. 여우 흔적이라도 찾아볼까요?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숨바꼭질 그만하고 한 번만 나와줄래? 여우가 산다고 하니 더 신비롭게 다가오는데요. 해발고도 1770m의 류호산 정상 부근. 이곳에 숨겨진 또 다른 비경을 찾아갑니다.
5: 텔레비.
1: 하이.
5: 유메진.
1: 네, 유메진. 가무시레나이. 아시오. 하이.
6: 뵙겠습니다.
1: 아,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6: 또
1: 다시 만나요.
6: 다시 만나요.
1: 맞다 이 마셔 어때? 다시 만나요. 야, 화이팅. 야.
0: 와. 그런데
1: 나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온 것 같아. 이 정도로 눈밭일 줄 몰랐어. 세상에 이게 3월 말에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저 나무 봐요.
0: 고생하는 두 다리에게 미안하지만 두 눈은 제대로 호강하네요. 눈꽃 피는 겨울왕국. 추위마저 낭만이 됩니다. 촉촉한 감성에 젖어드니 자연스레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난 눈밭. 아, 여기서 러브레터 쓰고 싶죠?
1: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오겐키 데스까? 러브레터. 아타시와 겐키 데스.
0: 돌아오지 않는 인사말. 그곳의 순백의 첫사랑처럼 순수하고 아련한 풍경을 뒤로하고 제가 향한 오늘의 목적지.
1: 여기가 소라 테라스라고 소라가 하늘이거든요. 하늘 정원 테라스인데요. 정말 하늘 위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름이 지금 저기 걸려 있거든요. 나 잘 엉덩이로 내려가야 되나?
0: 기타시가 고원의 대표 관광지인 류오산의 하늘정원 소라테라스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 위에 선 느낌. 웅장한 능선을 따라 눈부신 설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원래 이곳은 구름바다, 운해로 유명한데요. 저는 오히려 이 설경이 더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제가 좋다 하니 바로 날씨가 심술을 부리네요.
1: 아니, 지금 2분도 안 서 있었는데 갑자기. 아니, 제가 지금 여기 도착해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다 보였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찍은 건데 갑자기 구름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금방 지나가겠죠?
0: 그렇게 한참을 구름 커튼이 거치길 기다리다 결국 포기하고 커피 한잔 하러 갑니다. 사실 여기가 뷰 맛집 카페거든요. 커피를 즐기며 멋진 풍광을 마주하고 있자니 절로 시인이 됩니다.
7: 떠올랐어요. 여기가 소라 테라스 하늘이니까 유키노 소라 고코로 다케 하루 크루노카나. 겨울의 하늘 마음만은 봄이네. 오는 거겠지?
0: 기타시가 고원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야마노우치 마을. 같은 나가노 북부 산악지대지만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여기가 바로 지코쿠다니 지옥 계곡인데요. 이름도 무시무시한

0: 원숭이들의 천국이라는 이곳. 그래서 나가노의 인기 관광지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왠지 더 기대되네요.
1: 아, 유황 냄새. 물이 이게 뿌옇잖아요. 물이 달라요. 이게 온천물인 거지. 유황 온천물. 어, 원숭이 좋겠다. 우와, 저기는 막 난리 났어, 지금. 저게 막 뿜는 건가? 오, 너무 신기하다. 우와, 저기 밑에서 보면 그 뭐죠? 밭통에서 수증기 나오는 것처럼. 우와.
0: 계곡 주변으로 진동하는 유황 냄새와 땅 속에서 끓어오르는 뜨거운 증기. 이 모습 때문에 지옥 계곡이라 불린다죠.
1: 너무 귀여워.
0: 지옥 계곡을 건너자 원숭이들의 노천탕이 나타납니다. 보이세요? 원숭이들 온천 욕하는 거. 쌀쌀한 계곡 날씨에 온천을 찾은 원숭이들이 제법 많은데요. 온천욕 즐기는 원숭이들을 보니 새삼 여기 원숭이 팔자가 상팔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탕 속의 여유로운 원숭이들과는 달리 밖에서는 촬영 열기가 뜨겁습니다. 파파라치처럼 다들 진을 치고 사진을 찍는데 자리 다툼도 치열해요.
2: 자리 잡기 힘드네요.
1: 네, 경쟁이 대단한데 비킬 듯이 안 비켜주시는데 뚫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0: 마침 틈이 보여서 잽싸게 침투합니다. 성공적으로 명당 차지. 아이고, 그런데 탕 안에서도 자리 싸움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바로 무리의 대장이 사태를 수습하지요. 재밌는 건 원숭이의 서열이 높을수록 입욕 시간이 길다고 합니다.
1: 내가 봐도 30분 이상은 당근 얼굴에 얼굴이 빠지겠어. 이 오빠는 오늘 온천 제대로 즐기시는데? 폭탄! 어우, 느낌 있어.
0: 이곳에서 온천욕을 하는 원숭이는 일본 고유종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원숭이들이 추위에 상당히 약한 편인데 이 일본 원숭이들은 온천 덕에 혹한에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사람을 제외한 영장류 중 가장 북쪽에 서식할 수 있게 됐죠.
1: 지금 저 위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동네 분들이 온천하러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0: 그런데 어쩜 이렇게 사람이랑 비슷할까요? 뜨끈한 탕 좋아하는 아빠랑 싫어서 도망가는 아이. 우리 목욕탕에 가면 많이 보는 풍경이죠. 온천욕을 자주 해서 그런지 다들 뽀송뽀송합니다.
1: 우리 사람이 저 정도로 젖으면 물 밖으로 나오면 엄청 춥잖아요. 근데 원숭이들은 털도 있고 이 모공 있는데 기름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춥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밖에 나와서 움직이는 게 막 추워서 막 몸을 떤다거나 물을 턴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니는 것 같아요.
0: 공원 관리사는 하루에 한두 차례 온천에 모여든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는데요. 원숭이가 먹이를 먹는 동안에 원숭이들의 건강 상태도 확인합니다. 사육이 아닌 관리와 보호를 위해 먹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거라고 하네요.
2: 厳密には 野生というには難しいんですけど、ただ自由に人間がその行動を制限することなく、餌が食べたい時はするんですけど、ない時はもう山の方で。
1: 食べ物を食べに行ってここでやってこない。ああ、そうですか。冬になったらここに集まるように。そうですね。多様な色ので、ここに来て食べる時間が長くなる。なるほど。
0: 계곡주변에 200마리 이상의 원숭이가 무리를 지어 서식하는데요. 겨울에는 먹잇감이 없어서 산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먹이도 먹고 온천욕도 하고 정말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지요. 사실 여기가

0: 좀 추워서 온천하는 원숭이가 너무 부러웠거든요. 대신 요걸로 몸을 좀 녹여봤습니다.
1: 뭔가 했더니 이게 마시멜로우인데 이걸 여기다가 올리면 이게 싹 녹으면서 원숭이가 금방 녹는데. 어머 어머 어머 귀여워. 아, 이 원숭이 녹아내린다. 너무 귀엽다. 얘는 거의 지금 완전히 담궜어요. 아 귀여워. 라떼 그래도 맛은 봐야죠. 원숭이 내가 최대한 원숭이랑 뽀뽀
0: 최대한 원숭이를 피해서 조심조심 한 입.
1: 녹아내린다. 너무 따뜻해요. 미안해서 입을 못 대겠네. 나 쳐다보지 마. 얘도 녹아내리고 저도 녹아내리고.
0: 따뜻하고 달콤한 시간. 이 맛에 여기로 오나 봅니다. 한겨울 막 눈 쌓이면 다시 와보고 싶네요. 얘들아 우리 겨울에 다시 보자. 일본 알프스 산맥과 주변 산지 사이에 안겨있는 도시 나가노.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웅장한 자연이 공존하는 곳이죠. 그 중심에 천년 사찰 젠코지가 있습니다. 종파를 초월한 포용송으로 일본 전역의 사람들을 불러모으자 길이 생기고 마을이 만들어진 건데요. 이렇게 이름난 사찰 앞엔 맛집도 많은 법. 옛날 참배객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1: 자, 지금부터 오야끼라는 나가노의 향토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특별히 좀 배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0: 밀가루나 메밀가루 반죽 안에 소를 채워놓고 빚는데요. 우리네 만두랑 비슷합니다.
2: 소ですね.
3: 아, 餃子の皮ぐらい.
2: 薄く. 親指の中でちょっとこう時計回りにこう本当はこうやってやってもいいんだけど。あ、上手上手。あ、
1: 일본 음식이 저랑 맞아요.
2: ありますよね.
1: 만두 만든 적 있냐고.
2: 上手上手.
1: 저희 집안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손 쓰는 게 좋대. 그래서 만두를 엄청 빚거든요.
3: 그러고도 고야떼 이마카라 됐으네.
2: 혹시 아니시더라네. 그걸 押さえてもいいですか?
3: 아, 하이, 하이. 자, 고스레바.
2: すごい. うまい.
3: 고.
0: 팥소가 엄청난데 과연 제가 잘 빚을 수 있을까요?
1: どんどんどんどん 薄くなるっていう 感じが します.
2: 熱くなっちゃうから。そうですね。うん。あ、すごい上手。うまい、うまい。本当にほらもう縮んじゃってる。もうつむまちゃった。本当すごい。あ、すごい。すごい。됐다。すごい、すごい。そうそう、こんな感じでね。あ、되게
1: 조심조심해야돼요. 말랑말랑해가지고. 그래?
2: 아이네, うまい、うまい。
0: 저의 첫 오야끼 어때요? 잘 만들어졌죠?
3: 자,
1: 뭘 해도 잘할 것 같다고. 손을 너무 잘 쓴다고.
0: 타노시. 자, 이번에는 나가노의 겨울 채소를 속재료로 씁니다.
1: 아, 이거는요. 완전히 우리 시래기. 시래기 그냥 기본으로 그러니까 왜 된장으로 무치기 전. 네, 지금 시래기 삶아서 나물 준비해 놓은 향이 나요.
3: 전부 하이레마스카. 와, 이만큼 들어가요. 거기 만두 소 왕창 들어간 것처럼. 아이. 나이저볼까나. 내기르 내기르 내기르.
0: 두 번째 오야끼 만들기 도전.
3: 자, 간바로. 오스 오스.
2: 오스 오스.
0: 아, 내용물이 엄청납니다.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지금부터 손기술 들어갑니다.
3: 아, 들어간다. 고야떼.
2: 아, 맞아.
3: 됐다.
0: 이번에도

0: 이야, 이번에는 나물 오야끼입니다.
1: 제 화려한 손기술에 연신 감탄하던 가게 사장님. 이대로 저 여기 취직하나요? 손으로 빚은 오야끼는 지역이나 개인 취향에 따라 굽거나 쪄서 먹는데 전통적인 방식은 화덕에 구워서 먹는 거라고 합니다. 옛 농가의 화로에 굽던 그 감성을 그대로 살렸는데요.
2: 아, 이렇게 되는구나. 나루오도.
1: 그렇게 나가노 고향의 맛 오야끼가 완성됩니다. 영화에서 본 옛날 일본집 분위기 그대로. 아, 감성 돋죠?
2: 이쪽이 빨개졌어 지금. 그러니까 저 지금 이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여기만 지금 뜨거워. 이렇게 하고 있을까?
3: 真夏は、この部屋が40度。
2: 우와, 스고이. 야, 여름에는 40도 되겠어요. 지금도 이게 고노헨다케 쓰고 야지 됐어요. 이마
3: 왔듯이. 그런데 뭐네, やっぱり 이론이네. 이론이 관
1: 우리가 온돌방의 따뜻함을 기억하듯 일본 사람들에게는 화로의 추억이 있나 봅니다. 그 온기가 그리울 때 사람들은 이곳을 찾습니다. 모녀의 첫 여행을 기념하며 먹는다는 오야끼. 모녀가 앞으로 두고두고 함께 나눌 추억의 맛이 생겼네요.
2: 근데 주말이 되면 이게 어쨌거나 굽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빨리 땡길 수가 없으니까 쫙 줄을 쓴대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쌓아놓을 수도 없고 옆에 앉아서 계속 만드신대요. 그리고 굽는 걸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려서 사가지고 가고 사가지고 가고.
1: 평일이라 이렇게 여유롭게 오야끼를 즐깁니다. 오야끼는 철판에서 초벌로 구운 다음에 숯불에 쬐서 골고루 속까지 익힙니다.
2: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와타시노 사쿠인. 소데스네. 아즈키.
1: 노릇노릇 요 녀석들 참 먹음직스럽지요.
2: 이다다키마스.
1: 바삭한 겉면을 한입 베어물자 속을 가득 채운 절임 채소가 씹을수록 깊은 맛을 냅니다.
2: 오이시. 안에 이렇게 나물이 들어가 있는데 아 지금 연기가 폴폴 나고 있어요. 너무 따뜻해. 이데스네. 너무 맛있다. 약간 간이 잘 돼 있어서 짭짤한 맛도 나고요. 딱 나물, 맛있는 나물 맛에 구운 이 밀가루, 그러니까 만두피를 구운 것 같은 맛. 굉장히 맛있어요. 오.
1: 그렇다면 오. 팥소를 넣은 오야끼는 어떨까요?
3: 많이 아마크 시테 나이.
2: 하이.
3: 조금 시오미 오히가시타.
2: 아.
3: 그러니까 すごい これ 인기 아닙니까? これを食べていただくと、はい。あ、小豆ってこういう味だった。うんうん。あまりにも今甘くしすぎちゃう。
1: 자, 정말 그런지 한번 먹어볼까요? 아저씨 말 사실입니다.
2: 너무 맛있어. 저는 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절대 안 달아. 근데 너무 맛있어. 약간 달고 약간 짭짤하고. 와 진짜 맛있다. 다릅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엄청 들어가 있네.
1: 너무 달지 않아서 질리지 않는 맛 아시죠?
2: そうですね.
1: 주인 아저씨도 주당 같으신데요.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과 온기가 전해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마음까지 푸근하게 감싸주는 둥글고 따뜻한 오야끼. 그래서 더 오래 남는 맛입니다.

0: 저는 나가노를 떠나 현해의 중부에 자리한 성곽도시 마스모토로 향합니다. 해발고도 600m, 고지대의 분지형 도시 마스모토. 16세기 후반 마스모토 성이 세워지면서 발전한 도시로 이후 교통 요충지이자 상업 중심지로 번창했는데요. 지금은 여행자들에게 일본 북알프스의 관문으로 더 잘 알려진 곳입니다. 시내 어딜 가도 배경에 설산이 걸려 있어 눈이 시원한데요. 그런데 도심에 설산과 대비되는 건축물이 있으니 바로 까마귀성, 마스모토 성입니다. 외벽을 오칠한 검은색 성. 왠지 쉽게 함락되지 않을 것 같은 카리스마가 느껴지죠. 하지만 봄이 되면 성 주변이 상춘객들에게 점령당하는 벚꽃 명소. 약 300그루의 연분홍빛 왕벚나무가 꽃길을 열어준답니다. 벚꽃만 보면 너무 설레서 노래 바로 나오죠. 봄, 봄, 봄, 봄, 봄이 왔어요.
1: 참 희한하게 때 되면 꽃이 펴요. 봄이 왔다는 사인인 거지. 얘도 지금 엄청 준비하고 있네. 힘내라. 와, 진짜 엄청 맺혔대. 야, 이거 꽃 피면 진짜 난리 나겠는데요. 와, 얘는 이제, 우와, 이거는 진짜 완전 매실이다. 아니, 그 뭐라 그러지? 매화. 우와, 이건 너무 예쁘네. 어머, 어머, 어머. 와, 난 이거 작품 내야 돼. 그냥 찍으면 작품.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하나 건졌네. 이제 앞으로 계속 이 핑크빛 물든, 와, 이거 완전 부동색이네. 여기도 막 팡팡 터졌네. 야, 이래서 팝콘 터진 것 같다고 얘기하는구나.
0: 이걸 보고 어떻게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있냐고요. 이 봄을 사진으로 고이고이 남겨야겠죠. 저는 3월에 미리 봄을 만났는데요. 그 연분홍빛 설렘이 여전히 제 가슴속에 지지 않고 피어 있습니다. 검은색의 마스모토 성과 함께 이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 이 물입니다. 물이 깨끗하고 맛있기로 소문난 마스모토. 시내에만 20개 넘는 공용 우물이 있어 우물 투어를 즐길 수 있지요.
1: 아, 이건가? 어머, 이건가 봐요. 컵이 있어. 여기는 컵이 준비되어 있네. 아오이노 이도. 명수래요, 명수. 여기는 컵도 있어서. 지나가다가 사람, 여기는 생수를 사먹는 사람이 없겠는데, 이 동네는. 굳이. 와, 이게 어디서 오는 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요? 아, 가져갈까봐.
0: 일본 환경부가 선정한 명수라 기대를 했는데요. 물맛이
1: 소믈리에가 아닌 이상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물은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시원합니다. 여기 물이 물 온도가 낮고 물 온도의 변화가 잘 없어서 수질이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대요. 뭐 온도가 물이 이제 온도 그 기온 때문에 막 올라간다거나 내려가면 뭐 이끼도 끼고 막 이렇게 약간 머무르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거의 1년 내내 저온으로 계속 이제 깨끗하게 흐르니까 물이 맑고 깨끗하게 맛있게 유지가 된다고 하네요. 여긴 것 같지? 감사합니다.
0: 그런데 제가 물 먹고 가길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네요. 우물에 자리가 나자 한 소녀가 물 한 컵을 떠갑니다. 여기 사람들은 우물을 마치 야외 정수기처럼 사용하더라고요.
1: 이제 이 글씨만 보면 눈이 커져. 이도, 우물. 우물 정자를 눌러주세요 할 때 우물.
0: 에도 시대에 말을 키우던 마을에서 주민들이 협력해 용천수를 우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지역 주민들이 깨끗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있는데요.
1: 아, 그냥 진짜 퓨어. 그 무취, 무색, 무맛. 그러니까 정말 물.
0: 화창한 봄날 아주 그냥 물배 가득 채우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1: 좋은 것 같은데?
0: 봄을 찾기 하듯 도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우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동네에선 정말 흔한 풍경. 그야말로 물 귀한 줄 모르고 사는 게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2: 이모, 우리 연인 가족이다.
1: 하이, 하이. 수고됐어요네. 보통도 와인이지.
2: 오차 논다리 とか.
1: 소원했으네.
2: 오차 논다리.
1: 오리오리 시다리.
2: 오리오리 시다리.
1: 하이, 하이.
2: 아토리오만이 나쁘나짜.
1: 야, 고노, 아노, 마츠모토노, 아노, 순대루 카다다치 때. 미즈오 카우 히츠요가 나이 됐어요네.
2: 야, 데오. 미즈오 히츠요와.
1: 하이.
0: 마츠모토 우물은 1년 내내 수량이 풍부한 것이 특징. 계절이 바뀌어도 우물이 넘치거나 마르는 일이 없다지요. 주민들에게는 부족할 것도 없는 일상이 되고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한 체험을 선물합니다.
1: 근데 지형적으로 물맛이 좋고 물이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이 아래 동네가 아무리 이렇게 따뜻해져도 위에 저 지금 눈 맺혀 있는 설산에서부터 물줄기가 내려올 테니까 그게 모이면 진짜 걸러지고 걸러진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여기서 받아먹을 수 있었지 않을까요?
0: 설산서부터 이어진 마츠모토 우물은 자연과 시간이 빚은 결정체. 그 역사는 수백 년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 또 받아서 가시네.
0: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 겐치의 우물은 에도 시대 학자인 가와베 겐치의 집에 있던 우물로 과거 경비를 세워 관리했던 마츠모토의 대표 우물입니다.
1: 그 물이 부드럽다는 말을 몇 번 먹어보니까 대충 알 것 같아요. 이 물이 한 12도에서 13도 정도 된대요, 늘.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수박도 담그고, 토마토도 담그고, 천연 냉장고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0: 정말 배부르게 물 마시다 보니 물맛이 어렴풋이 잡힐 듯 하네요. 일본도 된장을 먹는데 장맛은 물맛 아닐까요? 물이 좋은 마츠모토는 된장도 유명합니다. 이곳은 일본 된장인 미소를 만드는 유서 깊은 곳.
1: 일본 음식에 굉장히 중요한 손에 꼽을 수 있는 식재료들이 있죠. 뭐 간장도 있고요. 뭐 매실절임도 있고요. 뭐 고추냉이로 부르는 와사비도 있고요. 근데 그중에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미소. 바로 된장입니다. 여기는 된장을 만드는 곳인데요.
0: 1868년에 문을 열어 무려 180여 년의 역사를 가진 된장 공장입니다.
1: 아, 와요 고자이마스. 이지연 또 모시마스. 요로시코 오네가시마스.
3: 요로시코
1: 오네가시마스. 소리 난 데스까?
3: 아레와네, 마메오 네 구츠구츠 야가크 스루 오카마. 私 6代目なんだよ。
1: 6代目ですか。
3: 私のひいおじいちゃんが使い始めた、
1: はい、
3: まあ、おかまですね。
1: うわうわ이거는 거의 그 애들 놀이터에 이게 돌려주는 뺑뺑이. 우와, 그거 수준인데? 저 보여요? 저 지금 까치발했어요. 어, 여기 물 끓이면 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오, 아! 메아리가.
0: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가마솥. 된장을만드는방법도옛방식그대로를따른답니다. 마스모토가있는나가노현은일본의대표적인된장생산지인데요.
1: 그라이ですね。와、この中に全部入って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와、와。
0: 이 지역의 맑은 물, 그리고 큰 일교차, 그리고 장인의 정성까지 삼박자가 딱 맞았으니 나머지는 이제

0: 시간이 알아서 한답니다. 근데 우리네 장독과 달리 된장통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된장이 다 차 있다는데 궁금하네요.
1: 오! 아루아루! 카오리가루!
2: 카오리가네,
1: 시작하네.
0: 이곳에선 숙성 단계별로 된장을 옮겨서 보관하는데요. 평균적으로 3년 정도 숙성시킨 후 판매하는데 나무통 역시 전부 장인이 만든 오래된 것들입니다.
3: 何年ぐらい使ってきたの?これは若い桶まだ34年35年の若い桶なんです。34年が若いですか?若いですね。わあ、34年썼는데젊은통들이래요。はい。だって桶の寿命は200年あるんだ。
1: そうですか?
3: わあ、桶の寿命200年、しっかり使えばね。そうですか?あれは100年以上。え、これ?わあ。이거는100년 넘게 쓰신 통이래요。お元気ですか?おじいさん。大丈夫?わあ、すごい。色違いますね。
0: 한 세기를 넘게 제 몫을 다하고 있는 묵묵함. 왠지 이곳 장맛이 남다른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그 자체가 역사다는 표현을 쓰는 거겠죠?
1: 와. 진짜 냄새가 점점 달라져요.
2: 고고원의 카오리가 뭐少し 強い, 충분 発酵 熟成された 出来上がりに近い
1: 感じてます.
0: 3년 숙성된 된장 냄새는 확실히 더 깊고 구수합니다. 일본의 된장은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키는 것이 특징인데요. 나무로 된 통에 발효시키다 보니 잘 익으면 통 겉면에 흔적이 남습니다.
1: 살짝 말라 있어서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은데.
0: 은은한 단맛과 구수한 맛, 부드러운 질감이 일본 된장의 특징. 과연 잘 익은 된장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1: 노드윈테이데스카?
0: 우와, 된장 보러 사다리 타는 게 이게 이리 설렐 일인가요?
1: 우와,
0: 이 향을 전할 수 없는 게 얼마나 아쉬운지. 아니, 근데 웬일이래요? 자세히 보니 된장 위로 신발 자국이 선명합니다.
1: 여기 위에 발자국이 보이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이제 사람이 발로 꽉꽉 눌러 밟아서 쫀쫀한 텍스처의 된장 미소가 되도록.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미생물이 일을 한 다음에 각 가정으로 상품이 돼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와.
0: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1: 저 통에 있는 걸 먹어보려는데 영광인데요. 궁금하다. 뭐가 다를까?
4: 잇몸병 2천만 시대. 많은 분들이 잇몸 아프면 이가탄을 찾아주셨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엔 이가탄.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1: 아, 이 카오리. 하이, 소데스네. 오미소데스카라네. 자, 3년 숙성 된장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なんか甘い香りがありますけど。うんうん。でも味噌。
0: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된장의 맛. 기가 막히더라고요.
5: 塩味はあるんですけども。 年寝かせるとまろやかな塩味になる。
1: そうですね。 짜긴 짜요. 근데 딱 멋에 이게 아니라 너무 맛있는 짠맛. 그리고 향은 달달한 향. これですね。今 キュウリ.
5: そうですね.
1: キュウリ. オイ 찍어 먹고 싶어. キュウリ ちょうどですね. パプリカとか.
5: そういった野菜類.
1: をつけて食べる. 大根 とか.
5: 一番.
1: 美味しい. このまんま 食べるのが 美味しいですね.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확실히 장은 장입니다.
0: 일본의 전체 된장 생산량의 약 절반가량을 나가노현에서 만들 정도로 이곳 장맛은 전국적으로 알아준다지요.
2: 4トン半4500キロあるんですよ。4トン半4500キロ。その味噌が
1: 4500キロ。わあ。3年のうち3回別の桶に移し替えられるわけ。おい

0: 많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좀더 잘생긴 것 같아. 나 놀리냐? 용돈 필요하면 줄게.
1: 다양한 칭찬 상황을 연습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엄마한테 드디어 처음으로 반응을 얻었어요.
2: 진심으로 대답해주셔서 기뻤습니다.
3: 아빠 자전거 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가리고 있던 이 편견의 안경,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1: 여자애가 왜 그러니?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2: 남자답게 받아들여. 참으라.
0: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3: 소방관.
4: 발명가.
5: 수의사.
1: 아빠, 나 좀 발레에 관심이 생겼어. 나 핑크색 발레복 사줘. 라고 한다면?
0: 핵심은 성별이 아니고 돼요. 그래서 왕자가 위험하면 홍주가 구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1: 남자답다, 여자답다. 그게 뭔가요?
5: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6: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7: 병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5: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6: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9살 은영이를 울리는 가슴 아픈 두 글자. 엄마. 2년 전 엄마는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 내 엄마 갑자기 없다 보니까 큰 딸내미가 말을 안 하는 거야, 이제.
0: 허리 디스크로 아픈 몸에도 어린 두 딸을 위해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서는 아빠. 폐지로 버는 돈은 하루 7천 원 남짓. 한창 잘 먹어야 할 나이지만 빠듯한 형편에 단출한 끼니를 차려낼 때마다 아빠의 미안함은 늘어만 갑니다. 말문이 닫힌 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도 치료비도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현실. 엄마의 부재로 마음이 다친 은영이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2: 드디어 그날이 왔답니다. 봄이 오기를 꼬박 1년을 기다렸다는 가족.
3: 언니, 왔어. 일하고 있다네.
4: 세영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제부터 그냥. 아유.
2: 잔칫날처럼 들뜬 풍경인데요.
4: 둘째, 수호도 어른이고.
2: 3대가 총 출동한 곳은 봄의 보물을 품은 지리산자락.
5: 공룡이 살던 그때 시대에도 이게 고사리가 있었어.
6: 어이구 좋다.
2: 이 계절에만 산이 내어주는 선물, 산나무를 캐러 나섰습니다.
3: 나물 부케.
2: 봄을 한아름 맞

0: 함께 가는 가족. 3대가 함께 일구는 눈부신 봄날입니다. 연초록 빛이 봄의 문턱을 넘어 내달리는 지리산 자락. 매일 아침 산을 오르는 이가 있습니다.
1: 꽃을 피우네. 이렇게 꽃이 모아서 나니까 더 아름답네. 나무를 이렇게 키우면서 반했던 나무, 처음 반했던 나무 중에 고두나무예요, 고두나무.
2: 아이고, 이쁘다.
0: 이른을 훌쩍 넘기고도 이 봄이 마냥 설레는 이유.
3: 아침마다 이렇게 나무들과 인사 나누시는 거예요?
1: 그럼요. 거의 매일 봐야 돼요. 매일 하루도 안 보면 내 리듬이 깨져서 어디인지 그만 내가 힘이 없어져. 그래서 나무만 보면 아주 힘이 납니다. 지금도. 이 나무가 20년째 들어가는 나무, 초피나무인데 냄새 너무 좋아요. 매일 요거 한 번씩 이게 쓰담쓰담 하고 가는 그런 나무 좋.
4: 아버님 그 유명한 나무꾼이시네요.
1: 그렇지. 나무꾼이라서 선녀는 근데 별로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4: 선녀는 어디 계시나요?
1: 선녀는 집에만 있죠.
0: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지리산 나무꾼. 20살에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20년 전 돌아왔답니다.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 산에 면접이 갔다 왔어요?
1: 네, 갔다 왔습니다.
6: 선녀라고 하셨잖아요, 아버님.
5: 말만 선녀지. 집에서 온갖 그 외에 이 농장에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갖고 오면은 다 일거리거든. 그건 또 제가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0: 매일 눈 뜨자마자 산으로 향하는 나무꾼을 기다려주는 아내를 위해 아침은 직접 준비한다죠.
1: 아침밥을 두유하고 호두하고 콩하고 이렇게 넣고.
0: 빠르게 때우는 한 끼가 아니라 서로의 하루를 다독이는 여유랍니다.
5: 괜찮겠다.
1: 아,
5: 이 정도 괜찮겠다.
0: 산과 함께 살고 싶어 선산에 호두나무를 심고 평생 직장으로 삼은 지 20년.
5: 아, 여보 고마워. 아, 맛있겠다.
1: 잘 먹어요.
0: 그 나무는 이제 부부의 삶이 되었답니다.
1: 엄청 고소해.
5: 역시 이거 먹으면 그냥 속이 든든해갖고 참 좋아.
1: 직장 생활할 때는 거의 술이 술을 안 먹고 고기 술하고 고기 안 먹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거 계속하다 보니까 그때 건강이 참 안 좋아졌어요. 한 23년 전에 그때 갑상선 그때 수술을 두 쪽 다 했어요. 그렇게 되고 이제 제가 여기 시골 내려온 지가 이제 20년 째 되니까.
0: 삶의 방향을 바꾸고 비로소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았답니다.
7: 같이 기촌하신 거예요?
5: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여기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고향을 찾아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남편 따라 저도 함께 내려온 거죠. What if you took
0: the long way down? 봄바람을 타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8: 아니, 와서 일하고 있다니.
9: 아니, 벌써 엄나무가 막 피기 시작하네.
10: 사장님,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제부도 그냥. 아유,
9: 오느라 고생 많았지.
5: 매년 그래도 이렇게 그냥 여기 올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해 주시네.
11: 이분은 누구실까요?
9: 서울에 있는 우리 언니예요. 언니인데
5: 바로 아래 동생.
9: 봄에 산나물철만 되면 언니가 와서
2: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가세요.
10: 아, 같이 채취하러 오신 거예요?
11: 네네네. 채취 도와주고 네. 제가 좋아하는 거 실컷 먹고 또 따서 가져가서 서울에가 먹기도 하고 그러죠.
0: 이어지는 반가운 발걸음. 고사리 손까지 보태야 할 만큼 일손이 분주해지는 때입니다.
12: 할아버지 어디 갔어?
11: 할아버지! 우리 애들 왔어요.
0: 자주 보는 얼굴들이지만 볼 때마다 반가운 손주들. 곁에 있어도 늘 그리운 게 또 가족이니까요.
13: 나무 따들어 가.
11: 바쁘게 왔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도와줄 거지? 오, 그래.
13: 또 따랑해.
11: 자랑스러운 사위. 그다음에 우리 딸. 그다음에 큰 손주. 그다음에 우리 작은 손주.
10: 아니, 따님분들은 집이 어딘데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14: 저희는 이제 계속 경기도에 살다가 5년 전에 이제 귀농했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답답한 것도 있었고 아이들을 좀 더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기도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0: 봄의 잔치를 앞두고 3대가 힘을 합칩니다. 이맘때 가장 귀한 일꾼을 자처해주는 가족이 있어 얼마나 든든하실까요? 구불구불 산길을 따라 산나무를 캐러 가봅니다.
10: 이 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11: 여기는 이제 주로 산나물이 있는 산이에요. 아까 산나물. 이제 다른 산에는 호두나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산나물이 주로 많고 고사리도 많고 하여튼 산나물 위주.
0: 바구니 하나씩 챙겨 들고 도착한 곳. 봄빛 완연한 산자락. 산비탈은 온통 자연이 선물한 산나물로 가득합니다.
15: 공룡이 살던 그때 시대에도 이게 고사리가 있었어.
0: 모르고 보면 전부 잡초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전부가 보물.
10: 그거 뭔지 알아요?
16: 아니야.
10: 그냥 막 따는 거예요?
16: 네.
17: 수아, 아니 그렇게 줄기 따지 말고 바닥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 수아, 이렇게 생긴 거 봐봐.
16: 엄마, 이거 따까?
0: 때가 되면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연을 보며 삶의 이치를 배워가는 아이들. 자연은 그렇게 삶의 스승이 됩니다.
18: 와, 우리 수호가 따서 준다.
16: 할머니랑 같이
18: 땄네. 할머니하고 같이 땄어.
10: 지금 캐신 건 뭐예요?
17: 능계승마요. 세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삼나물이라고 하고요. 사포닌이 많아서 뭐 인삼맛도 나고 두릅맛도 나고 식감이 쫄깃해서 고기 맛도 난다 그래서 삼나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0: 그래서 봄산 출구의 진객이랍니다.
10: 부케 같네요.
11: 네? 네, 부케 같아. 나물 부케. 이래서 나물 따러 오면 또 너무 행복한 거 있죠. 꽃도 많고 나물 향도 맞고 공기도 좋고
18: 이것도 저 힘차게 올라오는 저 땅두루보의 저 비상 보세요. 저런 나무를 먹어야 사람이나 모든 게 이거 보세요. 여기 밑에 바싹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지켜줍니다. 이렇게
19: 이게 향이 너무 좋고 약성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이거를 약으로 써요, 약.
16: 할아버지, 이거 이름 뭐예요?
19: 이거는 엄나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먹지 못하게 내 혼자만 먹을 수 있도록 개자를 붙여서 개두룩.
11: 호도야, 네? 고사리 꽃다발.
19: 고사리
11: 꽃다발 할머니 이렇게 말했어. 자, 많지? 이거 우리 수호 선물, 꽃다발 선물, 고사리 꽃다발. 와, 이래갖고 바구니에 담아요. 고사리 같은 건 다 자연산이에요. 심은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스스로 난 거고, 그 다음에 두릅도 자기, 저기, 원래 이 산에 있던 게 많고요.
0: 봄이 지나면 억세져 딱 두 달만 허락된다는 계절의 선물. 부지런하기만 하면 지리산의 봄은 참 많은 것을 내어줍니다. 이 맛의 봄을 기다리는 거겠죠.

0: 두어 시간 작업 끝에 얻어낸 묵직한 나물 꾸러미.
1: 여기 엄남치 이거 진짜 예쁘다. 이제 좋을 때, 제일 좋을 때 땄다. 요거는 좋다. 그래갖고 좀.
2: 주문 받은 게 있어. 짧은 걸로.
1: 짧은 걸로? 어느 거?
2: 이거 들어가는 거. 같이 들어가지고.
1: 엄마랑 같이. 그래.
3: 그러면 이렇게 채취하시고 바로 이렇게 작업하시네요?
1: 바로 작업해야지 이제 또 신선한 것이, 또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가야 되니까. 그날 채취한 거는 뭐 밤 한 11시, 12시까지도 다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잠자리에 들죠. 그리고 또 다음 아침에 농장 나가야 돼. 4월 한 달은 계속 바빠요.
3: 그럼 택배만 하시는 거예요?
1: 아니요. 택배만 나간 게 아니라 내일부터 이제 축제장, 이제 뭐야. 그 산나물 대축제가 있어요. 요 산청 동의보검촌에서. 요것도 이제 축제장에 가져가서 팔면 되겠다. 그지?
2: 취나물은 봐도 모르겠다, 나는.
1: 그래? 아직도 몰라?
2: 난 취나물은 모르겠어.
1: 취나물은 몰라.
2: 봐봐.
4: 벌써 표시가 근데, 난다. 우리
1: 처형이. 향이 딱 산에 가면은 굉장히 향이 좋은데. 향이 좋아. 그래서 취향인가 봐. 취향.
4: 그래서
2: 취향이라고?
1: 취향.
0: 데치면 쌉싸름하니 입맛을 깨운다는 취나물. 산에서 난 그대로라 향이 그윽하답니다. 하루하루 매진으로 그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날들. 힘든 일을 함께 할수록 가족의 시간은 더 깊어집니다. 이제 봄 산을 식탁으로 옮겨올 차례. 꽃향기 대신 쌉싸름한 봄맛을 품은 머위꽃 튀김.
5: 찹쌀 튀김 같았고, 색깔이, 그렇죠.
1: 그래도 깨끗하고 더 좋은데, 나는?
6: 어머니한테 혹시 배우신 건가요, 요리는?
2: 저요, 인터넷에서 배웠는데요.
6: 왜 어머니한테 안 배우시고?
2: 엄마도 잘하는 분야가 있긴 한데, 저희가 좋아하는 음식은 주로 저는 인터넷에서.
0: 따지고 보면 우리 어머니들만한 나물 박사가 또 없죠.
1: 야. 맛있죠? 너무 맛있어.
5: 향기가 좋지. 들깨 향.
1: 향기도 좋고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매일 비빔밥만 해 먹고 저기 뭐 나물만 먹었더니 속이 허해서 이 고기가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주 마침 언니가 그냥 소고기 두릅 산적을 하니까 아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2: 메뉴가 좋으네.
1: 메뉴가 좋아. 고기하고 이 산나물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5: 아프리카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삭아삭.
1: 아삭아삭 맛있어.
0: 산나물의 변신은 끝이 없군요. 산채의 지우왕인 두릅과 오색 빛깔이 어우러져 눈으로 먼저 맛보게 되는 두릅 산적. 밥상 위에 달큰한 봄의 기운이 완연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봄나물로 요리했을 뿐인데 어느새 예정이 없던 잔치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7: 준비한 모든 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밥 먹겠습니다.
1: 이거 다 당신 덕분이야. 왜냐면은 이런 산나물을
7: 그러네.
1: 다 당신이 그래도 농장에 심어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봄 되면 맛있는 나물 많이 먹잖아. 건강하고.
5: 농장에서 그냥 온갖 것들 다 나와가지고 전부 작업자 족이니까.
1: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건우하고 소도 맛있게 먹어. 김밥 맛있거든.
0: 1년을 꼬박 기다려온 맛. 나른한 봄날의 보양식으로 이만한 밥상이 또 있을까요? 쥐 손으로 직접 캔 나물이라 그런지 더 잘 먹는 아이들.
1: 응? 많이 먹어?
2: 튀김도 먹어.
0: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냐가 더 소중한 법. 함께 땀 흘려 일하고 둘러앉아 웃을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 이들이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7: 가족 간의 이런 화목을 이런 걸 다진다는 그런 뜻이 나는 제일 좋아요.
1: 딸하고 사이가 와서 든든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손주들 크는 모습을 옆에서 바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0: 자연의 시간에 맞춰 살아가는 가족의 계절이 깊어져 갑니다.
2: 이렇게 핑크색 안 보여. 선생님 아직도 애기 같은데 곧 엄마가 된다고 하니까.
8: 좀만 힘내지 않고야.
9: 슬퍼요. 엄마 아빠가 아프니까.
0: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10: 병이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9: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11: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이 편견의 안경,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12: 여자가 왜 그러니?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13: 남자답게 받아들여. 참으라.
14: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15: 소방관, 발명관, 의사예요.
16: 아빠 나 좀 발레에 관심이 생겼어. 나 핑크색 발레복 사줘 라고 한다면?
14: 핵심은 성별이 아니고 돼요. 그래서 왕자가 위험하면 홍주가 구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16: 남자답다, 여자답다. 그게 뭔가요?
0: 아홉 살 은영이를 울리는 가슴 아픈 두 글자. 엄마. 2년 전 엄마는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7: 애기 엄마 갑자기 없다 보니까 큰 딸내미가 말을 안 하는 거야, 이제.
0: 허리 디스크로 아픈 몸에도 어린 두 딸을 위해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서는 아빠. 폐지로 버는 돈은 하루 7,000원 남짓. 한창 잘 먹어야 할 나이지만 빠듯한 형편에 단출한 끼니를 차려낼 때마다 아빠의 미안함은 늘어만 갑니다. 말문이 다친 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도 치료비도 홀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힘든 현실. 엄마의 부재로 마음이 다친 은영이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9살 은영이를 울리는 가슴 아픈 두 글자. 엄마. 2년 전 엄마는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 내게 엄마 갑자기 없다 보니까 큰 딸내미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0: 허리디스크로 아픈 몸에도 어린 두 딸을 위해 오늘도 폐지를 주우러 나서는 아빠. 폐지로 버는 돈은 하루 7천 원 남짓. 한창 잘 먹어야 할 나이지만 빠듯한

0: 한번 표시해 주세요.
1: 10분 정도. 15분 정도 하는 것 같아.
2: 대화하는 시간이 짧아요.
1: 한 10분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녀오겠습니다를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3: 하나, 둘, 셋.
4: 엄마 언제 와? 엄마가 좀 늦게 오시면 걱정돼가지고.
5: 엄마가 일을 해서 늦게 오면은 편의점 음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6: 예.
5: 게임도 많이 할 수 있고.
7: 제 말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 없는
5: 거 같아요. 그치,
8: 그치. 엄마 배고파, 밥 줘!
9: 오늘 저녁 뭐야?

0: 얘들아,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 칭찬해 본 경험 있어요?
1: 네.
0: 있는 사람? 어떤 말로, 어떤 상황에서 칭찬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윤기.
2: 오마들 게임 칭찬인데.
0: 아, 게임을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한번 해봤고, 준서는?
3: 친구가 출출 때 세레모니 하는 게 있거든요.
0: 네.
3: 그거를 저희가 좀 칭찬한 적이 있어요.
4: 친구가 시험 100점 겁나 어려운 거 맞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0: 아,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서 칭찬을 해본 경험이 있고요.
5: 여러분들이 평소에 칭찬을 보통 친구들에게 했다면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 다른 반 친구들한테 해도 돼요?
7: 선생님한테 해도 돼요?
8: 지나간 사람이 얼굴이 너무 이쁘세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0: 근데 이거는 우리 가족이 기본 바탕이 되면 좋겠어요?
9: 엄마가 말을 조금 심하게 하면 기분이 나빠서
0: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5: 비밀 칭찬 일기 쓰기를 할 겁니다. 누구 모르게 적어야 돼?
10: 부모님.
5: 부모님 모르게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너 지금 뭐 적는 거야? 라고 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일주일에 몇 번 이상?
10: 네,
5: 세 번 이상 쓰셔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 또 만들었어. 프로젝트 활동지. 이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채워주시면 돼요.
11: 아드님은 계속 할 거예요.
12: 오늘 한 20번 해야겠다. 성공할 때까지.
13: 쉽지 않게
14: 좋아. 선생님, 엄마 이거 가방에서 찾으면 어떡해요?

0: 부모님께 칭찬받는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1: 부모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0: 아니, 하는.
2: 뭐, 솔직히 말하면 너무 투명 먹었어요. 하다가 너무 부끄러워서 못 말할 것 같아서.
0: 부모님이 눈치채서 콘텐츠가 망할 것 같아요.
3: 아,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부터 먼저 들었어요.
1: 왜?
3: 저요? 너무 힘들어요, 칭찬하는 게. 반응이요? 뭐 잘못 먹었니?

0: 저의 첫 예상은 아이들이 되게 좀 흥미로워 하겠다, 좀 기대감을 갖겠다라고 이제 포문을 열었는데, 표정들이 걱정하는 표정, 그 다음에 약간 좌절하는 그런 느낌의 아이들도 좀 있었고요. 자기가 칭찬하는 말을 했는데 부모님의 좀 반응이 되게 좀안 좋으면 어떡하냐.
1: 이게 일주일에 3번 정도? 50일 동안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다른 칭찬을 50번 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0: 주황색 글자 읽어봅니다. 시작.
2: 세심한 관찰.
0: 세심한 관찰. 사소한 내용이라도 자세하게 관찰을 하고 그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꼭 칭찬을 해주도록 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친구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칭찬 표현이 너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시고요.
1: 예를 들어 선생님을 예를 들어보자. 선생님 오늘 좀 꾸몄어. 자, 선생님 예뻐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3: 화장을 잘하시고.
1: 화장을 잘하신 것 같아요. 또.
4: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
1: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 아까 말했듯이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0: 짓겠다.
5: 칭찬을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어때요?
6: 저는 솔직히 부모님께는 공부 잘한다 들으면 기분 좋아요.
7: 달리기 잘 뛴다, 뭐. 빠르다.
8: 인색성이 밝다고.
9: 동생 잘 돌봐준다고, 듬직하다고 그런 칭찬을 많이 들어요.
10: 그냥 칭찬이면 다 좋은 것 같아요.
5: 반대로 부모님의 칭찬을 본 적은 있어요?
10: 모르겠네.
5: 모르겠어요.
11: 아니요.
9: 딱히 없는 것 같아요.
5: 칭찬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12: 어른이 아이한테?
13: 어른이 아이한테 해주는 거예요.

0: 칭찬하기 숙제가 있었죠?
1: 네.
0: 잘 해왔어요?
1: 네.
2: 네.
3: 네.
0: 자, 칭찬해본 사람 손 들어볼게요. 아, 그럼 저 세 번 해봤어요, 세 번. 전 두 번이요. 저 한 번이요.
4: 지난주 수요일부터 미션 잘 해왔나요?
5: 네니요
4: 있네요. 네. 자, 그러면 모든 친구들하고 아, 나 이런 경험 있었는데 반응은 이랬고 이거 하고 나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를 돌아가면서 우선 모든 친구들하고 한번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 엄마가 내일 준비물을 말해주었을 때 고마워. 부모님의 반응. 엄마는 반응해줘서 기분이 좋다.
7: 아니 근데 그것도 반응이라고 쳐.
8: 엄마가 밥을 주신 사람.
9: 엄마 음식 엄청 맛있다라고 했다. 엄마가 배달 음식이라고 했다. 나는 칭찬을 해서 뿌듯했다.
10: 그걸 뿌듯하다고 해야 돼?
11: 뿌듯하다고 해야
12: 돼. 오케이, 나는 아버지 얼굴을 차은우 같다고 말했어.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러셔가지고 좀 당황하셨지.
13: 엄마가 그런 연습하고 있을 때 처음엔 못 쳤는데 지금은 많이 늘었네. 잘 친다.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냐고 웃었어.
14: 엄마가 부대찌개를 끓여서 햄을 한 입 먹었는데 제가 엄마 부대찌개에 들어있는 햄이 정말 이분하게 익어서 정말 맛있는 것 같아 이랬더니 어머니가 왜 이래 이러셨어요.
15: 아빠 머리숱이 많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좀 더 잘생긴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아빠가 내가 무슨 머리숱이 많아 나 놀리냐? 하고 용돈 필요하면 줄게 이랬지.
16: 칭찬한 말은 밥이 맛있다고 한 거야.
17: 엄마한테 진짜 맛있어 라고 했는데
18: 아침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엄마 밥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어요.
19: 칭찬한 말 어머니 옷을 잘 아주 잘 입으세요.
20: 칭찬말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
21: 엄마 화장품 바꿔서 오늘 엄청 예쁘다.
22: 그러면 진짜 되게 잘한다 라고 했는데

0: 제가 칭찬한 말은 아빠 운전하는 게 운전기사 같다.
1: 제가 오늘 아이들 처음으로 일기를 읽어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칭찬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어떤 친구는 엄마에게 잘 자라는 표현도 하나의 또 칭찬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또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줘야 되겠다,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네, 날이었습니다.
2: 여러분들 칭찬 쉽지는 않았죠?
3: 네.
2: 아님도 부모님들 반응이 좀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부분도 있고.
3: 그냥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
1: 귀찮게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조금 선생님이 너희들이 한 거 쭉 보니까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다양한 칭찬 상황을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3: 네.
1: 네. 화분에 물을 주고 계신 엄마 한번 해보고 싶다. 우선 가은이하고 서연이.
4: 엄마는 화분에 물을 주시는 모습조차 아름다워요.
1: 오, 네, 좋습니다.
3: 센스가 있는데?
1: 아, 네. 자, 나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형, 오빠, 동생.
5: 형, 안 주던 간식을 줘서 고마워.
6: 정말 사랑해. 내일도 조반.
1: 자, 네, 좋아요. 그렇지만 칭찬을 하고 뭔가를 바라면 바라지 않는 걸로, 그죠?
7: 저는 아버지가 저녁에 계란 후라이를 드시고 계셨을 때 아빠는 그 계란 후라이를 먹는 모습도 정말 멋진 것 같아라고 했는데 아빠가 정신 나갔네라고 하셨습니다.
8: 세연아, 너 밥 먹는 모습도 너무 멋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 것 같아, 기분이 약간?
9: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아.
8: 아, 뭔가 이상할 것 같아, 약간.
10: 돌려서 뭔가 놀리는 느낌?
8: 네, 좋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좀 바쁘시니까 퇴근하고 오시면 이제 대화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칭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출근하기 전에 약간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출근하기 전에.
11: 침대에서 일어나시는 모습이 아주 멋져 보이네요.
10: 정말 부지런해요.
8: 아, 엄마 정말 부지런해요. 좋아.
12: 감사합니다.
8: 아, 조금만 구체적으로. 우리 구체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12: 수업하기 전에 갈피 누룩 떠주셔서 감사합니다.
8: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한번 예림이 공유해 줄 수 있어? 예림이 칭찬?
7: 아빠는 회사 가려고 일찍 일어나는 모습이 정말 멋져라고 말했는데 아빠가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8: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자연스러운 칭찬을 조금 더 알아가면 좋겠다.
13: 칭찬도 아무리 해도 적응이 안 됐고요. 뭔가 처음에는 막 칭찬 얘기할 때도 어렵고 이런 거 약간 왜 하나 약간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14: 유나. 엄마 이거 수저 좀 옮겨줘. 그것만 갖다 놔주면 되고. 안 하던 거 하려니까, 그지? 5월달. 거기 여주길이 좋단 말이야. 남한강 거기 타고 이러고 가는 게.
15: 더 잘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16: 봐봐, 늘어나잖아.
17: 저번에도 그랬어.
16: 저번에도 몇 군데 없다 그랬는데 너무 많아.
18: 아, 그랬어?
16: 한 군데만 고생하면 돼.
19: 아, 여기서 가려면 2군데.
16: 중학교 요새 교복도 좋아져갖고.
17: 체육복 진짜.
19: 차비를 줄게, 자전거 타고 다니면. 많이 반항이 생긴 거죠. 좋아하는 뭐 소세지 볶음을 해줬는데 나는 야채가 싫어 소세지만 먹고 싶은데 왜 이걸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말을 그렇게 믿기 못하냐고 제가 좀 제지를 하는데 아들하고는 그게 이제 트러블 아닌 트러블이 되는 거죠.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20: 아! 있었습니다. 제가 소세지 야채 볶음을 해줬는데 엄마 이거 맛있어요. 내일 또 해주세요. 이런 칭찬을 한 거 기억에

0: 납니다.
1: 네.
2: 그리고 기어도 이상해.
3: 제대로 지금 안 돼서 그래. 뭐 깎아 열심히. 아 너도 힘들지? 다 됐어?
4: 어. 아빠 자전거 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네.
4: 아빠가 자전거를 고쳐주고 있었을 때, 아빠 자전거 잘 고친다. 아니야, 옛날보다 못해졌어. 다이소가 고마워다.
5: 우리 이번 주에는 숙제가 있었죠?
6: 네. 네.
5: 뭐지?
6: 브이로그 찍기.
7: 아, 브이로그?
0: 오늘 혹시 그 브이로그 찍었던 거 보여주고 싶은 친구 있어요? 볼 때는 조용하게 봅시다, 알았죠?
8: 네. 알겠습니다.
0: 자, 그럼 얘들아, 소율이 거 이제 보고.
9: 소율입니다. 제가 한번 브이로그를 찍어볼게요.
10: 지금 저희 아버지가 뭘 쓰고 계시는데 한번 칭찬하러 가보겠습니다.
11: 제대로 내주셨던 브이로그 미션을 모두 완료해드리려고 합니다.
12: 누나, 또 마지막에 나의 음식을 위해서 외롭게도 걱정하고 같은 가족한 목표하자.
9: 오늘은 부모님 시간 안 날 시작.
13: 바쁜데 바쁜데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9: 하, 부끄러워서 진짜 튀어버렸어.
14: 엄마,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5: 그럼 엄마 마음 속에서 따라해야 돼?
16: 엄마에게 칭찬을 해보겠어.
17: 엄마, 우리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 아니라 영화관이나 그런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8: 갑자기?
17: 네.
18: 그냥요.
17: 아니요.
19: 느낀 점은 좀 많이 쪽팔렸습니다. 안녕.
2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트맥이요. 숙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칭찬할 사람은 엄마가 어제 파자마 파티를 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21: 엄마, 어제 파자마 파티 해줘서 고마워요.
22: 진짜?
21: 응.
22: 왜, 저 원래 안 되는 날인데 알고 있었고.
21: 아.
22: 얘는 시험 기간이라.
21: 응.
22: 내가 다음 주에 해준다고 했는데, 그치? 해달라고 해갖고. 해주는데 고맙고 사랑을 받는다고 얘기해준 걸?
21: 응.
22: 역시.
21: 나밖에 없지?
22: 기특해.
21: 응.
23: 선생님, 이거 하고 나서 어땠어?
24: 왜요?
23: 기특했어요.
24: 어떤 점이? 뭐 진짜?
23: 엄마가 저한테 기특하다고 저희는 기특했어요.
24: 좋습니다.
25: 안녕하세요. 6학년 2반 손아율입니다. 저는 오늘 10디미디아 숙제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아빠의 글씨체가 예쁘다고 칭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 아빠 글씨체 예쁘다.
3: 아, 그래? 자신감이 높이지.
26: 원래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 자신감 있는 필체 이러면서 나가면 그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
24: 아, 얘가 그래서 재밌었다 반응이. 좋습니다. 아이들보다 저한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확실히 가정에서의 모습이랑 학교에서의 모습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브이로그를 통해서 가족들이랑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0: 칭찬일기 쓰고 있어요. 저.
1: 왜 집에서 안 쓰고 학교에서 써요?
0: 집에서 쓰면은 엄마가 물 먹으러 간다는 핑계하면서 쓱 쳐다볼까봐.
2: 집에서 쓰면은 많이 빨리 듣기 같아가지고 기억해냈다가 여기 와서 써요.
3: 엄마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책상 구석에 숨겨놨어요.
4: 가방에다가 숨겨놨어요.
5: 칭찬의 상황은 아빠가 요리를 했을 때고요. 칭찬한 말은 아빠가 만드는 요리 너무 맛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했고요. 반응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6: 아, 네, 좋습니다. 혹시 자기도 이런 경험이 있다, 있어요? 반응이 없었다? 오, 좋아. 그러면 이 반응이 없었을 때 혹시 어땠는지? 좀 속상했어? 또?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없었을 때 그 다음에 혹시 또 칭찬을 조금 더 해본 친구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 네. 그때는 어떻게 됐어?
7: 그때는 이제 웃으면서 대답해.
6: 아, 웃으면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건아, 괜찮아. 다음에 또 반응을 해주실 거니까요. 저 몇 번 더 자신감을 가지고 해봅시다. 알겠죠?
8: 칭찬 말 사랑해. 부모님은 부모님의 반응 안 사랑해.
9: 안 사랑해.
8: 자신 칭찬 엄마한테 하기 싫다.
10: 칭찬한 말 일찍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반응 준비해. 오늘 칭찬 활동에 대한 나의 소감 아니 뭐만 하면 준비하래.
11: 아빠한테 칭찬한 말은 이거 고기 누가 구웠어? 엄청 맛있다 라고 했는데 부모님 반응이 라고 하셨고 오늘 칭찬 활동에 대한 나의 소감은 많이 섭섭했어요.
12: 특히 사춘기에 가는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5, 6학년은 저학년보다 훨씬 반응이 적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특히 그런 감정을 사춘기여서 더 표현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표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 그 다음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14: 나는 시각이 잘 안 나서 네이버에다가 부모님이 들으면 좋은 칭찬을 검색해봤어.
15: 너무 인공적인 거 아니야?
14: 엄마가 청소할 때 엄마 청소하니까 바닥 빠딱빠딱 해줬다 이런 식으로 하는
16: 거. 장점에 대한 또 다른 비슷한 장점을 추가해주면 그 사람이 또 좋아하거든. 그 장점에 하나를 더 비슷한 장점을 더해가지고 칭찬해주는 거야. 처음엔 반응이 좀 그렇지만 갈수록 좋아져.
2: 칭찬한 거 31개 썼어요.
17: 특히 어려웠던 거는 비밀이고 재미있었던 거는 세심한 관찰이요. 사소한 내용이라도 자세히 관찰해요. 칭찬한대요. 아, 이게 재밌었어요.
18: 다 먹을 수 있어?
2: 응. 내가 김치볶음밥 입맛 없을 때 빼고 한 번에 못 먹은 적 없어.
18: 맞아. 우리 순수 엄마 김치볶음밥 제일 좋아하지?
2: 엄마의 마음도 담겨가지고 더 맛있고 그다음에 이거 엄마만의 비법이 있어가지고 또 맛있어요.
18: 근데 정말 김치볶음밥을 너무 자주 해줘서 누가 보면 그것만 먹고 자는 줄 알아요.
19: 먹어볼까요?

0: 엄마 먼저 먹어.
1: 자신 있어?
0: 응.
1: 엄마도 오래간만에 먹어보니까 좀 고마워.
0: 치즈에서 더 맛있어.
1: 다음에 더 많이 넣어.
2: 그러네, 엄마 치즈 들어간 거 엄마는 처음 먹은다.
0: 맨날 물대물대 엄마가 혼자 뭐 하고 있을 때 밥 먹으면서도 TV 보면서 엄마 하는 일 보거나 그렇게 해요. 엄마가 시험을 합격했을 때 칭찬한 말, 엄마는 노력해서 결과를 잘 얻어. 부모님이 반응, 너도 그렇잖니? 소감, 내가 그런 줄 몰랐는데 엄마도 날 칭찬해주니 행복하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우와.
3: 자, 요 윗부분을 자 감쌌죠. 감싸면 어떻게 되냐면 손 이렇게 삼각형 모양.
5: 엄마한테 칭찬하는 거는 괜찮은데 다양해야 된다 같아. 되게 좀 어려웠어요.
3: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스크루바처럼 꼬인다
5: 이거를 네. 하면은 사이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심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3: 오, 잘하시는데?
5: 어때? 잘하는데? 엄마 한 도자기 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
3: 엄마 이 나이에?
5: 어. 역시 미대 졸업생이 다르구나.
3: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형이 조용히.
6: 그런 얘기 하지 마, 좀 칭찬하니까.
7: 조금 아이가 달라져서 뭐 학교에서 뭔가를 배웠나? 갑자기 와서 엄마 이거 되게 잘한다 뭐라던가 이거 되게 맛있어요 라는 말을 해서 약간 좀 왜 그러지? 이렇게
5: 물레를 돌릴 때 엄마가 잘 만드는데 하고 칭찬을 몇 번 해봤고요. 컵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잘 그려서 잘 그린다고 해봤어요. 칭찬해주면 너도 이뻐 이러면서 좀 받아치는 정도의 반응을 받았는데 조금 칭찬한 말은 엄마 매일 나에게 렌즈를 껴줘서 고마워이고요. 부모님의 반응은 너도 렌즈 잘 껴줘서 고마워이고요. 나의 소감은 부모님께서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답해 주셔서 기뻤습니다.
3: 아, 그런 느낌이 들었나요? 어, 좋아요. 엄마가 나를 챙겨주는 걸 네가 알고 있음을 엄마가 느낄 수 있게 반응해 준 거? 그 포인트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아주 좋아요.
5: 부모님이 항상 야, 너 양치 다 했어? 세수 다 했어? 너 옷 잘 챙겨 입은 거 맞지? 너 두 겹 입었지? 처음에는 그게 좀 잔소리로 느껴지고 그냥 마냥 화나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신경 써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게 되었어요.
8: 아주 굉장한 날인데요. 네? 엄마한테 드디어 처음으로 반응을 얻었어요. 칭찬한 말은 엄마한테서 나를 보는 눈에서 사랑이 느껴진다 했는데 부모님이 뭉클해하시면서 당연한 거지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칭찬 활동에 대한 나의 소감은요. 아주 권소유 칭찬함. 멋지게 칭찬 잘함입니다.
3: 아, 그래, 박수. 아, 근데 나도 이 말 들으면 좀 마음이 뭉클할 것 같기도 해. 선생님이 지금 들어도 좀 그렇거든? 근데 상황을 아주 따뜻한 분위기로 잘 만든 칭찬이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좋습니다. 프로젝트 이름 뭐죠?
9: 비밀이야.
3: 비밀이야. 진짜 이건 비밀이야. 알았지? 절대 들키면 안 되고요.
10: 저는 그 아빠랑 저랑 관계 그거 약간
3: 왜요?
10: 많이 싸우고 그래서
3: 어떤 걸로요?
10: 그냥 평소에 많이 싸운 것 같아요.
3: 부모님한테 칭찬한 걸 표현해보라고 하면 어떤 것 같아요?
10: 좀 당황스럽고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11: 칭찬의 상황은 엄마랑 같이 밥을 먹고 있을 때였고 엄마한테 밥을 맛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엄마의 반응은 엄마는 그거를 밀키트라고 그냥 해가지고 좀 많이 뻘쭘했습니다.
12: 칭찬의 상황, 동생이 받아쓰기 시험을 잘 봤을 때 칭찬한 말 받아쓰기 잘 쳤다. 동생의 반응, 오늘

0: 칭찬 활동에 대한 나의 소감. 고마워는 해줄 줄 알았는데 되게 서운했다.
1: 네, 좋습니다.
0: 이야, 두세 개 채우는 게 하나하나가 어려운 것 같아요.
2: 아빠한테도 해봤어요?
0: 아니요.
2: 아직 못했어요?
0: 네. 칭찬이상은 아빠가 음식을 만들었을 때 칭찬한 말, 아빠 맛있겠다. 부모님의 반응, 그래. 칭찬 활동에 대한 나의 소감. 평소에 아빠랑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조금 아쉬웠다. 끝입니다. 잘했다.
1: 지난번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아빠랑 칭찬하기로. 근데 오늘 그 미션을 굉장히 잘 수행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다음번도 기대해볼게요, 진영. 네. 그 다음 여기. 네, 아연이.
0: 약간 딱 예상한 대답? 그래도 평소에 많이 안 하던 칭찬을 계속 하니까 나중 가면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생각. 엄마가 봉사활동을 다녀올 때 엄마 봉사활동을 하다니 대단하다. 고마워. 지금까지 한 칭찬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다.
3: 어머니께서 기분이 오락가락 하실 때가 많으셨는데 칭찬을 하고 나서 그냥 기분이 좋은 텐션으로 유지된 것 같아요. 가족의 큰 역, 아니 큰 아니라 아주 조그만 역할이, 역할의 보람이 된 것 같아요. 네.
4: 되게 집안이 따뜻해지고 웅글웅글해진 것 같고 엄마가 이제는 응, 아니 이렇게 좀 단답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아, 그랬구나 라면서 엄마도 노력해서 고맙기도 하고 굉장히 소중했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5: 아빠가 거실을 총총 뛰어다니실 때입니다. 아빠 총총 뛰는 모습이 너무 깜찍해라고 하였고요. 아빠가 웃으시면서 계속 거실을 뛰어다니셨습니다. 저희 아빠도 귀여우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6: 아빠가 보드게임을 잘했을 때 아빠 죽이는데
7: 죽이지?
6: 아빠의 반응이 웃겨서 좋았다.
8: 아빠가 분리수거를 할 때 아빠 분리수거 잘한다.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무슨 아빠 반응이 너무 웃기고 재밌었다. 원래도 좀 재밌고 귀엽긴 한데 좀 더 귀여워진 것 같아요, 이거 하고 나서.
9: 칭찬을 하면 저녁 반찬이 두 개가 늘어나서 좋았어요.

0: 아니 여기야?
1: 여기. 처음에는 엄청 걱정되고 떨리고 이제 또 애들이 또 열심히 했는데 제가 또 잘못 전하게 되면은 이건 또 문제니까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더 막 긴장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 저녁 시간에 학부모님을 초대하는 경우는 저도 정말 처음이었고 가장 큰 저의 그때 걱정은 학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하실 수 있을까? 그때 저희가 참여도를 받았을 때도 그렇게 참여를 많이 신청을 안 하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1: 혹시 오늘 어떤 일로 이렇게 모이게 됐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3: 그냥 졸업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영

0: 항상 그런 거 보는 줄 알고 왔는데.
1: 그 윤기 보고 뭐 뮤지컬이나 뭐 이런 거 아니? 그랬더니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뭔가 하면서 전혀 모르고 왔어요.
2: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한번 가족끼리 이런 칭찬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두달 동안 엄청 고민도 정말 많이 하고 칭찬을 엄청 여러 번 했는데요. 한번 돌아가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칭찬의 상황은 엄마가 체육 수행 평가를 도와줬을 때입니다. 칭찬한 말은 엄마 춤 진짜 잘 춘다입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엄마 예전엔 더잘 췄었어라고 말했습니다.
4: 칭찬한 말은 아빠 청소 잘한다라고 했고요. 반응은 네가 해야지 임마라고 했습니다.
5: 오늘 화장 화장해 주셔서 고마워.
6: 어제 아예 안 듣는 날이 나오셨었지. 시험 기간이라 근데 다음 주에 해준다고 하는 줄 알았지. 시험 나보다 그랬더니.
2: 혹시 아셨나요? 촬영하는 거 아셨어요?
6: 아니, 그냥 핸드폰 그냥 바꿔서 옆에서 그냥 해서 정확하게 하는지는 못 봤고. 저렇게 얘기 안 쓰듯.
7: 11월 8일 카톡 할 때 메일을 그 먼저 보내주는데 너무 존경스러워요. 부모님 반응,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나의 소감은 반응이 너무 좋아서 기쁘다.
8: 반응이 너무 좋아서 기쁘다. 좋습니다.
9: 칭찬 얘기할 때 부모님 반응이 너무 같은 반응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쉬웠습니다. 아빠 칭찬인데 모든 궁금함을 왜로 받아쳐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왜라고 그만 좀 해주세요.
2: 부모님을 관찰하는 시간도 되게 많이 가졌고 엄마 아빠의 이런 새로운 모습 같은 거를 좀 많이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

0: 칭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는 표현이 좀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조금 더 응원의 말로 좀 다가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런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1: 엄마에게, 엄마, 나 엄마의 하나뿐인 딸이야. 헤헤, 이번 칭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어. 엄마는 캘리그라피를 잘해. 정말 유머러스해. 정말 다정해.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나는 엄마가 걱정이 많아서 나에게도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사랑해, 진짜 사랑해. 내가 엄마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2025년 12월 29일, 엄마에게 사랑을 가득 채워주는 서화가.
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2: 마지막에 서화가 계속 반복해서 사랑한다고 얘기 하는데 그동안 많이 사랑을 못 줬나 싶었어요. 많이 사랑을 표현을 해주지 못했구나.
3: 고마워.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4: 너무 우선스럽게.
0: 자, 그다음에 이제 진영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진영이 어머님.
5: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저 진영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칭찬을 많이 해보지 않아서 어색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말 걸기도 어려운데 칭찬을 하자니 정말 막막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칭찬 활동을 하면서 저를 신경 써주시고 아껴주신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고 존경스럽다는 말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첫째 아들 이진영 울림.
0: 네.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네. 네, 진영이 어머님을 네,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6: 엄마의 소중한 첫 번째 사랑 우리 진영이에게 자기 주장도 세지고 엄마보다 힘도 세고 키도 크고 그러는 진영이의 모든 변화를 옆에서 보면서 조금만 건들면 터져버릴 것 같은 진영이의 마음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읽어주는 방법을 알고 싶더라. 근데 책으로 봐도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

0: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주는 거 너무 고마워. 엄마가 더 노력할게. 사랑해. 진영이가 제일 좋아하는 집밥 잘해주는 엄마가.
1: 칭찬도 해드려. 엄마 최고예요. 네.
2: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3: 은산이가 준비한 일기 보니까 은산이한테 참 고맙더라. 우리 은산이 너무너무 사랑해, 알지? 그리고 은산아, 글씨 좀 이쁘게 쓰자. 엄마가 무슨 글씨인지 못 알아볼 뻔했어. 알랍. 엄마 아빠가.
4: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애랑 아이랑 거의 마주치는 시간이 아침에 깨울 때 그리고 자기 전에 이거밖에 없는데, 아이가 저한테 칭찬을 해도 제가 못 듣고 알겠어 엄마 바쁘니까 그만 갈게, 나 알아서 챙겨 가, 이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서 조금 너무 미안했어. 많이 미안하고.
5: 어렸을 때는 이쁘다 뭐 사랑해 이런 말도 많이 했었는데, 며칠 전에 지연이가 엄마 사랑해 그래서 그랬더니 엄마도 나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하는데 입이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표현을 많이 해줘야겠더라고요.
6: 제가 항상 무뚝뚝하게만 얘기하는 것이 조금 미안했고, 앞으로는 더 칭찬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7: 제 칭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뭐 섭섭하기보다는 반성이 많이 됐어요.
8: 그냥 감동했어요, 계속. 그리고 너무 우리가 표현을 너무 안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1: 하루에 한 번씩, 준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칭찬을 한 번씩 해주는 것도 너무 하나라도 오늘 뭐 이래서 아들 칭찬해 이래서 엄마 이런 프로젝트를 가족끼리 만들어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9: 아이랑 부모님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그 순간이 저는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성장한 것 중에 가장 큰 건 좀 관계를 바라보는 시점이 아이들이 좀 변하지 않았을까.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말 한마디, 두마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족의 이런 반응들이 달라지고,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았던 엄마가 뭐 이렇게 고마워, 뭐 너 덕분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내가 변화시킬 수 있구나, 관계에서의 주체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
10: 이렇게 한번 긴 시간 동안 누가 이렇게 칭찬에 대해서 길게 고민해봤겠어요. 10일 동안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긴 시간 동안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에게 되게 큰 힘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요.
11: 고마워라는 이런 식으로 따뜻한 말투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2: 제 말에 동의해주고 약간 좀 인정해주는 느낌이잖아요.
11: 친구 해준다는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3: 당연한 거지. 내 아들이니까.
14: 오늘 수고 많았어.
15: 엄마는 미나밖에 없어.
16: 나도 사랑해.
17: 고마워. 우리 딸 잘 자.
18: 고마워.
19: 그래, 고마워.
20: 고마워.
21: 고마워. 너도 예뻐.
22: 칭찬해줘서 고마워.
23: 좋은 아이인 것 같습니다.
24: 뭐든지 잘하는 거.
25: 모든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26: 많이 도와주는 사람?
27: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도움을 주는 사람 같아요. 자기 할 일 잘하는 사람.
28: 책임감 있는 사람.
29: 착한 사람 같습니다.
30: 처음에는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0: 시간이 돼가지고 내일 저희 이승하러 가는데.
1: 올해 첫 경기니까 많이 아쉬웠어요.
2: 지니까 슬퍼서요.
3: 이제 시작이다 우리. 앞으로도 질 거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길 거야. 지다 보면 이기게 돼 있어. 왜 감독님 해봤으니까.
4: 할 수 있을까? 괜찮아. 내가 기다릴 거야.
5: 2025학년도 제91회 졸업장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6: 여러분들은 분명히 즉시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0: It begins now.
1: 화성 안에 있는 행궁동인데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2: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3: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사셨던 동네라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 아유,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제대로 찾아왔죠?
3: 저희 자매입니다.
5: 그냥 제가 같이 살자고 하면 바로 그렇다고 할 줄 알았어요.

0: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1: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견이 이제 발입니다.
2: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 내 하고
1: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빤신발, 거미 신발,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이제 봄스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금에도 120억 정도.
0: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1: 연나대왕 앞에 갔다가 와태 이렇게 몇 번을 했죠.

0: 아빠가 아프니까.
1: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편마비로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아빠. 장애가 있는 엄마와 7살 예진이의 유일한 보호자이지만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에 지팡이 없인 외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빈병을 찾습니다.
2: 조용히 많죠. 돈만 있으면 되는데. 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예진의 힘이 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0: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없으면 안 돼요.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현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어린이 유괴 예방 방법 알려드립니다. 낯선 사람이 주는 돈이나 과자, 장난감은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게 될 경우 아이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웃는 얼굴, 상냥한 말투를 통해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낯선 사람이 물건을 들어달라는 등 도움을 요청한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안 돼요, 싫어요 라고 크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얼굴을 아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괴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가기 전 먼저 부모님께 물어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장소와 귀가 시간을 정확히 전달받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혹여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내일을 위해 한 번 더 알려주세요.

0: 알고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첫
1: 성교육.
0: 오늘은 무슨 교육?
2: 성교육.
0: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한 분의 새로운 얼굴이 찾아오셨네요. 안녕하세요.
3: 저는 아들 둘, 딸 둘, 네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제 전업주부 문현준이라고 합니다.
0: 오, 반갑습니다. 아,
4: 잠깐만요. 아이, 넷? 네, 키운다고요? 와, 정말 대단해요. 슈퍼데디네요.
0: 슈퍼데디.
5: 저, 아니, 진짜 애국자시고, 네. 저는 육아도 하시고, 살림도 하신다는 얘기에서 확 와닿는 게.
0: 그러게요.
5: 우리 종태 집에서 뭐 하고 있지?
6: 종태는 제 남편입니다.
0: 어쨌든, 우리 문현준 씨 덕분에, 분위기가 오늘 남자 셋에 여자 셋, 이렇게 오. 성비가 완벽하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학교 다닐 때 미팅하는 그런 느낌스. 그런 느낌스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7: 네. 오늘은 지치선이 모여있어서 얘기가 진짜 풍성해질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0: 약간 보면 이제 우리가 화사한 또 에너지가 있잖아요. 우리 또 여성스러운 화사한 에너지가 좀 있고, 남자답고 약간 듬직한 느낌이 좀 있으면서, 조화가 참 오늘 좋은 느낌이 들어요.
8: 네, 네. 제시. 네네네. 지금 그 말씀, 네. 방송 끝날 때쯤이면 좀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0: 왜요? 선생님, 그 눈빛 무서워요. 왜 나한테 뭐 잘못한 거예요? 나 뭐 잘못한 거예요?
8: 오늘 주제를 미리 스포하신 것 같은데?
0: 네? 오늘 주제가 뭐죠?

0: 저는 핑크 매니아예요.
1: 아, 나 너무 좋아요.
2: 그리고 약간 우리는 핑크. 파랑은 약간 좀 남자 색깔?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3: Already wrong.
1: Already wrong. Already wrong.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됐어요.
2: 아, 여자애가 좀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1: 안녕입니다. 아니,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쳐다보신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남자답다, 여자답다. 그게 뭔가요?

0: 뭐 여성성 이런 얘기한 거에 선생님 좀 예, 지적을 하신 거군요.
1: Already wrong.
0: Already wrong.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됐어요.
2: 근데 진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뭐 여성스럽다 이렇게 뭐 남자답다라고 하시니까 네. 그냥
0: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여성스럽다.
3: 그게 바로 고정관념의 힘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잘못인지도 네, 모르고 저도. 인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0: 근데 은지 씨는 어때요? 어릴 때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자니까 좀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2: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만 듣고 자랐어요.
0: 우리 때는 그랬지.
2: 네, 우리 때는 그랬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네. 특별히 또 오빠가 있다 보니까 오빠랑 같이 막 신나게 놀고 뛰어놀고 막 소리 깔깔 지르고 막 하면은 어른들이 꼭 여자애가 왜 그러니?
0: 맞아.
2: 여자애가 왜 좀 차분하게 있어야지 왜 그래?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0: 오빠들 노는데 막 같이 막 남자처럼 놀면 혼나고 좀 그랬죠.
2: 맞아요. 막 그리고 다리도 오물이라 그러고
0: 맨날 다리 오물이라고
2: 막 흙 만지면은 인형 가지고 놀아야지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0: 그러게요. 여성스럽고 예뻐져야지 이게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전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선생님? 저는 오늘도 사실은 우리 예쁘려고 우리가 삽에서
2: 훈칠도
0: 훈칠하고 공 들이고 근데 이게 뭐 고정관념이라면 저희 뭐 그만 퇴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네. 네 맞아요. 이게 자기 자신을 네. 더 멋지게 혹은 더 예쁘게 꾸미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건데 그 가치를 오로지 외모나 보이는 모습으로만 한정한다면 그게 바로 심각한 고정관념이죠.
0: 아 내면도 같이 챙겨라. 네. 내면도 아 우리가 내면이 좀 부족해요.
2: 아니 안 챙기긴 했어요.
0: 네. 좀 신경 쓸게요.
4: 네. 그 고정관념에서 가장 직관적인 게 이제 색상하고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핑크색.
0: 맞아요.
4: 여자는 인형 갖고 놀아야 되고 남자는 자동차 가지고 놀아야 되고 로봇 갖고 놀아야 되고 이런 거. 또 성격이나 뭐 태도 같은 거는 남자는 씩씩해야 되고 대범해야 되고 여자는 얌전하고 조신해야 된다. 이거 되고. 되게 강요하잖아요.
5: 그 시골에 내려가면 할머니들께서 이제 여자아이들한테는 아이고 예쁘게 자라라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고 남자아이들한테는 씩씩하고 남자답게 자라야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애들이 건강하게만 자라기만 해도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말이죠.
6: 근데 영국도 솔직히 뭐 성별 나누지 말자는 분위기는 맞아요. 근데 여전히 남자는 뭐 기차, 자동차, 공놀이하고 여자들은 인형하고 주방놀이 많이 하고. 하고 저도 최근에 영국 문화책 하나 썼는데 그 마초 문화라는 거 오히려 더 강한 것 같아요.
0: 마초
6: 영국은
0: 문화, 남자
6: 남자답게 하라 하고 여자 기지배처럼 굴지 마. Don't be a girl. 제 아빠가 맨날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축구 같은 거는 남자답게 해야 된다.
0: 맞아요.
6: 스포츠는 터프하게 이런 거 있어요.
0: 자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한번 카드를 한번 집어볼게요. 자 핑크 대 블루. 자, 첫 번째 카드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아, 근데 아까 그 촬영팀이 왔어요. 네. 대기실에.
7: 아, 뭐예요?
8: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8: 둘 중에 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7: 네, 마음에 드는 거요? 아, 저는 핑크죠. 그렇죠. 여자는 핑크.
0: 어떤 색 고르셨어요? 보여주세요. 아, 다 핑크. 핑크, 다 핑크, 오?
6: 저...
0: 다 핑크고, 피터.
6: 진짜. 오,
0: 마초맨 블루.
6: 아, 근데 솔직히 핑크는 거의 없어요. 네, 아이템 같은 거. 네, 소화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파란.
5: 이제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수염 기르고 머리도 이렇게 막 다니면서 네. 블루로 고르면은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 핑크로.
3: 사실 저도 제가 핑크를 되게 좋아한다기보단 저희 딸들이 핑크를 요즘

0: 알게 되는 순간 있잖아요. 그때 어 공주님입니다. 이눈 듣는 순간 머릿속에 그냥 핑크색이 머리도 발끝까지 흐르잖아요.
1: 저희 셋째가 어린이집 다닐 때 다 누나들이 집에 온통 공주 옷이고 막 그렇게 막 그 옷장에 진열돼 있잖아요. 네. 본인도 그걸 입고 어린이집 가고 싶다고 그러는.
2: 근데 그럴 수 있죠. 호기심 때문에. 근데 맞아. 진짜 드레스 입혔어요?
1: 네. 그래서 그대로 보냈어요. 근데 사실 살짝 이제 그 아이가 드레스를 입고 간 거를 누군가가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아이의 그러게. 취향일 수도 있고 그냥 네. 누나가 입으니까 예뻐 보여서 입을 수도 있고.
3: 그 마음들 다 이해하죠. 그런데 제시 혹시 네. 이 사진 본 적 없어요? 남자의 방, 여자의 방을 보여준 거죠. 저렇게 많은 핑크 아이템, 블루 아이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들이 선택한 것도 있겠지만 어른들이 그렇게 사준 것도 있겠죠, 주로.
0: 그렇겠다. 예. 근데 저렇게 보면 저렇게 또 본인들이 굉장히 또 좋아할 수 있는 각자 아이들의 취향인 것 같은데요.
2: 네. 그렇죠. 저도 딸 같은 경우에 어릴 때 하고 딸인지 몰랐을 때 준비할 때 다 약간 중립색, 뭐 노란색, 회색 그런 거로 준비했고 딸도 어릴 때 오히려 핑크에 관심 하나도 없었다가 커다 보니까 점점 핑크색으로 가는 거예요.
4: 아드님 네. 있으시잖아요. 네. 아빠 나 좀 발레에 관심이 생겼어. 나 네. 핑크색 발레복 사줘라고 한다면 네. 일체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 결혼하세요?
0: 당황하셨어. 당황 다 대답을 못하시죠.
4: 지금 이미 20초가 지나버렸어.
2: 버퍼링 좀 걸릴 것 같아요, 솔직히. 네.
1: 누나들이 쓰던 물건 셋째가 그대로 받아서 쓰고 유치원 갈 때도 첫째 둘째가 쓰던 식판을 그대로 이제 핑크색 식판을 가져다 쓰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셋째가 시무룩해서 오더니 네. 아빠 나 이거 식판 쓰기 싫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저희 집에 있는 핑크색 물건은 조금 이제 한 구석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때부터 파란색 그 자동차 변신 로봇 이걸로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4: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저도 사실 제 딸 거 살 때는 크게 고민 안 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만약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면 일단 핑크는 못 사겠어.
0: 그치, 약간 좀 고민할.
4: 오, 네, 약간 그냥 우리 딸은 뭐 파란색, 초록색 다 입혀도 남자 애기 선물을 고를 때 핑크는 일단 바로 배제가 돼버리더라고요. 배제. 네.
5: 일단 태어나자마자. 시각 발달 자체가 별로 없어요. 태어나자마자는 20, 30cm 정도로 겨우 볼 정도이고 한 6개월쯤 돼야 이제 색깔에 대한 발달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 시기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뭐 핑크, 뭐 블루 그러면서 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영향이 이제 개입이 되는 거예요. 20세기 초반만 해도 약간 반대였던 게 뭐 레드나 핑크 같은 계열의 색들이 남성에 대한 색이기도 했었고 성모 마리아 같은 것을 상징하는 색깔은 블루거든요. 이런 식으로 뒤바뀌어 있었던 시절도 있어요. 산업화가 되면서 마케팅적 측면에서 바뀐 그런 부분들이 있죠.
2: 영국은 특히 전통 지키는 왕실에도 지금까지 그거 보여줘요. 샬롯 공주님은 파란색 원피스도 즐겨 입고,
4: 네네네.
2: 하고 또 윌리엄 왕자도 어릴 때 막 새빨간 신발 그 사진도 되게 유명했고요. 네, 네.
3: 신기하다. 문제는 아이들이 색깔을 통해서 이제 자기 검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그 이제 판매장에 가면 요쪽은 핑크, 요쪽은 블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이런 무의식적인 제안이 아이의 어떤 창의성이나 혹은 미래에 뭔가 선택할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좁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0: 자, 그렇다면 이런 고정관념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4: 오, 남자 물건, 여자 물건.
0: 아, 이거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네요.

0: 여자들은 인형 같은 걸 좋아해요.
1: 소방관 남자가 많이 하니까.
2: 신기하죠?
3: 신기해.
2: 공룡 갖다 놓고. 자동차.
3: 자동차.
0: 자동차. 남자 것 같아서.
1: 핑크색.

0: 많이 들고 다니는 거 봤어요.
1: 그래, 아빠 가방처럼 빵.
2: 그래서 다녔다.
0: 가방. 엄마가 똑같은 걸 봐요. 남자만 군대 다녀서 아빠가 다녀왔대. 경찰. 남자가 여자보다 센 것 같아서. 발명가. 남자가 많아서. 소방관. 소방관은 여자보다 남자가 많아.
1: 아이들은 벌써 머릿속에 남자 거 여자 거가 나눠진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2: 그러니까요. 네. 그거 타고난 건지 아니면 환경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그 뚜렷한 선택은 이미 있구나. 네. 그래서 놀랐어요. 네.
3: 근데 사실 저도 돌아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은 선생님이 그냥 운동장에 공 하나 빵 차주고 와르르 따라가고 여자애들은 뭔가 좀 다른 활동들을 그냥 거의 따로 나눠서 했던 기억이 있고.
1: 맞아요. 나 여자애들은 고무줄놀이 하고 남자들은 말뚝박기 하고.
3: 아, 언니 저는 고무줄은 아니어가지고.
1: 아, 그래. 우리 세대가 좀 달라요.
3: 세대인 거예요.
1: 그렇구나. 우리도 고무줄.
4: 시원에 갔었을 때 다른 친구들은 다들 이제 파란색 그다음에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이랬었을 때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 오, 그럴 수 있겠네요.
5: 맞아요. 이게 보통 한 3에서 4세 정도부터 이제 자기 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자기 이제 외형적인 성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성 역할이나 성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 거 여자 거라는 거에 대한 사회적 학습을 그때부터 되게 모든 것에 다 대입을 하기 시작해요.
1: 근데
5: 물론 이제 아이가 그걸 좋아하는 걸 막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다른 것도 괜찮다고 다른 선택지도 있다라는 걸 그냥 이렇게 조금씩 짚어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어요.
1: 근데 사실은 이제 저한테 만약에 장난감 매장 갔을 때 딸들한테 자 오늘은 로봇 고를 거야. 오늘은 공룡 고를 거야. 이렇게 하고
3: 아니야.
1: 애들 데리고 간다 그러면 아이들도 따를 것 같지가 않아서 저부터도 쉽지 않겠지만.
6: 저는 애들 키울 때 사실 그 고정관념에서 좀 키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은 그 오빠가 갖고 노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유치원 가면 자기가 이렇게 칼 차고 그 배트맨 좋아해갖고 망토 두르고 막 맨날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저희 아이가 이 방송 가면 딸 자기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막.
1: 아직도 그러나요?
6: 예.
1: 옆집 아이라고 하세요.
6: 근데 유치원 가면 이제 또래또래 놀죠, 또. 그러면서 이제 인형놀이도 배우고 핑크도 좋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임에 들어가야 안전하다라는 걸 아는 거죠.
5: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세계를 좀 확장해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 혹은 이제 임무이기도 해요. 남자애가 인형놀이하고 여자애가 뭐 조립한다고 해서 얘가 그게 어떤 성적 취향 어떤 혹은 성적 지향성의 문제가 성인까지 이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존중해 주셔도 됩니다.
3: 좀 생각해보면 좀 예전 동화책이나 동요 같은 것만 봐도 공주는 항상 누가 도와줄 때까지 왕자가 와서 도와줄 때까지 막 기다리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애기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백마탄 왕자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뭐 이렇게
1: 필요 없어요. 뭐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알아서 그냥 살면 되지 뭐.
3: 맞아요. 네.
1: 그리고 일단 백마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사치예요. 지금 말을 왜 타고 다녀요?
6: 결말을 좀 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래서 공주가 만약에 성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정면이 나오면 너는 결말이 어땠으면 좋겠어? 너라면 어떻게 해볼 것 같아? 그러니까 핵심은 성별이 아니고 주체성, 주도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자가 위험하면 공주가 구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5: 또 어떻게 보면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남자는 강해야만 한다. 남자는 힘들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깨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남성의 취약할 권리.

0: 의미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1: 근데 그걸 깨지 않아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되게 취약하던데요.
2: 본인이 그냥 깨.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깨버리더라고요.
3: 매일 연약한 존재를 데리고 사는 느낌이 또 몰랐다가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집에 계세요?
2: 네, 그런 집에 분? 계세요.
3: 네, 저희 집에도 연약, 되게 잘 아프신 분 한 분 네. 집에 계시고.
2: 공주님 한 분 계세요.
3: 그래서 막 전구 갈고, 뭐 이제 뭐 고치고 이런 거는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아, 이거는 결혼하면 남편이 남자가 하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하는 게 더 빠르고 더
2: 좋아요. 저희도 전기 나갔을 때, 두꺼비 집 좀 봐 했더니, 우리 집에 두꺼비가 있네. 자기는 두꺼비 못 만진다고. 네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3: 이번에는 이 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물입니다. 이거는요, OX를 들어야 돼요. 다들 준비되셨죠? OX.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는 울지 말고 참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 둘, 셋!
2: 맞춤에.
3: 야, 맞춤에만 혼자 오래 주셨어.
4: 억울해요, 억울해요.
3: 혼자 오래 주셨는데. 예, 우리 일단 현주님은 근데 X를 드셨어요. 네.
5: 그 슬프면은 울어야죠.
3: 울어야죠.
5: 사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OTT 시청을 하면서 네. 예, 눈물을 흘리는 기분이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지긴 하더라고요.
3: 아니 현주님 보면 진짜 눈물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2: 이미 촉촉해요.
3: 네, F시죠?
5: 네. 티입니다.
3: 근데 이 와중에 우리 피터 씨는, 영국 남자 피터 씨는 오를 드셨어요. 왜 울면 안 되나요?
4: 근데 어느 정도 참는 법은 배워야죠. 근데 이건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남자도 당연히 배워야 된다. 너무 울보로 키우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3: 너무 눈물이 전반적으로 많은 건 안 된다.
4: 그리고 영국에서 stiff upper lip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위 입술 뻣뻣하게. 그래서 감정 드러내지 마. 네, 그래서 슬퍼도 그냥 그대로 표정 관리.
3: 그건 남녀 다
4: 네네네.
3: 똑같이.
4: 그러니까 영국은 남녀 둘 다 참아야 된다. 눈물은.
3: 흘리지 말아라. 네.
4: 가끔씩은 울어도 되지만 맨날 울면 조금
3: 안 된다.
4: 여기서 다 울면 안 된다.
3: 아니 피터 씨는 어때요? 피터 씨 좀 눈물이 있어요?
4: 잘 안 울어요. 네, 잘 안 울어요. 네.
2: 그럼 태어났을 때 우시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우신 거예요?
4: 아니요. 중간중간에. 아니 뭐 1년에 한두 번 우는 것 같은데요. 근데 매일은 안 울어요.
6: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참는 법은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법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의학적으로 사실 눈물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기제라고 하거든요.
3: 울고 싶을 땐 한번 울고 나면 울어도 네. 괜찮아지는 경우도
0: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만 울어야지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3: 맞아요.
0: 듣고 살았었어요.
2: 맞아, 많이 울면 중요한 네. 거 떨어진다고.
3: 맞아, 맞아. 맞아. 너 이 녀석 중요한 거 똑 떨어진다 막 이렇게. 근데 뭐 우리 종태는 지금 뭐 하루에 세 번씩 우는 거 어때요?
0: 자기 감정을 적절한 말로 잘 표현을 하고 그걸 잘 받아들여지게 되면 감정의 어떤 감정 지능 혹은 정서 지능이 굉장히 잘 발달해요. 근데 그런 게 잘 발달하지 않으면 점점 감정이라는 게 어디 가지 않고 쌓이게 되거든요. 쌓이다가 한 번에 빵! 또 혹은 엉뚱한 상황이나 사건에서 빵! 이렇게 터져서 분노 조절이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3: 아, 그렇군요. 갑자기 또 바뀌었어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또 갑자기.
4: 제가 언제, 원래
3: X. 원래는 X였어요. 아, 아니, 마음이 확 바뀌는 거예요.
4: 생각해보니까 저번 주에 왕산암 걱정. 10분 계속
3: 안
4: 울었어요.
3: 안 울 수가 없어요.
4: 아, 근데 조금 그 영국 신사 마인드로 오열은 하지 않았어요.
3: 눈물 한두방울 정도.
4: 네, 콧물하고.
3: 아, 콧물하고. 와, 근데 진짜 남자는 남 앞에서 우는 거 아니다. 영국 신사 울면 안 돼. 이런 말들. 무심코 하는 말 중에 아이를 가두는 언어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6: 아들한테는 특히 왜 용감해야 되고 대범해야 되고 또 딸들은 뭐 예뻐야 되고 착해야 되고 뭐 이런 칭찬들이 아이들을 굉장히 가두죠. 그리고 특히 여자아이들은 이제 월경 시작하면 사실 그 전에 좀 신나게 놀았던 애들도 그렇게 과격하게 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되게
3: 맞아요.
6: 많아요.
3: 몸가짐을 조심해야 돼요.
4: 그러니까 영국에도 딸한테는 princess, beautiful 이런 표현 많이 쓰고 아들한테는 뭐 big strong boy 이런 거 얘기하고 또 어느 정도 10대 되면 Take it like a man. 어려운 상황은 남자답게 받아들여.
3: 남자답게
4: 참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너무 부담될 것 같긴 해요.
3: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저도 우리 공주 너무 이쁘다. 공주님 막 저는 맨날 둘째 딸한테 공주님 오늘 왜 이렇게 이쁘세요? 맨날 이런 말을 하거든요.
2: 맞아요.
3: 근데 이게 좀 독이 될까요?
0: 뿐 말이 전혀 아니죠. 근데 그걸

0: 계속 특정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반복을 하게 되면 아이들 마음 속에 나는 그래야만 할것 같은 사람,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 굉장히 자기 자신을 좀 부끄럽게 여기게 될 가능성이 좀 커요.
1: 저도 이제 남자 조카가 있는데, 아, 유아야, 남자가 손을 잡아줘야지, 남자가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거든요.
2: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가 남자 손을 잡는 것보다 남자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게 저는 사실 아직은 좋거든요? 그럼 이거를 내가 우리 딸한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3: 네가 먼저 잡아.
2: 네가 잡아. 너는 기다리지만 이렇게.
4: 뭐 네가 먼저 잡아는 아니고 네가 잡고 싶으면 잡아도 돼.
2: 기다리지만 말고 네가 잡고 싶으면 먼저 잡을 수 있다.
4: 근데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잡으면 좀 내 마음은 아닌데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걔가 가버리면 기회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착 잡아야지.
0: 여자가 먼저 대시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혹은 남자를 도망가게 한다 약간 이런 고정관념도 있는 것 같은데.
2: 고정관념이요 진짜?
0: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제 연애 상담을 하기도 하니까 여자 아이들이 먼저 대시하는 경우도 옛날보다 훨씬
4: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멋있다고 생각해요.
0: 그게 당당하고 주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 그 우리가 막 이렇게 뭐 누가 먼저 손을 잡니 그리고 이제 그 열려 있는 마음 하고는 다르게 그 아까 영상에서 보면은 아이들은 여전히 이거는 남자의 역할이야, 이건 여자의 역할이야 이렇게 딱 나눠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2: 그리고 또 많은 집들이 아빠와 엄마가 일을 하는데 아빠랑 엄마랑 같이 일함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집안일을 거의 다 하는 경우, 육아를 거의 다 하는 경우가 훨씬 또 많긴 또 하더라고요.
1: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요리랑 뭐 가족들 필요한 물품 손길이 정말 야무지세요.
6: 체력적으로 더 우인 사람한테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를 잘 키우겠다라는 그 과정에서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은 아이가 성장하는 내내 정말 필요한 역할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3: 근데 요즘 영국에도 Stay at Home Dad 그 타이틀가 많이 있는데 한 15만 명이 하고 있고
2: 엄청 많네요.
3: 또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집에서 일하면서 육아도 도와준 하이브리드 댓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뭐 그냥 he's a great team player. 그래서 진짜 최고의 팀 플레이인 것 같아요. 하고 너무 멋진 아빠인 것 같아요. 네.
1: 저처럼 이제 바깥 양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4: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성별이 아닌 이제 상황이나 아까 능력, 뭐 역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뭔가를 내가 여기서 어떤 포지션인가를 결정하는데 훨씬 좀 더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2: 근데 전업 지금 11년 차시잖아요. 근데 저는 심지어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뭐 살림 만렙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들 모임 같은 데 가면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카페 가입이 안 된다.
5: 네. 어떻게 보면 저도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같은 집단 안에서 좀 위안받고 싶고 그들과 소통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커서 막 맘카페도 가입하고 뭐 이제 제가 그 출산을 안 했으니 조련 동기도 없고 이러니까.
1: 조동탔네요. 네.
5: 힘든 순간이 언제냐면 저도 체력이 바닥났는데 남은 이제 설거지라든지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이 장난감들을 뒤처리해야 될 때 그때 제일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역할은 그 둘 중 체력이 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라고.
2: 이 말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체력이 되는 사람이 아이들을 보면 왜 엄마들이 짜증이 나고 화가 많은 이유는 체력이 한계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 있고 이런 건데 너무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1: 진짜 네. 저도 육아하면서 이거는 뭔가 성별의 문제가 아니다. 성별의 차이가 아니다. 이거는 진짜 그 에너지 총량의 문제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4: 체력 뭐 엄마가 좋은 사람도 있죠.
1: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둘째는 5분 만에 낳고 산책 갔어요.
2: 진짜 최고네요. 최고네요. 네. 누구든 간에 어쨌든 아이들 곁에 있어주는 거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5: 셋째가 최근에 유치원 졸업하면서 뒤에 장래 희망을 적어놨는데 거기에 좋은 아빠라고 썼어요.
2: 어떡해.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밝게 지금 잘 해내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4: 요즘 육아휴직률이 되게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2: 맞아요.
4: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나도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0: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그내 가치가 바뀌어야 되는
1: 맞아요.
0: 일이거든요. 내
1: 시간의
0: 가치가.
1: 가치가 더 중요한 거죠. 돈의
0: 네.
1: 가치가.
0: 그래서 이성 역할의 뭐 유연함은 뭐 삶의 유연함으로 당연히 이어지고요.
1: 자, 이번 카드는 자 꿈입니다. 자, 요거를 전 이제 현주 씨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 아들이 나 유튜버 할래, 하거나 딸이 나 격투기 선수 할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어요?
2: 지금도 이제 아이들이랑 그다 같이 지금 유도랑 주짓수를 같이 수련하고 있고,
3: 와, 같이 하시네요.
2: 그래서 오히려 유도를 하고 싶다, 뭐 주짓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지원해주고 싶은 느낌?
1: 저는 요거를 우리 피터 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4: 맞춤에.
1: 맞춤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딸이 격투기.
1: 딸이 격투기, 아들이 유튜버.
3: 굳이요? 그렇게 딸이든 아들이든 격투기든 다칠까봐 그래서 좀 약간 말릴 것 같고. 근데 여자니까 더
1: 그렇죠.
3: 약간
1: 다치면.
3: 여자애가 굳이 격투기 이런 소리가 여기까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영국에서도 요즘 축구가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 많이 이끌고 있어요. 여자 대표팀과 너무 잘해서. 그래서 여자 축구선수까지는 오케이.
1: 오케이.
3: 네네네.
1: 그
3: 오픈 마인드.
1: 아들이
3: 뷰티
1: 유튜버.
3: 유튜버. 같이 생각해보자.
4: 맞춤맨.
1: 고민이 많으시네요.
5: 처가에 가면 제가 이제 설거지 하려고 하면 장모님께서 사위 하지 마시 말게 막 이런단 말이에요.
1: 백년 사위 왜 그러나.
5: 저희
1: 사위 왜
5: 어머니.
1: 그러나.
5: 근데 요즘 이제 그렇게 뭐 집안일을 하거나 뭐 요리하고 하는 게 남자 셰프들이 정말 엄청나게
1: 많아졌어요.
5: 전성기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별과 직업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제한을 안 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인 것 같아요.
1: 저도 우미가 뭐 나중에 어떤 꿈을 가져오든지 여자애가 왜 그래? 막 이런 편견 안경 딱 벗고 그냥 아이의 눈 맞춰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 지금은 그런데 좀 지켜봐야겠죠?
6: 지켜보도록
1: 네,
6: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6: 자, 그럼 성별이라는 좁은 틀을 깨고 나와서 세상이라는 넓은 도화지에 자신만의 색깔로 꿈을 그려가는 아이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오, 멋지다. 어우, 잘하네요.
3: 폼이 아주 좋은데.
1: 와, 나도 찍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1: 그쵸. 남자들의 스포츠. 그 나무진 것좀 보세요. 진짜 근데 잘하는 느낌이 나요.
3: 멋있다.
7: 안녕하세요. 금북초등학교 5학년 4반 홍승아입니다. 1학년 때 취미반으로 시작한 다음에 이제 4학년 때 이제 선수반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0: 남자친구구나.
1: 아, 남자친구가 발레를.
2: 안녕하세요. 저는 낭미초등학교 3학년 이유입니다.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 1년 정도.
1: 이 친구는 여자친구인 거죠?
3: 사랑하는 여자친구고.
2: 엄청 많이 보러 가. 호두까기 인형만 5번 정도 보고.
4: 우와, 5번.
5: 일단은 달리기가 좀 빨라졌고, 그 다음에 스윙 돌릴 때 이제 칠 때 팔 힘도 좀 있어야 되니까, 팔 실험할 때 이겨서 좀 좋아요.
6: 여자애가 무슨 야구를 해라고 약간 저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애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7: 남자아이들도 자세를 교정하고 이러는 데는 좋은 것 같다고. 발레는 안에 근육들을 사용하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오히려 그랬는데요.
8: 시작! 엉덩이! 8, 9, 10!
9: 어디 안 들려!
5: 선수반 할 때 이제 좀 소외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니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딱 알맞은 타이밍에 언니가 3명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상처가 아물었어요.
10: 생각.
1: 여자아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4: 그렇죠, 같이.
3: 혼성팀이 되는 거잖아요.
6: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합은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투수로 올라갔는데 이제 제구가 잘 안 잡히다 보니까 포볼로 이제 점수를 많이 잃었어요. 울먹울먹 거리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운드에서 자기 포지션에 대한 책임감을 끝까지 하고 이제 내려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대견하다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11: 작년 12월 28일 굉장히 큰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극장에서 작품은 풀피리 요정 아주 대단하게 해냈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무대도 그렇게 설 수 있었고
7: 아이고 해야죠. 본인이 행복하면 맞아요. 본인이 원하는 걸 시키고 싶어요. 본인이 소질이 있어하고 행복해하는 거.
6: 야구를 이제 단순히 잘 하기보다는 야구를 하면서 고민하고 그런 과정을 조금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5: 얘들아, 야구는 성별이 상관없으니까 바로바로 하러 와. 기다릴게.
3: 야, 근데 승하 선수 투구할 때 그 표정 보셨어요? 이거
1: 카리스마.
3: 오, 저는 완전 지금 승하 선수한테 입덕했습니다. 제가 1호 표현하겠습니다.
4: 그리고 또 발레 나오니까 네. 옛날 그 영국 영화 빌리 엘리엇 보셨죠?
1: 유명하잖아요.
4: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많이 발레 하게 됐어요, 영국에.
12: 왜 여자애가 야구해? 이런 거는 사실은 아이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아니라 사실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안에서 나오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3: 하지만 근데 아이들 또래 사이에서도 뭐 그건 여자 거야 뭐 이런 걸 좀 빨리 또 배워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 노력을 해도 사회에서 또 습득하는 게 있으니까 그럴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어막은 뭘지 알려주세요.
13: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 그 아이들을 좀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도 친구들처럼이야. 남자애들 좀 축구 좀 해봐. 나가서 쉬는 시간에 앉아만 있지 말고 책 읽지만 말고 나가봐. 혹은 여자애들처럼 너 아이돌도 좋아하고 예쁜 옷 좀 입어봐. 이 말이 진짜 아이들한테 되게 더 큰 상처가. 걔네들보다 내 부모가 더 미워. 이런 경우까지 가게 되거든요. 또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인정해주고 또 먼저 중립적인 말들을 써주는 거, 언어를 써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4: 그 부모의 첫 반응은 진짜 약간 골든타임인 것 같네요.
13: 정말로
4: 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반응보다 호기심하고 오픈마인드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 뷰티 유튜버 하고 싶으면 해도 돼, 아들아.
5: 진짜요?
4: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네. 또 하나 배우네요. 네네.
3: 자, 오늘 마지막 카드는요. 이렇게 보니까 빈 칸이에요.
4: 어?
3: 자, 이거는 뭐죠?
14: 그거는 네. 내 아이의 이름.
3: 아. 네. 아,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 아이 이름을 적으면 되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14: 성별 대신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죠.
3: 아이 이름을? 우리 아, 제 딸이 약간 관종이라 이름 나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요? 첫째 아이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둘째가 좀 서운하니까 여기 이름이 딱 글자만 다르니까 여기 또 애들끼리 싸워요, 여자애들이랑.
0: 네. 아, 이렇게 잡아 쓰면 되는구나.
3: 이렇게 해서 문태리, 문엘리,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문태리가 사실 그 미스터 션샤인 보다가 김태리 씨가 나와가지고, 김태리처럼 됐으면 좋겠네 해서 태리를 했는데, 한자를 그 의미를 넣으니까 클 태의 이로울이에요. 크게 뭔가 좀 이로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의미를 넣은 거고, 엘리는 그냥 엘리예요. 한자 없습니다.
0: 깔끔하게.
3: 깔끔하게.
14: 이름을 지을 때는 항상 그 이름에 뜻을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 뜻이라는 게 결국은 부모님이 얘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을지를 그런 어떤 염원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질을 좀 우리는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얘가 여자아이다, 남자아이다, 이거보다는 고정관념을 없애는 데서도 이름을 좀 자주 부르는 게 오히려 더 좋죠. 그 스웨덴이 성교육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요새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한대요. 유치원에서. 여자아이, 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4: 아, 무조건. 예.
3: 야, 그럼 선생님도 머리 터지겠네요. 이름 다 외워야
4: 그렇죠.
3: 이름 외우는 게 일이거든요. 이름 좀 꼭 붙여야 돼. 선생님 힘들어요. 네.
0: 그러니까 막 약간 이제 스위티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헤이, 스위티. 하이, 하이.

0: 이름으로 불리면 우리는 굉장히 고유한 나만의 존재가 되고 빛나는 존재가 될것 같아요.
1: 맞네요. 이름 불리면 참 기분 좋은데. 네,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휘터 씨?
2: 그 아들하고 딸은 거의 극과 극인데, 그래서 당연히 성별로 100% 나눌 수 없잖아요. 그거
1: 그렇죠.
2: 다시 느꼈고, 영국에는 always be true to yourself 라는 표현이 있는데, 너 자신에게 항상 솔직해라. 네. 진심을 보여줘야 되고, 뭐 숨기지 말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기준이든 안 맞춰도 되고, 애들은 항상 원하는 대로 너답게 해라. 그래서 아들은 아빠는 늘 사랑해줄게. 똑같이. 이런 말 해주고 싶어요.
3: 아빠 발레 해도 돼요?
2: 발레 해도 돼. 해도 돼. 이제 100%. 이제 진심. 진심. 유튜브도 해. 동시에.
3: 동시에
1: 저도 진짜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성 고정관념을 진짜 많이 발견했고, 진짜 일상에서도 엄마도 무거운 캐리어를 잘 옮기고, 뭐 아빠도 우리 밥을 잘 차려주고 이런 진짜 다양한 모습들 유연하게 우리가 좀 가족 안에서 생활해야겠다. 저희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더 넓은 꿈, 많은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0: 너무
1: 생각
0: 무거운 건 종태씨 시키고.
1: 근데 사실 제가 더 잘해서. 네, 현진 씨는 어떠셨어요?
4: 네, 이 전업주부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겠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너답게 살아도 괜찮아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5: 여자애가, 남자애가 이런 수식어를 좀 빼고 그냥 너는 뭘 좋아하니? 너는 어떤 걸할때 가장 즐겁니? 이렇게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 아까 빈칸에 이제 아이들 이름도 좋지만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너답게, 나답게. 사실 영어로 하면 to be yourself잖아요. 성교육이 사실은 나답게 사는 법,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남자나 여자라는 틀에 갇혀서 자신의 빛을 자꾸 이렇게 죽이지 않도록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튤립은 튤립이라서 예쁘고 장미는 장미라서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감탄하고 좋아하면 아이는 정말 자기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 자, 오늘 내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이 편견의 안경, 내 안의 고정관념과 함께 이제 작별할 시간입니다. 바로 있습니다.
2: 저는 남자는 춥고 아빠랑 가야지 라는 말 이제 제 인생에서 삭제하겠습니다.
6: 남자는 바깥 양반, 여자는 집사람. 오늘부로 완전히 지우겠습니다.
0: 저는 여자는 운전을 못해. 저 운전 잘하거든요.
2: 오, 바이바이. 네.
5: 남자는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을 오늘부로 삭제하겠습니다.
3: 저거 진짜. 좋아하셔. 여자는 자고를 순해야지. 이런 편견. 안녕입니다.
1: 좋아요, 좋아요. 저도 할게요, 그러면.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 안녕입니다. 여자는 뭘 조신해요.
3: 맞아.
1: 적발해, 적발해. 자, 이렇게 다 삭제를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답게 여자답게보다
7: 나답게 너답게.
1: 부모님들은 앞으로도 쭉 우리답게

0: 오늘의 주제는요.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1: 왜 엄마가 아깝냐?
2: 아니, 왜 남들은 막 잘생겨서 그런데 저는 좀 그 대답이 조심스럽거든요.
3: 점프! 후!
4: 거지 말까?
5: 엄마는 나랑 결혼해야 돼. 내 결혼했어? 던지고.
6: 100점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1: 어제 우리 너무 좋았어.
7: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8: 기적이 찾아온 날이란 말이야.
9: 이게 뭐야?
2: 너무너무 셋째를 욕심을 내게 되네요.
1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0: It begins now.
1: Hwaseong 안에 있는 행궁동인데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2: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3: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사셨던 동네라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1: 아유,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제대로 찾아왔죠?
3: 저희 자매입니다.
5: 그냥 제가 같이 살자고 하면 바로 그렇다고 할 줄 알았어요.

0: 부모님이야 할머니한테 이런 거 먹은 거는?
1: 이거 뭐고? 치킨.
0: 프로틴.
2: 짠.
0: 가서 청소 잘해주세요 이모 해.
1: 봐봐.
0: 어디 있어 지금?
1: 로봇이야 로봇.
0: 네, 우리 청소 이모야.
3: 갑자기 제가 막 하면서 그게 진짜 뭐 칼로 이렇게 딱 자른 것처럼 손이 뻣뻣해져요.
4: 이제 이것도 꼬부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펴지는 거지 또.
5: 방치하면 손이 마비가 오고 아예 근육이 말라버려요. 손이 멈추면 아마 일상이 멈출 겁니다.

0: 인간은 과연 선한가? 악한가? 아, 인간을 모르겠다.
1: 취미는 철학 갖는다니까요.
2: 우선 인간이 영장류예요.
0: 아, 우리가?
2: 예.
0: 다른 동물하고 이제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
2: 바로 복잡한 사회성.
0: 사회성, 사회구조. 네. 배신, 배반, 뒤에서 모사하고 막.
2: 나쁘게 표현하면 그게 맞는데.
0: 나쁘게 표현해야죠.
2: 영장류도 문법체계 같은 것도.
3: 원숭이가? 원숭이가요?
2: 문화도.
3: 아, 문화요?
4: 문화요?
2: 제가 연구하는 김팔원 씨는 일구일처제예요.
0: 와, 대박인데 바람 안 펴요?
2: 바람 많이 핍니다. 암컷과 수컷 부부가 이중창을 같이 해요.
4: 여보! 어디서 뭐해? 어, 장례식장!
0: 뭐, 이런 거겠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어디야, 지금? 이런 거죠.
4: 옆에 비춰봐봐. 이런 거잖아.
0: 어디야? 지금.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0: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0: 공감. 공감이 최고다, 이거.
1: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수칙.
2: 선배님, 지금 하셨습니까?
3: 아, 다들 한잔하나?
2: 네!
1: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4: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5: 야, 너 뭐하는 거야?
1: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작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4: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6: 너 이거 몇 개야?
4: 4개?
1: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4: 걱정 마십시오. 에이,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5: 뭐라고?
1: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5: 선배님!
6: 너 어제 잘 들어왔어?

한국인들은 걷기 위해 태어난 것 같습니다. 공원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걷기가 무병장수의 운동일까요?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자세로 걸으면 오히려 부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 걷기 위한 많은 요소가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을 먼저 고려해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발바닥의 사용인데요. 걸을 때 처음에 지면에 닿는 발바닥의 위치는 뒤꿈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 그리고 엄지발가락. 이렇게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닿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발목, 무릎 또는 허리에 부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폭인데요. 보폭은

본인의 키에서 100 정도를 빼는 것입니다. 제가 175cm니까요. 100을 빼면 대략 75cm가 되거든요. 그 75cm를 계산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160일 거고 어떤 분은 180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른발과 왼발을 이렇게 걷는 보폭으로 벌렸을 때 제 왼쪽 뒤꿈치에서 오른쪽 뒤꿈치까지가 보폭이거든요. 그랬을 때 오른발에 신발 하나, 그리고 신발 두 개, 신발 이렇게 세 개. 양발 사이에 신발이 두 개 정도 들어가면 대략 본인의 보폭 정도가 됩니다. 두 개가 들어가면 아주 좋은 보폭이 되고요. 하나 반 정도면 괜찮은 보폭입니다. 보폭이 좁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발바닥의 앞쪽으로 착지를 하면서 내 몸의 체중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무거운 머리가 내 발의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노인들에게서 많이 생기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이 낙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보폭을 지키는 것은 건강하게 걷는 노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속도인데요. 이 속도는 대략 초당 1.4m의 속도로 가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75cm의 보폭을 가졌을 때 1초에 똑딱 하면 한 발, 두 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똑딱. 이 박자에 75cm씩 두번 움직이는 거죠. 생각보다 빠릅니다. 이렇게 잘 걸었을 때는 우리의 몸이 수직으로 5cm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요. 제가 175cm니까요. 발을 이렇게 좋은 보폭으로 벌리면 양발을 벌렸기 때문에 밑으로 5cm가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 한 발로 서면 175cm가 되고요. 그러면 측면에서 보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같은 거리를 걷더라도 언덕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동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대사량도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좌우 운동인데요. 이 좌우 운동은 양발로 서 있을 땐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아마 왼발을 들면 오른쪽으로 몸이 이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게 대략 2cm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발바닥을 사용하는 것, 좋은 보폭을 갖는 것, 그리고 속도가 초당 1.4m가 안 만들어지면 대략적으로 노인의 걸음걸이 또는 몸이 안 좋은 분들의 걸음걸이가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죠. 발은 벌어지고 허리는 구부러진 상태에서 네,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넘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양발을 벌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저도 그렇고요. 겨울에 빙판이 생기면 저도 그렇고 무서우니까 우선 발을 벌리고 허리 숙이고 안 넘어지기 위해서 걷죠. 그래서 좋은 걸음걸이가 안 되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넘어지지 않는 곳에서도 빙판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잘 걸으려면 발바닥을 잘 써야 한다. 보폭은 키에 100을 빼야 한다. 그 다음에 속도는 초당 1.4m 이상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걷기 하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주변 지인들과 오늘 몇 보 걸었어? 몇 시간 걸었어? 이렇게 양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 중에 속도를 말씀드리면 여성이 갱년기가 되는 50대에 걷는 속도가 급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몸에 근육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성은 대략 70대에 걷는 속도가 급강화하거든요. 이러면서 몸이 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속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노화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원을 걷고 있다면 몇 발을 걸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잘 걷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질적으로 올바른 동작, 좋은 동작으로 걷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피트니스 센터를 가거나 또는 걸을 때 어떤 동작으로 잘못 걷는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걷는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트레이드밀에서 걸을 때 일반적으로 잘 못 걷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폭이 좁은 겁니다. 지금 보면 양 발이 신발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보폭이 좁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원래 걸어야 되는 보폭보다 한 3분의 2 정도로 걷는 거니까요. 이렇게 걸으면 지금 저희 트레이너도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작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걸으면서 힙합 전사처럼 바운스를 하는 겁니다. 보통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걷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배가 있으신 분 중에 몸이 안 좋으면 약간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걷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발목이나 무릎, 허리에 부담을 주는 동작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핸드폰을 보면서 머리가 숙여진 상태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가 숙여진 상태라 앞솔림이 생기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핸드폰이 없다 하더라도 발보다 머리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어서 앞으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낙상의 위험을 키웁니다. 잘 걷기 위해서는 우선 속도가 1.4m를 넘어야 하고요. 그리고 보폭은 양발의 사이에 신발이 하나 반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잘 걷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걸었을 때 양발 사이에 신발이 하나 반 정도 들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뒤꿈치가 지면에 닿고 발바닥으로 체중이 이동하고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는 이 세 개의 동작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아주 잘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등병 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보폭을 넓혀주시고 보속을 빠르게 해주시고 뒤꿈치, 그 다음에 발바닥,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는 동작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걷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팔자걸음은 대체적으로 무지외반증이나 또는 무릎의 부상을 일으킬 원인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발가락 10개가 정면을 향하게 걷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쩍 벌리고 걷는 걸음입니다.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걸으시겠죠. 이렇게 걸으면 무릎의 내측이 전방을 향하면서 무릎의 꺾임이 심해집니다. 이런 걸음은 무릎의 부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발목을 사용하지 않고 걷는 걸음인데요. 그 걸음은 허리의 부상과 무릎 부상을 일으킵니다. 아마 여러분 요새 보신 휴머노이드의 걸음이 발목을 사용하지 않는 걸음이거든요. 이렇게 걷습니다. 발바닥이 계속 지면을 바라보면서 그냥 들었다 내리는 동작이 되죠. 이렇게 되면 발바닥에서 체중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무릎과 허리를 향해 부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 세 가지 걸음을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의 뒤꿈치를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걷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걸음을 걷게 되면 신발의 뒤꿈치의 바깥쪽이 닳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걸을 때 발이 지면에 닿는 위치는 발의 바깥쪽이 닿고요. 그리고 발바닥이 닿고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기 된 자리. 그리고 힘들면 네, 지면에 닿아서 다시 들고 살짝 절반만 제자리. 다시 뒤로. 자, 똑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동작보다는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만 나가시고 괜찮아지면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길게 한번 최대한 뻗어보실게요. 그렇죠. 제자리. 그리고 측면으로. 그리고 제자리. 뒤쪽으로. 네, 제자리. 반대쪽으로.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한 뼘에서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시면
동적인 균형이 증가하면서 걷기, 그 다음에 할 러닝까지를 잘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슬로우 조깅을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슬로우 조깅이 조금씩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잘 걷고 빠르게 걷는 분들에게는 더 건강해지기 위해 슬로우 조깅을 추천드립니다. 걷는 속도로 달리며 부상 없이 체력 향상을 할 수 있는 운동이 슬로우 조깅입니다. 그래서 미소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달리는 조깅을 슬로우 조깅이라고 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약 50에서 60% 수준으로 약간 숨찬 정도입니다. 슬로우 조깅은 러닝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발의 착지이거든요. 슬로우 조깅은 보폭이 좁기 때문에 발의 앞쪽이 닿고 뒤꿈치가 닿게 되어 있고요. 러닝은 보폭이 슬로우 조깅보다 넓기 때문에 발의 전체 면적이 닿고 그리고 발끝으로 밀어내는 주법을 사용합니다. 지면의 충격량을 보면 걸을 때 대체적으로 체중의 한 배에서 두 배 정도가 실린다고 하고요. 우리가 7, 80% 이상으로 빠르게 달리면 충격량이 4배에서 6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달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슬로우 조깅은 충격량도 줄여주고 운동의 강도도 줄여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슬로우 조깅의 효과를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걷는 속도로 뛰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는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러닝보다 상대적으로 무릎, 허리, 발목의 부담이 적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사람 또는 러닝을 이제 시작한 사람에게는 아주 적절합니다. 초보자가 유산소 운동으로 처음 시작하기에 아주 적합한 운동이 슬로우 조깅입니다. 1시간 소모 열량에 따른 걷기와 달리기의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 천천히 걷게 되면 대략 255칼로리를 소모하게 되고요. 킬로미터당 대략 20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합니다. 빠르게 걷기는 대략 391칼로리를 소모하고요. 킬로미터당 대략 10분 정도를 씁니다. 가볍게 달리기부터 조깅이라고 하는데요. 755칼로리를 사용합니다. 걷기와 달리기가 대략 칼로리 소모에서 두 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걷기에서 러닝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종아리 근력 강화를 위한 가벼운 점프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종아리에 힘과 스피드를 붙이는 운동입니다. 양발은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높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러죠? 다시 높이, 천천히. 다시 높이, 천천히. 이렇게 돼서 안정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속도를 높일 건데요. 최대 속도로 20번을 해보겠습니다. 무릎은 구부리지 마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올라갔다 빠르게 내려옵니다. 둘, 셋, 그렇죠. 넷. 이때 무릎, 코어, 엉덩이, 등은 완전하게 펴서 수직 운동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종아리에 근력과 스피드를 같이 갖게 되니까요. 달리기를 할 때 추진력을 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반복 횟수를 계속해서 늘려가시면 좋고요. 50개 또는 100개까지 늘리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뒤꿈치 들기를 빠르게 잘 되면 그 다음은 살짝 점프를 하실 건데요. 양손을 허리에 올리시고 이번에는 무릎을 사용하지 않은 채 가볍게 점프를 해보시겠습니다. 아마 줄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릎을 곧게 편 상태에서 발끝으로 점프를 합니다. 착지할 때 몸을 직선으로 두고 이렇게 발이 지면에서 살짝씩 떨어지게 점프를 해주시면 좋고요. 반복 횟수는 30에서 50번까지 반복하시면 좋고요. 착지할 때 호흡을 뱉어주면서 코어를 안정화시켜주시면 훨씬 더 운동이 잘 됩니다. 요즘 한강 시민공원을 가면 러닝 인구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략 10년 전만 해도 러닝을 하면 저 빼고 다른 분들은 거의 다 걸어 다녔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걷는 분들보다 뛰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가끔 슬로우 조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점점 대중화가 되어 있어 기분이 좋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잘 달리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도 러닝을 하다가

그런 분을 만나면 제가 붙들고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가르쳐드리면 너 뭔데 나한테 와서 이래. 이럴까 봐 그냥 눈 감고 입 딱 다물고 저 혼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부상 없이 제대로 달리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의 착지가 부상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힐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뒤꿈치가 강하게 닿는 주법은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긴 하지만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무릎 부상이 생기고요. 미드풋이라고 하는 발 전체가 닿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균형감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상의 위험도 없죠. 러닝을 할 때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올바른 달리기 주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체력에 맞는 러닝 양과 강도, 빈도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잘 자야 하고요. 잘 쉬어야 하고요. 잘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회복 운동인데요. 이 회복 운동은 근력 운동과 일반적으로 유연성 운동이 잘 회복을 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균형 있게 했을 때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도록 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달리기 주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180의 케이던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케이던스가 깨지게 되면 부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빨리 달리든 천천히 달리든 무조건 케이던스는 180에 맞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드풋 컨택인데요. 발 바닥 전체가 지면에 완전하게 닿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달리기이기 때문에 발을 높이 드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렇게 높이 드는 동작들은 단거리 100m, 200m, 400m를 달릴 때 쓰는 주법이라 우리의 발은 지면에서 가장 낮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몸통인데요. 몸통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 5도에서 10도의 전경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아마 여러분은 부상 없는 상태에서 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상 없는 러닝을 위해서는 러닝하는 거리를 과학적으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오늘 갑자기 기분 좋아졌다고 5km 뛰던 분이 10km를 뛰거나 또는 2km 뛰던 분이 5km를 뛰면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쟁심을 없애야 합니다. 누가 나보다 빨리 뛰거나 많이 뛴다 해서 그 사람을 따라 뛰게 되면 부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얼마만큼씩 거리를 증가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죠? 러닝의 거리 증가는 주간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에 한 주간 여러분이 10km를 뛰었다면 그 다음 주차에 거리를 늘리겠다 그러면 대략 1km 정도를 늘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부상 없이 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뛰는 빈도와 강도와 거리를 수첩에 기록하면서 과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존2 러닝을 하시나요? 존3 러닝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심박수에 따라서 이 존을 0에서 5까지 나누거든요. 이 심박수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자신의 심박수입니다. 저는 50을 좀 넘었지만 그냥 50이라 했을 때 220 마이너스 50이 되면 저의 최대 심박수는 170입니다. 그 170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심장 박동수가 몇 번을 뛰었는지에 따라서 존2, 존3가 결정됩니다. 이게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그러면 자신의 안정시 심박수를 갖게 되는 거고요. 존1이 되면 보통 걸었을 때입니다. 걷게 되면 대략 90에서 110 정도의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존2는 슬로우 조깅 정도 또는 러닝을 천천히 했을 때가 존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존3 러닝은 대략 러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심장 박동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존3 러닝이면 옆 사람과 대화가 좀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걷기에서 시작해서 슬로우 조깅, 러닝까지 가면 심장과 폐의 기능이 좋아지면서 혈액순환, 그 다음에 심장, 폐, 뇌의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건강 증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리는 동작을 정확히 배워 부상 없는 달리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조깅과 러닝은

0: 케이던스 180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메트로놈을 이용해서 미드풋과 포어풋으로 케이던스 180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50을 맞추면 이 정도 속도가 됩니다. 네, 그대로. 지금 보시면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태거든요. 보통 러닝을 할 때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략 이런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속도가 케이던스 150이거든요. 제가 160을 맞춰보실게요. 지금 발바닥 전체가 닿는 미드풋 러닝이거든요. 160 되니까 조금 빨라졌죠. 하지만 이 속도도 달리기에 케이던스로는 부족합니다. 보통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박자죠. 자, 그 다음은 170까지 끌어올려 보실게요. 지금 이 속도가 170이거든요. 아주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최적은 175 또는 180을 만드는 겁니다. 자, 180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넷.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호흡이 뱉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발이 디뎌지는 상태에서 몸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쭉 펴지는 상태가 되어야 허리나 무릎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뛰어도 괜찮고요. 혹시 트레이드밀에서 뛴다면 이 메트로놈을 두고 박자를 맞추면서 뛰면 부상 없이 달리기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어풋을 이용해서 속도를 조금 더 낼 수 있는 러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트로놈을 150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뒤꿈치 대지 마시고요. 발바닥 대지 마시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걷기와 뛰기에 굉장히 애매한 정도거든요. 이게 150 케이던스고요. 자, 160이 되면은요. 네, 요것도 뛰는 것과 걷는 것에 아주 애매한 상태입니다. 물론 뒤꿈치가 들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아리가 발달되는 운동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케이던스 170으로 가보실게요. 네,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잘 뛰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둘,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속도도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180에 맞춰서 뛰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뛸 수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일반적으로 달리기를 할 땐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고요. 호흡은 두 번 마시고 두 번 뱉어도 되고요. 한 번 마시고 한 번 뱉어도 됩니다. 호흡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산소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숨찬 증상이 더 가속화됩니다. 이렇게 180에 맞춰서 발끝으로 속도를 내는 러닝을 트레이닝하면 훨씬 더 빠르고 건강해지는 러닝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걷기에서 러닝까지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을 배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여러분의 뇌, 심장, 폐,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운동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숨차게 달리는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는 오늘이 1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8강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2: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3: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전이 이제 발입니다.
4: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 내 하고 있냐.
3: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빤신발, 곰이 신발,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이 봅슬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금에도 한 20억 정도.
2: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3: 연나대왕 앞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죠.

0: 먹습니다. 나야, 밥 먹자.
1: 비밀이야, 할머니한테 이런 거 먹은 거는? 이거 먹어, 치킨. 프로틴.
0: 짠.
1: 가서 청소 잘해주세요, 이모. 해.
2: 봐봐.
1: 어디 있어, 지금?
3: 로봇이야, 로봇.
1: 우리 청소 이모야.
0: 엄마야, 이거.

선거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이웃을 위한 동네 민주주의 출발점에 유권자들께서 꼭 동참을 하셔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0: 갑자기 쫙 하면서 근데 진짜 뭐 칼로 이렇게 탁 자른 것처럼 손이 뻣뻣해져요.
1: 이제 이것도 꼬부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펴지는 거지 또.
2: 방치하면 손이 마비가 오고 아예 근육이 말라버려요. 손이 멈추면 아마 일상이 멈출 겁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구관측 연구를 하고 있는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떠올릴 때 먼저 로켓과 발사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주산업의 진짜 변화는 더 멀리 쏘아올리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더 자주, 더 정밀하게, 더 넓게 관측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기후위기와 재난, 산업과 경제, 안보와 일상의 변화를 읽어내는 데 있습니다. 이 강의는 바로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지구관측 인공위성의 역할을 살펴보려는 시도입니다. 이번 강연 시리즈에서는 먼저 스페이스X 이후 열리게 된 뉴스페이스 시대가 우주산업의 구조를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봅니다. 이 강의의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인공위성은 지구를 어떻게 보고 우리는 그 영상으로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늘 위에 눈으로 지구를 다시 읽는 시간. 이 강의를 통해서 우주는 더 이상 먼 동경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데이터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우리를 설레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주입니다. 2013년 대한민국 최초의 로켓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던 날 숨죽이며 지켜보던 긴장이 아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는 벅찬 감정으로 바뀌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8년 뒤 우리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 1차 시험 발사가 있는 날은 코로나 방역 조치가 강하게 적용되던 시기였습니다. 공개 관람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발사의 현장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지켜보겠다고 전국에서 몇 시간씩을 달려간 국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주에 대한 사랑은 통계 숫자로도 나타납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두 개 년도에 걸쳐서 수행한 인식조사가 있는데요. 우주가 국

국가의 미래 발전에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국민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중요하거나 아주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주 중에서도 특히 어떤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일반인과 전문가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우주 자원 채굴이나 우주 관광을 산업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건 아마 사이언스 픽션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구 관측 인공위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오늘 저는 전문가들이 주목한 지구 관측을 중심으로 뉴스페이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구를 관측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봄철 산불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산에 나무가 사라지고 숲이 없어지는 정도의 피해였다면 작년 2025년에는 불길이 마을까지 덮치면서 직접적인 사망자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지구 700km나 떨어져 있는 나사 위성에서도 당시 우리나라 위성 지역의 산불은 이렇게 또렷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2019년의 호주 산불은 6개월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캥거루와 코알라, 야생동물 5억 마리가 타 죽었고요. 2023년에는 미국 하와이의 섬 하나가 통째로 날아갔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불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점점 건조해지는 기후가 산불 확산을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난방을 많이 하면 공기가 건조해지는 것하고 같은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다시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면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름에 홍수도 문제입니다. 산불과 마찬가지로 강이 넘치고 논밭이 잠기는 걸 넘어서 마을 전체가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규모가 커지면서 파키스탄과 같이 국가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2022년도에 발생한 홍수였는데요. 파키스탄이 위치한 지역적인 특징 때문에 빙하가 녹아서 흘러내린 물하고 그해 장마가 길어지면서 생긴 강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게 발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더스강 하구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당시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될 정도의 대홍수가 온 건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였습니다. 이후 세계은행에서 추산하기로는 900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국가 빈곤율도 4%까지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가리지 않고 당사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한 첫 번째로 구속력 있는 합의였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실제적인 대응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이행 상황을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책 의지만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기후 문제는 대기와 해양, 생태계와 도시, 산업과 경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문제를 진단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 지점에서 지구관측 인공위성의 증가가 드러납니다. 지구관측 위성은 넓은 지역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같은 카메라, 같은 센서로 반복해서 관측합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복잡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지구관측 위성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지구를 봅니다. 하나는 멀리서 넓게 보는 방식입니다. 정주궤도 위성이라고 하는데요. 적도 상공 한 3만 6천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서 지구를 돕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24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이때 지구는 24시간을 주기로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위성의 공전과 지구의 자전 속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우리 눈에는 위성이 언제나 같은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주궤도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위성이 지구상에 계속 같은 지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측 간격을 짧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구름의 이동 모습을 보는 것처럼 기상이나 해양, 대기 환경처럼 넓은 범위를 짧은 시간을 주기로 관측해야 하는 분야에 유리합니다.

하나는 극궤도 또는 태양 종교궤도라고 하는데요. 지구를 남북 방향으로 도는 궤도입니다. 정지 궤도가 지구의 한쪽 면만을 계속 보는 데 비해서 전 지구를 돌아가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 동기 궤도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지역을 지날 때 항상 현지에 같은 시각을 통과하도록 설계한 궤도입니다. 지구 관측 위성을 촬영을 할 때 빛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는 오전 10시에 찍고 오늘은 오후 4시에 찍으면 그림자의 길이도 달라지고 밝기도 달라져서 정확하게 어떤 변화인지 그 원인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태양 동기 궤도는 위성이 그 지역을 항상 같은 시간에 통과하도록 설계한 궤도입니다. 이런 태양 동기 궤도에 있는 위성은 지구에서 가깝게는 한 300km 정도부터 멀게는 2000km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정지궤도 위성에 비해서 지구에 더 가깝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더 가까이 가면 더 상세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더 정밀한 지구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한 번에 보는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고 같은 지역을 다시 지나가기까지 며칠씩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결국 정지궤도 위성은 넓게 자주 보고 저궤도 위성은 자세히 정밀하게 보는 셈입니다. 정지궤도 위성이 하늘에 고정된 CCTV 같다면 태양 동기궤도 위성은 매일 같은 시각에 동네를 순찰하는 드론에 비유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우주 개발은 국가의 역할이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오랜 연구개발 역량이 필요하고 또 수많은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체력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판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재사용 발사체입니다. 우주경제의 빅뱅이 여기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발사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갖는다는 건 굉장히 험난한 여정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사체 개발을 생각해봐도 좋은데요. 첫 발사체인 나로호는 세 번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리호도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시험 발사를 통해서 기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발사도 이렇게 어려운데 재사용이라는 건 당시 감히 엄두도 내기 힘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민간 기업이 해냈습니다. 스페이스X는 팰컨 9을 통해서 1단 로켓을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데 성공했고요. 이게 우주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는 이걸 뉴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국가가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올드스페이스가 가고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인공위성이 없는 일상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뉴스들이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화는 물론 뭐 메일도 보낼 수 있고 인터넷 검색도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면 전국 곳곳 찾아가지 못할 곳도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을지 또 우산을 챙겨야 하는지 기상예보도 인공위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는 인공위성 얼마나 많을까요?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유엔 우주사무국에서 제공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2026년 4월 기준으로 지구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인공위성이 대략 1만 6천 기에 달합니다. 연도별로 발사 추이도 점점 가파르게 상승하는데요. 2025년 한 해에 발사된 신규 위성만도 한 4,500여 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환산해보면 하루에 평균 12기 정도의 인공위성이 새로 발사한 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네, 다들 눈치채셨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스페이스X로 대표되는 재활용 발사체 때문입니다. 자, 로켓 한 개의 제작에 수십,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재사용이 가능해지니까 당연히 비용이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한 번 발사하고 다시 만드는 기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더 자주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표준 가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공개된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팰콘 9은 발사 비용을 기존 대비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위성이 많아진 또 다른 이유는 부품이 작아지면서도 성능은 더 좋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대한 컴퓨터가 있어야 가능했던 연산을 이제는 반도체 칩 하나가 처리합니다. 위성에 들어가는 위성 제작에 필요한 부품이 작아지니까 위성 자체가 작아지고 위성이 작아지니까 한 번에 더 많이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 대의 위성으로 군집을 만드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더 많은 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같은 지역을 더 자주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위성산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5년 세계 위성산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현재 운영 중인 위성은 한 12,00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소형이라고 하는 위성 비율이 90%에 해당됩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이 비율은 특히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소형 위성들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통신 위성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인데요. 2026년 말 기준으로 누적 발사된 위성이 1만 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 뒤를 영국의 원웹이 따라오고 있는데 현재 발사된 위성이 한 6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성에 탑재되는 센서의 종류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구름이 끼어도 볼 수 있는 레이더, 숲과 작물의 상태를 더 정밀하게 읽을 수 있는 초분광, 지표 온도를 보는 열적 외선,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추적하는 온실가스 위성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위성 수가 많아지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을 볼 것인가, 또 어떤 센서를 볼 것인가, 얼마나 자주 볼 것인가가 함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기후위기 대응이 점점 더 구체적인 정책과 시장 수요로 연결된다는 데 있습니다. 탄소 배출 규제나 메탄 감시, ESG 공시 이런 요구들이 커지면서 지구 관측 데이터는 연구자들만의 데이터가 아니라 기업과 금융, 산업이 함께 필요로 하는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위성 영상은 그 한 장의 값어치보다 그 영상에서 무엇을, 어떤 정보를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높은 부가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위성 영상 빅데이터가 인공지능을 만났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가 생겨납니다. 위성은 넓은 지역을 반복해서 촬영하고요. 그러면 한 시점의 데이터가 아니라 시간이 쌓인 거대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그 데이터에서 건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농작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항만은 얼마나 혼잡한지, 재난이 어디로 확산되고 있는지, 대기에 이상징후가 있지는 않은지를 읽어냅니다. 지구 관측 활용 서비스 조사가 있습니다. 2023년 자료인데요. 위성 영상 데이터 시장을 조사했더니 190억 불, 한화로 28조 원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가공하고 분석한 서비스 시장은 310억 불, 약 한화로 46조 원 정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1.5배, 1.6배에 달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격차는 더 빠르게 더 많이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눈에 띄는 점은요. 금융 분야의 성장세입니다. 다른 분야 대비 그 성장세가 훨씬 높은데요. 금융 정보를 위성 영상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강에서는 스페이스X로 시작된 발사체 혁신이 어떻게 우주산업 전체를 바꿨는지, 또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관측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지구관측 위성 영상이 어떻게 공간정보 산업으로 연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1: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2: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전이 이제 발입니다.
3: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 내 하고
2: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빵 신발 거미 신발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이제 봅슬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비만 해도 120억 정도.
1: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2: 연나대왕 앞에 갔다가 와타 이렇게 몇 번을 했죠.

0: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가지고요. 자, 그래서 점심 메뉴를 고르고 있는 상황을 한번 피자 관련해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요거
1: 네.
0: 같이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최대한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점심으로 뭘 먹어야 할까? 이거는 진짜 매일 물어보는 질문 아닌가요?
1: 맞아요,
0: 스스로에게. 네,
1: 맞아요.
0: 요거를 영어로 한번 해보면 또 깔끔하겠죠?
1: 아침 먹으면서 점심 고민하고,
0: 아,
1: 점심
0: 그럼요.
1: 먹으면서 저녁 고민하죠.
0: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치즈 왕창 추가한 라지 피자 어때?
1: 와,
0: 와우.
1: 갑자기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0: 오늘 왠지 피자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Alright.
1: 그러게요.
0: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할지 좀 궁금하시죠? 다
1: 오호.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 점심 메뉴로 피자를 고르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점심으로 뭘 먹어야 될까?
0: 응?
1: 고민돼, 고민돼.
0: What are you saying?
1: 런치 메뉴. 런치 메뉴, how about?
0: Lunch menu.
1: Yes, I think.
0: You
1: 런치
0: think?
1: 메뉴. 예, 런치, kind of lunch.
0: You are thinking?
1: kind of food. What kind of food?
0: Asking me?
1: Yes.
0: Oh, I'm kind of craving pizza.
1: 피자?
0: I'm kind of craving pizza. Yeah.
1: Craving?
0: Yeah, I'm craving it.
1: Craving.
0: Yeah, kind of.
1: Crazy.
0: Not
1: Crazy.
0: crazy. No, I'm
1: No.
0: craving it. I really want pizza.
1: I really
0: Yeah,
1: want
0: I'm not.
1: 피자. 오! 그러면은 치즈 왕창 추가한 라지 피자 어때?
0: You want pizza?
1: Yes, I want pizza too. But
0: But.
1: 치즈 one more cheese 추가
0: Oh,
1: add.
0: extra, adding
1: Yes,
0: pizza.
1: add cheese.
0: Oh, onto the pizza. Oh,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You read my mind, so toss me my phone.
1: You order?
0: 예, toss me my phone.
1: 와, 오케이.
0: 오케이?
1: 오.
0: 아이고, 저기 죄송한데 맛없는 거 점심으로
1: 네네. 예.
0: 시키면 둘 사이가 멀어질 수
1: 아, 진짜
0: 있어요.
1: 의상해요.
0: 아,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이게 먹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배 채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0: 네네네.
1: 은근히 이 먹는 걸로 행복 느끼는 게 엄청 까요.
0: 그러니까요. 이거야말로 오늘 진짜 뭐가 당긴다.
1: 맞아요.
0: 우리 점심으로 뭐 이거 먹는 거 어때? 피자에 이거 토핑할까? 정말 생활 영어 아니겠습니까? 우리
1: 맞아요.
0: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3: I'm kind of craving pizza.
2: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3: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점심을 뭘 먹어야 될지 이 고민은 뭐 직장에서 하는 게될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1: 근데 또
0: 그렇죠?
1: 영어로 이렇게 보니까, 아, 점심 메뉴 고민은 만고 공통이구나.
0: We are the world라고 볼수 있어요.
1: 그러게요.
0: Alright.
1: What should we eat for 점심이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왠지 끊어볼 수 있을 것
0: Okay.
1: 같고, 여기는 점심을 영어로 제가 런치 하겠습니다.
0: Alright. So, what should we eat? For what? For lunch. 정답? Of course. 자, lunch는 점심 식사를 얘기를 하죠.
1: 네.
0: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구간이 있습니다.
1: 뭐죠?
0: 자, 뒤에 for lunch라는 부분 있잖아요.
1: 네.
0: 이게 이제 한국어로 치면은 점심으로에 해당하는 게 fo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점심을 위해서 우리는 이걸 주문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for 쓰고 나서 식사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아침, 점심, 뭐 저녁, 뭐 dessert, 뭐 etc. etc. 그걸
1: 네.
0: 쓰게 되면 이거로 정도로 의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1: 아하.
0: 얘만 알아서는 의미가 없고 문장에 한번 넣어 보는 게 좋아요. 여기서도 보면 아, 우리 뭘 먹어야 할까? 먹는 게 좋을까? What should we eat? Right? Or what should I eat? 뭐뭐로 점심으로 이렇게 됐죠. 그 뒤에만 추가가 된 거예요.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녁 식사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좀 바꾸면 되겠죠, right?
1: 네네.
0: 아, 있잖아. 우리 저녁으로 뭘 먹는 게 좋을까? 뭘 먹어야 할까?
1: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0: There you go.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0: 그냥 디너로만 바꿔줬죠, 런치를.
1: 네.
0: 자, how about this?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평소문으로. 나 볶음밥 먹었어, 점심으로. 그럼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죠. 너 뭐 먹었니? 그랬더니, 나 점심으로 볶음밥 먹었어, 짜장면 먹었어.
1: 아하.
0: 쓰잖아요.
1: 예,
0: 그러면
1: 예.
0: 볶음밥이 영어로 뭘까요?
1: Mixed보다는
0: 이게 막 이렇게 튀기는 거랑 똑같아요.
1: 아, fry.
0: Yeah, fried. 그 다음에 밥이 뭐죠?
1: Rice.
0: 아. Fried rice가 볶음밥입니다.
1: 아, 섞여가지고 또 믹스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네요. 네.
0: 그러면은 나는 fried rice를 먹었어. 어떻게 해요?
1: I ate fried rice.
0: 자, 점심으로.
1: For lunch.
0: 그렇죠.
1: 아.
0: 점심 식사를 위해서 난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먹었다. 그렇게
1: yes.
0: 직역으로 느껴주셔도 돼요. Just like this. Alright. 자, 그리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1: 네.
0: What should we eat? What should I eat? 이렇게 뭘 먹을까 고민할 때는 have to가 아니라 should를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드럽게. 왜냐면 should 자체가 여러분들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뭐뭐 해야지. 라는 부드러운 말투죠. 그렇죠?
1: 네네.
0: 그래서 여기서는 what should we eat? What should we order? 이런 느낌. 네. Yeah?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 Yes.
0: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1: What should we eat for dinner?
0: Oh, I ate fried rice for lunch.
1: I ate fried rice for lunch.
0: 네. 그리고 제가 추천. 거의 암기해도 이거는 아깝지 않다 하는 게 하나 있어요.
1: 어떤 거죠?
0: 이런 거 있잖아요. 점심은 뭐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점심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1: 그쵸.
0: 근데 이거를 점심 뭐예요? 라고 한다고 해서 What is lunch? 이러면 런치라는 건 무슨 뜻의 단어인가요?
1: 아, 그렇죠. 왠지 이런, 설명해야 될 것 같고.
0: 그렇죠. 이게 이상하게 돼버릴 수 있어서
1: 네.
0: 그때도 for 넣어요. 그래서 What's for lunch?
1: 아하.
0: 네. 런치를 위해서 뭐가 나오냐라는
1: 아.
0: 것을 만든 문장이 되겠습니다. So 이걸 써서 뭐 이렇게 부부끼리 물어본다든가, Hey, what's for dinner? What's for lunch? 이런 식으로, right?
1: 네.
0: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1: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0: Alright. 자, 다음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난 피자가 좀 당기는데.
1: 아, 오.
0: 저는 좀 피자를 아침으로 좀 당기기 때문에.
1: 아침에요? 아침에 삼겹살 드시는 분 계시던데. 피자 드시는 분 또 발견했네요.
0: 처음이죠? 네.
1: 예. I'm kind of. 나는 무슨 종류야. 나는 무슨 종류야.
0: 오케이.
1: 피자.
0: 피자를.
1: 네, 피자. A kind of pizza. 여기가, 종이 빠졌네요.
0: 뭔가 동사 같은 게 빠졌죠. 지금 피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1: 피자가 종류래요.
0: 응.
1: 피자의
0: 피자가 종류.
1: 피자가 당긴대요.
0: 당긴다가 없잖아요.
1: 당긴다?
0: 네.
1: 근데 kind of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당기다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거
0: 되긴 한데요.
1: 돼요? 어떻게 되죠? kind of.
0: 일단 당긴다는 게 뭔지를 써봐야 될 것 같아요.
1: 당긴다는 풀.
0: 풀.
1: Yes.
0: 오케이.
1: I'm kind of full pizza.
0: Full pizza. Okay.
1: Yeah.
0: 자, 진짜 영어에서도 나 뭐 당겨 이렇게 얘기할 때 당긴다? Okay, full. 영어에서도 그렇게 쓸지.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1: 네.
0: 영어에서 실제로 한국에서 쓰는 비격식 단어가 그대로 가가지고 쓰는 경우도 없진 않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건 좀 다릅니다.
1: 아.
0: 자, I'm kind of 뭔가 입맛이 당긴다. Pizza. 뭘 쓰냐면요. Craving.
1: Craving?
0: 처음 들어봤죠, 이거.
1: 네.
0: 네. 이거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자, crave 한다는 거는요. 뭔가를 crave 한다는 거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뭔가를 굉장히 원하다라는 뜻이에요.
1: 아~
0: 근데 그게 이제 음식이 뒤에 오게 되면 그게 막 당긴다라는 느낌. Yeah. So crave something 하면 음식 등이 당기다. 뭔가를 굉장히 원한다.
1: 원한다.
0: Right.
1: 그럼 우리가 hungry 할 때 더 막 배고프면은 starving이라고 하는 것처럼.
0: Right.
1: 그러면 like보다 좀 더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0: 이런 그렇죠. 이 crave는 그냥 거지. 뭔가 오늘은 좀 이게 당기는데 이거는 너무 먹고 싶어보다는 조금 약하긴 하죠.
1: 아, 그래요?
0: Right.
1: 아.
0: So crave 그다음에 음식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진행형으로 써요. 근데 항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1: 네.
0: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약간의 라면이 나는 당기고 있다.
1: 아.
0: 자, 일단은 나는 당기고 있다. 진행형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1: Craving.
0: 그래서
1: I craving.
0: I am
1: craving.
0: Craving 약간의 라면.
1: Some noodle.
0: 그냥 라면 쓰면 돼요.
1: 아,
0: 요즘에는
1: 라면.
0: 이제는 너무 유명해져서요.
1: 정말.
0: 모르면 외국 사람들끼리도 너 라면 몰라? 이래요.
1: 오히려 외국 사람들의 소울푸드가 라면이.
0: 그럼요. 예. 물론 지금 슬기 씨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전 세계적인 뭐 글로벌한 단어로 뭐 noodles.
1: Noodle.
0: I understand that. But 이제는 라면이 유명해요.
1: 와, 네. 정말 어깨.

0: 이만큼 올라가요.
1: So I'm craving some 라면 하시면 되고요. How about this? 나는 약간의 피자. 나는 약간의 피자가 당긴다. 이런 건 어떡할까요?
2: I'm kind of
1: 아, 이거 안 쓰고요.
2: 안 써요? I'm craving
1: some
2: 뭐가 당긴다고?
1: 피자요?
2: 피자.
1: 피자. Yeah. So 어려운 게 아니에요. crave 뒤에 그냥 음식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보통 아 지금 당기고 있으니까 진행형을 많이 쓴다.
2: 어느
1: 정도 예의가 되겠습니다. Alright, so 아무튼 crave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I am craving some 라면.
2: I am craving some 라면.
1: There you go. 자, 그리고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방금 두 번째 문장은 I'm craving some pizza라고 했는데요.
2: 그쵸.
1: 얘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I feel like eating some pizza. 자, feel like ing는 왕초보 영화에서 몇 번 소개가 됐지만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았는데요. I feel like the ing를 쓰는 이게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뭔가를 많이 하고 싶다라기보단 뭐 하고 싶은 기분이 좀 드는데 살짝 드는데 라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얘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먹고 싶은 기분이 좀 들어. some pizza를 이거나 이 crave라는 것을 활용해서 I'm craving some pizza 쓰나 의미는 큰 차이가 없어요. Do you understand?
2: Yes.
1: 그래서 제 말은 패턴을 여러분들이 단어 패턴들을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옵션이 많이 생겨야 됩니다.
2: 네.
1: Alright? So I feel like eating some pizza is fine as well. 자, 여기 지금 중간에 요거는요. 지금 제 생각에 슬기 씨한테 이게 너무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아, 그니까요.
1: Right? 여기서 kind of의 kind는 종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 뜻도 있지만
2: 네.
1: kind가 여기서는 단순하게 약간 좀
2: 에?
1: 이라는 느낌을
2: 아,
1: 주는
2: 그래요?
1: 거군요.
2: Yeah. 아.
1: I kind of like it. 나 그거 조금 마음에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I'm kind of tired. 나 약간 좀 피곤해. 네, 그래서 좀이라는 느낌을 살짝 넣은 것뿐이에요.
2: 그러면 약간 네. about, around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1: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얘는 없어도 상관은 없는 거긴 해요.
2: 아.
1: So I'm craving pizza나 I'm kind of 이런 느낌. 약간 좀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게 원어민들이 워낙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2: 그쵸?
1: 그래야 들었을 때도 제거를 하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2: 네.
1: 예를 들어서 나는 그게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 I liked it 이러면 되잖아요.
2: 네.
1: 근데 나 그거 좀 마음에 들었어.
2: I'm kind of liked it.
1: I죠. 왜냐면 I. like는 동사잖아요.
2: 네.
1: I kind of liked it.
2: 아, kind of는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나요?
1: 아,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 네.
1: kind of는 비동사랑 써도 되고 그냥 일반 동사랑
2: 아,
1: 써도
2: 그래요?
1: 돼요. 네. 근데 일반 동사랑 쓸 때는 보통 일반 동사 앞에 와요. So I kind of liked it. Alright? 이런 식으로.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2: 네.
1: 아, 나 좀 피곤해. 아, 나 좀 피곤해.
2: I'm kind of tired.
1: 그죠? I'm kind of tired.
2: Oh.
1: 얘는 kind of, tired가 효용사니까 I am kind of tired. 오케이. 안 그래도 제가 kind of가 나오면 이것도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2: 네.
1: 일반 동사 나오면 얘 앞에 그냥 써버려요. 근데 비동사 나오면 얘 뒤에 또 이렇게 써버립니다.
2: 아하.
1: 이게 살짝 헷갈릴 수는 있어요.
2: 헷갈리네요.
1: 근데 여기서도 지금 비동사 있으니까 I'm kind of죠?
2: 그쵸.
1: I kind of am이라고 안 해요. Okay? Alright. 자, 두 개 읽어보겠습니다. I kind of liked it.
2: I kind of liked it.
1: I'm kind of tired.
2: I'm kind of tired.
1: Alright, 본문 갈게요. I'm kind of craving pizza.
2: I'm kind of craving pizza.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3: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I'm kind of craving pizza.
1: 네, 다음 미션 문장은요. 치즈 왕창 추가한 라지 피자 어때?
2: 아,
1: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2: 아, 얘기만 들어도 막 행복해지고 치즈가 지금 한 움큼 입에 있는 느낌이에요.
1: 쫀득쫀득하죠.
2: How about 어때? A large pizza. 큰 피자 with 이거 저기 치즈 추가.
1: 네.
2: 그럼 여기
1: 일단 with... 나눠볼까요?
2: 그러면은 여기서 나눌까요?
1: Okay.
2: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치즈가 많이 with a lot pizza.
1: 오케이.
2: La cheese.
1: Alright.
2: Yep.
1: 자, 만나줘 보겠습니다.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a lot cheese? 정답은 extra cheese 되겠습니다. 자, a lot도 좋은데
2: 네.
1: 그렇게 쓰려면 a lot of cheese라고 써야 되겠죠. A lot of가 많으니 되겠죠. That's fine. 근데 저는 만약에 저 뒤에를 날렸으면 이 피자 의미 없어요. 네.

0: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1: 예.
0: extra는 추가적인, right? So
1: 아.
0: 추가적인 뭐 더 추가하여 요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겠는데 발음할 때
1: 네.
0: 이거는 extra가 더 이상 아니죠. 여러분들이 R 발음을 혀를 제대로 당겨서 하고 있다면 extra처럼 치읓 비슷하게 소리가 날 겁니다. 자, 입모양을 모으고 한번 try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 갑니다. extra, extra.
1: extra. extra.
0: There you go. So extra cheese 어때? 자, 이거는 우리 많이 했었죠. How about이라고 하는 거, right? 뭔가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하던가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내보던가 할 때
1: 네.
0: 이건 어떨까? 저건 어때? 뭐 금요일은
1: 오,
0: 어때?
1: 맞아,
0: 이런
1: 맞아.
0: 식으로, right? So how about 단순히 명사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저 그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Yeah.
1: How about me?
0: How about me? 어, oh, how about me? 나는 어때? 이런
1: 네,
0: 느낌.
1: 맞아요.
0: 아, 그렇군요. 그
1: 분위기 많이 안 좋아졌어요.
0: 뭐, 소개팅 자리가 있는데
1: how about
0: 너
1: me?
0: 친구 아는 사람이 있어. How about me?
1: 맞아요.
0: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커피는 좀 어떨까? 그래서 뭐 마시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가 그랬을 때 커피 좀 어때?
1: How about coffee?
0: How about coffee? Or some coffee, right? So how about this? 요일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을 때, 금요일
1: 네.
0: 어때?
1: Oh, how about Friday?
0: That's it. 엄청 심플하죠?
1: 오.
0: 명사만 바꿔주면서, 이건 어떨까? 제안하는 느낌?
1: 네.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How about some coffee?
1: How about some coffee?
0: How about Friday?
1: How about Friday?
0: There you go. 자, 참고로요. 이게 what about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근데 이거 두 개가 의미가 겹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제 쓰냐면 나는 어떻게 하고 그럼 나 그냥 두고 갈 거야. 나에 대해서 뭔가 처리를 해달라. 이런 의미로 쓸 때가 대부분입니다. So how about은 뭔가 제안하는 느낌.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하지만 얘는 what about them? What about me?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좀 해결책을 줘라는 의미.
1: 오케이.
0: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1: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0: There you go. 아, 그나저나 피자 아니라
1: pizza.
0: Pizza, right? I에 강세 주면서 마치 P-I-T-Z-A인 것처럼 발음하시면
1: 네.
0: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죠. 자, 문제 하나 남았습니다. 내 말을 읽었네.
1: 어휴.
0: 네, 전화기 던져줘. 저는 이렇게 주문하는 분은 저 바로 배프.

0: How about some coffee? How about Friday?
1: 수고하셨습니다.
2: 네.
1: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4: I'm kind of craving pizza.
3: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4: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1: 너무 좋았습니다.
2: 우히.
1: 자, 그렇다면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2: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What should we eat for lunch?
5: I'm kind of craving pizza.
2: How about a large pizza with extra cheese?
5: Oh, you read my mind. Toss me my phone.
2: Okay.
5: Yeah, wow. Pizza with extra cheese.
1: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2: Yes.
1: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너 어디 살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ere do you live?
1: Alright. Where 이라고 하는 의문사를 활용을 좀 해봤죠.
2: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For, 그리고 나서 식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우리 아침으로 뭘 먹어야 할까? 우리 아침으로 뭘 먹는 게 좋을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머릿속으로 이 단어 저 단어 떠오르신다고요? 바로 영어로 문장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Very, very nice.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EBS 프로그램과 함께해요. 아빠를 만나러 한국을 찾아온 아이들의 가슴 벅찬 여정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국경을 넘은 특급 사랑 손주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일주일 왔다 내 손주.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마법 같은 솔루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알다가도 모를 고양이의 묘한 행동 반려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고양이를 부탁해. 가족과 함께 EBS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구관측 연구를 하고 있는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공간에 흔적을 남깁니다. 길을 만들고 농가와 밭을 경작하고 집과 공장을 짓고 도시를 넓혀갑니다. 아침이면 차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오고요. 저녁이면 다시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항만에는 컨테이너가 쌓이고 물류센터에는 트럭이 드나들고 농지에서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식이 자랍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이런 흔적을 기록해왔습니다. 바로 지도인데요. 지도는 단순히 위치를 표시한 그림이 아니라 인류가 공간을 이해하고 활용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공간 정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지도는 예전과는 좀 다릅니다. 예전의 지도가 한 화면에 박제된 정지 화면이었다면 오늘날의 지도는 계속 업데이트되는 살아있는 정보에 가깝습니다. 바로 지구관측 인공위성 덕분입니다. 지도를 만들 때 인류는 처음으로 직접 눈으로 공간을 관측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멀리 보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열기구를 띄웠고 항공사진을 찍었고

마침내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점점 더 넓게, 또 빠르게, 더 정밀하게 발전해온 겁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재무제표보다 먼저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성 영상을 잘 보면 다른 해법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미국의 대형 쇼핑몰의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위성 사진을 한 장만 보면 차가 많다, 적다 정도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한 번이 아니라 매주, 매달, 계절마다 반복해서 보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매장은 항상 주차장이 붐비고 또 어떤 매장은 시간이 갈수록 비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미국의 한 데이터 기업은 실제로 이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백화점 체인의 주차장을 오랜 기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된 차량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과 주식 가격의 하락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생각해보면 방문객이 줄어든다는 건 기업 매출이 부진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주가에도 당연히 반영이 됐던 거고요. 자, 이렇게 위성 영상은 주차장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거기서 소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진 한 장이 아니라 같은 장소를 반복해서 그 변화의 패턴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위성 영상은 그냥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경제를 해석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응용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힌트는 중국의 무역항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정보를 읽어내실 수 있으실까요? 중국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고 또 수출 의존도가 큰 나라에서는 항만이 경제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현장이 됩니다. 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결국 컨테이너에 실려서 항만으로 모이고 또 다시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가니까요. 자, 그래서 중국의 무역 항만에 컨테이너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선박이 또 얼마나 자주 드나드는지, 그 처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느려졌는지를 보면 수출 경기의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위성은 이런 지역을 넓은 범위에서 반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항만의 물동량 변화를 어떤 경제를 측정하는 대류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20년 초에 중국은 코로나로 강한 봉쇄와 셧다운을 시행했었습니다. 그 충격이 항만 물동량에 곧바로 반영된 사례가 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중국 주요 항만의 2020년 1분기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 대비 9%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중국의 1분기 GDP도 전년 동기 대비 7%가 감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성 영상은 항만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거기서 무역을 읽어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동차나 컨테이너의 물동량처럼 눈에 바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간접적인 흔적에서도 경제 신호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는 건 원유 저장 탱크의 모습인데요. 원유 저장 탱크의 지붕은 내용물의 양에 따라서 오르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휘발성 물질이 증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기름이 차면 지붕이 올라갑니다. 기름이 줄어들면 지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저장고 안쪽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위성은 같은 지역을 항상 같은 시간대에 통과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저장고의 그림자 크기가 달라졌다는 건 저장량이 바뀌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원유는 산유국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의 생산량을 늘리고 내리는 결정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핵심 산유국에 달려 있습니다. 정책 발표 하나가 국제 유가를 좌지우지하는 구조인데요. 감산하겠다고 발표하면 유가가 당연히 올라가고요. 증산하겠다고 하면 내려가는 거죠. 실제로 생산량이 바뀌었는지를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은 잘 마땅히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데이터 분석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저장 탱크를 위성 영상으로 꾸준히 관측하면서 실제 오펙의 생산량 발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감산 정책이 발표된 이후였는데요. 이 데이터 기업에서도 저장량이 실제 줄은 걸 확인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당시

이게 금융 부분을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오펙의 정책 발표에 기대지 않고 독자적으로 원유가 시장 수요보다 많이 생산되고 있는지 또는 적게 생산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가격 정책에 대비하거나 또는 어떤 시점에 구매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걸 시사한 거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소비와 물류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농산물을 소비하는데요. 그 농산물은 공장에서 한꺼번에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인은 공급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작황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수확이 끝나기 전에 생산량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거래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도 지구간적 위성이 등장을 합니다. 미국의 콘벨트 같은 광대한 농지를 한꺼번에 또 주기적으로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 위성 영상에서 작물의 상태를 정량적으로 보여지는 지표를 계산하고 그 추이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정량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을 가지 않고도 위성 영상만 봐도 식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혹시 병은 없는지, 올해 작황이 평년보다 좋을지 또는 나쁠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보는 농민에게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곡물을 사야 하는 기업도 있고요. 식품회사, 사료회사, 수입업체, 금융시장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흉년이 예상된다면 작물을 미리 확보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테고요. 만약에 풍년이 예상된다면 가격 하락에 대비를 해야 하니까요. 요즘 세계 경제는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커지고 공급망은 흔들리고 팬데믹 같은 충격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정한 나라일수록 위험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정작 문제는 이런 나라들일수록 적절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너무 오래된 데이터거나 심지어는 거짓되거나 왜곡된 값이라서 자칫 잘못 판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지구 관측은 전혀 다른 방식의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위성이 아니라 그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한반도 주변을 촬영한 사진이었는데요. 2015년 당시 월드데이터 랩은 북한의 야간 불빛을 토대로 해서 경제 규모를 분석했었습니다. 북한의 야간 불빛이 2013년 대비 2015년에 40%나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 총생산 GDP가 1,400달러, 그러니까 약 165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추정치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북한은 전력의 상당 부분을 수력 발전에 의존합니다. 근데 2015년 당시는 극심한 가뭄 때문에 댐 수위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량이 급감을 했겠죠. 그게 불빛 감소로도 나타난 겁니다. 북한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간 불빛이나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경제 흐름, 그 나라의 경제 상태 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IMF죠. 국제통화기금인데요. 최근 연구에서 이런 방법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적용을 했고, 5개년도 동안 야간 조도의 변화, 식센지수의 변화, 이산화질소 농도를 비교해서 기존의 경제 지표하고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통적인 경제 지표만 사용했을 때보다 GDP 추정 정확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이 영상을 하나하나 보면서 자동차 수, 컨테이너 수를 세야 될까? 작황을 직접 비교해야 할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실수하다 보면 정확도를 담보할 수도 없게 되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게임의 법칙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전문가가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하던 분석을 이제는 알고리즘이 분석합니다. 훨씬 넓은 지역을 더 자주, 더 빠르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려운 곳,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볼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고 또 적용합니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위성 영상을 팔았다면 이제는 분석 결과를 구독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경쟁의 초점이 누가 더 좋은 영상, 고해상도의 영상을 찍느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의미를 찾아내고 또 누가 더 쉽게 쓸수 있는 서비스로 제공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위성 데이터는 원자재에 가깝고
진짜 부가가치는

는그 위에 올라가는 분석과 해석, 플랫폼과 서비스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 더해서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선택을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까지 가려면 또 다른 도구가 필요합니다. 바로 디지털 트윈인데요. 말 그대로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옮겨 놓은 겁니다. 여기에 각종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미래의 시나리오를 시험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걸 지구에 적용한 사례가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데스티네이션 어스가 대표적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인류가 당면한 기후, 그다음에 환경의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파급되는 영향이 점점 더 빨라지고 또그 미치는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현재의 대응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 지구 시스템 모델, 첨단 컴퓨팅을 결합해서 고정밀 지구 모델을 만들었고요. 지구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시험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유럽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 또이 시스템을 통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 근간을 마련하겠다는 게이 사업의 주요 목표입니다. 이 시스템은 연구 플랫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위험을 예측하고 비용을 줄여야 하는 민간 산업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에서는 가뭄이나 병충해 위험을 더 정밀하게 예측해서 생산성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에너지 분야에서는 폭염이나 한파에 따른 에너지 수요를 더 정교하게 예측하고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의 발전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위성이 국방과 안보의 영역에서도 존재감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설마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민간 회사에서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2022년 2월 4일과 2022년 2월 22일 두 장의 사진이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벨라루스에 있는 군사기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월 4일에 눈으로 덮여 있던 지역이 2월 22일이 되면 제설 작업이 끝나고 탱크와 장갑차, 군용차들이 집결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위성 사진이 전쟁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었고요. 그 이후, 실제 전쟁이 난 이후에도 위성 사진이 전쟁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공격 직후에 러시아는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지만 위성 사진이 보여준 것은 아파트와 쇼핑센터, 일반 도로들이 파괴된 주거 지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정보는 국가 정보기관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민간 기업이 전 세계를 관측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국제사회에 공개할 수 있는 역할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뉴스페이스는 민간이 발사체나 위성을 만드는 데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공개하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과거의 공간 정보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보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공간 정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간 정보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떨 가능성이 높은지, 어떤 선택을 해야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정보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구 관측 위성 영상이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기술과 더불어서 어떻게 지능형 공간 정보로 활용되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인공위성 영상으로 지구 곳곳을 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제가 맛있어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1: 아, 멋지게 선글라스 하나 딱 준비해갖고 왔어야 되는 건데.
2: 화성 안에 있는 행궁동인데 집 짓기 정말 어렵거든요.
3: 좀 애고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4: 부모님이 30년 가까이 사셨던 동네라 떠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제대로 찾아왔죠?
4: 저희 자매입니다. 그냥 제가 같이 살자고 하면 바로 그렇다고 할 줄 알았어요.

0: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1: 이 신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 신발의 상전이 이제 반입니다.
2: 신발하고 결혼하지 왜내 하고
1: 신발에 미친 남자 신미남 권동칠입니다. 곰발 빵신발, 꼬미 신발, 코브라 신발도 만들고. 이제 봄스레이 그 차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차를 우리가 개발비만 해도 대략 20억 정도.
0: 최근에 크게 어려우셨다고?
1: 연나대왕 앞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몇 번을 했죠.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1년에 딱 70일, 오직 봄에만 반짝 허락된 계절 진리가 있습니다. 실처럼 가늘고 작은 몸집과는 달리 존재감만큼은 대어 못지않게 강렬하다죠.
1: 봄에는 꼭 드셔야 돼요. 이 봄이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는 게 실치잖아요.
2: 실치가 꾸수고 술술 넘어가지고 지금 먹어야 제철이야. 좀 더 있으면 없어서 못 먹어.
0: 지금 아니면 못 먹는다는 찐 한정판 실치 맛 좀 보실래요? 충남 당진의 장고항, 조용한 항구가 들썩입니다.

0: 지철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요즘이지만 오직 이맘때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지철 음식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 장고항은 작은 것들의 전성기, 통통하게 살 오른 꼴뚜기도 있고요. 어머나, 앙증맞은 너는 누구니?
1: 이게 뭐예요?
2: 이거 여기서는 귀꼴뚜기라고 부르고요. 정확한 명칭은 주머니 귀 오징어예요. 머리에 귀가 다 이렇게 귀가 이렇게 달려가지고 귀로 이렇게 수영을 해요. 그래서 귀꼴뚜기라고 불러요.
1: 요즘 요즘에 나오는 거예요?
2: 네, 신치가 잡히는 두 달만 잡힙니다. 그것도 살이 때.
0: 아는 사람만 찾아 먹는다는 귀한 몸이랍니다.
2: 귀여워도 돈은 돼요.
0: 하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죠. 사람들 발길 불러모으는 장고항의 인기 스타. 봄의 명물 실치입니다.
1: 얘는 왜 실치라고 그러세요?
3: 아, 실치가 배도라치 치어 새끼인데요.
4: 칼슘이 많아서 1년에 길게는 두 달, 짧게는 한 달 반. 귀한 아이예요. 한번 드셔봐. 진짜 맛있어.
1: 머리는 진짜 하신 거예요?
4: 진짜 해요. 내가 미용사잖아.
0: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묶으셨대요?
4: 요식장 사는 것도 깔끔한 게 좋지 않아요?
5: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아요?
1: 머리 이단이 삼각인데요? 이단이 삼각인데요?
5: 나는 젊고, 나는 그래서 3단, 저는 2단. 손님도 그래서 머리 못 잘라요. 손님들이 머리 보고 와서.
1: 우리 머리 색깔이 실치 색깔이 똑같아요.
4: 아, 그래요? 나 암실치야.
0: 이 시기엔 실치만큼 귀하고 어여쁜 존재가 없으니 실치 닮았다는 말이 최고의 찬사나 다름없다죠.
6: 실치 왔어요.
7: 내가 인천 오빠가 인천 오빠가 여기
8: 도착하고 있다. 좋아. 못
7: 하는데? 아, 있다.
1: 아니 막둥이 어떡해요?
9: 아이고 같이 먹고 사는 거죠.
0: 좋은 건 나눠 먹어야 더 맛있는 것. 덕분에 갈매기도 포식합니다.
9: 뭐 입맛이야 뭐 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새들이나 다 똑같아. 새들도 저 맛있는 것만 찾아서 먹지 뭐 맛없는 거 먹겠어요?
0: 이제 실치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항구로 돌아갈 시간. 귀한 몸 가득 싣고 신나게 달려갑니다.
1: 실치 많이 잡았어?
9: 아이고, 많이 잡았네.
5: 아이고, 다행이네.
9: 자, 여보, 실치 건지시오.
5: 아, 여보,
0: 남편이 실치를 잡아오면 이제부턴 아내의 목. 나무 꼬챙이를 이용해 일일이 불순물을 걸러내는 게 전통적인 실치 손질법이라는데요.
5: 초보는 못해, 안 돼. 아, 안 그래요. 올로질 이렇게 나란히 쭉 올로질하래. 이것도 몇십 년 한 사람이야.
1: 나란히 쫙 올라와요?
5: 네.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안 올로지. 그냥 우리들은 벌써 노하고 이렇게 쫙 올로지.
0: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을 다해서 살피고 골라내는 작업이죠.
5: 고향이세요? 네, 장고항이 고향이에요. 장고항에 떠나보지를 못했어요. 너무 실치 때문에. 아침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실치를 일을 안고 가면 학교 보내질 않았어요.
0: 평생 실치와 동고동락 해온 처녀 총각이 만나서 여태까지 살아왔으니 이 작은 생명이 부부에게는 곧 삶의 역사입니다.

0: 저 입에 씹는 맛도 있고 꼬들꼬들하고 맛있어요.
1: 시일치를 맛있게 즐기는 방법, 휘무침이 전부가 아닌데요.
2: 옛날에는 실치국을 잔치 지낼 때 실치국을 끓여서 먹었어요. 애로부터 실치하고 시금치하고 궁합이 맞았대요.
3: 이거는요?
2: 친정엄마가 그랬어요.
1: 실치가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해 된장국에 감칠맛을 더한다죠. 여기에 달큰한 시금치와 칼칼한 고추까지. 실치 듬뿍 넣어 부쳐내는 고소한 실치 전도 빠질 수 없다는데요.
4: 이거는 뭐예요? 이거 아욱인가? 아욱. 아니면은 이게 들어가면은 못 자리할 때면 실치 넣고 시금치 국 끓여 먹었어요. 그건 별미지 당진에서는. 못 자리할 때쯤이 나오거든요 이게.
5: 응. 이거는 한철 잠깐 나오기 때문에 그 질 시간이 없지. 바로 먹고 끝나니까.
1: 누군가에겐 색다른 봄철의 별미로, 누군가에겐 추억의 맛으로 기억되겠죠. 장고항의 그리운 풍경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곳. 뱅어포로 더 잘 알려진 실치포 덕장입니다. 이제 장고항에 단 두 집만 남았다는 실치포 덕장. 사라져가는 전통을 지키면서 오늘도 실치포를 띄우는 중이랍니다.
6: 그래서 탁 뿌리면 이렇게 한 장이 나오게, 물에서 그냥 이렇게 나오게끔, 이게 기술이에요. 이렇게 해야 쫙 퍼져서 이쁘잖아요. 얘가 뭉쳐다니면은 실치장이 그 구멍이 뚫어져요, 이렇게.
1: 한때는 온 동네가 실치포로 장관을 이뤘다죠.
6: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름답다고 보기에는 실치가 많이 뜨는, 많이 떠너른 집이가 부자라고 생각을 했죠. 많이 잡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 이 집이 많이 떴고, 이 집은 조금 떴구나. 오늘 많이 잡아서 많이 돈을 벌겠구나. 그 생각이었죠.
1: 집집마다 실치를 잡고 말리는 게 일상이었던 그때는 마당에 널린 실치포 양이 그 집의 부를 상징하던 지표였답니다.
4: 왜 이거 실치인데 여기는 왜 자꾸 뱅어포라 그래요?
6: 얘가 실치가 맞는데요. 그 서울분들이 얘를 뱅어포랴.
1: 뱅어가 자취를 감추면서 그 자리를 실치가 대신하게 된 건데요. 예전엔 이 실치포가 밥상 위 최고의 밑반찬이었습니다.
6: 아주 옛날에 제가 시작할 때는 회를 안 먹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식당에서 쓱기르다가 이제 딴 회를 팔 때 봄이면은 쓱기를 조금 줘봤어요. 그래서 초장에다 찍어 먹으니까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먹게 된 것이 회를 먹게 된 거예요.
1: 시대가 변해 먹는 방식은 달라졌어도 실치가 고마운 존재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6: 이것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먹고 살고 또 이제 돈 벌어서 자식들도 가르치고. 실치가 효자예요. 이뻐요.
1: 봄이 주는 찰나의 선물. 장고항 사람들에게 봄은 언제나 설레고 눈부신 희망입니다.
7: 봄은 희망이잖아요. 새 생명이고 기다리는 거. 지금은 딱 제철이에요. 수확 시작한 지 이틀 됐는데 한 열흘 하고 끝납니다. 산에서 자라는 마늘, 산마늘.
8: 산마늘 위하여!
7: 고마웠던 것 같아요, 자연한테. 상담 완료 시

0: 접으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6: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7: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8: 진단비도요?
1: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9: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9: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10: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9: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0: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으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무료 증정.
1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치킨 먹을 땐 먹고
1: 비울 땐 비워야
0: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1: 부드럽고 빠르게
0: 오늘 밤 메이킨 유쾌 상쾌
1: 통쾌
0: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킨.
2: 대자 구름 때문에 한치 앞이 안 보입니다. 와, 마치 세상의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전세 낸 것 같아요, 오늘!
3: 우와! 참. 생으로 그냥 먹는 풍습이 있대요. 와.
2: 하나, 처음 왔을 때 그 설렜던 마음, 그 행복한 감정이 다시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1: 거대한 운해를 찾아 구름 사냥을 떠납니다.
4: 손을 올리면 안개가 다 잡히는 것 같아요.
1: 고산 마을, 계곡에서만 볼 수 있다는 이색 풍경.

0: 와, 진짜 점프하는 생선이 있네요.
1: 점프하는 물고기의 운명은 과연?
2: 장난이야.
3: 놀랐다.
1: 고된 트레킹을 함께하는 고마운 동반자들.
3: 엠메 김띠 김띠네 라미엔.
1: 좁고 험한 길을 오르고 또 올라 드디어 만난 구름낙원.
4: 우와, 개로라 대기야.
5: 장마이.
4: 와, 구름 넘어오는 거 보이세요? 와.

한국인이 즐겨 찾는 인기 여행지. 베트남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만큼 다채로운 즐거움을 가진 나라입니다. 저도 그 매력에 빠져 10년을 살았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던가요? 하지만 베트남의 도심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35세 미만 젊은 세대가 인구의 절반 이상,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죠.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이자 북부 여행의 관문입니다. 고산지대로 향하는 도로와 철길이 하노이에서 시작되고 북부로 흐르는 강줄기 또한 이곳에서 뻗어나갑니다. 이 롱비엔 다리는 19세기 후반 프랑스 식민지 시대 당시에 건설되었는데요. 이 건축 양식이 프랑스 에펠탑의 건축 양식과 유사해서 베트남의 에펠 다리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다리가, 이 철로가 베트남 북부와 하이풍 항구까지 이어져 있어서 그때 당시에 베트남 내 물자나 자원을 프랑스로 빠르게 운송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해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집중 폭격을 받았던 다리. 치열했던 역사의 흔적을 품은 채 지금도 북동부의 물류를 잇는 중심축이 되어줍니다. 과거 식민 수탈의 아픈 통로였던 다리는 이제 북부 오지마을과 도심을 잇는 삶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홍강이 도시를 감싸는 곳 하노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베트남의 수도 역할을 한 곳입니다. 중심에는 호안끼에 모수가 있는데요. 왕실의 정원이자 백성들의 안식처였고 지금은 쉼터가 되어줍니다. 저는 베트남에 살며 구석구석 여행하는 게 삶의 낙이었습니다. 베트남이 이렇게 위아래로 엄청 긴 나라이기 때문에 위도가 되게 서로 달라서 기후와 자연 풍경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남부 여행을 가도 또 색다른 느낌, 중부 여행을 가도 색다른 느낌, 북부 여행을 가도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저도 10년 동안 베트남 여행 많이 해봤는데 실은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가도 질리지 않고 항상 설렜던 것. 하지만 적응하기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아침잠은 포기해야 했죠. 거리에서 모닝콜처럼 울리는 댄스 음악. 그 리듬에 맞춰 저도 한번 몸을 풀어볼까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모닝댄스. 단순한 운동이 아닌 하노이 시민들이 오늘을 살아내는 에너지 충전법입니다.

0: Fala com ele.
1: É, mas vai me dar.
0: Oi! Corta! Corta! Oi, tá bom?
2: Uou! 아, 춤을 진짜 엄청 열정적으로 추시는데 저는 약간 그냥 제 큰 누나 뻘이신 줄 알았거든요. 80세시.
0: 한가이, 까네이.
1: 한가이란? 아, 야, 야.
0: 광 하이띠요?
1: 하이띠요?
0: 하이띠요? 와. 더 낸, 아, 낸 다음에. 나 광광이 더.
1: 아, 야, 야.
0: 네, 좀 저렇게.
1: 야, 야, 야.
0: 저렇게. 아, 야, 야.
1: 아, 야, 야.
0: 네, 공격. 블랑비어.
1: 아.
0: 블랑비어. 오이, 코야. 블랑비어.
3: 정해진 형식도 없고 남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즐겁게 사는 게 최고의 건강법이겠죠? 하노이를 찾은 여행자라면 꼭 한번 들른다는 곳. 좁은 철길 따라 형성된 카페의 골목입니다. 이곳은 그 하노이 기찻길 거리인데요. 이 기찻길을 따라서 이제 카페들이 쫙 이제 쭉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기차가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쟁 후 갈 곳 없는 서민들이 모여들어 만들어진 마을이 여행 명소로 변신했습니다.
4: 예, where you guys go?
5: Italy.
6: Yeah, Italy.
4: From Austria.
5: Italy, maybe, maybe.
6: No, Austria.
4: Austria.
6: Yeah.
4: And you?
6: Slovakia.
4: Slovakia. Ah, okay. Yeah. Nice to meet you guys. So how did you find Vietnam so far?
6: So far, pretty nice. Very nice. Yeah.
4: Chill.
6: The food is great. The people are very nice.
4: Beers are cheap.
6: Beers are cheap.
3: 맥주를 기울이며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친해진 친구들.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있다는데요. 일명 병뚜껑 놀이. 기차가 오기 전 철로 위에 살포시 올려놓으면 끝.
6: 오, there's a cat. There it is. There it is.
4: Yeah, yeah,
6: there
4: right,
6: is.
4: Right, right.
6: Yeah. Hell yeah.
4: Wow.
6: Hell yeah.
4: Hell yeah.
3: 골목이 순식간에 포토 라인으로 변하고 드디어 기차가 들어옵니다.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4: 지금 그냥 완전 코앞으로, 완전 코앞으로 기차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냥 완전 딱 이 거리인데.
3: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열차가 이 구간을 지날 때에는 속도를 시속 15km 이하로 줄여 운행합니다. 육중한 기차의 열기를 바로 눈앞에서 느끼는 특별한 경험. 짧기 때문에 더욱 짜릿합니다.
4: 갔네요. 와, 내 아까. 와,
3: 병뚜껑이 종잇장처럼 납작하게 펴졌습니다.
4: 아, 이렇게 되는구나. 와.
3: 이 순간을 기억할 재미난 기념품이 생겼네요.
6: Hell yeah. I'm 20 years old and 26.
7: 26 as well.
8: Wow. Is that very good to travel when you are 20?
7: Yeah, now or never. I mean, yeah. Since you have the possibility to do it, just jump on a flight and do it. Yeah. Otherwise, you get all your, you know, children's marriage, house, and
6: responsibilities.
7: It's very nice.
6: Do it as long as you can.
7: Yeah, right.
6: It's amazing.
3: 저 역시 여행을 통해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베트남 여행 이후 무려 1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왔습니다. 베트남의 아침을 여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활기찬 시장 골목을 지나면 맛있는 냄새가 솔솔. 식당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4: 와, 기장. 지금 되게 이른 아침인데 골목이 엄청 붐비고 있거든요. 이 작은 골목인데도 먹거리가 엄청 많아요. 보시면은 저기는 이제 그 족발, 그러니까 쩐조라는 음식을 파는 건데 족발을 그냥 간단하게 삶아서 그냥 그 국물이랑 그냥 호로록 이렇게 먹는 그런 음식이에요.
3: 든든한 한 끼가 되어주는데 가격도 착합니다. 하노이에서 만날 수 있는 별미, 반꾸온도

0: 아침 식사로 그만이죠. 쌀가루 반죽 안에 고기와 버섯을 넣어 만듭니다.
1: 아, 여기는 또 이제 분리우라고 게살 쌀국수인데, 그러니까 게살을 통째로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다진 게살을 넣는 쌀국수거든요. 그래서 국물 맛이 진짜 맛있어요.
0: 토마토 육수를 더해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다양한 음식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제가 찾은 곳은 분짜 맛집입니다.
1: 여기 분짜집이 또 맛있는 게 이 고기 종류도 여러 개가 들어가고 국물도 깊고 거기다 이제 고기 종 고명도 많이 들어가고 고기도 다양하고 아 진짜 맛집입니다.
0: 노부부가 함께 분짜를 만드시는데요. 할머니가 만든 비법 소스와 할아버지가 정성껏 구워내는 숯불고기의 향이 분짜의 깊은 맛을 더합니다.
2: 김경환 quản này được lâu chưa?
3: Nếu mà không cả bà, bà ông bà thì 85 rồi.
2: 85 hả?
3: Wow. Lâu quá. Bác về đây thì đến gần 35.
2: Ba rồi.
3: Các cụ là cứ làm được cứ mỗi đầu thì các cụ làm xong đến ông bà làm xong rồi đến bố mẹ bây giờ đến đời con. Rồi lên lửa đây. Lửa lên nó thế đấy.
4: Ngày xưa thì tôi đi làm nhà nước.
2: À,
4: hai vợ chồng làm nhà nước. Thế là thôi nghỉ mất sức thì phụ với các cụ. Thì là mình cứ thế làm thôi. Em làm mấy chục năm nhà nước chứ.
2: Làm việc cái này trong trong 25 năm nào chắc là vất vả.
4: Ngồi từ lúc 10 giờ. Còn cái giờ này thôi, không phải ngồi cả ngày đâu. Hôm nay là giờ này là hơi muộn. Khi là 1 giờ hơn tí.
5: Ông cảm thấy thế nào khi mà mình lạc đục cùng làm việc với vợ mình như thế này?
4: À, bình thường. Bình thường. Làm việc với vợ nó khó chịu thế.
5: Mà bây giờ còn yêu ông như ngày xưa không?
4: Bây giờ yêu gì? Bây giờ yêu gì?
3: Ông liên tục. Già thì phải cảm ơn ngày xưa đấy này.
4: Rồi có hôm người vợ thắng, hôm chồng thắng. Vợ được, vợ chồng thua thì...
3: Ông phải để con ông chứ thắng thì
0: người ta sẽ chết.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익어가는 건 세월만큼 깊은 두 분의 사랑이었나 봅니다. 한 자리에서 이어진 세월의 맛, 고기 한 점에도 장인의 정성이 배어 있고 아낌없이 퍼주는 넉넉한 인심이 담겨 있습니다. 분짜는 숯불고기에 차가운 육수를 부어 만듭니다. 하노이 사람들에겐 소박한 일상 음식이죠.
1: 보통 이렇게 분짜에 고기가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육식파라 또 고기 많은 걸 엄청 좋아합니다.
0: 숯불향 나는 국물에 허브를 취향껏 더한 다음 쌀국수를 적셔 먹는 분짜. 새콤달콤한 소스와 허브 향이 어우러져 풍미가 살아나는데요. 한 입 먹는 순간 미소가 절로 납니다.
1: 이게 국물이 싱겁지도 않고 딱 적당한 간에 깊은 맛도 있으면서 거기다 이제 이 무절임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살짝 느끼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걸 딱 잡아줘가지고 훨씬 그래서 또 프레쉬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저도 동감입니다. 든든하게 식사를 마치고 저는 베트남 북부 산골로 출발합니다. 제 심장을 뛰게 할 산골 트레킹. 첫 번째 목적지는 따스와 산맥이 자리한 목저우입니다. 하노이에서 차로 5시간 남짓 달려

0: 다니면 산라성 목저울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해발 1000m, 고원지대의 자리에 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푸른 차밭과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만들어내는 계단식 논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물이 생겼는데요. 목저우에 있는 백륨 유리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이 북부 고원 트레킹을 하기 전에 이 다리를 건넘으로써 심리적 워밍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 역시 오늘 다리를 한번 체험해보면서 앞으로 있을 트레킹에 대해서 마음을 다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곡을 가로지르는 긴 다리. 세상에서 가장 긴 유리다리로 기네스북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1: 와, 아니 가까이서 보니까 다리가 진짜 길고, 와, 나 진짜로 말 그대로 진짜 하얀 용이 산맥을 가로지르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0: 확실히 풍경은 확실히 절경이긴 합니다. 협곡 바닥에서 다리까지 높이가 무려 150m,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290m에 달하는 현수교가 놓여 있습니다. 솔직히 좀 떨렸습니다.
1: 아니, 얼마나 무서울지 좀 걱정이 됩니다.
0: 와,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거든요? 바닥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유리다리.
1: 아니, 바람이. 아니, 잠깐만. 아니, 절반만.
0: 계곡 밑바닥이 보이거든요? 이 높이가. 아, 진짜. 진짜 아찔합니다.
1: 아까 여기 풍경 예쁘다고 말한 거 완전 취소입니다, 지금.
0: 제가 겁쟁이인 걸까요? 위풍당당 걸어오는 관광객 발견. 두려움 제로. 너무나 해맑은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2: 태국
1: 분들 아니면 캄보디아 분들이신 것 같은데. 와, 겁도 없으신 것 같아요. 사진을 엄청 찍고 계십니다. 와. 지금, hey, excuse me. Help me.
3: Help me. 와.
0: 이분들이 강심장인 겁니다.
1: 어. 갑자기 바람 불어.
3: 아, 저 흔들려.
1: 갑자기 바람이. 와.
0: 협곡 사이로 부는 바람이 어찌나 세던지 흔들리는 다리 보이시나요? 거의 매달리다시피 걸었습니다. 발밑은 천길 낭떠러지라는 말을 실감하며 트레킹 워밍업 제대로 했습니다.
1: 와, 끝났다! 와, 끝났다! 끝났습니다! 와, 가운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와, 진짜 다리가 후들거려 진짜 혼났습니다.
0: 유리다리는 절벽을 따라 잔도로 이어집니다. 총 길이가 632m에 달합니다.
1: 확실히 저렇게 저 유리 다리를 건너와서 그런지 여기는 저 다리보다 훨씬 덜 무섭습니다. 심리적으로 워밍업이 지금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무섭습니다. 아, 이게 한 번에 무서움이 가시는 게 아니네요.
0: 유리다리와 유리잔교에서 담력 훈련을 마치고 진짜 고산 트레킹을 위해 따스와 산맥으로 향합니다. 안개가 머무는 땅이라 불리는 곳이죠. 따스와 산맥은 옌바이성과 썰라성의 자연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구름 사냥의 성지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안개 속에 완전 쌓여 있어가지고 뭔가 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4: 안개가 모여 구름을 이루고 구름이 모여 흘러

0: 넘치는 곳. 거대한 공룡의 척추처럼 굽이치는 능선을 오르면 비로소 만날 수 있습니다. 폭포처럼 쏟아지는 구름의 향연. 베트남에선 이걸 구름 사냥이라 부릅니다. 트레킹 전 꼭 만날 사람이 있는데요. 마을에 들어서니 우리 옛날 시골 풍경이 떠오릅니다.
1: 오, 돼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엄청 귀엽게 생겼네요. 와. 진짜요. 다시. 와. 아. 진짜요. 진짜요.
2: 오. 진짜요. 와.
1: 아, 哎, 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哎， Dạ, xin chào, xin chào mẹ. Chào, chào con, chào con.
2: 이거 가이드님 아들이래요. 귀엽다.
1: 하하사. 야, 신기하오. 야, 신기하오. 야, 신기하오. 에브레라 렌트 한국어. 야, 뒤져봐.
0: 부모님까지 3대가 함께 사신대요. 베트남의 소수민족, 흐몽족 가족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만나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1: 아, 바이바이.
0: 산골 마을에선 일찍 가정을 꾸린답니다.
1: 와,
3: 아까
2: 마지못해 일찍 결혼하는데 행복했다고.
0: 행복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갑자기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고산 트레킹이 불가능한 상황. 가이드분들과 동네 구경을 나섰는데요. 별난 풍습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2: 저희 다 도착한 것 같은데요. 와, 연못이 있네.
4: 네, 나 좀비.
2: 야. 어, 오케이. 야. 신짜오.
0: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저수지.
4: 정말 비가 많이 올까?
2: 야. 어, 하이 하이 안나이 람지야.
4: 아, 좀비 bắt cá để mình ăn cá nhảy.
2: Bắt cá nhảy là gì ạ?
4: Bắt cá ăn sống.
2: Ăn sống luôn á? Dạ, dạ. 와, 이게 빨딱빨딱 뛰는 생선을 그 생으로 그냥 먹는 그런 전 풍습이 있대요.
4: 맞아요.
2: 와, 너 꽁꽁홈. 꽁꽁아. 오, 대박.
0: 쏟아진 비 때문에 흙탕물로 변해버린 저수지에서 커다란 그물로 고기를 몰고 있는데요.
5: 나빠냐, 나빠냐.
6: 오, 근데요? 네, 오빠,
5: 빨리.
0: 뭔가 튀어오르고 심상찮은 움직임이 계속됩니다.
2: 아니, 와, 진짜 점프하는 생선이 있네요.
0: 어떤 게 잡혔을까요?
2: 야, 와, 여기 보시면 야, 약간 붕어처럼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와. 와, 보시면 이게 펄떡펄떡 뛰는 생선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먹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살짝 무섭기도 하네요.
0: 머릿속엔 온통 살아있는 생선을 먹는 상상뿐. 그 사이 월척입니다. 팔뚝만한 고기가 잡혔는데요. 이 녀석도 혹시
2: 지금.

0: 있잖아, 보잖아.
1: 우와. 우와. 우와, 이거 거의 한 70cm 돼 보이는데, 와. 와, 에마, 꽤나 있네. 공은 안 썩롱아?
2: 꽤나,
1: 꽤나. 아, 오. 이렇게 큰 거는 그냥 바로 먹는 건 아니고, 이렇게 큰 건 요리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3: 다행입니다. 비도 잦아들고 동네 청년들이 잡은 생선으로 요리를 준비합니다. 손질한 물고기를 대나무에 끼워 굽는데요. 나무 향이 배어들어 생선의 맛이 한층 깊어진답니다.
2: 우와! 들어가는구나.
4: 배도
2: 짱! 배도 짱!
1: 와, 고기가 얼마나 잘 익었는지 살 이거 바스러진 거 이거 보이세요? 와.
3: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 제가 먼저 맛을 봤습니다.
2: 수영이야.
1: 오,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 완전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오, 그냥 올라오네. 아,
2: 어때?
3: 모두가 기다리던 특별한 메뉴. 까냐이입니다. 허브와 향신료를 섞어 양념을 만들고 그 안에 살아있는 물고기를 넣어 먹는 겁니다.
1: 소스에다 집어넣으면 집어넣고 아, 오이고, 오, 빨딱빨딱 뛰는데 생선이? 오이.
3: 고산 계곡에서 갓 잡은 민물고기만 사용하고 살아 있을 때 바로 먹어야 한답니다.
2: 누가 다 모아?
1: 내일 됩니다.
2: 내일 안까.
1: 와, 이렇게 해가지고.
0: 까와 던지자 내 좀.
5: 안 돼, 이거.
2: 일단.
1: 왕원아.
3: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이곳 사람들에겐 별미. 가이드 친구도 잘 먹는데요.
1: 옆에서 이 뼈가 씹히는 그 아삭아삭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5: 잠깐만. 야.
3: 야생 향신료가 민물고기의 맛을 잡아준답니다.
2: 아니, 나무 꺼내.
1: 와, 이 생선 큰 거 지금 아무도 손 안 대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2: 쉬운. 아, 이거
1: 산상주.
2: 산상.
1: 오, 하이마.
3: 정말 기뻤습니다.
1: 오, 하이마. 오, 하이마.
3: 시작을 했으니 끝을 봐야겠죠.
1: 오케이.
2: 야, 오케이.
1: 먹을게요.
3: 빼지 않고 씩씩하게 한 마리 준비합니다. 저라면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저도 떨렸습니다.
1: 와,
2: 놀랐다.
1: 와,
3: 대단합니다.
1: 와, 아, 이 큰 거를 와.
2: 너무 꽝이야?
5: 응.
2: 너무 재미있는 남아. 라엔. 언더디 뛰어내.
1: 감사합니다. 이거 한 마리 더 남았다고 한 번 더 하자고 하는데 더 많은다고 했습니다.
3: 여행의 걸음을 잠시 멈추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했던가요? 쏟아진 비 덕분에 유쾌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0: 다음날 따스워산 트레킹을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1: 여기가 이제 포터들이 모이는 공간 같거든요. 와.
0: 가이드와 포터들을 만나는 베이스 캠프 같은 곳입니다.
2: 안녕하세요.
1: 지금 저희 있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여기서 정상까지 쭉 가는데 약 한 7km, 8km 정도 되고 이제 그 산장에서 오늘 그 일정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0: 우리 가이드도 짐이 한가득. 여성 포터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와. 인근에 사는 소수민족 주민들입니다.
3: 만유카야?
1: 만유카. 뭐야? 와.

0: 이거 진짜 무거운데? 와, 난과.
1: 포터는 고산 트레킹을 할 때 짐을 실어 나르는 사람입니다. 저도 가이드 두 분이 함께 동행하며 짐도 챙겨주셨습니다. 산으로 오를수록 안개가 더욱 짙어집니다.
0: 안개 보이세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완전 밀림 속을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1: 저보다 앞서가는 여성 포터들. 산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며 포터 1위 몽족 여성들의 새로운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산비탈은 일상의 생활 공간입니다.
2: 오, 이지아이, 이게 와이 와이 람포터 나이치 이거 람 얘기함.
1: 에띤 얼굴의 소녀도 있었는데요. 언니들을 따라 포터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 남볼람
1: 보통 지참금은 신랑 쪽이 준비하는데 스스로 결혼 자금을 모은다니 달라진 신세대의 결혼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따스오산 정상은 해발 2,865m.
0: 와, 예. 구름 날아다니는 거 보이세요? 와. 야.
1: 정상으로 가는 길에 구름 사냥터라 불리는 공룡 척추 능선을 지납니다. 설악산에도 공룡 능선이 있는데 모양이 비슷할까요?
0: 자, 여기가 공룡 척추 능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좁은 길을 양옆으로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절벽 사이로 구름이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엄청 아찔하고 좀 되게 무섭습니다, 보기보다.
1: 거대한 공룡을 닮은 산등성이 마치 뾰족한 척추 위를 걷듯 아슬아슬 이어집니다.
0: 야, 진짜. 와, 그러니까 이게 구름 속에 막 안 보이게 숨어 있다가 잠깐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저런 거 보면 와, 진짜 힘든 게 그냥 싹 가시는 것 같아요. 와.
1: 제 모습이 보이시나요? 대자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건 끝을 알 수 없는 구름의 바다. 산은 쉽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한 거겠죠.
0: 와, 이제 공룡 척추 능선이 이제 끝났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가파른 고갯길을 500m 이상 올라가야지 이제 산장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와, 어우, 잠깐 봤는데도 경사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1: 공룡 척추의 마지막 구간, 좀 더 힘을 내봐야겠습니다.

0: 한 절벽을 줄 하나에 의지해 오르는 길.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웬걸요? 다리에 힘이 풀릴까 조마조마했습니다.
1: 와, 지금, 와, 와, 이 급경사를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이렇게 보면 아찔.
0: 다시 봐도 아찔한 길입니다. 이 험준한 길이 가장 인기 있는 트레킹 명소로 손꼽히는 이유.
2: 맞죠, 이랬과?
1: 야, 와.
2: 와, 깨놀라 깨기야.
3: 탐마이.
1: 와, 어, 능선으로 지금 와, 구름 넘어오는 거 보이세요? 와.
0: 구름을 뚫고 나와 비로소 구름 위에 섰습니다. 걸어온 길이 아득하게 느껴지는 이 기분. 운 좋게도 공룡척추 꼭대기에서 구름바다를 만났습니다. 오늘의 최종 목적지는 해발 2500m에 자리한 산장입니다. 무려 6시간을 걸어 도착했습니다.
1: 와,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와.
0: 출발할 때 만난 포터 친구들. 여유 있는 모습이 부러운데요. 산꼭대기에 하룻밤을 보낼 산장이 있습니다. 추위 걱정은 내려놔도 되겠네요. 벌써 정상에 갔다 온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4: 진짜
5: 와아
4: 옛날 아 찐뽁 아 꽃댔네. 와, 여기 이거 정상까지 갔다 오면은 이름 새긴 메달까지 주나 봐요. 와, 몇 번에 두 번에. 와,
0: 이 시간 산장 앞마당에선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포터들이 직접 요리를 해주는데요. 그 풍경이 마치 동네 잔치 음식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고생스러울 법도 한데 오히려 즐긴다는 포터들. 정성의 솜씨까지 더해지니 어떤 저녁 밥상이 차려질지 기대가 됩니다. 젊은 등산객과 포터들이 한자리에 모인 산장의 밤. 고된 길을 함께 걸은 만큼 한결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4: 쭉쭉해야 돼. 오케이, 스틱 마이. 문! 하이바! 요! 하이바! 요! 하이바! 웍! 홈 사이 홈베! 사이 로이 콩콩베!
0: 뜨끈한 국물이 참 좋았는데요.
1: 이게 철갑상어 샤브샤브인데 보기엔 엄청 부드러워 보이고 살짝 쫄깃한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근데 엄청 부드럽고 좀 풍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유의 맛있습니다.
4: 이 업배 모두 이 업배 허니.

0: 간다. 가자.
1: 해발 2500m. 따스한 산에 새벽에 찾아오면 진짜 구름 사냥이 시작됩니다. 행여 놓칠세라 서둘러 나왔는데요. 제 모습이 좀 부스스하죠?
2: 머리 아파요, 저.
3: 와, 잘 잤어요?
2: 네, 잘 잤습니다.
1: 구름 사냥이란 구름이 땅에 가까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해가 뜨면 흩어지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주로 볼 수 있습니다.
2: 방금 전까지만 해도 또 안개에 또 휩싸여가지고 오늘은 또 해돋이를 못 보고 가는 거 아닌가 또 걱정하고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갑자기 안개가 싹 걷히면서 이렇게 빨갛게 해가 떠오르고 있거든요.

0: 푸른 바다 위로 붉은 해가 솟았습니다.
1: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잠깐 멈춰서서 숨을 고르.
0: 산을 타고 넘어오는 구름이 폭포가 되어 쏟아지는 경이로운 순간.

눈앞에 천국이 펼쳐져 있습니다. 와, 저 산 능선을 타고 구름이 커튼처럼 스르르 감겨 내려오는데 부모님도 좀 생각이 났고, 참 이게 좀 감격스러워서 좀 너무 울컥한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멋진 대자연을 보는데 왜 이리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걸까요? 험준한 산길을 올라 새벽을 맞이해야만 만날 수 있는 구름 사냥. 장엄한 풍경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인생의 길을 돌아봅니다. 길 위에서 만난 반가운 인연들과 구름바다가 주는 벅찬 감동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0: 있는 항다우 마을을 찾아서 가고 있거든요.
1: 오케이, 요!
0: 오! 와, 저기 이제 폭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2: 상담만 받아도 28,000번의 회전으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고 부드럽게 대용량으로 많은 양도 한 번에 고속 블렌더 무료.
3: 아, 이번 신상한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4: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3: 아, 이래도 되나?
5: 드릴게요.
3: 예.
5: AIA 생명.
3: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6: 이동하실게요.
3: 네.
5: AIA 생명.
3: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7: 다시 들어가.
5: AIA 생명.
3: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7: 하!
3: 수고하셨습니다.
7: 수고하셨습니다.
3: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8: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2: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3: 아, 이번 신상한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4: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3: 아, 이래도 되나?
5: 드릴게요.
3: 예.
5: AIA 생명.
3: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6: 이동하실게요.
3: 네.
5: AIA 생명.
3: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7: 다시 들어간다.
5: AIA 생명.
3: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7: 하!
3: 수고하셨습니다.
7: 수고하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2: 상담만 받아도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무료.
8: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9: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 팀바.

0: 커피의 특별한 사진.
1: 화창한 아침이에요.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2: 그럼 표정 좀 봐.
3: 다른 사진도 보자.
4: 낚시하러 갔을 때네.
5: 로디 멋지다.
3: 잘났네. 이날은 모두가 물고기를 잡았잖아.
2: 맞아.
5: 눈사람 크다. 하루 종일 만들었지.
3: 우와, 소풍 갔을 때다. 진짜 재밌었는데.
2: 또 가고 싶다.
4: 잘 가.
3: 보비, 카메라 좀 빌려줄래?
4: 카메라?
3: 응, 나도 사진 찍고 싶어.
4: 그래, 잠시만. 자, 여기.
3: 고마워.
2: 무슨 사진 찍으려고?
3: 아주 멋진 사진을 찍고 싶어.
4: 멋진 사진?
3: 응, 기대해.
1: 다음 날. 루피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6: 루피!
2: 우와!
3: 어서 와!
2: 우와! 이게 다 뭐야?
3: 파티를 준비했어.
2: 파티?
3: 사진 찍고 싶어서.
2: 정말 재밌겠다.
3: 자, 여기 앉으면 돼.
4: 맛있겠다.
3: 잠깐! 어? 아직 먹으면 안 돼.
2: 왜? 배고픈데.
3: 사진부터 찍으려고.
6: 알았어.
3: 이렇게 찍어볼까? 아님 이렇게?
5: 오래 걸릴 것 같은데.

0: 누피가 먹지 말랬잖아.
1: 뭐야야. 어,
0: 그렇게 맛있어?
2: 우와, 진짜 맛있다.
3: 우리도 좀 먹을까?
2: 그래.
4: 자, 이제 찍는다. 응? 아직 사진 못 찍었는데.
3: 미안해, 냄새가 너무 좋아서.
4: 맞아, 참을 수가 없었어.
2: 사진 찍으려고 만든 건데.
4: 근데 루피, 오늘 요리 정말 맛있다.
5: 먹어본 것 중에 최고야.
4: 응,
2: 그럼.
4: 고마워.
3: 루피도 같이 먹자.
4: 그래.
0: 그래도 아직 그게 남아있으니까 괜찮겠지?
5: 배불러.
4: 잘 먹었다.
6: 사진은 안 찍어.
4: 사진. 빨리 찍자. 알았어.
0: 만들었어. 이번엔 절대 먼저 먹으면 안 돼. 알겠지?

0: 도비!
1: 예?
0: 이제 그만해.
2: 그래, 불 다 꺼졌어.
1: 어, 알았어.
3: 케이크가.
1: 내일 봐, 루피.
4: 안녕.
0: 안녕. 멋진 사진은 하나도 못 찍었네.
5: 다음 날 친구들이 다시 루피를 찾아왔어요.
4: 루피!
0: 어?
4: 안녕!
0: 안녕? 다들 옷이?
2: 아, 사진 찍으려고? 크랑! 어제는 멋진 사진을 못 찍었잖아.
1: 소풍 가서 찍으려고 준비해왔어.
0: 정말?
2: 응, 빨리 가자.
0: 좋아, 잠깐만.
2: 루피, 어때?
0: 정말 예뻐. 이제 사진 찍을까?
4: 좋아.
0: 그럼.

0: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1: 이제 다 그쳤나 봐.
2: 크랑크랑.
3: 다행이다.
1: 전부 엉망이 됐잖아. 그래도 멋지게 입었으니까 사진 찍자.
3: 그러자. 미안해.

0: 그치, 크롱.
1: 크랑, 크랑. 어, 루피, 우리 응? 사진 찍어야지.
2: 아, 사진.
3: 그래, 빨리 찍자. 응.
2: 그래. 찍는다.
4: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2: 멋진 노을이네.
5: 정말 예쁘다.
2: 아, 우리 여기서 사진 찍자.
1: 그래, 크랑크랑. 빨리 와.
5: 이게 무슨 일이지?
6: 뻔했어.
2: 다들 괜찮아?
0: 그런데 재밌지 않았어?
3: 맞아, 썰매 같았어.
2: 또 타고 싶다.
3: 나도.
2: 이번엔 잘 찍고 싶었는데.
4: 다음 날이 됐어요.
7: 보비, 해리.
6: 어서 와.
7: 안녕.
2: 안녕.
6: 루피, 자.
2: 이게 뭐야?
6: 루피가 찍은 사진들로 만든 거야.
2: 고마워.
3: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한데? 얼른 열어봐.
2: 꼭 봐야 해?
5: 그럼, 같이 찍은 거잖아.
6: 그래, 루피.
3: 우와, 다들 입 좀 봐.
1: 크랑크랑.
2: 루피, 요리 정말 맛있었어.
3: 맞아.
8: 케이크 사진도 찍었는데.
5: 그것도 보자.
2: 아, 이게 뭐야?
3: 케이크 납작한 거봐. 크랑크랑.
2: 그래도 포비가 불을 꺼서 다행이었어.
0: 다른 사진도 보여줘.
3: 다들 옷이 엉망이네.
6: 비가 와서 더 재미있었어.
2: 맞아. 다음.
8: 얼굴만 찍혔어.
3: 바닥이 무너질 줄이야.
6: 전부 멋진 사진 같아.
2: 정말?
0: 루피 덕분에 재밌는 추억이 많이 생겼잖아.
3: 맞아. 고마워, 루피.
7: 고마워.
2: 아니야. 나도 고마워. 우리 또 사진 찍을까?
7: 좋아.
2: 그럼 찍는다.
4: 루피, 앞으로도 멋진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강철수 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수 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0: Песни.
1: Ки-ки-ки-ки.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석봉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들어.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폰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다이어 로버가 된 유리.
1: 갑작스럽겠지만 유리, 네가 낮에 놀이공원에서 보여준 모습들은 마치 이 안을 처음 발견했을 당시를 떠올리게 하더구나.
2: 네? 제 어떤 모습이 이 안을...
3: 아이, 그러게요.
4: 아, 그게... 모두가 나서지 못할 때 유일하게 나서서 아이를 구하던 모습이 특별해 보였거든.
1: 그래, 그래서 너에게 제안을 하나...
2: 할게요! 다이어 로보!
4: 어? 아직 말도 다 안 했는데? 그리고 고민도 없이 바로?
2: 그럼요. 오히려 감사하죠. 제가 노력한 보람을 인정받은 거니까요.
3: 으아, 유리야! 잘 생각했어!
2: 저의 피닉스님이 이안이란 건 좀 충격이지만요.
5: 그래, 그래. 엄청난 충격일 거야.
4: 좋아. 그럼 내일부터 다 같이 훈련하자. 알겠지?
2: 네, 팀장님. 나도 오늘부터 파이어 로보 대원이 된 거야. 어머, 무슨 일이지? 이런... 어리잖아? 큰일이야! 괜찮으세요? 말할 수 있으세요? 호흡이 부족하고 입안도 부었어. 혈압부터 재야겠어. 혈압이 너무 낮은데? 아나필락시스 쇼크야. 바로 주사를 놔드릴 테니 잠시만 견디세요.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위험한데.
6: 꽉 막혔다니까.

0: 유리야, 잘 오고 있니? 뭐?
1: 이번엔 무슨 사고죠?
0: 수변 공원을 산책하던 주민이 벌에 쏘였는데 쇼크 증상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야. 그리고 보다시피 사고로 인해 주변 도로가 완전히 막혀서 타이탄은 진입할 수가 없어.
2: 그러니 우선 기동력이 좋은 피닉스와 이카루스가 출동해서 유리를 돕도록 해라.
1: 네!
0: 그리고 유리를 위해 준비한 선물도 보낼 테니 잘 이끌어줘.
2: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정말 멋진데? 저런 것도 있었어?
1: 마리 팀장님이 너한테 주는 선물이래.
2: 그래, 이제부터 저건 네가 조종하면 돼.
0: 내가? 나는 훈련도 아직 안 했고 운전도 못하는데.
1: 걱정 마, 웬만한 건 레스큐 제트가 알아서 할 거야.
2: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서두르자.

0: 아이스 아머의 테스트 현장에 온 걸 환영해.
1: 네? 아이스 아머라니?
0: 묵직한 게 좋은걸?
2: 내가 저 녀석을 유인할 테니 너희들은 빠져나가!
3: 알았어!
0: 뭐야?
2: 이카루스 액션! 뭐야? 전혀 소용이 없잖아.
0: 그런 물총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하? 어디 가려고?
2: 하! 이런! 가!
3: 태호야!
2: 난 괜찮아. 너희들은 어서 빠져나가.
4: 하지만.
3: 피닉스 액션! 차! 아! 유리야! 걱정 말고 넌 빠져나가. 이 피닉스님이 지켜줄 테니까.
4: 알겠어.
0: 설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3: 어딜? 으차!
5: 내가 말했지? 유리, 넌 내가 지킨다고!
4: 이안아!
0: 지금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닐 텐데 동료애가 넘치시네!
4: 이안!
0: 아직 거기밖에 못 갔니? 만나자마자 이별이네. 그럼 안녕.
4: 하?
3: 어디? 이게?
4: 정말 고마워 얘들아.
3: 고맙긴.
0: 재밌군. 이번엔 진짜 안녕이다.
4: 날 위해 희생한 친구들과 위급한 환자가 있어. 꼭 따돌려야 해. 레스큐 제트, 날 좀 도와줘.

0: 병원에 이송되었으니까 모두 유리의 첫 번째 임무 완수를 축하해주자.
1: 축하해!
2: 아직 훈련도 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었구나.
3: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4: 늦어서 죄송해요. 어? 새로운 멤버가 왔다면서요?
5: 오늘의 안전 교육.
0: 오늘 파이어 로봇은 벌에 쏘여서 쇼크 상태에 빠진 시민을 구했지. 그렇다면 벌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5: 무섭다고 팔을 휘두르거나 쫓아내려고 하지 말아요. 벌이 흥분하면 침으로 쏠 수 있거든요. 후. 그러니까 천천히 자리를 벗어나요.
6: 실수로라도 벌집을 건드려서 벌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는 빨리 뛰어서 10m 이상 멀리 도망쳐야 해요.
3: 혹시나 벌에 쏘인 후 숨을 쉬기가 힘들거나 어지러우면서 토할 것 같거나 몸이 빨개지면서 가렵고 부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가야 해요. 늦으면 쇼크가 오고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0: 그래. 그러니 작은 곤충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1: 안전!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공인 해제! 아틀란티스의 솔라!
2: 안녕, 하늘아, 우주야. 임무를 설명해 주렴.
3: 좋아요, 슈퍼윙스. 모두 알다시피 지난번 에너지 전송 작전은 실패했어. 그래서 월드공항의 에너지...

0: 통신기를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1: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솔라야.
0: 솔라는 강력한 태양 에너지로 움직이는 슈퍼인스야. 하지만 지금은 아틀란티스에 봉인되어 있지.
2: 아틀란티스?
3: 오래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전설의 도시?
1: 전설이 아니야 얘들아. 최근에 일어난 우주폭풍 덕분에 잃어버린 섬 아틀란티스가 바다 위로 다시 떠올랐거든.
4: 흥미롭구나. 슈퍼윙스, 솔라를 찾아오렴.
5: 네, 사령관님.
2: 다 왔어, 얘들아. 바로 여기야. 아틀란티스.
6: 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3: 좌표대로 찾아온 거 맞아, 맥스?
2: 이상하네. 좌표는 여기가 확실하거든. 근데 다른 곳은 다 맑은데 저기만 폭풍 구름이 있네. 아, 아틀란티스가 저 구름 속에 숨겨져 있나 봐. 어서 가서 확인해보자.
6: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치는데.
3: 그러게. 그냥 여기서 나가자.
2: 잠깐만 기다려봐. 이건 아니고. 이거. 찾았다.
6: 우와, 이런 걸 갖고 있었어?
3: 진짜 멋지다, 맥스.
2: 휘레침 밑에서 움직이면 안전할 거야. 자, 가자.

0: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1: 우리가 아틀란티스에 최초로 다시 발을 디딘 건지도 몰라.
2: 어?
3: 우리가 최초는 아닌 것 같은데?
1: 설마, 그냥 우연히 이곳으로 날아온 거겠지.
0: 집중해,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은 솔라를 찾는 거야. 어서 움직이자고.
3: 아, 맞다. 임무가 있었지?
1: 신호가 잡히는 것 같은데. 저쪽이야.
3: 신전처럼 보이는데?
4: 우와, 멋지다.
1: 이쪽이야, 이쪽.
0: 어?
1: 너희도 들었어?
0: 응. 누가 우릴 부르는 것 같은데?
1: 저기요!
0: 누구 있어요?
5: 여기야! 어서와!
0: 저게 뭐지?
1: 바위가 마르네!
5: 난 바위가 아니라 바위 속에 갇혀있어. 날 풀어주는 건 쉬워. 앞에 있는 석판을 누르기만 하면 돼.
1: 석판이라고?
3: 고대 문자로 글자가 쓰여있네. 내가 번역해볼게. 장난꾸러기 태양신 솔라가 이곳에 봉인되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솔라를 풀어줘서는 안 된다?
1: 어? 응? 네가 솔라야?
0: 그리고 엄청 장난꾸러기라고?
5: 그건 옛날 일이야. 지금은 달라졌어. 그러니까 석판을 눌러줘.
1: 좋아, 솔라. 한번 믿어볼게.

0: 짜자잔! 안녕 얘들아, 제대로 다시 소개할게. 나는 솔라, 위대한 태양신이자 아틀란티스의 수호자다. 와우! 와우! 와우!
1: 난 호기야. 그리고 여기는 아리랑 맥스.
2: 안녕 솔라. 월드 우주본부를 고치려면 네 힘이 필요해. 도와줄 수 있어?
0: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어쩌지? 내 부품이 아틀란티스 곳곳에 흩어져 있거든. 그걸 찾아주면 기꺼이 도와줄게. 어때? 할 수 있겠어?
1: 그런 거라면 우리만 믿어.
0: 응? 내 팔은 아틀란티스에서 가장 낮은 곳, 신비의 호수 바닥에 봉인돼 있어. 다음은 다리야. 다리는 갈라진 땅 깊숙한 곳에 봉인돼 있지.

0: 완벽하게 잡지. 자, 어? 어떻게 된 거지? 안 돼! 여기서 나가야 해! 당장!
1: 휴. 아리, 솔라 다리는 찾았어?
0: 아니, 상자가 비어있었어. 누가 먼저 와서 가져갔나 봐.
1: 호수 바닥에 있다던 팔도 사라졌어. 누가 가져간 거지?
0: 어, 잠깐! 아까 열기구가 있었잖아!
1: 아! 어서 잡아야 해!
0: 멈춰! 도망치지 마!
2: 진짜 혹이 너야?
1: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아부.
2: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3: 삼촌이랑 아틀란티스를 탐험 중이었어. 그러다가 아틀란티스의 보물을 찾았지. 솔라의 팔이랑 다리 말이야.
4: 전설에 따르면 솔라는 아틀란티스의 소자였다는구나. 하지만 장난이 너무 심하고 짓궂어서 사람들이 모두 지쳐버렸고 결국 솔라의 부품을 섬 곳곳에 봉인해버렸대.
1: 그렇게까지 나쁜 친구는 아니에요.
0: 맞아요. 우리가 만나봤거든요.
2: 뭐? 정말이야?
5: 예!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
2: 우와, 네가 정말 태양신 솔라야?
0: 솔라, 이제 우리 도와줄 거지? 그렇지?
5: 그게 사실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어. 어?
0: 뭐? 아까는 약속이랑 다르잖아.
5: 이번엔 진짜로 마지막이야, 얘들아. 하나만 더 부탁할게, 제발.
1: 걱정 마, 솔라. 우리가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5: 저건 영원의 눈보라산이야. 폭풍구름의 근원이지. 내 힘을 완전히 되찾으려면 저 산을 녹여서 폭풍구름을 없애야 해. 솔라, 파워 방어막 액션!
6: 우와!
5: 절대 방어막 밖으로 나가지 마. 바로 얼어붙을 테니까 어서 가자! 서둘러! 내 에너지가 올해는 못 버텨!
1: 맥스!
4: 들여보내줘!
7: 알았어요!
5: 호안티! 맥스가
0: 얼어붙고 있어!
5: 안 돼! 기다려! 밖으로 나가면 너희도 얼어붙어! 지금 당장은 가서 구름을 없애는 게 우선이야! 그래야 힘을 되찾을 수 있어!
0: 뭐?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맥스를 그냥 두고 갈 순 없어! 아부랑 삼촌도 같이 있잖아. 우리가 구해야 해. 기다려, 맥스. 내가 구해줄. 우우와! 잠깐.
1: 아리.
5: 내가 힘을 되찾으면 모두를 구할 수 있어. 계속 올라가야 해, 호기에.
1: 하지만 내 친구들이. 생각할 시간 없어. 어서 가자. 꽉 잡아, 솔라. 호기, 스피드. 얼마나 더 가야 해? 나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 같아.
5: 이제 됐어. 날 하늘로 던져. 지금.
1: 뭐? 널 던지라고?
5: 날 믿어. 믿고 던져.
1: 알았어. 히야! 섀도우 스피드! 몸이 점점 얼어붙고 있어.
8: 설마 솔라가 우리를 이용한 거야?
5: 솔라빔!

0: 고마워 슈퍼윙스. 이렇게 멋지고 신나는 모험은 처음이야.
1: 다 같이 힘을 합친 덕분에 태양신솔라를 구할 수 있었어. 이제 너는 진정한 모험가가 된 거야, 아부.
2: 그래, 맞아. 넌 이제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충분해, 맥스. 응? 여기, 널 위한 슈퍼윙스 볼이야.
0: 우와, 아틀란티스 모형이네.
2: 야호, 아틀란티스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준비됐지? 이제 내가 너희를 도울 차례야. 좋았어, 슈퍼윙스. 다 같이 출발!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브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토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토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3: 놀이터에서 놀아요.
4: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3: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4: 멋있겠는데?
3: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4: 거기서!
3: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4: 안 돼, 토끼야!
3: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 오늘은 홍즈래빗 퀴즈펜션 가는 날.
2: 그래? 나도 탈래.
3: 조심 조심.
2: 내가 먼저야.
1: 차례차례 배가 있는 홍즈래빗 퀴즈펜션.

0: 약간 심심하기도 했는데. 엄마처럼 영역 표시도 하고 재밌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사냥을 하려니까 작은 쥐도 무서웠어요.
1: 애송이 사가냐? 무섭지? 잡아보시지? 사냥 못하겠지?
0: 개구리라도 잡아보려 했는데 놓치고 뱀도 놓치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었다고요.
2: 저런. 아, 그래서 어린이도 아닌데 어린이날 파티에 와서 도둑 고양이처럼.
0: 고양이 아니라고.
1: 진정하세요. 아유, 닭딸기님, 독립하는 게 쉽지 않았죠?
0: 네, 야생의 세계는 정말 무서웠어요.
1: 어떡해.
3: 누구냐? 여긴 내 영역이야. 저리 나가.
0: 춥고 배고픈데 하루만 여기서
3: 가라고.
0: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1: 부엉이?
0: 아니요, 그 뒤로 지나가는 생쥐요. 오늘은 꼭 사냥에 성공할 거야.
3: 어? 지난번 그 애송이 사가냐? 며칠 쫄쫄 굶었나 봐.
0: 이얍! 이얍! 이얍!
3: 잡아볼 테면 잡아보시지. 못 잡지, 못 잡지. 껍질이지. 난 도망가지.
0: 쥐 꼭 잡고 말 거야. 어, 잡았다!
3: 놓쳤지! 절대 못 잡겠지!
0: 쥐를 몇 번을 놓쳤는지 그 쥐 때문에 저 쥐 트라우마 생겼어요!
2: 아, 그래서 이 쥐 인형에도
0: 지워요!
1: 뚝뚝! 네, 들어오세요. 누구시지?
0: 엄마?
2: 엄마?
4: 아유, 죄송해요. 저희 아이가 어린이도 아닌데 어린이날 파티에 와서 소란을 피워서.
2: 아니에요.
0: 엄마, 나 독립 안 할래. 그냥 계속 어린이 할래. 나 엄마랑 같이 살래.
4: 아유, 처음엔 다 원래 힘든 거야. 아니, 정 배고프면 그거라도 먹지 그랬니.
2: 그거? 그게 뭐지?
4: 그건 문제로 낼게요.
5: 살근 용감하게 새, 쥐, 뱀, 물고기를 사냥하는 육식동물이지만 가끔 이것도 먹죠. 이게 뭘까요? 1번 굴, 2번 꿀, 3번 풀.
2: 에이, 바다에 사는 굴을 어떻게 살기 먹어?
1: 그럼 육식동물이지만 가끔 꿀을 먹나?
4: 정답은
2: 왜 그러시죠?
4: 이 똥으로 확인하세요.
1: 여기 풀 있다.
2: 어? 풀 맞아?
5: 삭들이 동물을 사냥해 먹으면 뱃속에 뼈 조각, 깃털이 소화되지 못해 배가 아프죠.

0: 그래서 풀을 먹는 거예요. 풀은 뱃속에 들어오면 뼛조각과 깃털들을 뭉쳐서 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1: 오, 신기하다.
2: 아하, 풀이 살게 소화제구나.
3: 아, 그걸 왜 이제 알려줘요.
2: 아, 그럴까.
1: 아, 근데 풀은 약이잖아. 배는 안 찰 것 같아.
4: 아유, 죄송해요. 제가 좀 더 가르치고 독립시켜야 했는데.
1: 아, 저희한테는 죄송할 게 아닌데.
4: 아유, 아니에요. 이게 다 제 불찰. 어머, 인형이네요.
1: 우와, 근데 진짜 빠르시다.
3: 그거 아까 경품 선물인데.
4: 오, 그래? 아, 그럼 잘 됐네. 우리 이걸로 G트라우마도 극복하고 마지막으로 엄마랑 숲에서 사냥 연습을 좀 해볼까?
2: 오, 사냥 연습 좋다.
1: 그래. 오, 여기 삭삭이님, 먼저 독립한 동물 형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5: 우와. 삭살가 용기를 내. 나도 바다로 오기까지 힘들고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는 헤엄도 잘 치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6: 나도 첫 비행 생각나. 처음엔 너무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서 점프! 멋지게 날 수 있었어. 지금은 물론 엄청 잘 날지. 삭삭이 너도 용기를 내. 응원할게.
3: 거북이 형이랑 하늘다람쥐 형까지 정말 고마워요.
6: 처음엔 다 서툴거든요.
1: 용기를 갖고 도전하면 첫 사냥에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4: 자신감 가지고 할 수 있지?
3: 네, 저 다시 도전해볼게요. 할 수 있다.
6: 오, 우리도
1: 응원할게.
3: 날카로운 팔뚝 준비.
4: 자, 그럼 사냥을 시작해볼까?
3: 야!
4: 어허! 그렇게 오는 게 아니지. 쥐한테 들키지 않게 이 말랑말랑한 발바닥을 이용해서 살금, 살금. 다시.
3: 네, 엄마.
4: 돌아가.
3: 네.
4: 집중해.
3: 네. 집중해서 살금.
4: 다시.
3: 다시. 살금, 살금, 살금. 이때다!
4: 다시.
3: 아, 너무 어려워.
4: 뚝. 뚝. 집중. 다시.
3: 살금.
4: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할 수 있다. 에이, 점프! 점프! 점프! 다시 만났군. 가는 듯 안 가는 듯 소리 없이 다가가. 헛! 또 성공! 이번엔 새도. 야, 성공! 용기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넣은 도둑이야.

0: 최영웅 헌개맨.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뽀로로 스마트 패드 터치! 터치해 터치해 그리면 움직여! 말로 해 말로 해! 애플 잘한다! 터치로 말로 카메라로 뽀로로 스마트 패드
3: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3: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4: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3: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5: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6: 구화 수상한 영화 선생님.
7: 자, 친구들, 이번 시간은 퍼즐 놀이예요.
8: 이거 번개보석검이잖아.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야?
9: 번개보석검? TV에서 안 봤어? 보석들이 지구로 날아갔잖아.
6: 벌써 들킨 건가?
10: 이 엄청난 검이 왜 여기 있겠냐? 그리고 이게 진짜면 한 번개 쌤은 번개맨. 이게
6: 내 정체까지.
10: 에이가 에이가 없지.
11: 고양이 비슷하긴 한데.
7: 자자 친구들, 선생님이 이걸 왜 가져왔냐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여기에 맞춰보는 깜짝 퍼즐 게임을 할 거예요.
12: 퍼즐 게임?
7: 죄송합니다. 유치원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13: 최강 울트라 슈퍼 영웅도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건 어려운 모양이군.
7: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13: 자, 번개맨, 본부로 부른 이유가 있다. 드디어 다섯 개 보석 모두 빛이 깨어났어.
7: 그럼 이제 번개 보석검을 부활시킬 수 있는 겁니까?
13: 그래, 당장 날이 밝으면 번개 보석들을 검에 맞춰보도록.
7: 네.
13: 그런데 번개맨, 부디 조심하길 바라네. 나가왕도 보석이 깨어난 걸 알아차렸을 거야. 그러면 보석을 차지하려고 또 다른 괴물

0: 물을 보낼 수도 있어.
1: 아이들이 위험해지지 않게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2: 그럼 친구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여기에 맞춰볼까요?
3: 네!
4: 여기.
1: 하차차, 망가진 번개 보석금이 힘을 되찾는 건가? 이제 넣어볼까?
5: 이렇게?
6: 자.
1: 좋아, 마지막 하나. 강희 친구도 여기.
0: 완성!
5: 왜 그럴 수 있지? 무서워.
1: 번개 퍼. 우와. 너무 작았나? 번개 퍼. 우와.
0: 아직 덜 깼니?
1: 잠깐만 제발. 자, 번개 퍼.
7: 한 번개 쌤. 방금. 진짜 번개맨 같았어요.
8: 번개맨 오디션 봐도 한 번에 붙겠어요.
7: 번개 오디션 준비하고 계시나?
8: 한 번에 붙을 것 같은데.
1: 말도 안 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 병원장님, 무슨 고민이라도.
9: 이건 우리 유치원의 대위기입니다. 한 번개 쌤.
1: 위기라뇨? 악당이라도 쳐들어옵니까?
9: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유치원으로 오겠다던 두 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유치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믿었던 도영이 부모님마저 전학을 생각하고 계셔.
1: 도영 친구가요?
9: 네.
1: 안 돼. 병원장님, 도영 친구 전학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9: 맞습니다. 이대로 망할 순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 유치원도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번개 유치원 화이팅!

0: 여기가 번개 유치원이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번개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칠 존이라고 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선생님 이름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존.
1: 존!
0: 우와,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은 머나먼 영국에서 왔어요. 그럼 잘 부탁해요. 오네가이시마스.
2: 응? 오네가이시마스는 일본어 아니야?
0: 선생님은 아직 시차 적응을 못해서 깜빡했어요. 그럼 수업해볼까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바로 인사입니다.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는 뭐였더라? 생각해내. 그래! 봉주르!
2: 봉주르는 프랑스어잖아요.
0: 선생님 또 깜빡했어요. 사실 안녕하세요를 영어로 니하오라고 해요.
2: 응? 니하오는 중국어예요.
0: 여러분, 선생님도 언제든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원숭이처럼요. 알죠?
3: 늦지, 한국말은 좀 구수하네.
0: 사실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인사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말보다 몸짓으로 하죠. 자, 서로 마주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안녕!
4: 안녕! 세상에, 우리 친구들이 다들 정말 좋아하네요. 이제 우리도 영어 선생님을 쓰니까 퍼펙트! 완벽합니다.
5: 혹시 여기서 뭐 다 먹고 싶으세요?
2: 얘들아, 오늘 점심 어땠어?
6: 난 맛있어.
7: 엄청 맛있었어.
8: 나도. 내일도 그거
0: 얘들아.
8: 나왔으면.
0: 안녕!
6: 안녕!
2: 또 먹고 싶어.
7: 얘들아,
2: 있잖아. 아무래도 존이 수상한 것 같아.
6: 뭐가?
2: 뭐랄까?
7: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를 엄청 못해. 나보다도.
2: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되셨다고 했잖아.
7: 아니야! 확실히 이상해. 내가 확인해봤다니까?
8: 확인해봤다고?
7: 하이짜.
0: 오, 또영. 무슨 일이에요?
7: 존, 영국에서 왔다고 했죠? 영국 어디서 살다 했어요?
0: 나는, 영국에 있는 베이징에서 살다가 왔어요.
7: 중국의 수도가 베이징인데요?
0: 중국. 딴딴딴딴딴딴. 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7: 얘기하는 거예요?
0: 아, 아니 그게 이거 봐요. 네, 밝은 이렇게 진짜 땅땅하죠? 하, 오늘 날씨 너무 좋네.
7: 너희들 생각은 어때?
8: 그렇다면 우리 번개우천을 정복하러 온 악당 아닐까? 그러면 당장 물리쳐야지.
2: 아, 악당 무서운데. 악당을 당장 물리쳐야지. 어떡하지?
6: 설마 종이 따가워니 보낸 악당?
0: 오, 빛나. 와, 엄청 예쁜 보석 반지르기였네.
2: 아, 이거요? 이쁘죠? 우리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0: 와, 너무 아름다워.
6: 무슨 짓이지? 지금 빛나의 보석을 노리는 건가?
0: 혹시 선생님도 한번 껴보면 안 돼?
2: 에? 딱 봐도 사이즈 안 봤는데? 쏘리.
6: 하, 빛날 뻔했군.
9: 악당들아 사라져라.
10: 번개 파워.
0: 아 당했다. 아마도 그 무적 팔찌 때문인 것 같군.
10: 악당이 팔찌를 뺏길 순 없지.
0: 이 목걸이는 뭐야? 너무 멋있어 보여.
3: 이거요?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어줬어요.
0: 혹시 선생님도 한번 만져봐도 될까?
7: 여보! 내 보물이라 절대 안 돼요.
0: 우주는 머리핀이 너무 예쁘네.
7: 아, 맞다! 내 축구공! 배야!
6: 확실해. 아이들의 보석을 노리고 있어.

0: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 아, 미안해요. 한번계 선생님. 아, 내가 밤을 착각했어요.

0: 확실합니까, 존?
1: 펭 원장님 원장실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 그럼 바빠서 이만.
2: 슬레잡기 할 친구!
3: 번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슬레이드 돼요?
2: 그럼! 자, 슬레잡기 시작!
4: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차라리,
2: 안 돼, 더 해치고!

0: 당신 정체가 뭡니까?
1: 지구 영웅 본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0: 안돼, 아이들에게 가지마.

0: 최강영웅 헌개맨.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이 된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이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꺼본 그레이트 식스 인티그레이션. 꺼본 6대 총 출동. 하나의 거대한 영웅으로 합체. 꺼본 그레이트 식스. 대도시를 소화할 최강의 기사. 극단 합체로 파워업. 부족방패 핵사실드. 최강의 창 핵사스피어. 꺼본 그레이트 식스와 함께 대도시를 지켜라. 대도시의 영웅들 최초의 육단 합체 꺼본 그레이트 식스.
2: 술래잡기 할 친구.
3: 번개쌤, 제가 제일 빠른데 술래도 돼요?
2: 그럼. 자, 술래잡기 시작.
4: 어머나, 세상에,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어우, 복 받았어. 햇빛 듬뿍 받고, 무럭무럭, 차르르륵, 무럭, 어머나!
5: 안 돼, 저 여친구

0: 존,
1: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뭡니까?
0: 아까 맞췄잖아요. 난 대장장이의 별, 땅땅별에서 왔어요. 땅땅. 지구 영웅 봉개맨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1: 도영 친구를 구한 걸 보면 분명 나쁜 마음은 없었어. 진짜 날 도우러 온 걸까?
0: 한 번개 쌤, 나 당신을 돕고 싶어요. 애들도 지키고, 번개 보석 꿈도 고치고.
1: 설마 제 생각을 읽은 겁니까?
0: 아니요, 그냥 표정만 봐도 다 알겠어요.
2: 10화 번개 보석 검의 비밀.
3: 다가. 다가.
4: 가시장이 출렁출렁. 따가왕님은 며칠째 왜 저러시는 거야?
5: 번개보석 다섯 개가 반짝반짝 빛났잖아. 아마 번개보석을 어떻게 빼앗아 올지 고민 중이실 거야.
4: 어쩐지 그래서 따가 가시즙을 그렇게 많이 드신 거구나.
3: 따가.
6: 드디어 생각났다. 번개 보석을 빼앗아올 엄청난 괴물을.
4: 따가왕님, 그게 정말입니까?
7: 드디어 어떤 괴물을 보낼지 결정하셨다고요?
3: 따가.
5: 눈이 크면 뭐가 좋다?
4: 귀야!
5: 보석이 엄청 잘 보인다. 왕 누나, 힘내라!
6: 어딨나, 내 보석!
1: 전,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0: 걱정 마요. 내가 애들이랑 같이 있을게요.
1: 쉿!
8: 애들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빨리!
1: 저기!
6: 미끄럼틀
1: 뒤에! 멈춰! 왕눈 괴물, 감히 친구들을 위협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4: 왕괴물?
6: 나게하지 마!

0: 친구들과 선생님을 지킨 방법이 없을까? 제발! 제발!
1: 안지!

0: 빈아 친구, 잘했어. 받아.
1: 번개.
2: 유풍나다. 왕눈이가 저런 꼬맹이한테 지다니.
3: 다음엔 네가 가만 안 둔다. 번개대.
0: 빛나게 번개 보석이

0: 존, 아까 그랬죠? 아이들을 지키고 번개 보석검도 고치러 왔다고.
1: 네, 맞아요. 우리 땅땅별은 번개별과 같은 편이니까요.
0: 같은 편이라고요?
1: 네, 엄청 친한 친구 사이요. 그거 알아요? 번개맨의 번개 보석검은 바로 우리 땅땅별에서 만들었어요.

0: 우리 땅땅별은요, 번개별로부터 3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우리 별 사람들은 뭐든지 땅땅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대대로 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멋진 검으로 우주 평화를 꼭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우주엔 너무 힘이 센 악당들이 많았고 우리는 영웅에게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다섯 개의 보석을 넣어 번개 보석검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사실 이 보석에는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가득 깃들어 있답니다.
1: 그렇다면 번개 보석은 아이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군요.
0: 맞아요. 번개 유치원 아이들이 번개 보석을 갖게 된 건 아마도 아이들의 선한 마음이 컸기 때문일 거예요.
2: 고마워.
3: 나도 좋아. 빛나.
0: 번개 보석은 스스로 주인을 선택하거든요. 보석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는 착한 아이들을요.
1: 그렇군요. 그럼 혹시 오늘 빛나가 초능력을 쓴 것도?
0: 맞아요. 땅땅. 빛나의 착한 마음이 잠들어 있던 번개 보석을 깨운 거죠.
1: 그래서 보석도 반짝반짝 빛이 났군요.
0: 번개맨, 아이들의 초능력이 모두 깨어나면 검의 보석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면서 번개 보석검이 완성될 거예요.

0: 우주야, 너도 봤지?
1: 응? 뭘?
0: 유치원 놀이터에서 내가 안 돼! 하고 소리치니까 왕눈이 괴물이 저기까지 날아갔잖아.
1: 맞아, 엄청 신기했어.
0: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2: 그래.
1: 이걸 날려보자.
0: 응. 안 돼! 뭐야? 왜 안 돼?
1: 그러게.
0: 소리를 더 세게 질러야 하나?
1: 그럼 나도 같이 해보자.
3: 하나, 둘!

0: 빛나를 따라하는 중이야.
1: 안 돼! 똑같다.
0: 아, 그럼 뭐해? 아, 빛나 부럽다. 한 번만이라도 그런 초능력 써봤으면.
2: 어? 근데 빛나는 어떻게 그런 초능력을 쓴 거지? 이건 내 생각인데 아까 빛나 반지가 엄청 반짝반짝 빛이 나던데 그거랑 초능력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
0: 맞아! 그때 우리 첫번 갔을 때도 반짝였잖아. 잠깐, 그럼 우리 보석도 빛나면 초능력이 생기는 거야?
2: 어? 그런가? 내 생각엔 초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3: 세상에! 나!
2: 우리가 모르는 비밀 법칙이 있어.
4: 초능력!
5: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6: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5: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6: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5: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스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테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일상.

0: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정정당당 벡터와 비트 형제.
2: 외계 행성의 강철 거인 인간에게 도전이라. 거참 성가신 무리들이 나타났구만.
3: 외계 로봇이래, 외계 로봇.
4: 요즘 여기저기 출몰한다던 그 괴물.
3: 오, 메탈 카드봇이라나?
5: 마키나 행성이 폭발해서 지구에 찾아왔다는데.
6: 야, 넌 아직도 뉴스를 믿냐? 설정이 진부하잖아.
7: 이야, 요즘도 종이신문을 다 봐.
8: 오늘자 모터운 타임즈요.
9: 여기요.
10: 이 기사 덕분에 평소 매출의 10배는 훌쩍 넘겠어. 내일 일면도 메탈 카드봇이다. 다음 인터뷰도 잡아.
11: 저 실은 에?
10: 연락처를 안 물어봤다고?
11: 아,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요.
10: 어떻게든 연락해. 절대까진 출근할 어? 생각하지도 마.
12: 속수무책이네. 히든 카드 보석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검색한다고 나올 리 있나?
3: 그런데 연락해서 뭘 어쩌려고?
13: 아, 그야.
14: 야, 당연히 복수전이지. 어? 복수전. 오케이. 너네말로 해쳐버리겠어.
3: 그런 거 아니야. 그 녀석들. 어? 너희를 이길 정도로 강적이었잖아. 다시 싸워서 또 당하면 어쩌려고.
14: 아이, 그때는 내가 컨디션이.
15: 일단 진정들 좀 해.
16: 그럼 왜 연락하라는 거야?
15: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 하지 않겠어?
16: 그래. 히든 카드봇들을 그냥 두면 더 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17: 그러다 누가 다치기라도 하면 인간과 메탈 카드봇의 공존은.
18: 나한테만.
15: 글로버, 언제부터 엿듣고 있었던 거야?
18: 난 언제나 너희 곁에 있다고.
14: 글로버, 아니야.
19: 어서 대답해, 형!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20: 스타킹 버스!
19: 그런 짓을 했다는 건
20: 이렇게!
19: 설마 내가 질 거라고 생각한 거야?
21: 그렇지 않아. 다시는 끼어들지 않을게.
19: 그 말 꼭 지켜라! 하여간 형은 꼭 좋을 때 참견해가지고 내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도움이라고.
10: 혹시라도 네가 질까봐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긴 하냐, 이 바보 같은 똥쟁아!
19: 어? 어?
21: 왜?
19: 아, 아무것도 아니야. 넘어질 뻔.
10: 아유, 저런이 어디 내버려둘 수가 있냐고.
22: 참 각별한 형제군. 당신의 감동까지 비행. 순백의 날개. 스카이갤럽 운송이다. 무엇을 도와드릴까?
18: 아, 나 글로버인데. 뭐야, 끊었잖아.
3: 다시.
22: 당신의 감동까지 비행. 순백의 날개. 스카이갤럽 운송. 넌 연구이용금지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다시 보이지 마.
10: 잠깐만.
19: 고객을 소개시켜주려는 거야. 아주 흥미로운 고객을 흥미로운 곳으로.
22: 흥미로운? 누구를 어디로 말이지?
19: 스타 가디언을. 플래시 벡터. 스파크 비트 형제가 있는 곳으로.
22: 스타 가디언이라.
19: 야, 그 형제들하고 결투하기로 하네.
10: 잠깐. 싸움을 걸러가는 건 옷.
22: 알겠다. 생각해보지.
15: 정말 와줄까?
18: 걱정 마. 스카이갤럽은 결투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지켜보는 것도 좋아하거든.
21: 싸움은 원치 않는데.
3: 얘들아! 저기!
21: 왔군.
22: 오, 페루루 아가씨. 아가씨에게 어울리는 보라색 펜지꽃이다. 꽃말은 영원한 약속이라는 뜻이.
3: 고마워.
15: 그런 건 됐고.
17: 향기 좋다.
23: 네가 가줄래?
18: 얻어서 고마워.
22: 그대가 블루카빈가 하는 스타가디언의 생존자군.
21: 한때는 그랬지.
15: 자, 어서 우리를 데려다줘.
22: 성미가 급하시군. 너희를 데려다주는 데는 조건이 있다.
21: 조건이라고?
22: 스타가디언의 주인인 소년이야. 그대의 메탈 브레스에 있는 하인들을 여기에 두고 가는 것. 그것이 조건이다.
14: 하인?
17: 우린 그런 건 게 아니야.
16: 설마 그런 건가요?
15: 아니거든.
17: 그런 조건을 주니 들어줄 것 같아.
18: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 스카이갤럽.
22: 애초에 스타가디언 운송이 주된 의뢰 내용이다. 무엇보다 결투는 정정당당해야 해. 도중에 다른 자가 난입해서 결투를 방해하는 것은 절대 용납 못한다.
18: 나는 괜찮은 거지?
22: 우수를 지불해줄 고객이니 따라와도 좋아. 단 이번 말이다.
18: 그래.
15: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17: 우리가 잘 돌봐줄게.
0: 빨리 다녀와.
22: 그럼 결정됐고.
17: 잘 다녀와.
14: 복수를 내주어라.
22: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한다. 페루로 아가씨 등 승객들은 내릴 준비를 하길 바란다.
19: 132, 134, 100만 있어? 태영아는 꼭 말없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도 밖으로 데려다줘.
15: 여기가 히든 카드봇들의 아지트.
19: 으아! 스타 가디언이잖아.
8: 누군가를 데려온다더니.
19: 그랬어?
8: 너도 옆에서 들었잖아.
9: 네 인터뷰는 잘 들었어, 스파크 비트. 나도 너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19: 대화? 난 스타 가디언을 너를 쓰러뜨리고 싶다고. 대화를 하고 싶다면 날 이기고 나서 해.
9: 그렇게까지 나와 싸우고 싶다면 상대해줄게. 단 내가 이기면 넌 준에게 봉인 대줘야겠어.
8: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거는군. 저 녀석 말 들을 필요 없어.
19: 좋아! 그럼 내가 이기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게 내버려둬.
9: 알겠어.
22: 결투가 성사됐군.
8: 이러려고 데려온 건가?
22: 어디 한번 이 대결을 지켜보자고. 스타 가디언의 힘이 이 지구에서도 온전한지 말이야.
8: 지면 가만 안 둔다.
19: 난 언제나 이겨.
22: 자, 그럼 페루로 아가씨 이 자리에. 나머지는 알아서들 자리 잡도록.
19: 너?
9: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19: 정정당당.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야. 그럼 시작해볼까.
3: 블루캅 부탁할게.
9: 나도 부탁할게. 준
3: 블루캅 S 셋업.

0: 선제 공격이다! 블루팜 타라이징 샷!
1: 엄청 빠른데?
2: 거쟁이처럼 공화탄만 쏘지 말고 주먹을 쓰란 말이야! 이렇게! 한 방 다!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셨어야지!
0: 블루팜 위로 날려버리는 거야! 지금이야!
2: 이제 내 차례다! 스파킹 버스!
1: 스파킹 버스 노클로 말하자면 1초에 6발 아니 60발 아니 600발 연발하는 피아냥 피할 수 없는 기술이지! 역시나 동생 잘 왔더라! 스타가디언 녀석, 저걸 다 막아내고 있어.
0: 블루캅의 팜 프로텍션을 약보면 안 되지!
3: 지금까진 막상막하지만 만에 하나 블루캅을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몰라. 녀석들을 이대로 두면 나한테도 성가신 일이 생길지 모르니.
4: 정정당당한 싸움이야. 방향은 용서하지 않겠다.
2: 알겠어, 알겠다고.
5: 봤냐 동생아, 이 형이 너한테 비겁한 방해꾼.
4: 못 봤구나. 괜찮아. 아무도 널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 테니 마음껏 정정당당하게 싸워.
3: 이제 그만 놔줄래?
6: 오늘의 스카이길러 분송은 휴업이다. 내일 다시 문의해주도록. 계속 들어보지.